0: 대로 더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장면입니다.
1: 심지어 원작 책에는 제 기억에는 더 직관적으로 뭐 망할 왜 미국은 미터법을 안 쓰는 거야? 아~ 뭐 이런 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제논을 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 외계인은 우주선을 만들었을까?
1: 그러니까 그렇죠.
0: 예, 생각을 해보면 예, 일단은
1: 않습니까?
0: 우리가 제논이 약간 낯설 수 있는데요. 네. 제논이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좀 볼 수 있는 거 제논으로 검색해가지고 우리가 사거나 팔 수 있는 상품 중에서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논을 만약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어허. 한다면 좀 큰 손해를 감수하면 예를 들어서 돈 손해만 좀 감수를 한다면 네. 제논을 잡아볼 수 있는 걸로 어디가 있냐면 네.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제논 램프, 제논 라이트, 제논 헤드램프, 제논 헤드라이트를 달아놓은 자동차들이 꽤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오.
0: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빛이 밝으면 좋잖아요.
1: 좋죠.
0: 근데 옛날에 이제 전구하면 떠오르는 과학자, 발명가, 기업가, 위인 하면 누구 있으십니까?
1: 에디슨.
0: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라는 걸 개발했잖아요. 우리가 전구라고 생각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LED 전구가 나오기 전까지 한동안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그 뜨거워지면서 빛을 내는 그 전구.
1: 네.
0: 그거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예, 예, 예.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하기 전에도 전구를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빛을 내는 그런 장치는 있었거든요. 그때 장치는 뭐냐면 아크등이라고 해가지고
1: 아.
0: 번개치는 원리 비슷한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빛을 아. 내는 그런 전등이 있었어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세고 밝겠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리고 전기도 많이 먹고 가정에서 쓰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1: 맞아요.
0: 가정에서 사용하면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또 일상생활하기 너무 눈부시고 밝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1: 예, 예.
0: 그래서 가정에서 집집마다 설치되지는 못하고 가끔가다가 무슨 가로등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밤에도 되게 밝게 비춰주고 싶다라는 걸 좀 과시하고 싶은 장소.
1: 이거 네온인간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다.
0: 네, 이런데 이제 아크등 같은 걸 설치해놨었거든요.
1: 예, 예, 예.
0: 토머스 에디슨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전구를 개발하여서 크게 성공을 한 것인데 아크등이 약간 너무 밝은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술이 한참 더 발전한 다음에 20세기에 요거를 작게 만들어서 그 밝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걸로 멀리 쏘아주는 빛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발상으로 나온 게 HID라고 하는
1: 네.
0: 이 HID 방식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만들 때는 흔히 안에 제논을 집어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1: 여기 쓰는구나.
0: 천국 이거를 아마 초창기에 유행시킨 지금 그냥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헤드라이트 중에서 HID, 뭐 제논 램프 사고 싶다고 하면 사가지고 꽂을 수 있어요.
1: 네, 네.
0: 그런데 이거를 초창기에 유행시킨 회사가 어디였냐면 독일의 자동차 회사였는데
1: 예.
0: 우리나라에 이 자동차 처음 수입돼가지고 90년대 들어왔을 때
1: 네.
0: 자동차 한 대 값이 뭐 웬만한 사람 뭐 10년 월급이다, 뭐 20년치 연봉이다 어쩌고 할 만큼
1: 네.
0: 그렇게 막 으리으리한 최고급 차처럼 안 생겼으면서도 차가 좀 그냥 일반적인 차처럼 생겼는데 조금 멋있는데 엄청나게 비싼 차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9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 네. 어떤 기술 수준이나 자동차 문화나 소득 수준 같은 게 독일하고 차이가 엄청 났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수입차에 대한 어떤 동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1: 네.
0: 그런 차가 얼핏 보면 그냥 일반 차처럼 생겼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차 안에 막 냉장고 있고 약간 이런 류의 차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아 이거는 외국 차하고 좋은 차고 비싼 차라더니 헤드라이트 불빛마저 다르네 라고 하면 사용했던 게 이 제논 램프입니다.
1: HID
0: 안에 기본적인 원리는 그 아크등 원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냥 아크등을 사용을 하면 아크등은 이 번개치는 원리 같은 걸 이용하기 때문에 쉽게 불이 좀 잘 안 켜집니다.
1: 아, 네.
0: 잘못 대충 만들면 막 이상한 번개치는 소리 들리면서 막 불 켜질 때도 있어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자동차 조명 넣는데 헤드라이트 켰는데 갑자기 막 우르르 꽝꽝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잘못하면 소리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 네.
0: 그 제논을 보시면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주기율표에서 제일 오른쪽 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열이 이제 헬륨, 아르곤, 네온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있는 그 열이거든요.
1: 아, 헬륨 열이에요?
0: 네.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 크립톤 이런 것들하고 이제 성질 비슷합니다. 그래서
1: 18쪽이네요.
0: 네, 그래서 네온 사인처럼 유리관에다가 이 제논을 집어넣고
1: 네.
0: 전기를 통하게 하면 네온 사인하고 똑같은 원리로 그 자체로도 빛을 내게 할 수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논을 집어넣은 채로 전기를 가하면 그냥 그 네온 사인 들어오듯이 전기가 흐르다가 이제 본격적인 아크등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강한 빛을 내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빛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논을 이용을 해가지고 등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제논 등, 뭐 네온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왜 만들 수가 있었느냐.
1: 네.
0: 보통 이제 전기를 가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첫 시간부터 주기율표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보던 게 네. 원소의 성질은 그 원소 원자 속에 들어있는 뭐가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 전자?
0: 전자가 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전기를 걸어가지고 전기의 힘으로 전자가 튕겨나오든지 전자가 어디 잘못돼서 달라붙든지 하면 그것 때문에 어떤 반응 같은 거를 잘 일으키게 되는 성질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1: 예.
0: 근데 전기로 지지고 볶다 보면 뭐 안 일어나던 반응도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 전기로 지져주면 산소와 수소로 막 분리가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웬만한 물질을 가지고 안에다가 집어넣고 전기로 잘못 지지면 그것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막 색이 변해버린다든가 그 유리관을 파괴한다든가
1: 네.
0: 아니면 뭐 도선을 갉아먹는다든가 별의별 이상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예.
0: 그런데 집어넣는 물질은 아무런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는 물질을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논, 네온, 헬륨 뭐 이런 거를 사용하기가 좋은 거죠. 제논, 헬륨, 아르곤, 네온 이런 것들은 자기들끼리도 별, 아, 뭐, 오지 마. 아, 반응 안 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1: 예, 예.
0: 웬만히 온도를 낮춰도 자기들끼리로 서로 들러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헬륨도 그렇고, 네온도 그렇고, 아르곤도 그렇고, 제논도 그렇고, 애지간하면 아무하고도 달라붙지 않는 상태로 그냥 공기 중을 짓뿔뿔이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그 상태, 기체 상태로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헬메리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1: 아,
0: 우주선의 외계인 우주선의 성분이 제논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고 경악을 하는 거예요.
1: 안 믿었죠.
0: 제논은 기본적으로는 다 기체로 되어 있는 것인데
1: 네.
0: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우주선을 이루는 단단한 고체 재료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1: 맞아, 그렇죠.
0: 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1: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0: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뭐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장면이 나온 이유는 이 외계인들이 진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과학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상상 밖의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떤 거
1: 만약에 가능하다면
0: 만약에 가능하다
1: 기체인 제논이 고체 형태로 있겠거든요.
0: 가능하다라면 아무리 제논이라고 하지만
1: 네네네.
0: 우리 헬륨 표현할 때 액체 헬륨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온도를 낮춰준 상태가 되면 헬륨도 액체 형태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그래서 뭐 그거를 저기 뭐죠? 뭐 이런 초저온 실험 같은 거 할 때, 뭐 저 초전도체를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뭐 MRI 같은, 네. NMR 같은 그런 실험을 할 때, 이런 거 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
1: 말씀. 헬륨 너무 오래전이라 좀 까마득하긴 네. 하네요.
0: 다시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겠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 뭔가 온도를 엄청나게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굳힌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주인공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때 보면 그 네. 주위가 그렇게 추워 보이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온도를 되게 낮춰가지고 추워서 굳힌 다음에 한번 굳은 거를 뭔가 유지하는 뭔가 그런 걸 사용했을까?
1: 생각해 볼 수 있나요?
0: 오늘 잘 없어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외계인이니까 예. 뭔가 그런 걸 했을까라는 걸 하나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1: 예예. 예.
0: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 예예예.
0: 어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1: 네.
0: 우리가 아 이거 참 이게 또 오랜만에 또 옛날 이야기 해보게 되네요.
1: 옛날 이야기.
0: 네, 이게 제논 같은 이렇게 네. 화학 반응을 아무것도 안 하는 물질이 있을 때 야 아무리 화학 반응을 안 해도 그래도 우리가 뭐 실험을 하려고 하면 화학 반응을 좀 이렇게 하면서 뭐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한번 화학 반응을 그래도 한번 시켜볼까?
1: 플로린.
0: 아 플로린. 플로린.
1: 불소.
0: 아, 불소. 아, 플로린을 맞아. 한번 들이대보면, 플로린은 워낙에 화학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1: 맞아요.
0: 예. 제논 같은 게 좀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사실은, 이 비활성 기체 헬륨, 뭐, 아르곤, 네온, 뭐, 크립톤, 이런 것들이 발견된 다음에, 이건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절대 화학 반응을 안 한다라는 쪽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처음으로 그래도 죽자고 플로린을 갖다 들이댔더니, 조금은 반응하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무조건 들이댄 게 아니라 뭐 백금을 이용하고 해가지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들이댔더니
1: 네.
0: 그래도 아무리 반응을 안 하는 원소라고 하더라도 반응을 플로린을 들이대면 조금은 하더라라는 게 처음으로 밝혀진 게 이 제논입니다.
1: 아 제논이 네. 그 반응을 조금 한 거예요?
0: 네. 그래서 제논이 반응을 처음 하는데 성공한 다음에 야 제논도 되니까 난 네온도 도전해볼래. 헬륨도 도전해볼래. 아르곤도 도전해볼래.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1: 예.
0: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게 조금씩 성공을 한 거거든요.
1: 예예.
0: 그래서 아르곤 플로린 같은 경우는 그걸 이용해서 뭐 레이저 장치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용도로도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진짜로 화학 반응 안 하는 비활성 기체라도 처음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게 눈에 좀 띄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이 제논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원자 원소의 그 성질이 전자 때문에 결정이 되고 그 전자를 잘 가져갈 수 있는 플루오린이 반응을 잘 시키는 성질이 전자의 이동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를 좀 더 잘 깨닫고 더 확실하게 실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논이 반응을 안 한다. 혹은 예. 네온이나 크립톤이나 헬륨이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건 전자가 절대 안 움직이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렇죠. 둘러 있는 네. 붙어 있는 상태인데 플로린을 들이댔더니 네. 전자 하나가 똑 떨어지더라. 요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로킨의 별에는 플로린이 그러면 뭐 엄청 잘 쓸 수 있는 뭐
0: 생각해 봄직하죠. 왜냐하면 예. 그 뭐 로킨의 별에 뭐 어떤 공기나 이런 거는 주인공의 약간 해롭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왔었잖아요.
1: 있죠.
0: 플로린이 사람 들이마시면 죽거든요. 뭐 그런 게 암시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1: 별의 치약이 덕지덕지 막 발라져 있고.
0: 네. 그래, 하여튼 네. 그래서 예. 이 원소. 원자, 전자, 화학물질의 근본 성질이 전자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거를 잘 실험할 수 있는 계기를 알려준 물질이 이 제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로린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논을 그렇게 막 지지고 볶아가지고 반응을 만들면, 네. 반응을 시켜가지고 뭘 만들면, 뭐 제논하고 플로린이 반응한 물질이 몇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1: 아, 네.
0: 그중에서 좀 제일 흔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제논하고 플로린이 1:2로 반응해서 생기는 2플로린화 제논.
1: 네.
0: 옛날에는 2브라크세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했고
1: 제논을 크세논이라고 했었죠.
0: 예, 예, 예. 예. 요즘에 또 뭐 2브라제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1: 예.
0: 요 2플로린화 제논 같은 경우에 아 이게 어떤 묘미가 있냐? 요 2플로린화 제논은 만들면 가루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1: 가루.
0: 예, 그래서 요거를 잘 결정화 시켜가지고 잘 이렇게 굳히면
1: 고체
0: 덩어리 비슷하게
1: 경단처럼
0: 약간 유리 조각 비슷한 느낌으로
1: 유리 조각
0: 소금 굵은 소금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1: 근데 로키 그 장비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
0: 그래서
1: 유리 같아.
0: 이게 순수한 제논이 아니야. 그냥 제논 덩어리가 아니라 그런 게 화학물질에는 그런 게 엄청 많죠. 원소 자체의 성질하고 원소를 다른 물질하고 반응시켜서 만든 또 다른 물질의 성질이 되게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1: 예.
0: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대표적으로 산소만 하더라도 산소가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기체입니까 기본적으로.
1: 기체요.
0: 산소가 기체잖아요. 예. 그런데 수소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수소하고 산소가 2:1로 결합을 한 물질이 나오게 하면 그게 뭡니까?
1: 액체요.
0: 물이잖아요. 예. 물.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원소하고 그걸 반응시켜서 만든 그 물질이 되게 성질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논은 플로린하고 반응을 시키면 소금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류의 것일까라는 거를 생각해 봄직도 하죠.
1: 비슷하게 생겼다.
0: 이 플로린화 제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곳저곳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1: 아, 어디에서?
0: 이게 플로린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제논한테 억지로 붙여놓은 거잖아요. 네, 플로린을.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대충 던지면 막 이거 그 플로린의 힘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녹이는 용도로 사용하기가 좋아요.
1: 그래요?
0: 그런데 아까 플로린 자체도 물론 뭐 녹이 뭐 위험한 성분이거든요. 막 어디 갖다 뿌리면 높거든요.
1: 네.
0: 근데 플로린은 기체인데
1: 네.
0: 이 플로린화 제논 같은 경우에는 가루 형태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실험하거나 다루기에 좋은 그런 점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정밀하게 어떤 물질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정밀해가지고 손으로 가공하는 정도로는 도저히 정밀한 구조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
1: 예, 예.
0: 그 화학적인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조각칼로 이렇게 끌어내는 게 아니라 살짝 요 약품을 들이부어가지고 녹여내서 가공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1: 네.
0: 그런 거를 예로부터 애칭이라고 불렀고
1: 애칭
0: 옛날에 판화하거나 인쇄할 때 애칭이라는 걸 많이
1: 들어본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뭐
1: 미술 시간에
0: 네, 금속판에다 뭐 이렇게 좀 철침 같은 걸로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막 그림을 그어가지고 금을 그려지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금이 안 그려진 부분만 뭐 녹여지게 한다거나 금이 그려지는 부분만 녹여지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요철이 더 깊어지면 뭐 잉크를 발라가지고 찍어내면 네. 그게 뭐 이렇게 인쇄하는 것 같은 모양이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옛날에 애칭이라고 많이 했는데
1: 예.
0: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공업적으로 기술적으로 뭐 반도체 공장 이런 데서는 애칭을 흔히 식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각을 할 때 사용하는 물질 중에 하나로 종종 사용되던 게 바로 이 플로리나 제논이었어요. 특히나 식각 중에서도 한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mm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금속 물질 같은 거를 식각을 할 때 그럴 때 좀 사용을 해가지고 예. 혹시 MEMS, MEM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 아니요. MEMS요?
0: 네,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이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1: 네.
0: 그냥 아주 작은 전자 기계를 줄인 말을 MEMS라고 합니다. 그래서
1: 예, 예, 예.
0: 한 1mm 크기나 2mm 정도 크기로 혹은 그것보다 더 작은 크기로 뭔가 움직이는 전기 장치를 만든 거를 MEMS라고 하거든요.
1: 그 장치 기계 하나가 1, 2mm 정도?
0: 네. 네, 그 정도로 만든 거를 맴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 때 이런 유의 식각 방법을 이용해서 그 조각칼로 뭐 조각을 하고 핀셋으로 집어갖고 어떻게 1, 2mm 짜리 움직이는 장치를 만들겠어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품을 이용해가지고 살짝 필요한 부분만 녹이는 방식으로 만들거든요. 야. 그래서 맴스 같은 걸 이용해서 저는 정밀한 장치를 만들 때 이런 거 많이 사용하는데
2: 네.
0: 이렇게만 이용하면 아유, 맴스 완전 최첨단 기술이고 와 진짜 이상한 과학자들이 하는 막 놀라운 알 수 없는 신비의 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90년대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2: 예, 예.
0: 근데 지금은 맴스랑 엄청 많이 사용됩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조그만한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에 달아붙여서 또 움직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2: 예.
0: 제일 대표적으로 진짜 흔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휴대전화 같은 거 다 대부분 움직임 센서가 있잖아요.
2: 있죠.
0: 휴대전화를 예. 뭐 만보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요즘 휴대전화는 눕혀놓으면 꺼져 있다가 딱 들면 움직임을 감지해가지고 그때 딱 켜지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사람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전화 받는 자세로 가면 그때는 화면이 켜질 필요가 없으니까 또 화면이 알아서 꺼져주고 뭐 그런 식의
2: 그렇구나.
0: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2: 예, 예, 예.
0: 얘네가 내 움직임을 안에서 뭘 어떻게 감지를 할까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2: 네.
0: 원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프링을 여러 개 달아놓고 스프링 중앙에다 공을 철로 된 공을 하나를 넣어놓은 다음에 이 움직임이 오면 드느냐 내려놓느냐 가만히 들고 있느냐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거기 안에 있는 스프링에 붙어있는 공이 이리저리 흔들리겠죠.
2: 네.
0: 그래서 그 공이 흔들리면서 바꾸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감지를 해가지고 이 공이 어느 정도로 흔들린다라는 걸 감지를 하면 아 앞으로 쏠리는구나 뒤로 쏠리는구나 위로 진짜? 쏠리는구나 흔들리는구나 이런 걸 감지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2: 예.
0: 우리 제가 기억나십니까? 그 로켓 미사일 뭐 이런 거 하다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관성 유도 장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얼마나 날아가고 있는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 중에 그 원리가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면서
1: 버스에서 눈 감고
0: 버스에서 눈 감고 가면서 쏠리는 예. 느낌만으로 어디쯤 왔는지 알아내기 그거를 기계 장치로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는다는 말씀드렸잖아요.
2: 예, 예.
0: 그런 기계 장치를 만들면 그걸로 이제 흔들림, 쏠림을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거를 애지간한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는 휴대전화에는 못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작아야죠.
0: 네, 그러니까 이 맴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밀리미터 단위로 크기를 작게 만듭니다.
1: 그럼 실제로 휴대전화 안에 스프링과 공 같은 게 있어요?
0: 그런 게 있는 거죠.
1: 엄청 작은 게?
0: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스프링이나 공 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미세한 맴스 요즘에는 또 어떤 방식을 이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서 그런 수많은 장치에 이런 맴스 기술을 이용한 여러분 뭐 옛날에는 그런 걸로도 많이 썼어요. 우리 저기 프린터 중에서
2: 네.
0: 잉크젯 프린터라는 거 있잖아요.
2: 네.
0: 잉크젯 프린터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2: 네.
0: 물총 같은 걸로 잉크를 원하는 위치에 필요한 만큼만 쏴주는 그런 기계잖아요.
2: 네.
0: 그잖아요. 그죠?
2: 네.
0: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정밀하게 움직이게.
2: 그렇지.
0: 그것도 이제 맴스 기술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방울방울씩 아주 미세한 그 잉크방울을 뿜어내게 하는 그런 기계 같은 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맴스로 만드는데 그런 거 가공할 때 여러 가지 식각 약품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플루오린의 녹이는 힘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논을 갖다 들이댄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죠.
1: 네. 로켓 우주선은 이플로린화 제논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0: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태연 자약하게 그 위를 막 걸어다니고 막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좀 독한 성분처럼.
1: 기발하긴 해요. 예. 해장국으로 날아가는 비행 접시 다음으로 기발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제논은 처음에 어떻게 발견된 원소인가요? 이 얘기를
0: 그 전에. 우주선을 왜 제논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1: 요거 할까?
0: 네.
1: 왜 제논으로 만든 설정을 그 원작자는 이런 기발한 설정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추측해보면 좋겠어요.
0: 일단 기본은 제논이 그렇게 단단한 물질을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기 때문에 외계인의 기술이 너무나 특이하고 이상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2: 네.
0: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사실 답이에요.
1: 우리랑 다르다.
0: 그렇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파보면 뭐라도 한번 들이대볼까라고 하면 들이댈 만한 걸로 뭐가 있냐면
2: 네.
0: 제논 135 뭐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제논 135?
0: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하다가 이야기를 했더라.
1: 처음 들어.
0: 헬륨 하다가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수소 하다가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1: 그래요?
0: 제논 중에서도 가끔씩 일반 제논보다 조금 무거운 방사능을 띈 제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까요? 네. 물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원소 원자 그 자체는 변화하지 않고 그 원소 원자가 다른 원자하고 어떻게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또 다른 원자하고 조합되어 있느냐 그 원자와 원자 사이의 조합들만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예. 그래서 물을 지지고 볶으면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를 분리했다가 붙였다가 산소만 따로 떼내서 산소 기체를 만들었다가 수소만 따로 떼내가지고 수소 연료를 만들었다가 그걸 다시 합쳐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마셨다가 별의별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산소가 금이 된다거나 수소가 은이 된다거나 이런 연금술은 불가능하다. 네. 이런 거를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가능을 한 게 방사능 물질 같은 경우에는 네.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한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뀐다. 이런 말씀을 맞아, 드렸죠.
1: 맞아. 우라늄 네. 같은 경우.
0: 우라늄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 제논도 방사능을 띤 그래서 방사선을 내뿜고 시간이 지나면 제논이 아닌 다른 원소로 바뀌어버리는 제논이 가끔 있습니다.
1: 오.
0: 그런데 네. 이 방사능을 띤 제논 그중에서도 무게가 수소 대비 135배 정도 나가는 그 정도의 제논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그 핵 분열 반응 원자력 예. 발전소의 원자로 속에서 뜨겁게 열을 내면서 우라늄이 마구마구 이 분열이 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 그 반응을 방해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1: 네? 그걸 방해한다?
0: 방해한다.
1: 제논 135가.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자로가 네. 막 가동이 되고 있는데 네. 제논 135를 막 뿌리잖아요.
1: 예.
0: 그럼 우라늄을 이용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안 되고 막 쓱 죽습니다.
1: 아, 그래요?
0: 꺼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래는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막 팍팍 가동을 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우라늄 원자력 발전소를 최대 출력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제논 135가 거기에 돌아다니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큰 지장은 없어요.
1: 네네네.
0: 원약 우라늄 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이 반응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겨요.
1: 예. 자 이렇게 활용도도 높은 쉬운 네 번 조언서 제논에 대해서 곽수식 작가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주기율표의 118개 원소 중 원소 기호의 알파벳 X가 들어가는 건 제논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모든 원소 기호를 통틀어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알파벳도 있는데 바로 J 그리고 Q라고 합니다. 113번 원소가 일본 국명을 따면서 자포늄이 될 뻔도 했으나 결국 니혼늄으로 명명하면서 J 같은 흔한 알파벳도 원소 기호 안에 전무하다는 정말 실생활에 쓰잘데기 없는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나라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가진 사람이 적어요. 단점 물어보면 디디 말 많이 해요. 나는 키가 작고요. 공부가 성적이 안 되고요. 우리 집이 좀 흡수적이고요. 막 두루두루 나와. 당신의 장점이 뭡니까? 그러면 잘 안 나와. 우리가 하는 뭔가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이대로 가다가는.
6: 안녕하세요. 저는 잔스타프켓 메디컬 스쿨의 소아정신과 조교수로 있는 진아영이라고 합니다.
5: 우리나라 사람들 쭉 다 이제 불러보면 성취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한 사람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이걸 일을 할 때 왜 일하는지에 굉장히 관련이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왜 일을 하세요? 왜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먹고 살아야지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돈 모아서 집이라도 사야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외적 동기라고 해요. 바깥에서 오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얼굴 주니까 돈을 주니까 하고 아니면 승진해야 되니까 하고 학생들 같으면 학교를 좋은 데 가야 되니까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허탈하고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점점 동기를 잃어가게 되면서 매일매일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경쟁시키고 너 여기 가야 된다, 점수 이만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에 폐해가 있어요. 이게 크게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있는데 경쟁으로 성취로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안에 정말 인생이 주었던 아니면 일이 주었던 의미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조카들이 할머니를 보러 가잖아요. 할머니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때문에 갈등한 할머니가 10만 원씩 용돈을 줘. 그럼 얘들이 이제 점점 약간 이게 성격이 바뀌는 거야. 아, 가면 할머니한테 10만 원 받는다. 어느 날 할머니가 10만 원 안 줘. 그럼 정말 좀 가기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성취로 가게 되면 등수 매겨지잖아요. 우열이 생기는 우연 사람이. 그리고 우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열등하게 느낀 사람이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1등 하나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다 기분이 안 좋은 거야. 1등도 불안해. 다음에 2등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또 만족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하기가 싫어져요. 왜냐면 내가 1등 해야 돼. 내가 그 10% 안에 들어야지 뭘 딸 수가 있어. 그러니까 협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취를 위해서 계속 나가면 우리가 왠지 성장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잖아. 근데 제가 생각해봐요. 의미가 일단 떨어졌죠? 그럼 점점 재미가 없어져.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하게 느껴. 서로 경쟁하고 서로 견제하게 돼요. 동료애 이런 게 약해지는 거야. 그 상황이 있다 생각해봐요. 신날 수가 없어. 제가 이제 한국 사회도 많이 살아봤고 외국 사회도 많이 살아봤잖아요. 일단 우리가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는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을 해주게 하냐면 다 비슷하게 행동해야 된다. 비슷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착각을 해주게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게 이상하고 그 안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중에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덜 잘났나를 아주 어릴 때부터 성적이나 성취로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사실 정상적인 양육과 교육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버리니까 그게 정상인지 알고 크는 거야. 아 사람은 원래 등급을 매기는 거야. 아 사람은 원래 성적대로 가치를 나누는 거야. 원래 그런 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잘못 넣어진 가치관이라는 거죠.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건 사실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를 모티베이트 해주는 거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안의 것들이 내적 동기예요. 내적 동기. 내적 동기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게 내적 동기는 그 행위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나 보상 아니 그 자체를 함으로써 이제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내적 동기 어떤 거 있을 것 같아요? 꼭 빠지지 않는 거 있잖아. 영화에 항상 나오는 거.
7: 사랑?
5: 그렇지. 사랑이 굉장히 큰 동기예요. 부모가 갖고 있는 사랑 엄청나죠. 그 다음에 연인과의 사랑도 크죠. 그 다음에 그냥 일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어. 예술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진한 애정이 있는 거지. 좋아하는 거. 사실 제일 큰 원동력이에요. 사랑 다음으로 큰 게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연구에서 나와 있잖아요. 인간의 행복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이다. 이 우리가 소속되기 위하고 어딘가에 받아들여졌다는 느낌, 그리고 너와 나 이런 느낌, 그 느낌 굉장히 강력한 동기예요. 그 다음에가 여러 가지 가치예요. 가치. 가치를 위해서는 사람이 돈을 안 줘도 일할 수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되게 중요한 서비스. 우리말로는 기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여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내가 이 세상에 났을 때, 그리고 내가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았을 때 나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건강, 재능, 장단점, 가족, 경험, 교육, 받았던 사랑, 상처될 수 있죠. 나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그걸로 내가 뭘 하여야 할 것인가 이 세상에. What are you doing with what you've been given? 그게 내 삶의 의미라는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비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right? 교수님 그러면 이거 뭐 봉사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라. 뭐더 테레사 수녀님처럼 살아라는 뜻인가요? 그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주거나 저 사람이 필요한 걸 내가 주는 거예요. 물건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그게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일.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기여를 할 때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부모님들이 되게 잘못 가르치시는 게 네가 다른 사람을 다 제치고 1등을 했을 때 네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잖아. 실제로는 거기 무슨 있어. 아까 그랬잖아. 그렇게 말하는 동기 그 오래 가지 못해. 왜냐면 의미가 없어지고 우열을 가지면서 열등감만 생겨. 그 다음에 서로 협력을 안 해. 서로 협력을 안 하면 발전할 수가 없어. 근데 봐봐요. 애를 이렇게 가르쳤어. 야 너는 그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 성적 따라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예쁘고 잘생겨서 가치 있는 게 아니고 너 존재만으로 너는 보석 같고 별 같은 사람이고 너는 받은 복이 많은 사람이야. 넌 너에게 주어진 게 많은 사람이야. 그걸 지금은 모를 건데 나중에 점점점 쌓으면서 너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 세상에 기여를 하면 살면 돼. 만약에 이렇게 가르쳐줬다 치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애가 1. 자기에게 주어진 게 많다고 생각해. 2.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다음에 3. 그걸 잘 찾아서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해. 결국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재능을 찾았어. 그 서브하는 걸 계속 생각해. 어떻게 하면 내 재능으로 서브할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가진 걸 계속 키워. 아, 내가 이게 내 재능이구나. 더 공부해보자. 그럼 결국 서비스를 더 많이 하는 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더 적용하게 되는 애가 결국 보수를 많이 받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거꾸로 가르치시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왜 일하냐면 그냥 저기 들어가서 저 사람이 시키는 일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돈을 더 보상을 더 많이 받고 거기서 조금 더 잘 보여서 이제 위에로 가고 더 성취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적인 의미나 나의 만족감이나 가치의 실현이나 이런 거가 이제 내적 동기가 다 빠져버리는 거죠. 사람이 외적 동기는 정말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오는 거예요. 다 이제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됐다는 걸 어딘가 achieve and reach, 어딘가에 도달하면 됐다고 생각해. 그게 어떤 사고냐면 마라톤을 뛰는데 끊어야만 가치가 있는 거야. 안 그러면 가치가 없어. 이게 다 낭비한 거야. 70년, 80년을 살면서 내가 항상 더 잘해야 되고 내가 항상 뭔가 성취해야 되고 7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봐. 지금 좀 갑갑하지 않으세요? 그냥 숨탁탁 막히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요. 이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존 치체스터라는 수녀님이 한 말이에요. We're not here to win. We're here to grow. 성장하면서 살면 돼. 성장하면서. 그럼 마음이 훨씬 더 편해요. 조금만 내가 더 성장해도 난 잘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봐요. 1년이 다 의미 있을 수 있어. 근데 뭐가 돼야 된다. 뭐 박사가 돼야 된다. 뭐 노벨상을 타야 된다. 그러면 그 평생 장이 한 건 뭐 됩니까? 노벨상 못하면. 결과가 답이 아니고 과정이 답이에요. 과정. 노벨상이 답이 아니고 환자 하나하나를 열심히 보는 게 답이에요.
7: 성공이랑 성장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5: 이것도 내적 동기, 외적 동기랑 되게 비슷해. 성공을 뭔가 성취라고 생각해. 성취. 뭘 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의 잣대예요. 성장은 내 안의 잣대야.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으면 성장한 거예요. 성장은 누구나 할 수 있어. 3살짜리 애도 성장할 수 있어. 오늘 숟가락질 못했는데 내일 숟가락질 하면 성장한 거예요. 아픈 사람도 알 수 있어. 오늘 손가락 하나밖에 못 움직였는데 내일 두 개 움직여. 그 성장한 거야. 우리가 다 지금처럼 경쟁의 애기라고 살면 다 윈할 수 없잖아. 근데 다 그로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장의 우물을 팔 때 이제 자기 우물을 파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 나의 의미와 나의 귀를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나 어느 쪽으로 성장해야 될까요? 감이 없으신 분이 되게 많아요. 이건 되게 안타까운 사실인데 원래 아이들이 딱 놔두면 지 좋고 안 좋고 굉장히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점점 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있다, 내가 어떤 게 좋다, 내가 이걸 하고 싶다는 말을 자꾸 못하게 만들어요. 실전 소리를 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여기 와라. 이렇게 계속 한 20년을 그걸 들어놓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 생각을 하는 회로가 없어져. 진짜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까워. 그래서 젊은 이렇게 분들 보면 내 의미와 내 길을 어떻게 찾죠? 이러신 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꼭 하셔야 돼. 한 가지는 경험이고 한 가지는 성찰이야. 한 가지는 약간 밖에서 찾는 거고 한 가지는 약간 안에서 찾는 거. 나를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동기가 내 안에서 나오니까. 내가 어떤 데 소속되고 싶은가? 어떤 걸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내가 실현하고 싶은 가치가 뭔가? 다 나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각각의 시간에 자기가 의미가 있다거나 그게 정말 나에게 기쁨 준다거나 내가 좋아한다거나 그런 내적 동기가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걸 하다 보면 나를 잘 알게 돼. 예를 들면 내가 음악이 재능이야. 몇 년을 했어. 안 돼. 결국에는 약간 전향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 몇 년이나 예를 들면 10년을 했다. 그 10년이 정말 loss, 없어진 거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10년을 자기를 찾으면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요즘 억수로 좋은 경험 있어. 온라인 강의, 세바시 랜드 쭉 많잖아요. 그중에 내 느낌을 끄는 거, 그중에 나를 설레게 하는 거, 그중에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게 나은 거예요. 책은 더 돈 안 들죠? 책은? 그런 식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그게 경험이에요. 경험. 그다음 두 번째 성찰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 성찰이 없다 보면 남한테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남 하는 거 다 따라하게 돼 있어. 나도 이걸 몰랐어. 나도 성찰이란 걸 못하다가 내가 성찰의 그 큰 뜻을 언제 알았냐면 2017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직장도 거의 1년을 못 가고 엄마가 병수발 들어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울면서 힘든 날이 더 많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뭐 성찰을 무지하게 한 거예요. 그냥 누워서 잘 앉아있지도 못해. 그럼 뭐 사람 만나기도 어렵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정도가 있는데 말도 못할 정도로 피곤해. 그러니까 뭐 누구 만나서 말 전화도 잘 못해. 그 정도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생각밖에 없어. 이렇게 어떻게 살지? 나는 뭐 어떤 사람이지? 이제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살지? 이상 안 하면 뭐지? 뭐 이렇게 되면서 내가 누구고 내가 이제 무엇으로 어떻게 살 건가를 생각하게 된 거야. 이거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생각 안 해보셨으면. 나는 그게 강제로 주어졌어요. 그때 되게 큰 깨달음이 온 게 그거야.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나에게 주어진 거는 내가 의사였고 정신과 의사였고 내가 경험을 여러 가지 미국에도 살아보고 여기도 살아보고 또 온 세상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책으로 담기 시작했고 그걸 이제 여러 사람에게 알려준 그게 낫게 된 거야.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아픔까지 포함해서 What am I going to do? 내가 뭘 할까? 거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성찰을 좀 해봐야 돼. 그래 성찰을 할 때 나의 장단점이 뭔가를 봐야 돼. 우리나라 사람은 단점 물어보면 디기 말 많이 해요. 나는 키가 작고요. 공부가 성적이 안 되고요. 우리 집이 좀 흙수저고요. 막 두루두루 나와. 당신의 장점이 뭡니까? 그러면 잘 안 나와. 사실은 장단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단점에 집중해 있어서 그냥 단점 무시해. 나의 장점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 말이 나와야 돼. 내가 물으면. 나의 장점은 뭐고 나의 강점은 뭔가. 이게 우리는 너무 또 밖에서만 쟤 성적이냐 뭐 외모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말고도 있어. 다른 사람을 위하는 caring, 재밌는 거 이런 거 있죠. 사람 자체가 좀 재밌어. 휴머를 싸거나.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되게 좋아. 사람은 막 갈등이 있으라 그런 거 막 화해를 해. 이런 건 잴 수가 없잖아. 자기 호불호를 알아야 돼.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는지. 그래서 또 좋아하는 거에 집중해. 자기 강점에 집중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고 그런 거를 적어볼 수도 있고 생각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해볼 수 있어. 명상. 명상을 하면서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걸 계속 얘기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뭐 괜찮은지 꺼낼 수가 있어. 계속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난 공부도 못했다. 난 대학교 지원도 못 갔다. 이러면 안 꺼내죠. 명상하면서 항상 그 얘기를 너는 잘하고 있고 You are doing good. You are blessed. 너 복받은 사람이고 I'm worthy. 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명상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꺼낼 수 있어요. 녹지에서 걷는 게 또 되게 좋대. 이게 머리를 맑히면서 걷는 게 뇌를 되게 활성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야. 그렇게 경험하고 성찰 이렇게 하면 What I've been given. 나에게 주어진 게 뭘까. 그 부분이 해결되는 거야. 그 두 번째 남은 거는 What am I going to do? 그걸로 뭘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인생의 의미에 답이 나오고 그런 일을 찾으면 신날 수 있어요.
7: 의미를 찾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5: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잘못된 훈련이에요. 뭔지 아세요? 망하면 안 된다. 내가 물어볼게. 앞으로 70년, 80년 사실 건데 절대 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뭘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진짜 뭐 족쇄에 채이는 거예요. 망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건 꼭 망하면 안 돼. 이게 영어로 bite-sized failure. 한 입 크기. 꼴딱 삼킬 만한 size failure.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시작할 때 막 대박 다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거 막 이게 생사 걸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그맣게 일단 먼저 해봐. 파일럿이라 그러죠. 파일럿으로 해봐. 다 망했어. 괜찮아. 넥스트 파일럿. 많이 하다 보면 한 게 얻어 걸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처음에도 말했던 엉뚱하지 말고 자기 걸 하라고. 자기 거를. 자기 걸 조그만 걸 해보라고 계속. 안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어떻게 망하는 정도를 조금 줄인 시도를 내가 해볼 것인가. 그걸 계속 궁리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해야 돼. 망할 것 같은 것도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완전 족쇄치여서 발목 잡힌 요 조그마한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좀 이렇게 해보면서 bite-sized failure 이렇게 해보면서 그러다 또 한 게 또 그게 성장인 거예요. 그게 성장. 그리고 그걸 자주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좀 망해도 괜찮아. 지금 절대 망하면 안 돼. 너 망하면 큰일 나. 절대 망하면 안 돼. 이렇게 한번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절하고 일러지도 못하고 나 이제 포망해. 이생망. 이생 망했다 그럼. 근데 계속 bite-sized failure 해보잖아. 괜찮아. 어, 오케이. 한 10개는 해봐야 된다 하던데 나 지금 한 2개 안 됐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 만든다 생각해봐요. 100년을 살 거고 엄마 아빠가 20년을 키우고 80년 지 혼자 살아. 꼭 넣어줘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하는가.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긍정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자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저 뒤에 딴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마음 자세예요. 혹시 못 보신 분은 저의 세바시 레모네이드 강의를 보면 그 얘기 나와요. 내가 굉장히 좌절했을 때 인생이 너에게 쉬고 쓴 레몬을 주었다면 그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긍정적 마음 자세예요. 지금 이게 막 쉬고 쓰고 돼도 안 한 상황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 내가 이걸로 성장하면 나 이긴 거다. 내가 잘한 거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하는 엄청난 요법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바로 감사요법입니다. 시작은 어디서 하냐면 현실은 노답에서 합니다. 내가 다 선택해서 잘했어. 내 길로 간다고 했어. 근데 맨날 이게 맨날 좌절이야. 계속 바이사이즈도 배려야. 막 이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대로 가면 이게 계속 부정적이게 돼요. 그때 내가 정신을 좀 차리고 약간 애를 써서 내가 감사할 걸 찾아야 돼요. 여기 이제 내 노력 조금 들어가는 거. 모르겠어요. 없어요. 이러시는 분은 나에 대해도 감사해야 돼요. 야, 너 이렇게 힘든데 뭐 이 정도 하는 거 보면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수고 많다. 나한테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딴 사람한테 감사할 수 있죠. 아, 내가 이러는데 그래도 엄마 반찬도 사주시고 이웃, 선생님 뭐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이나 물건이죠. 나 그래도 집에서 잘 때는 있어. 아니면 건강. 나한테 건강 있잖아. 건강 있으신 분이 더 많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경험이잖아. 나 그래도 이게 다 failure여서 어렵긴 했지만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이걸 했더니 아 뭐라 그런 걸 알게 됐어. 얼른 생각해보니까 좀 나오지 않아요? 잠깐 요거 한 사이에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드릴게요. 그 사이에 머리에서 일어나는 게 뇌에 가는 혈류가 이 시상하부하고 그 다른 부분도 있지만 특히 시상하부로 갑니다. 조금 더 활성화돼요. 거기가 몸의 전체적 대사 같은 거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잠이 좀 잘 와. 좀 마음이 편안해져. 호흡이 조금 좋아져. 전체적으로 조금 몸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뇌에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세로토닌하고 도파민. 이게 뭐냐면 뉴로트랜스미터. 신경절단 물질이에요. 신경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야. 소통하는 애들. 근데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이 뭐냐면 세로토닌이 우울한 사람 항우울제들이잖아요. 항우울제들이면 그게 세로토닌을 올려요. 몸에서 요 감사요법 생각하는 동안 세로토닌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 다음에 도파민은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감사한 생각을 하는 동안 도파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그건 저절로 내가 안 해도 돼. 감사만 조금 노력해서 하면 돼요. 이거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적어도 되고 명상으로 해도 되고 기도로 해도 되고 그냥 주문처럼 외워버려요.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해놓으면 힘들 때 여기로 딱 갈 수가 있어요. 훈련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잘못했어 나한테. 억울해. 그때도 돌리면 돼. 그런 식으로 저도 다른 사람에게도 맨날 가르치고 저도 스스로 하거든요. 뭐 사람이 다 좌절이 다 있잖아. 이거 돌리면 금방 훨씬 더 좋아져요. 이거 안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나쁜 놈 망해라. 이렇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탁 털고 이걸 돌리는 순간 그래도 나 감사한 게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다음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또 가르쳐드릴게요. 힘들 때 할 수 있는 매직 워드. 이게 우리가 힘들 때 항상 자주 하는 말이 이거야. 아, 할 수 없이 해야 돼. 너무 많이 들어 저는. 인생이 다 그렇지 할 수 없이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누가 자기 일 좋아서 하는 거 어디 있어. I have to. 나 그냥 거의 딴 사람에 의해서 나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생각. 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 막 이렇게. 이 이야기를 I have to에서 단어 하나만 바꾸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될 것 같아요.
7: 미안하고 고맙고.
5: 어 그렇죠. 감정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당신 슬픈데 슬프지 마. 아, 안 기쁜데 기뻐. 이거 안 돼. 그러나 내가 아까 감사한 생각을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드가 좋아진다. 그렇게는 할 수 있어.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어. 내가 생각을 바꾸는 힘이 나에게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고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고 결과는 주로 부정적이 나와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감정이 긍정적으로 되고 행동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그 상황에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 돌아갈 텐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을 보려고 한다면 내 감정도 좋아지고 내 행동도 좋아지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에서 내 감정이 나오고 내 감정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내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 들어봐요. Whether you think you can or you can't, you are right. 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건 너가 맞아.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게 되고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걸 엉뚱한데 돌리고 있으면 안 돼. 예를 들면 나 1등 할 수 있어. 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맞잖아? 어떻게 모든 사람이 1등해요? 안 되잖아. 이게 내적 동기로 얘기해야 돼. 나 성장할 수 있어? 내가 이게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 정말 이걸로 많이 개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자기 생각에 있는 파워가 굉장히 크다. 우리가 이렇게 경쟁과 성취를 굉장히 애 세 살 때부터 막 얘기를 해서 이 정도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잃는 게 뭐냐 말이지.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도 바닥이고 왜 자살률은 월등한 1위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숫자의 출생률이 나오는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나라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가진 사람이 적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나 참 괜찮은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단 말이지. 그리고 또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이 세상 참 괜찮은 세상이야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 우리가 하는 뭔가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나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 괜찮은 세상이야. 이게 거의 어릴 때 많이 형성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정신이 건강하게 가치가 제대로 서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얘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그걸로 내가 뭘 하고 살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what you've been given?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바뀌어야 되는 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고 가치이고 내 안에 좋은 게 있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이제 다시 물어봐요. What are you doing with what you've been given? 당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내 촉을 세워서 살아가 보시길 바라요.

K-Radio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탈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씨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화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

0: 1-660-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랜만에 오랜 옛 친구에게 생방송 시작 15분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뉴욕이냐고 묻는 질문에 서울이라고 대답합니다. 상황을 얘기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으며 그동안 4, 5년의 소식 없이 지내온 시간이 단숨에 연결되는 걸 또 느낍니다. 우리들 대도시 뉴욕엔 아침 차창에 빗물이 묻어있는 수요일입니다. 평범한 오늘 하루가 올해 6월에 가장 바쁜 일주일을 열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 이브. NBA 프로농구 뉴욕 닉스가 21세기 들어 처음 진출한 결승 7전 4선 승제의 네 번째 경기를 또 홈 경기로 하게 되는 날.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전이 없는 날이기에 경기장 주변 몇 블락에 세워놨던 차들이 모두 토잉당하는 이틀 전 3차전의 황당한 상황을 걱정 안 해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 또 공격을 주고받았다는 중동의 미군과 이란. 어느 쪽이 먼저 격발시켰는가 하는 건 추락한 미군 아파치 헬리콥터를 보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페르시아만에 갇혀있는 수천 명의 선원들 힘들고 공포에 가까운 상황을 견디고 있다는 소식이 또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앉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날씨는 오늘 이렇게 뉴욕과 뉴욕 일대에 비가 드문드문 내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온도는 어제하고 비슷한데 문제는 이 봄비는 좀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비가 내려서 조금씩 다시 내려오고 하는데 오늘 내리는 이 비는 온도를 더 끌어올리는 결과를 갖고 올 것 같습니다. 물론 비 때문에 그렇게 더워지는 건 아니지만 내일과 모레 이번 주말에 온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그런 예보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뉴욕은 물론이고 조금 남쪽인 워싱턴 DC 또 필라델피아 모두가 화씨로 100도 정도 그러니까 내일도 뉴욕과 그 일대 만만치 않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비교적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흐린 날은 아니겠다. 비가 뭐 계속 내리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의 교통이 어떻게 될까? 오늘 6월 10일 그리고 내일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틀 후인 6월 13일에 첫 경기가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이라고 부르게 되는 뉴저지에 위치한 MetLife 스테디움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 13일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로 와 UFC 경기가 또 진행이 되고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백악관 밖에서 이렇게 워치 파티를 큰 스크린으로 보면서

6월 14일 80회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또 같이 축하하게 된다.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월드컵과 경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80회 생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말 대단한 그런 인생에 있어서 사건인 건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에서 UFC 경기 개최를 준비하면서 또 트럼프 가족은 최대 12,000달러짜리 금화 판매 사업 홍보에 아주 열심히라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 골드 코인이 12,000달러. 우리가 지금 뭐 월드컵 축구 뭐 인기 있는 그런 경기 티켓 가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뭐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티켓이 이 디맨드가 올라가면 티켓 가격이 올라가는 이번 FIFA 월드컵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12,000달러 뭐 금화 이거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요. 역시 또 NBA 프로농구 결승 시리즈도 우리에게는 뉴욕에서 개최가 되지만 뉴욕에서 지금 4차전 오늘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산안토니오 스퍼스의 홈 경기장으로 가서 두 번을 더 하게 되지만 그렇게 텔레비전으로 혹은 또 이렇게 한 번씩 소식을 듣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벤트는 아닙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UFC 어떻게 펼쳐질까요? 뭐 격투기하고 그 비슷한 거죠? 이 대형 이벤트 그 관심을 수익으로 한번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다 하지만 12,000짜리거나 뭐 아니면 밀리언 달러거나 골드 코인 또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죠? 오늘 경기는 어쨌든 산안토니오 스퍼스와 뉴욕 닉스의 NBA 파이널 4차전입니다. 지금 2승 1패로 뉴욕 닉스가 시리즈 전적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전하지만 않았더라면 또 그렇게 또 중간중간 이렇게 졸았다는 그런 뭐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소셜 미디어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졸지만 않았다면 3승을 거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뉴욕커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뉴욕이니까요. 오늘 저녁 미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 경기가 있게 됩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 그런가 하면 달을 향한 미국인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달로 달을 향하게 하는 그 바라보게 하는 아르테미스 3호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여기에 달 우주조종사 4명의 이름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임무는 달 착륙 전에 마지막 비행, 시험 비행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다녀온 지가 얼마 안 됐죠. 달을 한 바퀴 돌아서 왔는데 달의 가장 깊은 저 뒤쪽까지 가서 한 40분 정도 또 지구와 교신이 딱 중단되는 그런 지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 밖으로 해서 다시 그 아르테미스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뻐했던 그리고 그때는 또 유일한 여성 우주조종사도 있어서 뭐 그동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인기 스타로 되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아르테미스가 떠나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이번에는 승무원 그러니까 4명의 우주조종사 우주비행사들이 그동안에 경험을 많이 쌓고 나가서 이 우주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베테랑들인데 뭐 굉장히 많은 또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4명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 같은 그런 또 익사이링한 모먼트였는데 그중에 한 명은 10년 정도 전에 스페이셜을 타고 우주에 다녀온 경험도 있고 또 한 명은 국제우주정거장에 371일 동안 그러니까 1년 넘게 연속 체류한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주 최장 연속 우주 체류 기록이라고 합니다. 2027년에 발사 예정인 아르테미스 3호 오리온과 달 착륙선 도킹을 시험하는 것을 핵심 업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임무는 이 무인선으로 그동안에 연습도 해왔는데 지금 사람이 타고 가는데 달에 착륙
하기 바로 직전에 어마어마한 이런 더킹을 연습을 하는 또 그런 대단한 우주 비행이 되겠습니다. 랜디 브레스닉 우리가 계속 익숙하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루카 파르미나토, 프랭크 루비오, 안드레 더글라스 네 명의 아르테미스 3호 임무 이렇게 우주 지금 비행사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들어오고 있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관심이란 말이 약하네요. 우리 한인 2세 조니 조나탄 킴이 여기 들어있나? 눈을 열심히 움직이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엄청난 여러 분야의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고 미국인으로서도 전 세계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우리 조니 킴, 조나탄 킴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뭐 간단하게 아직까지 그렇게 우주 비행사 가운데 그 충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어가겠지만 네. 미국 해군 네이비 씨일로 복무하면서 이라크 등지에서 10번 이상의 전투를 쌓은 조나탄 조니 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자신이 느꼈던 내가 정말 의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이 전투에서 다친 동료들의 모습 혹은 목숨을 잃은 동료들 전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의학을 공부하게 되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그때 자신이 전투에서 돌아온 그런 베테랑들이 늘 그렇듯이 그 어두운 기억 속에서 암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버드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밝은 빛으로 또 그렇게 이끌어냈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니 캠, 나사에 뽑히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놀랄만한 우리 한인 2세뿐 아니라 정말 이 굽힘 없이 뻗어나가는 용기. 자신이 남들보다 더 우수해서라기보다는 네, 그 스스로의 마음을 또 나누는 그런 최근의 연설이기도 했는데 조니 킴이 2020년에 나사 우주비행사 후보 과정을 다 마쳐서 2017년 선발되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우주비행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작년에 국제우주정거장에 조니 킴이 가서 245일 정도 있다가 왔죠. 작년 4월 8일이었습니다. 소유주 그전 소련의 그 우주선을 같이 타고 8개월 정도 그리고 작년 12월 9일에 지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6월 5일에 그때 이제 졸업 시즌이어서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이 있고 나서 하버드 캠퍼스에 모인 그 하버드 알룸나이 데이에 그 동문들이 9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조니 캠의 키노트 스피커로 섰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은 이상하게 그런 슈퍼 히어로가 되는 꿈을 꿨다. 배트맨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혼자서 영웅이 이 세상을 구해낼 수 있다는 어려운 사람을 다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것은 환상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삶에서 혼자일 수 있다는 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이 연설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조니 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네이비 씨일로 전투 현장에 갔을 때 그리고 또 의사가 돼서 병원 응급실에서 그 다음에는 우주비행사로 우주정거장 같은 극한 상황에서 생존은 절대 혼자 슈퍼 히어로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에는 국경이 보이지 않는 그 지구, 그 땅에 대한 지구에 대한 자신의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empathy, 공감과 그러면서도 너무나 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vulnerability,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우리가 힐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슈퍼 히어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공감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네이비 씰로 복무하던 중에 스플릿 세컨드의 결정으로 인해서 동료가 이렇게 사상 그러니까 죽는 일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 이후에 고통받았던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의과 대학의 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그 결심을 또 이야기하기도 했고 거기 가서도 너무나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공동체의 공감과 서포트가 자신을 치유하게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과 드물게 이렇게 한 번씩 보이는 약함 그건 약점이 아니라 치유의 초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동문들 앞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를 이민자로서 어려운 상황을 대면해서도 용감하게 자신을 키워낸 진짜 슈퍼히어로라고 조니 킴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암으로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1: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의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5: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6: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7: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6: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7: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6: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7: 새 매장에서 AI 주얼리 주치의 특별 상담을 만나보세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이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서 스티브 힐튼이 톰 스타이어 빌리어네어를 아슬아슬하게 이기면서 그러니까 앞서서 11월 본선에 진출할 두 번째 후보로 확정됐다고 지금 그렇게 일단 프로젝트 위너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거듭 듣고 있지만 이 선거 이래 소인이 찍힌 사람들 그러니까 이 투표용지가 도착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아마 그걸 다 개표에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라는 말을 제가 뺍니다. 캘리포니아 이 특별한 투표 개표 방식 때문에 당을 따지지 않고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람 후보 두 명을 결선에 진출시키는데 그게 바로 본선거.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일단은 스티브 힐튼이 두 번째로 확정이 됐다. 그래서 지금 1위를 이미 확보하고 결선에 진출해 있는 민주당의 사비에르 베세라 후보와 결선, 그러니까 본선에서 맞붙게 된다. 그런데 이 예비선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역사에서 가장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간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그러죠. 그냥 재미로 들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탐 스타이어가 빌리어네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재산에서 2억 1,600만 달러 이상을 이 예비선거에 쏟아 넣었다고 합니다. 원래 돈이 많기도 하지만 또 언제였죠? 네. 대통령 선거에 예비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이 정도를 넣었다가 예비선거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때 그냥 그만두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예비선거에서도 막대한 자신의 돈을 들이고 나서도 3위에 머물렀다. 근데 돈 얘기로 자꾸 들어가네요. 아무튼 이렇게 2억 달러씩 써도 선거 때마다 아직도 쓸 돈이 있다라는 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세라라는 후보와 힐튼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지한 후보고 원래 영국의 정치인인데 미국으로 와서 귀화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베세라라는 후보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것은 예비선거 때 에릭 스월웰이라는 민주당 소속의 상당히 그래도 인정받던 정치인의 이 성추문 아주 섹슈얼 하라스먼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영상이 유출이 되면서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런 또 엄청난 스캔들에 휘말려서 사퇴가 있었죠. 그러면서 베세라라는 후보가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렇다면 지금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공화당 후보가 어느 정도 힘을 붙여서 추격을 할 것인가 이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상황에 대해서도 이 선거에 대해서도 또 100%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메인주의 예비선거 결과 연방 상원 의원 이 민주당 상원 의원 예비선거에서 그램 플랫너라는 후보가 승리를 해서 본선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이 각 주의 연방 상원 의원은 두 명이죠. 그런데 이 후보로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섰던 이 플랫너 후보가 굉장히 또 뭔가 논란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진보 성향의 굴 양식업자, 해병대 출신 참전 용사 이런 여러 화려한 이름들이 수식어들이 앞에 붙어 있는데요. 공화당 현역 의원인 수잔 컬린즈와 11월 제너럴 일렉션에서 맞붙게 되는 민주당 후보가 되겠습니다. 수잔 컬린즈 공화당 상원 의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번씩 이렇게 반대하는 표를 또 던지는 그런 의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란 전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어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들었듯이 미국이 화요일,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 육군 이 헬리콥터 한 대가 마치 헬리콥터가 격추되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책임이라고 즉각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어제 오후에 US Central Command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self-defense, 보복 공격. 근데 이제 보복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self-defens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기가 떨어진 것은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경이었는데 어제 오만연한 상공에서 정찰 인물 중에 이게 격추가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조종사가 어떻게 두 시간 동안 바다 위에 떠 있었는데 여기에 또 아주 특이한 이번 전쟁에서 새롭게 발견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구나. 미국 해군에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드론 보트, 무인 수상정이 이 두 명의 이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미국 이 조종사들을 발견을 해서 구조했다.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미군이 수행한 첫 번째 이런 드론 보트, 사람이 타지 않은 해상 구조 작전 성공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리콥터가 격추되니까 4월에 정말 어렵게 성립된 휴전 분위기가 다시 휘청하게 되는 거죠. 불안정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란 본토 공습해서 미 오함대 공격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 공군의 해군 전투기가 이란의 방공망 또 지상 통제소 감시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라고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0: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네타냐후 총리 강경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그렇게 기재된 타이르 에도 남부 레바논 최대 도시 중에 하나로 로마시대 유적지를 많이 갖고 있는 레바논에 역사적인 곳에 이스라엘이 일단 공격하겠다라고 대피 명령을 내려서 주민들이 북쪽으로 뭐 24km 이상 그렇게 대피를 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10만 명이 한꺼번에 떠나는 그런 엄청난 또 대피 피난길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곳이 없어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죠. 미국이 주도하는 이 평화협상 테이블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뭐 거의 배제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이스라엘이 이란의 협상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미국과는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협상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못 들어오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미국의 협상 전략, 전략 그리고 이란이 또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걸 물론 거부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이란의 입장에서는 레바논이 포함되지 않은 이런 공격은 그러니까 협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공격 중단. 그래서 월드컵 이야기를 듣습니다. 월드컵 지금 시카고가 그러고 보니까요. 미국의 11개 도시에 시카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시카고라는 대단한 도시가 어떻게 해서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 중에 빠져 있을까? 이건 시카고를 일부러 FIFA에서 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시카고 시장이 그 딜을 하고 FIFA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월드컵 개최를 거부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스포츠 디비전으로 이제 합류한 The Athletic의 보도에 갈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람 에마누엘 시카고 시장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FIFA의 요구에 대해서 이런 재정 계약 조건이 결국은 택스페이어 시카고 주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FIFA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적으로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시카고가 이번 FIFA에 이 월드컵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핵심 참모 출신으로 또 주일 미국 대사를 지냈던 이 에마누엘 전 시카고 그러니까 시장이 뭐 어떻게 축구는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서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발레 아카데미도 다녔는데 이 Soldier Field 시카고의 대표적인 경기장 위에 돔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합니다. FIFA가. 그리고 티켓 수익을 그러니까 티켓에 대해 면세, 세금을 면제해 줘라. 그래서 보니까 이 모든 위험 부담은 시카고 도시가 지고 수익은 FIFA가 가져간다. 이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걸 하지 않았고 지금도 잘한 결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2: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3: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4: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김수보석입니다. 맨하튼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의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The Next E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걱정이시죠?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오늘도 돌아온 뉴저지 한남체의 난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 국, 찜,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준비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직진 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접편의 목소리.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하 재단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 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또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됐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의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장어 있잖아요.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845-866-4588 예약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티켓이 아무리 비싸도 대한민국을 향한 응원 멈추지 않습니다. 2026년 월드컵 개막일인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먼저 만나서 이렇게 웜업을 하는 거죠. 뉴저지 쪽의 응원은 팰리세이드 팰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체코의 첫 경기 합동 응원전 한인들이 모여서 여러분 초대하는데 무료입니다.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뉴저지 쪽 합동 응원전 가슴 벅찬 순간 한자리에 모여서 태극전사 응원해요 대한민국. 그런데 뉴욕 쪽에는 그러면 어디를 갈 것인가 바로 여기입니다. 얼른 제가 달려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15년 전 니카라과 축구 선교부터 이번 월드컵 뉴욕 응원전까지 프라미스 교회,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 쪽에 또 응원전 함께 가서 거대한 스크린으로 관람을 하면서 응원을 하게 되는 이 축구 응원 관람 바로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담임 목사님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세요. 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구하면 어쩔 수 없이 또 한 것이 떠오르는데, 우리 월드컵 축구가 지난번에 카타르 그때 대회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프라미스 교회에서 그 대형 스크린으로 우리가 보면서 정말 가슴 졸이며 환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1: 그럼요.
0: 네.
1: 뭐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 네.
1: 누구든지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0: 네. 그런데 프라미스 교회 이 허연행 담임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개인적으로 축구와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릴 때 축구를 하셨나요?
1: 아, 그럼요. 사실 제가 60년대 초반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0: 네.
1: 제 생애 처음으로 만났던 스포츠가 축구였습니다.
0: 네.
1: 물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오각형의 무늬가 있는 가죽 축구공은 구경하기가 어려웠고 고무공 가지고 돌멩이 두 개로 골대를 세우고 해질녘까지 친구들하고 먼지 뒤집어 쓰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즘도 중남미에 가면 그곳에 아이들이 이렇게 먼지 나는 그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면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확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0: 네. 그래서 프라미스 교회가 축구 선교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어릴 적에 또 기억도 있고요. 그 이전부터 프라미스 교회가 이 선교 미션, 축구 미션으로 이렇게 합해서 그곳의 언니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 바로 앞에 목회하셨던 김남수 목사님께서 그 축구가 선교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 그것을 먼저 보셨어요.
0: 네.
1: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 할렐루야 선교 축구단 이영무 목사님이 감독으로 계실 때 그 팀들을 자주 이렇게 초청을 하셔서 그 신선 게임도 하고 또 본인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셨죠.
0: 네.
1: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한 20년 전부터 축구 선교로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0: 네. 프라미스 교회에서 이번에 한국팀의 조별리그 경기 첫 경기부터 같이 지금 모여서 보게 되는데 뉴욕에 이렇게 한인들뿐 아니라 월드컵 한국팀 경기를 보고 싶어 하는 또 타민족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상대하는 국가 첫 경기에 체코 그분들이 오셔도 됩니까?
1: 아유, 그럼요. 저희는 네. 뭐 예, 사실 그 말씀 하시니까 기억나는데 2002년도에 한국팀이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때 그 4강전에서 맞붙은 팀이 터키였는데 참 깜짝 놀란 것은 그 터키가 한 골을 넣었을 때 한국 사람들의 반응 기억나시나요?
0: 네. 어땠어요?
1: 마치 우리가 골을 넣은 것처럼 그렇게 터키 팀을 응원하고 박수를 보냈는데 아마도 이제 그 6.25 전쟁 때 피로 맺어진 그런 혈맹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현상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번에 사실 멕시칸 아메리칸들이 오셔서 그래서 같이 응원을 한다 생각할 때 멕시코하고 할 때 멕시코가 한 골을 넣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워낙 관대하기 때문에 같이 함성을 지르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네, 안 돼 이러면서 지르는 비명이 아니라 잘했다 이렇게.
1: 네.
0: 멕시코는 또 개최국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멕시코에서 멕시코의 관중들 앞에서 우리 한국 응원단도 또 자리하겠지만 두 번째 조별 리그에서 과연 어떻게 할지는 조마조마한데 뉴욕 지역에 많은 또 멕시칸 아메리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프라미스 교회에 6월 18일 이날 경기 같이 보자라고 올 것도 같습니다.
1: 그럼요. 저희 교회 안에 그 스페니쉬 그 회중들이 또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또 여기저기 입소문을 내면 아마 히스패닉 또 멕시칸 분들이 또 많이 오실 거로 예상이 돼요.
0: 네.
1: 아주 뭐 놀라운 진 풍경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멕시코와 같은 조에 있기 때문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조별 리그. 그런데 보면 지금 프라미스 교회에서 첫 경기는 우리 미국 동부 시간으로 밤 10시, 그리고 그 다음 두 네. 경기는 9시인데요. 밤 10시에 이렇게 교회에서 축구를 보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이 정말 전에 없던 경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러게요. 전에는 뭐 해가 있을 때 네.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네. 뭐 날씨도 뭐 한여름인데 이제 덥지 않은 시간이고요.
0: 네.
1: 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다들 모이셔서
0: 네.
1: 응원하시기에 좋은 시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응원하시다 보면은 또 출출하실 것도 같고 해서
0: 네.
1: 만반의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0: 먹을 것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네요. 네.
1: 네, 그죠. 사발면 뭐 이렇게 컵라면 정도 네. 하나 준비하고
0: 네.
1: 또 바나나도 준비하고 그 대신 하프타임에만 잠깐 내려와서 드실 수 있도록
0: 네. 네,
1: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첫 경기 체코와의 첫 경기가 6월 11일 그리고 6월 18일 멕시코와의 두 번째 경기는 동부 시간으로 밤 9시 그리고 세 번째 조별리그 마지막 남아프리카 공화국과는 6월 24일 역시 동부 시간 밤 9시인데
1: 9시?
0: 이렇게 네, 늦게 만나다 보면 경기 끝나고 이게 바로 철야 기도로 가진 않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팀이 쳤다. 뭐. 예, 다음 경기를 꼭 이기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또 그런 분들이 모이실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생각도 듭니다.
1: 그렇죠. 근데 우리 교인들의
0: 네.
1: 영적 수준으로 봐서는
0: 네.
1: 뭐 그걸 위해서 철야 기도까지 하는 분은 뭐 몇 분 안 될 것 같고요. 네.
0: 정말 네.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받아주시는데 진짜 철야 기도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함께 하셔서 또 축구 보시고
1: 네.
0: 정말 이 특별한 월드컵 때마다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또 축구도 보고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또 다시 다지는 그런 시간도 됩니다. 월드컵 네. 때마다 이렇게 그 중남미 축구 선교로 만났던 어린이들 프라미스 교회에서 가서 축구를 통한 선교를 했던 그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20년 축구 선교를 쭉 하면서
0: 네.
1: 뭐 숫자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났던 아이들
0: 네.
1: 뭐 어린자바 한 60만 명 그리고 그 현지의 TV 방송에서 중계하면서 그 중계를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만났던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한 네. 1억 5천만 명 정도를 우리가 이제 만났는데
0: 네.
1: 저희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축구 선교를 이제 했잖아요.
0: 네.
1: 간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기 전에 혹은 하프타임에 혹은 아이들 손에 쥐어지는 선물 꾸러미 안에 있는 만화 성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0: 네.
1: 이제 쭉 이렇게 해왔는데, 이 1945년 8월 달에 있었던 히로시마 원자탄 다 기억하실 거예요.
0: 네.
1: 그때 사실은 사람들이 그날 아침에 많이 죽었지만 생존자 중에는 죽을 때까지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0: 네.
1: 그 이유가 그 방사선 때문에 방사선이 피부에 이렇게 침투해 오면서 DNA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본인도 고생했지만 그 다음에 2세, 3세들에게까지 막 기형아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날 아침에 그 몇 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과학자들이 만든 원자폭탄에서 나오는 그 광선을 쬐었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0: 네.
1: 성경에 보면 복음에는 광채가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광채가 단 한 번이라도 사람의 마음에 비춰지면 하나님이 그 영혼, 그 어린이, 그 청소년을 모른다 하시겠는가.
0: 네.
1: 아마도 일생 동안 그 아이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또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축구 선교를 하고 우리는 돌아오지만
0: 네.
1: 이제 그 아이의 삶 속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무르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0: 네. 이번에 월드컵 축구 대한민국 팀의 조별리그 우선 세 번의 경기를 밤늦은 시간이 되겠지만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관전하며 응원하고 또 상대 국가의 그런 뉴욕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특별한 경험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축구 사랑으로 네. 표현되는 이 월드컵 피버 이 열기를 어떤 에너지로 바꾸면 좋을까 프라미스 교회 우리 허연행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1: 아유, 네네.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선 첫째로는 우리가 전 이민 생활이 얼마나 사실 고단합니까?
0: 네.
1: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계기로 함께 모여서 또 너와 내가 우리가 되면서 함께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면서 이민 생활의 스트레스를 집단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인 인구가 30년 전에도 200만이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200만이라고 말을 해요. 이민 네. 물결이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2세, 3세, 4세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메꾸기 때문이죠. 그래서
0: 네.
1: 이 응원하는 모임에 우리 자녀들의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오시면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네.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월드컵 응원전이 갖고 있는 아주 네. 중요한 그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네. 프라미스 교회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뭘까요?
1: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오는 게 가장 네. 빨리 오는 길입니다.
0: 네. 제가 가는 그 교통편이야 이런 거를 또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 플러싱 주소로 저에게도 주소 있고요. 네, 밤 늦은 시간이지만 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라미스 교회가 대형 스크린으로 또 이렇게 출출할 때 하프타임에 먹을 수 있는 이런 컵라면도 준비가 됐다고 바나나와 함께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그날 그러면 가서 뵙겠습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프라미스 교회의 허연행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6월이 이렇게 풍요로운 자연을 펼쳐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 스포츠 농구든 축구든 야단이 났습니다.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어. 뭐 월드컵 축구, 대한민국 경기, 일단 조별리그 3번의 경기 이 고지를 넘어야 한다라는 우리의 마음에 벌써 각오가 단단히 들어와 있는데요. 나태주 시인, 사랑받는 나태주 시인이 6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바라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때로는 옆에 와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따뜻합니다. 누군가가 옆에 와서 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내들의 하얀 무찔레꽃, 울타리에 넝쿨 장미 어우러져 피어나는 6월에 그대 눈길에 스치는 것만으로도 나는 황홀합니다. 그대 생각 가슴 속에 안게 되어 피어름만으로도 나는 이렇게 가득합니다. 여기서 그대는 월드컵 축구인 것 같네요.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뉴스레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어떤 곳에 지원할까 말까 고민했던 그 밤, 헤어질까 말까 수백 번 되뇌었던 그 계절,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발이 이끄는 대로 걸어갔던 그 순간들, 우리는 늘 선택 앞에서 두렵습니다. 이것이 틀릴까봐, 후회할까봐, 돌아올 수 없을까봐. 그런데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 신기하게도 그때의 선택이 맞든 틀리든 결국 나한테 꼭 맞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길이 사실은 지름길이었고요. 포기처럼 느껴졌던 선택이 사실은 나를 지키는 용기였고, 우연처럼 흘러간 그 하루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신 분들, 아니면 과거의 선택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분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당신의 선택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6월 10일 투데이 출발합니다.

6월 10일 수요일 투데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랑 조금 다르게 살짝 궂은 날씨를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올 때 빗방울 몇 방울 좀 떨어졌고요. 오후에도 또 비 소식이 좀 있는데 이렇게 궂은 날도 있고 또 맑은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궂은 날도 감사 또 맑은 날도 감사인 것 같아요. 방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이 곡은 존 메이어의 Say였습니다. 가사가 참 좋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수요일 투데이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의 엔딩에 엔딩 크레딧에 흘렀던 그 노래입니다. 영화가 끝나고도 오래 마음에 남는 노래인데요. 혹시 이게 어떤 영화의 삽입곡인지 아시나요? 보셨을 것 같은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어떤 게 있으세요? 하면 떠오르시는 게 지금 있으신가요? 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것이라든지 뭐 미루고 미루다가 아직 못한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가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2007년에 개봉한 작품이죠.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영화를 좀 소개하면서 돌아보니까 다시 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은 아마 아, 그 영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유명한 또 우리 배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억만장자인 병원의 재벌 에드워드라는 사람과 그리고 평생을 정비공으로 살아온 카터가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두 남자가 어느 날 같은 병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병원에서 만나는데요. 한 명은 정말 어마어마한 재벌이고 한 명은 정말 가난한 그런 정비공이었는데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둘 다 말기 폐암 판정을 받은 환자라는 것이죠. 처음엔 둘이서 그냥 티격태격합니다. 맞는 게 없겠죠. 살아온 그 인생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요. 돈 많고 거만했던 이 에드워드하고 조용하고 또 철학적이었던 카터가 정말 영 안 맞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카터가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봐야겠다 해서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를 어느 날 에드워드가 딱 보더니 친구 이거 나도 같이 좀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그 버킷리스트를 중심으로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탈출을 해서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오르고 히말라야 꼭대기에도 섭니다. 물론 영화니까 가능하겠죠. 막상 이제 내 앞에 삶이 시간이 얼마 없다 이걸 알고 나서 오히려 이 둘은 훨씬 자유로워진 거예요. 세계 여행을 마치고 그 홍콩에서 이 카터가 이제는 집에 돌아갈 때다라고 말하면서 이 버킷리스트를 중단하고 귀국을 하는데요. 집에 돌아온 이 카터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내하고도 화해를 하고 또 이 에드워드도 카터가 설득을 해서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딸과 극적으로 화해도 합니다. 그 후에 영화가 이제 말미로 갈수록 이 카터는 뇌로도 암이 전이된 것을 발견하고 수술을 받는데요. 수술대 위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친구였던 에드워드도 세상을 떠나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요. 그 에드워드의 조수인 토마스가 히말라야산 정상에 오르는 장면인데요. 그 산 꼭대기에서 작은 석조 공간을 이렇게 열면 카터의 유골함과 에드워드의 유골함이 이렇게 사이좋게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 첫 번째 항목이었던 장엄한 것을 보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나는데요. 결국 이 두 사람은 모두 세상을 떠나긴 하지만 진짜 메시지는 이거였죠.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 하면서 충분히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영화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물론 마지막 다들 이 세상을 떠나고 이런 것들이 슬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삶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 모건 프리먼 아주 유명한 배우죠. 예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잭 니콜슨과 함께 연기하는 게 내 버킷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 배우 정말 배우 본인의 그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진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잭 니콜슨은 촬영 직전에 실제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대요. 그래서 영화 속 그 선글라스도 원래는 대본에 없었던 건데 이 니콜슨이 입원 중에 사놓은 것을 촬영장에 이렇게 갖고 왔는데 감독이 그걸 보고 괜찮다 그냥 쓰자. 그래서 영화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삶이 영화 속으로 들어온 거죠. 이 버킷리스트라는 표현 자체가요, 이 영화 시나리오 작가죠. 저스틴 제컴이 만들어낸 말인데 이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전 세계에 어떤 공통 단어가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말이 알고 보니까 이 영화에서 나온 말이었던 거죠. 이 영화가 우리에게 조용히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하면서 이렇게 영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진짜 뉴욕에서 이곳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죠. 네, 내가 지금 뭐 행복한지 안 한지 중에 그걸 따질 여력이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버거운 그런 시간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영화를 한번 뭐 후회라도 보실 수 있다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버킷리스트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이 날 때 예전에 한번 봤던 영화라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때의 감동하고 또 좀 달라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영화는 버킷리스트였습니다.

0: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 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신사 정장은 최초입니다.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요.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을 따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국보로 와주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신 분들,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에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십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입니다.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이죠.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점심 저녁 늘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투데이 곧 돌아오겠습니다.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빈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빈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빈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 기획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1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김범수가 불렀습니다. 지나간다. 이 말 참 저도 좋아하는데 지나간다라는 말. 그렇죠. 열이 나도 식고 감기가 걸려도 언젠가는 낫는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모든 선택의 과정도 다 지나가기 마련이죠. 그게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백 선생님 주신 카톡 먼저 소개하고 갈게요. 오늘도 투데이 응원합니다. 새날 수요일 아침이 활짝 열렸는데요. 날씨가 서늘해서 일상을 이어가기 좋은 날씨입니다. 오후부터는 좀 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쁜 장미 꽃다발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내일, 바로 내일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 월드컵 아시죠? 내일 밤 우리 이 시간 뉴욕 시간으로 밤 10시 한국 대 체코 경기. 경기만큼 정말 지금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응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일 우리가 어디서 모여서 볼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뭘 먹으면서 볼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응원도 좋은데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죠. 이번 월드컵은 응원 음식 트렌드도 확 좀 바뀌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새벽에 경기를 볼 때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치킨에 맥주, 이른바 우리가 치맥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한국 경기는 평일 오전 시간대로 잡히면서 야식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치맥, 이 특수가 좀 약해지고 편의점 간편식이라든가 아니면 즉석치킨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응원 먹거리로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뉴욕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밤이니까 뭐 원하시는 것들 원래 드시던 대로 야식을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월드컵에서 미국에서도 뜨는 응원 음식 트렌드가 있어요. 바로 상대 나라 음식 함께 먹는 거라고 하네요. 체코전에서는 한식과 체코식 소시지를 같이 먹는다든가 멕시코전에서는 타코와 나초를 곁들인다든가 뭐 여럿이 모인다면 각자 상대 나라의 음식을 하나씩 가져오는 포트럭 파티 같은 그런 방식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게요. 그 레이즈 감자칩 같은 게 이번 월드컵을 기념해서 아르헨티나 스타일 스테이크, 뭐 치미추리, 브라질 갈릭 소스 맛 등 아주 세계 각국 요리에서 영감을 받은 한정판 40가지 맛을 출시했대요. 마트에 가면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우리 뉴욕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뭐 합동 응원전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퀸즈와 또 뉴저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단단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집에서 혼자 보시는 분들도 뭐 있겠지만 정말 재미있게 응원도 하시면서 또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볼 친구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월드컵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잠깐 조금 후에 또 우리 인터뷰 준비하면서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원무수박 개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건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0: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9: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10: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9: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10: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9: 새 매장에서 AI

입을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이제 서서히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을 맞아 스타일 변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만의 패션으로 한껏 외모를 뽐내고 싶지만 패션의 완성은 얼굴만이 아니라 또 헤어에도 달려있죠. 탈모인의 희소식, 탈모치료 의료기기, 머리 빠짐이 줄고 새롭게 머리카락이 난다는 헤어붐.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와이저 리빙의 다니엘 박 대표와 함께 유익한 정보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1: 네.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네. 오늘도 이 탈모인들의 희소식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1: 네, 사실 지난 6년 정도 한결같이 저희가 헤어붐 소개해와서
0: 그렇죠.
1: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 헤어붐 많이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0: 맞아요.
1: 이번에 저희가 블랙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0: 네.
1: 6년 만에
0: 네.
1: 이제 블랙 에디션으로 탄생돼서 저희가 오늘 정말 런칭 기념 특별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0: 그러셨군요. 와, 그럼 오늘 정말 우리가 기대할 만한 베네핏들이 있겠네요.
1: 네, 저희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0: 네.
1: 오히려 본사와 협업해서
0: 네.
1: 가격은 몇 주 동안은 저희가 현저하게 정말 파격적인 가격으로 낮췄고요.
0: 네.
1: 그리고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가능하고
0: 네.
1: 또 오늘 방송 듣고 전화 주시는 분들 모두 다 무료 배송합니다.
0: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사용하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제품이 검증이 확실히 된 것이 너무 많은 분들이 사용 후기 리뷰들을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들어봤었잖아요.
1: 맞아요.
0: 네네. 그래서 네,
1: 왜냐하면 네. 이 헤어붐을 사용하신 분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0: 네.
1: 저희가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했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후기나 피드백 주시고
0: 네.
1: 사진들도 많이 찍어서 보내주시고
0: 그렇죠.
1: 또 얼마 전에는 사실 그 항암 치료 받으신 분이 머리가 너무 다 빠져서
0: 아, 네.
1: 헤어붐을 사용해도 되냐고 말씀하셔서
0: 네.
1: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한 두 달 정도 사용하고 나서
0: 네.
1: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돼가지고 이분이 정말 헤어붐 전도사가 되실 정도로
0: 네.
1: 만나는 분들에게 다 헤어붐 써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0: 그러셨군요. 그럴 때 진짜 마음이 참 좋으셨겠어요. 그
1: 너무 뿌듯하죠.
0: 네네, 그렇군요. 네, 이런 어떤 생생한 후기들 그리고 입증된 많은 결과들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하신 그 업그레이드된 블랙 에디션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1: 네, 그동안 헤어붐 쓰셨던 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0: 네.
1: 헤어붐은 예쁜 야구 헬멧같이 생겨서 그냥 머리에 쓰고 계시는데
0: 네.
1: 여기에는 고정하는 게 없어서
0: 네.
1: 떨어질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0: 네.
1: 블랙 에디션에는 머리에 쓰고 조일 수 있는 장치가 새롭게 장착되었어요.
0: 그래요?
1: 네네.
0: 네. 그러니까
1: 머리가 크거나 또 머리가 작으신 분 상관없이
0: 네.
1: 떨어지지 않게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0: 네.
1: 또 하나는 이 블랙 에디션에는 핸드폰만한 엄청 큰 사이즈 배터리가 하나 추가로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그러니까 전원을 꼽고 사용도 가능하지만
0: 네.
1: 이 배터리에 꽂아서 사용하시면
0: 네?
1: 집안 어디서나 다니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0: 네.
1: 2층에서나 1층에서나 뭐 백휴하면서 혹은 뒷마당에서 산책하면서도 너무 편리하게 사용할수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0: 네, 효능은 워낙 좋았는데 거기에 그 살짝 불편했던 점까지 이번에 완전히 싹 잡아주셨네요.
1: 맞아요.
0: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혹시 급하게 전화번호가 또 필요하신 분들의 요청에 따라 제가 본사 전화번호 한 번만 알려드리고 할게요. 본사 전화번호입니다. 562-529-5343, 562-529-5343으로 적어두셨다가 이따가 전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문하시는 분들 이거 이제 배송 같은 건 무료인가요?
1: 네, 배송과
0: 네.
1: 또 세금도 저희가 대신 내드리고
0: 네.
1: 이따 소개하겠지만 아마
0: 네.
1: 가격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 가격 특별가는 저희가 블랙 에디션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0: 네.
1: 새롭게 런칭하면서
0: 네.
1: 딱 2주만 저희가 그렇게 유효하다는 거
0: 네.
1: 양해 말씀 먼저 드립니다.
0: 그렇군요. 2주 동안 유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이 헤어붐이 어떤 제품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1: 네. 이 헤어붐은 FDA에서 승인된 개인용 탈모 치료 의료기입니다.
0: 네.
1: 의료기라고 해서 사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전혀 아니고요.
0: 네.
1: 예쁜 야구 헬멧같이 생겨서 하루 한 번만 그냥 머리에 쓰고 계시면 돼요.
0: 그렇죠.
1: 그게 됩니다.
0: 네. 그게 네. 다예요.
1: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하루에도 한 올곧이 빠지는 것을 또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이 우리 주위에는 없습니다.
0: 네.
1: 근데 이 헬멧형 탈모 치료기 헤어붐
0: 네.
1: 전원을 켜고 그 안에 저출력 레이저가 켜지는데요.
0: 네.
1: 이 헬멧을 하루 한 번 30분 머리에 그냥 쓰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의료용 저출력 레이저가
0: 네.
1: 모세 혈관 혈류량을 증가시켜줍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좁고 막혀가는 모근에
0: 네.
1: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0: 네.
1: 쓰는 즉시 모근이 튼튼해지고 머리카락이 안 빠지면서
0: 네.
1: 굵고 또 새롭게 발모가 되기 때문에
0: 네.
1: 머리가 이렇게 이제 잔머리 같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실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1: 젊을 때는 혈류량이 왕성해서 모근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머리도 잘 안 빠지고 했지만
0: 네.
1: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 모근이 좁아지고
0: 네.
1: 막혀가기 때문에 머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한번 빠지면 잘 낫지 않는데
0: 네.
1: 젊을 때 어떤 혈류량이 왕성해서 모근이 튼튼해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0: 그렇군요.
1: 네, 굉장한 간단한 과학적 원리인데
0: 네.
1: 이 과학적 원리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힘이 있고 빠지지 않고 새롭게 발모가 되게 하면서 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헤어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헤어붐이 단순 미용기로 등록된 것이 아니고요. FDA 의료기기로 승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임상까지 뒷받침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말 확실한 의료기기가 맞네요.
1: 네, 의료기기가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위에
0: 네.
1: 이런 제품으로 서치하다 보면 저가 제품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와 있어요.
0: 그렇죠.
1: 또 많은 분들이 이거랑 비교해서 뭐가 틀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1: 전자파 노출은 안 되는지 혹시
0: 네.
1: 또 전기 문제는 없는지
0: 맞아요.
1: 그리고 인증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0: 네.
1: 왜냐하면 이 인증받는 거는
0: 네.
1: 정말 하늘에서 별따기만큼 어렵거든요.
0: 맞습니다.
1: 헤어붐은 그토록 까다롭다는 한국식약처 3등급 최고
0: 네.
1: 등급 의료기로 인증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FDA에서 클래스 2 인증된 것뿐만 아니라
0: 네.
1: 특히 FDA에서는 510K라는 것을 획득했는데요.
0: 네.
1: 이 510K는 병원에서 의사들의 그 처방으로 사용 가능한 그 인증이기 때문에
0: 네.
1: 이건 정말 받는 게 정말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거기에 세계 최초 특허와 또 임상도 갖췄기 때문에
0: 네.
1: 임상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서울대병원 그리고 경북대병원
0: 네네.
1: 두 곳에서 임상을 진행했고요.
0: 네.
1: 참가자 하루 한 번 24주 동안 사용했을 때
0: 네.
1: 참가자 전원이 100% 발모가
0: 네.
1: 되었고
0: 네.
1: 또 머리카락 굵기도 12.6 마이크로미터가 굵어졌음이
0: 네.
1: 임상 결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0: 그러네요. 와, 지금 말씀하신 참가자 전원 발모라는 게 굉장히 너무나 신선한 충격인데요. 굉장하네요, 진짜. 네.
1: 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탈모 원인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성도 있을 수 있고,
0: 네.
1: 후천성, 스트레스, 호르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0: 네.
1: 그 이유와 상관없이 참가한 전원이 100% 발모가 됐기 때문에,
0: 네.
1: 나도 쓰는 즉시 이러한
0: 네.
1: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이 제품이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제품 맞죠?
1: 네.
0: 네.
1: 100%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0: 네.
1: 제품이고요. 헤어붐을 만드신 공학 박사님이
0: 네.
1: 나사에서 개발한 저출력 레이저가 탈모 치료에 좋다는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본인의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0: 그렇군요.
1: 네, 실제로 사용하고 나서
0: 네.
1: 비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0: 네.
1: 머리가 막 올라오는 걸 확인하셔서
0: 네.
1: 확신을 가지고 바로 이 헬멧형 탈모 치료기 헤어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더 신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머리가 안 빠지고 굵고 건강하게 머리카락을 나게 하는 뭐 비슷비슷한 제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품도 있겠지만 이 헤어붐의 차별화된 점, 이 헤어붐만의 특징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대부분 유사 제품은 레이저가 아니라
0: 네.
1: LED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불빛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불빛이 아니고요.
0: 네.
1: LED는 모공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옆으로 퍼지는 빛이기 때문에
0: 네네.
1: 얼굴이나 이런 어떤 스킨케어는 가능하지만 그걸 가지고 머리에 쓴다 써서 발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 광고고요.
0: 그렇죠.
1: 효과나 생산 단가에서도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1: 네, 헤어봄은 LED가 없이 네. 100%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저출력 레이저로 만들었기 때문에
0: 네.
1: 최상의 프리미엄 레이저 탈모 치료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0: 네네.
1: 그리고 탈모의 효과에는 어느 파장대를 사용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0: 네.
1: 헤어봄은 의료용 저출력 레이저로 탈모 치료에 좋은 파장대만 선별해서
0: 네.
1: 생산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레이저로 타사 제품이 레이저로 만든 제품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네. 헤어봄은 69개의 레이저로 되어 있지만
0: 네.
1: 조사 면적이 크고 에너지가 강하게 출력돼서
0: 네.
1: 두피 전체를 손쉽게 커버하기 때문에
0: 네.
1: 일정한 출력과 함께 한 영구적으로 평생 가족들이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0: 네.
1: 신뢰하고 믿고 쓰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0: 그렇게 이게 지금 확실히 헤어빔이 어떤 게 다른지 이제 알겠습니다. 임상에서는 보통 하루 한 번 24주간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24주 6개월 정도는 이제 꾸준히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1: 네, 맞아요. 왜냐면 헤어봄을 사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머리 날 수는 없거든요.
0: 그렇죠.
1: 두피 성장에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0: 네.
1: 그 사이클이 정상화돼서 모발이 안 빠지고 발모가 되려면 최소 6개월은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24주 동안 사용했을 때 참가자 전원이 이제 100% 발모가 된 것이 임상으로 확인됐는데, 6개월이면 좀 길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0: 그렇죠.
1: 하지만 헤어봄을 사용하고 나서 2주에서 3주 딱 지나면 첫 번째로 머리 빠짐이 현저하게 줄어요.
0: 네네.
1: 4주 정도 사용하시면 거의 안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0: 와, 그렇게 되는군요. 네.
1: 그때는 이제 쓰지 말라고 해도
0: 네.
1: 열심히 쓰시고 정말 내 머리에 매일같이
0: 네.
1: 좋은 선물해주는 것 같이 기분 좋게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0: 와, 그렇군요. 자,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기들을 보내오셨는데 간단하게 뭐 지금 생각나시는 사례 하나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1: 이 후기가 너무 많은데요.
0: 그렇게요.
1: 네. 제가 이제, 생각나는 그 중에 하나는 70대 중반 하와이 사시는 목사님이셔요.
0: 네.
1: 네. 이분이 이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좀 고민하시다가,
0: 네.
1: 헤어봄을 구매하시고, 열심히 쓰시고 나서, 몇 주 사용하고 나서 뉴욕에 사시는 따님 집에 방문하셨는데
0: 네.
1: 가족들이 그 아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셔서
0: 네.
1: 머리 심고 온지 알았다고
0: 와.
1: 너무 놀라셨다고 하세요. 가족들은 아시잖아요.
0: 알죠. 금방 알죠.
1: 네. 예,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 자녀들을 앉혀놓고
0: 네.
1: 젊을 때부터 헤어봄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막 하셔서 아들, 딸 모두 한 대씩 구입하신 거. 이게 저한테 너무나 생생하게
0: 네.
1: 생각이 나는 후기입니다.
0: 그러네요. 야, 이렇게 그런 피드백을 딱 주실 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뭐 이분 외에도 한 분 정도 더 있으세요? 아니면은 네.
1: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0: 네.
1: 아마 60세 남편 생일 선물로
0: 네.
1: 큰 마음 먹고 아내분이 헤어봄을 이제 구입해서 선물했는데 남편분이
0: 네.
1: 왜 이렇게 큰 돈 썼냐고 뭐라고 하셨대요.
0: 네.
1: 근데 이제 잘 설득해서 사용하도록 권했는데 한 두 달쯤 사용하고 나서 남편 머리 정수리 부분이 텅 비어있던 것이
0: 아이고.
1: 몰라보게 꽉 차게끔 머리가 났다고 남편분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0: 네.
1: 또 방송까지 나와주신 케이스가 있어요.
0: 그랬군요.
1: 그 아들도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선천성 유전으로 머리 빠짐이 심했는데
0: 네.
1: 아빠 머리 나는 거 보고 그 아들도 매일같이 헤어봄 사용하고 나서
0: 네.
1: 아내분도 매일 사용하고 역시나 머리 빠짐이 줄고 머리 나는 거 경험하면서
0: 네.
1: 가족 모두가 헤어봄을 진짜 300% 이상 만족한다고 하시면서
0: 네.
1: 친히 방송국까지 나오셔서 간증해 주신 케이스가 있어요.
0: 그렇군요.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 우리 한 분만 좀 음성을 헤어봄 사용하신 분의 후기 음성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번만 좀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헤어붐을 사용한 지 3주에서 지금 한 달째 되고 있는데요. 2주쯤 지났을 때부터 정말 현저하게 탈모가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뒤로 2주가 지나 4주째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탈모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긴 편인데 빗을 때마다 그 긴 머리카락들이 당연히 잔뜩 빠지고 많이도 빠진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말이죠. 지금 머리를 확 세게 빗어도 한 2월에서 3월 정도가 빠지는 정도로 육안으로 그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중입니다. 네, 진짜 들어보니까 이분들의 기쁨을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네, 오늘 네. 진짜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오늘 특별가 한번 알려주세요.
1: 네, 헤어붐을 서치해보시면 네. 2주 판매가가 2,500불로 되어 있는 것 확인 가능하십니다.
0: 네.
1: 자, 오늘 이 블랙 에디션은 저희가 머리를 고정시키는 장치랑
0: 네.
1: 또 전화기만한 큼직한 배터리 사이즈가 포함되어서 업그레이드 됐는데
0: 네.
1: 이 모든 것을 2,500불이 아닌
0: 네.
1: 판매가에서 저희가 1,000불 디스카운트해서 1,500불에
0: 어우.
1: 네, 이 1,500불에 타격가 드리는데 여기에는
0: 네.
1: 택스 포함 그리고 배송비 포함되어 있는데
0: 네.
1: 이 가격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너무 낮은 가격이 돼서.
0: 그러네요.
1: 네, 이 가격은 본사와 협의해서
0: 네.
1: 2주 동안만 유효하고
0: 아, 네.
1: 그 다음에는 정상가에 판매되는 것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0: 오, 네. 진짜 너무 좋은 가격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블랙 에디션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가격은 오히려 훨씬 지금 저렴하게 주십니다. 원래가 이제 2,500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네, 그 판매가에서 1,000불을 디스카운트해서 1,500불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너무나 좋은 가격이다 보니까 2주 동안만 딱 유효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아마 들으시고 전화를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전화번호를 또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사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562-529-5343번입니다. 1,000불을 싸게 살 수 있다면 이건 진짜 그동안 고민하셨던 분들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탈모에 관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1: 네, 이제는 헤어붐이 가정마다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0: 네.
1: 헤어붐 하나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가족 모두가 평생 머리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0: 네.
1: 하루에 30분만 내시면
0: 네.
1: 굵고 풍성한 머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0: 아유, 좋습니다. 헤어붐을 원하시는 분들 정말 탈모로 고민하셨다면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실 때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562-529-5343 562-529-5343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연락 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수요일 투데이 여러분과 함께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휙 갔습니다. 마음이 좀 바빠지는 수요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여유 있게 또 행복하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과 함께여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0: 뉴스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오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화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백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발

0: 이게 그 대표님 뵌 지도 한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1: 네.
0: 그럼 사람이 세월을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세월을 거스르시네요.
1: 네. 저희 화장품 공진단 피부를 또 건강을 다시 설계하는 화장품
0: 네.
1: 공진단 그리고 피부를 또 건강을 리셋하자. 리셋하고 있습니까?
0: 네. 나도 리셋 한번 해볼까 하신다면 오늘 라디오 나엘 백서 놓치지 마세요. 그나저나 대표님 6월 21일 일요일은 무슨 날?
1: 6월 21일?
0: 네. 다들 이래요. 바로 파더스데이입니다.
1: 아 파더스데이 맞습니다. 제가 파더스데이 프로모션을 하면서 또 네. 깜빡했네요.
0: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마더스데이는 챙기는데 네. 파더스데이는 그냥 넘어가요.
1: 네. 아, 사람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마더스데이 때는 행사하는데 파더스데이는 그냥 지나가서 괜찮다고 하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파더스데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파더스데이를 해야겠다고 갑자기 번뜩 생각나서 네. 다시 프로모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0: 아 오늘도 이렇게 꿀팁을 내려놓습니다.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기념 프로모션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자 오늘도 야엘의 전제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네. 그 사이에 뭐 업데이트된 좋은 소식이라든지 있을까요?
1: 저희 뭐 새로 나온 제품들이 너무 반응이 좋다고 뭐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도 그렇고
0: 네.
1: 또 요배 부스트
0: 네.
1: 아시죠? 따끔따끔 아, 따가운 예. 네. 크림이 너무너무 좋다고 지금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서 세상을 주름 잡는 요벨이 되었습니다.
0: 와, 예. 주름을 펴주면서 세상을 주름 잡는 요벨이 됐네요.
1: 예.
0: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저희가 이제 그럼 아예 깔끔하게 광고를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네.
0: 야엘의 야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 라디오 생활 백석 잠시 후 계속됩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월드컵 티켓이 아무리 비싸도 대한민국을 향한 응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2026 월드컵 개막일인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뉴저지 펠팍 파인프라자 4층 대한민국 대 체코 1차 한인 합동 응원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뉴저지 합동 응원전은 무료. 가슴 벅찬 순간 한자리에 모여 태극전사 응원해요. 대한민국. 공동지공으로 함께합니다.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3: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중

0: 가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야엘의 야엘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엘 제품들 워낙 종류가 다양한데 첫 번째 제품 뭘로 꺼내보면 좋을까요?
1: 동시 맞춰 요즘에 또 장 안에 난리죠. 사향 동차초 공진단이요.
0: 네. 네. 야엘의 사향 동충하초 공진단. 네. 이거를 네.
1: 예.
0: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는 보셨겠지만 네. 오늘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다시 건강을 설계하는 동충하초 사양공진단인데요.
0: 네.
1: 건강을 리셋하자는 저희가 요즘에 슬로건을 통해서
0: 네.
1: 화장품, 건강식품을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몸에 사실은 그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잖아요. 백혈구가 네. 담당하는 것은 혈액을 따라다니면서 몸속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암세포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0: 네.
1: 우리 젊었을 때는 젊은 애들 백혈구가 팔팔하죠. 그냥 건강하기 때문에
0: 네,
1: 따라다니면서 네. 척척척 몸에 있는 염증을 잡다 보니
0: 네.
1: 뭐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도 또 뭐 피곤해도 버떡버떡 일어나고 감기
0: 맞아요.
1: 걸려도 금방 금방 일어나잖아요. 오뚜기가
0: 네.
1: 일어나듯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백혈구가 이제 노화가 돼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염증도 못 잡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저 바라만 보는 그대죠.
0: 그렇죠. 네. 바라만 보고 있는 적혈구인가요?
1: 네. 네네. 백혈구에.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암세포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암이 요즘에 많잖아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0: 오.
1: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 하나를 초대하는데.
0: 네.
1: NK세포.
0: NK세포. 이게 좀 어려워요.
1: 네, 백혈구의 일종으로서요. 그 NK세포는 공격적으로 염증이라든지 암세포를 직접 가서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0: 네.
1: 암도 리포조마돼 있는데 그 리포조마된 걸 깨버리는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그런데다 이제 저기 그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충하초를 또 흑삼을 또 사향을 또 이 재료들을 240시간 저온 발효해서
0: 네.
1: 장기간 발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안에 있는 독성은 싹 빠져. 어떠한 약재라도, 약재의 효과는 좋지만,
0: 네.
1: 독성이 있습니다.
0: 오.
1: 근데 약재의 흡수가 좋아지면서도 그 독성 때문에 간이 데미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근데, 발효 시간이 장기간 길어질수록요, 약재의 효능은 높아지고, 독성은 싹 빠지는데요. 240시간 발효하면서 독성이 완전히 자멸합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간에 무리가 전혀 없고요. 간에 더 이로운 공진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0: 네.
1: 네.
0: 자, 공진단 좋다는 건 아는데 간에 조금 혹시나 이게 너무 세서 해로울까 걱정하셨던 분들은
1: 네.
0: 걱정 없습니다.
1: 네,
0: 야엘의 사향 동충하초
1: 네,
0: 공진단.
1: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파킨슨병 가지신 분들
0: 네.
1: 도파민 이렇게 주사를 맞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근육 같은 데가 막 뭉치고 또 아프고 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파킨슨병 외에도요.
0: 네.
1: 근데 이제 도파민은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면 통증이 없어지잖아요.
0: 네.
1: 근육을 뚫거든요. 근육 부분을 전부 다.
0: 네.
1: 근데 중독성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렇죠?
0: 그렇죠.
1: 그럼 어떻게 이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
0: 네.
1: 동충하초에 있는 저희가 연구소에서 저희가 시중에 동충하초가 보통 500가지에서 600가지가 되는데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0: 그래요?
1: 몇 가지 종류밖에 안 돼요. 사람들 모를 거예요.
0: 모르죠. 동충하초
1: 예,
0: 그냥 다
1: 예.
0: 몸에 좋은 겨 그랬죠.
1: 예, 동충하초가 너무 많지만 500가지 이상이 되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되고요. 또 몇 가지 안 되더라도 자연산에서 캔 것들은 효능이 별로 없어요.
0: 네.
1: 그 안에 코디세핀이라는 함량이 있는데요. 성분이 있는데 그게 항암 성분이라든지 도파민처럼 근육을 뚫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항염도
0: 네.
1: 잡고 그렇다면 이것을 함량을 높일 수만 있다면 효능이 어떻게 되게
0: 극대화되겠죠. 네. 네.
1: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은 자연산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동충하초는 자연산을 쓰지 않고요.
0: 네.
1: 연구소에서 연구소 시스템으로 재배하여서 고함량으로 동충하초를 함량을 아주 높였습니다.
0: 네.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1: 네. 그러니까 코디세핀 함량이 엄청 높아지죠.
0: 네.
1: 그런데 240시간을 저온 발효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발효된 만큼 흡수가 되는데
0: 네.
1: 몸 핵소까지 세포 핵소를 쏙 들어갑니다.
0: 네.
1: 그러니까 드시면은 와 정말 좋다. 저희 사양홍진단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96시간 저온
0: 네.
1: 그것도 발효해서 숙성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0: 네.
1: 정말 이거 마약 아니야 할 정도로 효능이 너무너무 좋고 지금도 애호가가 네. 너무너무 약국에서도 지금 불티나게 나가고 있는데
0: 네.
1: 우리 동충하초 사양홍진단은 거기다 동충하초까지 거기다 애대했고 연구소에서 배양해서 고함량 코디세펜을 넣었기 때문에
0: 네.
1: 효능이 더 좋죠.
0: 오, 네. 코디세핀? 네. 네, 요 네. 용어를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처음 듣긴 하는데 네. 어쨌든 야엘의 사양동충하초 공진단이 얼마나 효과가 좋았으면 도파민.
1: 네, 아니 야엘 사양공진단은 너무 효과가 좋고요. 네. 진짜 그것도 좋아요. 지금도 아주 그냥 오더가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좀 더 강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네. 동충하초까지 합류해서 네. 정말 이제 우리 건강을 다시
0: 리셋하는 거죠.
1: 리셋하는 네. 것입니다. 네네.
0: 자, 일단은 이 코디세핀 동충하초를 담은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당 얼마나 효과가 좋을지 궁금하고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이게 또 가격이 부담된단 말이죠.
1: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머더스데이 때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는데요.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사고 딸들이 사주고 본인이 사주고 네. 뭐 사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내가 사는 동안 건강해야지 자식 물려주는 거 봐. 내가 건강해야지 자식들한테 효도하는 거 하면서 많이 사서 드셨어요.
0: 네.
1: 근데 어머님들이 아니 파더스데이는 왜 무시하냐고 아빠들도 드셔야 되지 않냐고 네. 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파더스데이를 이달 6월 말까지 쭉 해서 프로모션합니다.
0: 자 파더스데이 특 네. 특별 프로모션 네. 6월 말까지 계속되고요. 네. 그렇다면 하나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예. 야엘 사양동충하초 공진당 프로모션은
1: 네. 아버님이 한 박스 사시고요. 한 박스 선물 받으시는 거는요. 어머님한테 또 한 박스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자,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더.
0: 한 박스를 사시면 한 박스가 무료로 따라갑니다. 파더스데이니까 한 박스는 아버님 드시고 무료로 따라간 한 박스는 어머님께.
1: 어머님 드리고. 네.
0: 양보하세요.
1: 네. 네.
0: 자, 첫 번째 제품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당. 요즘 핫하다는 이 제품 먼저 만나봤고요. 다음 제품으로 가보겠습니다.
1: 예, 다음 제품은 저 올리브오일.
0: 네.
1: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충하초에는 도파민의 성분이 더 강하고
0: 네.
1: 뭐 당뇨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각종 뭐 질병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네. 또 치매 환자라든지 알츠하이머 환자도 너무 좋은데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수십조의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0: 네.
1: 그 세포가 공식이 제가 저희 여태까지 뭐 화장품이 뭐 야외 화장품은 과학입니다로 했는데 갑자기 이 공진단을 하면서 피부를 다시 설계하자,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피부를 리셋하자, 건강을 다시 리셋하자. 아, 이게 더 우리 야엘의 더 슬로건에 맞다고 생각하면서 네. 제가 바꿨는데요.
0: 네.
1: 저희 올리브 오일이 그 동충하초 공진단이 도파민도 많이 뚫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안에 코티세프 함량도 많고 이런저런 내용으로 해서 하는데
0: 네.
1: 그래도 저희 올리브 오일을 동충하초 공진단이라든지 사양 공진단도 꼭 먹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0: 뭐
1: 혈액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염증을 잡았다면 이 올리브 오일은 세포를 코팅하는 역할을 해줘요.
0: 네.
1: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모든 몸은 세포로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
0: 되어 있습니다.
1: 되어 네. 있습니다.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는 반드시 오일로 싸져 있어요.
0: 그러니까 좋은 오일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죠.
1: 그렇죠.
0: 네.
1: 좋은 오일을 섭취하면 몸 안에 좋은 산성을 세포가 받아들여요.
0: 네.
1: 그리고 염증난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원액 100% 이스라엘 네게브산 올리브 오일이 하는 일입니다.
0: 네.
1: 지금 이쪽 저쪽 올리브 오일이 대세라고 막 이거 뭐 코스코에 싸다고 막 드시면서 야엘 아, 저 비싸다. 그 가격을 비교하시지 마시고요.
0: 네.
1: 퀄리티를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거 드셔보신 분들이 뭐라 그러세요?
1: 아, 드셔보신 분들이 정말 드셔보시고 그 후기가 있잖아요.
0: 네.
1: 아, 나 위장병이 너무 고생했는데 한 달 먹고 한 달 반 드시고 나았다. 그 당 조절이 안 됐는데 아, 내가 두 달밖에 안 먹었는데 뭐 아니면 한 달 먹었는데 아니면 20일 먹었는데 조절이 된다.
0: 네.
1: 뭐 콜레스테롤 조절된다. 많은 후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0: 네.
1: 근데 저희가 지금 원액 올리브오일을 먹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안 좋은 오일이 몸 바깥에 쌓이게 되면 몸에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받아들여요.
0: 네.
1: 근데 사실 요즘에 너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루에 8시간씩 땅을 밟으면서 걸으면서 기도를 해요. 한 달 동안.
0: 네.
1: 그러니까 거의 700km 정도를 걷습니다.
0: 네.
1: 네네. 그때 살이 쭉 빠집니다.
0: 오, 예.
1: 네. 그때 걸으면서 제가, 이스라엘 농장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농장에 제가, 파트너십이 돼서,
0: 네.
1: 그 사람들은, 농사만 짓고, 저는 올리브 오일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걸로,
0: 네.
1: 제가, 그 공동체 제가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100% 온액을 제가 직접 드린다고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서 자란 올리브잖아요. 네네. 그 특징이 있을까요?
1: 네. 그 특징은요. 성경에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 이웃이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의 그 온도고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타 죽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0: 그럼 못 살죠.
1: 예, 그런데 이제 밤에 그 추운 겨울에 추운 그 이스라엘에 그 내 옷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했는데
0: 네.
1: 내가 얼어 죽죠.
0: 그렇죠.
1: 예,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0: 네.
1: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아주 어른같이 그 추운 그 재배 환경에서 뜨겁고 죽었고 뜨겁고 죽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약성이 생기는 거예요.
0: 네.
1: 항암. 네. 그래서 재배 환경이 좋은 품질을 만든다고 어떠한 품질, 어떠한 땅에서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저희는 그 땅을 올게닉 흙으로 또 우리가 이제 농사할 때마다 흙을 한 번씩 바꿔주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뭐 농약을 쓰지 않게 해서 잡초에 막 농약을 많이 치잖아요. 양떼를 불러다가 양떼가 직접 그 잡초를 다 뜯어먹는 그러한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0: 그림 그려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1: 네네.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찢어졌을 때 올리브오일 손 흐시디 내시고 딱 바르면요.
0: 네.
1: 진짜 빠르게 그게 움직이 딱 가라앉으면서 지혈이 되는 거예요.
0: 야, 신기하다.
1: 네. 네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받았냐면 성경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 막 멍들고 맞고 찢어졌거든요. 근데 오일을 부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올리브오일이에요.
0: 네.
1: 진짜 올리브오일은요. 뭐 다리에 뭐 이게 벌레 물리 거나 뭐 풀독 있거나 아토피 있거나 뭐 찢어지거나 했을 때 올리브오일 한번 발라보세요. 그리고 또 피부 미용 원하시는 여자분들은 얼굴에 예쁘게 한번 저녁에 크림 바르시고 나서 흡수되고 한 20, 30분 정도는 흡수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올리브오일 듬뿍 한번 발라보세요. 근데 여드름 많이 있는 분은요. 많이 바르면 뭐가 나니까요. 적당히 바르시고 피부가 진짜 재생이 네. 됩니다.
0: 자, 야엘 네게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성경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야엘 기업의 모토기도 합니다.
1: 네, 저희 네. 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고요. 이 기업에서 수익을 다 벌어서 이제 선교에 다 이렇게 지출이 나가는데요.
0: 네.
1: 저 동포 브랜드고 이 동포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충청향회, 뭐 브리율 돕기, 부동산협회에서 이번에 장애율 돕기, 또 그러고 뉴저지 뉴욕의 한인회에서도 뭐 불이웃을 얻는다든지 한인회 건립 이런 등등 필요한 기금들이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가 다 이제 메인 스폰서로 해가지고 다 돕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번 것들을 인마이 포켓이 아니라 다 나누라는 거예요.
0: 네.
1: 나눌 때 풍요로워지는데 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나눌 때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0: 네.
1: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예. 저희 또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자, 우리 야엘 대표님 주머니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1: 네.
0: 아무것도 없는 거 맞죠?
1: 맞습니다.
0: 네. 농담삼아 말씀드리고요. 야엘 네게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뭐 소문 들었고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가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1: 네.
0: 일단 가격 한번 짚어볼까요? 이게 다 비싸다 그래가지고
1: 네, 좀 약간 비싸긴 한데 저희 한국에도 660군데 자연치유 약국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뭐 암환자라든지 당뇨, 콜레스테롤, 뭐 신부전증, 뭐 알츠하이머 환자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올리브오일을 상담을 통해서 드시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
0: 네.
1: 우리가 차도 뭐 그랜저가 있고 벤츠가 있는 것처럼 올리브오일이 정말 원액이고 그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양을 따야 그 양이 들어갈 것이며 또 농약을 치면 많은 열매가 맺혀져 있지만 몸에 유해한 성분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농약도 치지 않고 그런 특수 기법으로 또 올 때도 이게 온도에서 잘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냉장으로 해서 냉장 배로 냉장으로 해서 가지고 들어와요.
0: 상하지 않게. 네.
1: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창고에 뉴욕이나 한국에서도 냉장 창고에서 지금 온도를 맞춰서
0: 네.
1: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드시고 효과를 보시기를 원해요.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올리브오일 가짜 있다 많이 얘기 듣잖아요.
0: 네.
1: 유튜브나 구글에. 왜냐하면 전 세계가 올리브오일 전쟁이고 돈이 되다 보니까 마피아가 다 잡게 되니까 그게 수익성을 보다 보니까 거기다 카놀라 오일 그리고 뭐 콩기름 저질기름도 많이 넣는데 카놀라 오일을 많이 넣으면요. 그 오일도요. 굳어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올리브오일은 냉장고에 넣으면 굳는다고 그러는데요. 카놀라 오일을 많이 넣은 경우에는 굳기 때문에
0: 네.
1: 그게 100%는 아니에요. 네. 아이고. 근데 효능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리브오일을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24시간에서 48시간 되면 인사이드 집어넣으면 굳는 건 사실이에요.
0: 네.
1: 근데 카놀라 오일을 많이 넣어도 굳기 때문에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결과는 먹었을 때 효능이에요.
0: 네.
1: 네네.
0: 일단 먹어보시고
1: 네.
0: 효과를 보시고 건강을 리셋해보겠다 하시는
1: 네, 리셋.
0: 분들.
1: 네. 저희도 네. 사실은 뭐 카놀라 오일 좀 섞고 홍기름 섞고 가격을 20불대로 딱 떨어뜨릴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 수익성으로 물건을 많이 팔기보다는 정말 환자들에게 아픈 분들에게 이게 그냥 식용으로 먹기도 하지만 식용이 아닌 치료제로 공급하기 위해서
0: 네.
1: 저희가 250ml짜리 두 병들은 올리브오일이 95불, 한 병짜리는 50불이고요.
0: 네.
1: 그리고 스틱으로 지금 약국 전용으로 많이 한국에 들어가 있고요. 치료제로 들어가 있는데요. 10ml 하루에 한 10분씩 보통 드시는데 그게 30포 들어간 게 큰 박스에 네. 30포 들어간 게 60불입니다.
0: 네.
1: 지금 스틱형과 두 병짜리 한 박스짜리는요. 두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무료로 드리니까 저 파더스데이 때 아주 그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또 너무 원하시면요. 제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이게 더 기업의 수익을 더 줄이고 Q2 플러스 1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하여간 파더스데이는 2 플러스 1입니다.
0: 아니 이러니까 입마이 포켓이 안 되잖아요.
1: 네.
0: 자, 일단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올리브오일 두 병들이 한 박스가 95불
1: 네.
0: 또 한 병은 50불이고요.
1: 네.
0: 스틱은 10ml짜리 30포니까 한 달 드실 수 있는데
1: 네.
0: 이게 60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파더스데이 맞아서 두 병들이 한 박스 요거 두 박스. 박스를 구매하시면 네. 한 박스를 더 주시고
1: 네. 네네.
0: 아, 좋네요.
1: 네.
0: 좋아요.
1: 네.
0: 쭉 가시죠.
1: 네, 쭉 갈 생각이에요. 네네.
0: 6월 말까지 현재 파더스데이 특별 프로모션 진행합니다. 그리고 스틱형, 요 10ml 30포들이 한 달분이죠. 요거 두 박스 구매하시면 역시 한 박스를 무료로.
1: 네.
0: 야.
1: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든지 아니면 공진단을 드시는 경우 아니면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점심 식사 20분 전에 왜냐면 몸에 MT했을 때 세포로 지나가면서 세포들이 다 재생이 되는데
0: 네.
1: 정말 올리브오일은 기본적으로 날마다 드시기를 제가 강추하는 이유가 우리 몸은 물과 기름으로 돼 있어요. 기본이요. 근데 기름을 어떤 기름을 우리 몸을 치우냐에 따라서 우리 콜레스테롤 몸에 콜레스테롤 있다. 안 좋은 콜레스테롤 있어서
0: 네.
1: 위험하다. 중성 지방 있다. 당뇨 있다. 이런 것들이 기름으로 인해서 다 정해지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고 음식 조절을 많이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지금 요즘에 너무 맛있는 게 있고 가공식품인데 어떻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0: 먹고 싶죠.
1: 그렇죠. 네,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그걸 조금 먹는 걸 좀 약간 절제하시면서 올리브오일 날마다 드시고 아침에 공복으로 아니면 점심에 식사 전에 공복으로 드시는 거를 강추해요. 뭐 싼 거
0: 네.
1: 올리브오일 드셨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콩기름하고 카놀라 기름 그냥 막 채워져서 있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효 성분은 별로 많지도 않고 또 그리고 콩기름 식용유 같은 건데 내가 그거를 생식으로 들으면 얼마나 그 몸에 유효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한때 또 올리브오일을 소주잔에 하루에 한 잔이랬나? 아니면 큰 스푼에 한 숟갈씩 먹어라.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 드시고 사람들이, 너무 느끼해 했거든요.
1: 네.
0: 4개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은 다르죠?
1: 달라요. 드셔보셨어요? 네. 근데
0: 그럼요.
1: 과일 향이 나고, 드시면은,
0: 예,
1: 그리고 풀냄새가 나고, 왜냐면은, 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그 추수 때, 그 하비스트 할 때, 농사 할 때, 그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따자마자, 저희가 냉압작 시설로 바로 짜서, 식당에 가져오는 거니까,
0: 신선하네.
1: 사실 여러분들이 네. 고생하지 않고, 이스라엘까지 가셔서, 짜서 가져오셔야 되는데, 제가 짜서 식당에 갖다 드리는 거니까, 이스라엘에 딱 저희 4개부 땅 사막에 가셔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올리브오일 짜서 드시는 거랑 똑같은 효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야.
1: 근데 그런 것이 이 가격이라면 얼마나 싼 거예요.
0: 네.
1: 제가 사실은 농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내는 거고요. 사실 코셔 이걸 인증받았고요. 그리고 미국, 유럽, 그리고 또 이스라엘, US
0: 네.
1: 유기농 인증까지 다 받은 제품이라
0: 네.
1: 정말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귀한 제품이고 1년 연간 네게브 사막 고기 땅에서는 30톤에서 40톤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국민들 먹지 못해요. 스페인 거 수입해서 사실은 먹고 있어요.
0: 네.
1: 이거는 사실은 유럽 같은 데서 250ml가 사실 100불씩 판매했던 건데 제가 농장을 하다 보니까 직접 농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저가로 식탁에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생긴 거고요. 또 스페인 거는 1년에 몇천 톤이 나오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몇천 톤에다 또 콩기름이나 이런 거 섞으니까 그 말도 할 수 없을 정도 막 포화 상태로 넘고 있는데
0: 네.
1: 사실 이 40톤이라는 이 소량을 한국과 이 미국 땅에서 제가 한인사에 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뭐 드릴 수 있는 다른데 판매할 수 있는 양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기회에 이런 걸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한 달 동안 꾸준히 드셔보시고 피검사해 보시고 아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정말
0: 네.
1: 건면합니다.
0: 네. 그냥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 가격이 다 거기서 거긴데, 에이, 이거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재배 환경이라든지,
1: 네.
0: 현재 있는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하고 서로 이제, 협약을 맺고 재배하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지금 우리 한인들의 네. 손에 들어갈 수 있다.
1: 네. 그건 직판이죠. 농장을 제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갖고 와서 직판하기 때문에.
0: 네.
1: 네, 이런 가격이 나올 수가 있죠.
0: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아는 올리브오일은 이건데 어떨까 궁금하다 하실 텐데요. 파더스데이 특별 프로모션 두 병 세트 한 박스짜리를 두 박스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한 박스가 무료. 스틱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가 무료입니다. 어느새 수다 떨다 보니까 이제 자리 옮길 때가 다 돼요. 네.
1: 아, 그래요? 네.
0: 네. 자, 지금 야엘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당 얘기 나눴고요. 그리고 야엘 네게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얘기 나눴는데 파더스
1: 아 제가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0: 이게 30초.
1: 예, 네. 성경에 보면요. 이제 계시록에 마지막 때에는 포도나무라 올리브 나무를 해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리브 오일에 진짜 오늘 올리브 오일의 효과는요. 그 몸의 비정상적인 세포도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0: 네.
1: 그리고 칼슘 나가는 거 불락시킵니다.
0: 네.
1: 유해산소도 차단시키는데 그게 정말 네게부 이스라엘 야엘 올리브오일이 효능 있게 일하고 있으니까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네. 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0: 자 여러분 궁금하다면 직접 체험해보세요.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사 716-350-4199

0: 오전 11시 사관의지에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모두 챙겨가세요. 오늘은 라디오 야엘백서로 야엘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세일 6월 28일까지 함께해요.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 할인!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가에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에? 아니라고요? 자, 그렇다면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와보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후루룩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자, 라디오 생활백서 지금 생방송 중에 야엘에 대한 야엘 제품에 대한 문의 궁금증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카톡 아이디는 K-Radio US고요. 생활백서 생방송 문의 전화로 전화 주실 수도 있습니다. 718-225-1660번입니다. 그 무엇보다 방송을 들으면서 야엘 나 제품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 궁금한데 하셨다면 문의 전화 알려드릴게요. 야엘 문의는 718-500-3350 맞습니까?
1: 맞습니다. 201-500-3350.
0: 네. 두 개의 번호가 있습니다. 718-500-3350, 201-500-3350.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당 얘기 또 야엘 네개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얘기를 나눴는데 아니 네. 근데 사양 공진당도 있잖아요.
1: 네, 사양 공진당도 너무 좋죠. 96시간 발효하고 숙성해서 정말 최고의 원료를 통해서 네. 피부 물속까지 깊게 재생되는 제품인데요.
0: 네.
1: 지금 그 제품이 오랫동안 정말 장수 제품이잖아요. 효능이 많고 손님도 많고 효과가 좋은데 이번 파더스데이 때 1+1+1.
0: 네. 1+1+1.
1: 하나 사고 하나 뿌리하고 플러스 화장품까지 주는 거죠.
0: 아, 네. 네. 자, 사양 공진당은 1+1으로 받으시고 여기에 +1 화장품까지 선물로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1: 네네네.
0: 파더스데이인데 화장품을 이건 또 엄마 거네요.
1: 아니에요. 남녀 공용이기 때문에
0: 아, 네.
1: 네, 색조가 아니라 그냥 기초 제품이기 때문에 세럼 같은 경우는
0: 네.
1: 남자들도 노화되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0: 네.
1: 파더스데이 때 주름 생겨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공진당 드시면서 화장품 같이 쓰시면서 이번에 즐거운 파더스데이 되시라고 화장품까지 네. 드립니다.
0: 아버님 건강을 리셋하세요. 야엘 사양공진당 오늘은 또 1+1의 화장품 세트까지 받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6월 말까지 프로모션은 계속되고요. 말 나온 김에 화장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 네, 우리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9개의 레이어층으로 되어 있고 밖으로부터의 이런 박테리아 같은 것이 못 들어올 수 있게끔 방어하도록 만들어가지고
0: 네.
1: 우리 피부는 물, 기름, 물, 기름으로 물이 인식해도 기름을 인식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해서 화장품이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30년에 리포점 특별한 기술을 통해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DNA가 기억력을 잊어버려서 노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0: 네.
1: 건축한 집을 보면은 건축한 집에 기둥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0: 무너지죠.
1: 네,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리셋해야 되는 이유가 다시 설계하는 이유가 설계도가 망가져서 무너진 것을 다시 그 기둥을 집어넣는 거예요.
0: 네. 네,
1: 그래서 그 빠져 있는 그 부분들 특히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신제품 요벨 있잖아요.
0: 네.
1: 세상을 주름 잡는 요벨로 나왔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희년이란 뜻, 그러니까 죄에서 그 고통에서 또 늙음에서 자유함을 주자는 그 의미로 희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그 기둥이 빠지면은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기둥을 집어넣어만 주면 되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이것이 아홉 개 층을 뚫는 그 기술력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서 여기 쓰시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따끈따끈거리는 그게 그 정화제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안에 피부의 DNA를 자극해서 얘를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일어나야 돼. 너 다시 설계해야 돼. 다시 리셋해 하면서 그게 리셋이 되면서 정말 사용하고 나서 빠르게는 하루 이틀 또 어떤 사람 무딘 분들을 한 뭐 일주일 정도 쓰신 다음에 자신은 못 느끼는데 나가면 얼굴 뭐 했어?
2: 주름이 펴졌어요.
1: 너 좋아졌어? 라는 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여자들 독해서 막 칼도 대고 뭐 아시잖아요. 바늘도 집어넣어서 수술도 안 돼. 이것쯤이야. 네. 바를 때만 따갑고요. 네. 바르지 않는 동안은 따갑지 않아요. 근데 또 세수할 때 또 얼굴 되니까 또 따갑잖아요. 네.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따갑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 사용할 때 세수 딱 하시고요. 그 따끔거리는 게 좀 따갑지만 얼굴 다 살짝 마사지를 살살살 문질러 주세요. 그래서 얘가 자극을 더 주면서 피부안을 더 깊게 들어가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 제품을 사용할 때 부드럽게 얼굴에다가 살짝 도포하듯이 발라주시면 이 요벨 부스트가 피부 안에 들어가서 아홉 개 층을 뚫고 들어가서 그 잠자는 세포를 깨우면서 그 이 얼굴에 그 들어감과 동시에 그 피부를 열어줍니다.
2: 네.
1: 열어주면서 유효 성분이 우리 3종 세트가 따로 같이 들어가요.
2: 네. 네.
1: 저 얼굴 어땠어요?
2: 진짜 제가 처음에 뵙자마자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흘렀는데 왜 거꾸로 가 계시냐고.
1: 네.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2: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 못 믿으시겠으면 유튜브 오셔서 한번 보세요. 반짝반짝합니다.
1: 네. 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사진 화면이 좀 안 봤더라고요. 실물이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오시면 좋겠습니다.
2: 진짜 이거는 실물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저기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네. 사진이나 뭐 영상 이런 거 찾아보니까 대표님 진짜 실물이 훨씬 더.
1: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더라고요. 얼굴도 주름이 더 없는데 화면은 좀 이쁘지 않게 나와서 확인하러 오시면 제가 선물 한 보따리 드리겠습니다.
2: 네. 얼굴 보러 왔어요? 얘기하시면 선물 한 보따리 덤으로 따라갑니다. 세상에 주름 잡는 요벨 얘기를 네. 나눴고요. 네. 화장품은 그러면은 이 제품 말고 또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1: 네, 저희 골드 라인, 프리미엄 라인 3종 세트가 있고요. 네. 파란 색깔로, 뚜껑이 골드죠. 그 네. 이름이 골드인데 네. 하나님의 왕권을 표시하는 골드고요. 또 조의 라인으로 하얀 라인인데 그거는 이제 사람에게 빛이 쓰니 생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조회인데 그게 이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찍고 나온 게 조회 라인 3종 세트가 있고요.
2: 네.
1: 이번 요벨은 희년이라는 안식을 취하는 기간인데 요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크림 요번에 하나 출시했는데요.
2: 네.
1: 이제 조금 있으면 마스크 또 출시하고요. 아주 좋은 마스크가 하나 출시하고요. 아이크림이 또 하나 애드되고요. 네, 그렇게 하는데 요번에 또 파더스 데이를 맞아서 어머니 아버니 같이 나눠 쓰시라고
2: 네.
1: 3종 세트 사시면 또 3종 세트에 만만치 않은 또 제가 선물을 한 보따리 드립니다.
2: 야,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1: 그래 거기다 신제품 프로모션 안 줘요. 저희 요벨을 덤으로 선물로 드립니다.
2: 신제품 요벨을요?
1: 네.
2: 비싼 건데.
1: 네. 240불입니다.
2: 네.
1: 쓰시면 깜짝 놀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듬뿍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와, 내 얼굴 할 정도 놀랄 정도로 좋습니다.
2: 며칠 쓰시고 친구 모임에 꼭 나가보세요. 친구들이 알아볼 겁니다.
1: 네. 네. 후기 쓰시는 분은 또 제가 선물을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 네. 지금 방송 중에 메리골드님, 제가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동충하초 사양공진당을 구입했습니다.
1: 네.
2: 이거를 냉장에 둬야 되는지 아니면 실온에 두고 복용해야 되는지 뭐가 효과가 좋은지 요걸 못 물어봤네 그러셨어요.
1: 아, 냉동에다가 다 빼가지고 냉동고에다 넣어서 보관하시면요. 드실 때 잠깐 꺼내서 그리고 그거를 씹어서 드시지 마시고요.
2: 네.
1: 입에서 녹여서 사탕을 먹듯이 드시면은 침하고 교합하면서 저 동충하초 공진단의 효능이 3, 4배가 효능이 올라갑니다.
2: 네.
1: 아침에 공복에 드시고 올리브오일이 만약에 있으시면 식사 점심 전에
2: 네.
1: 공진단 아침에 공복 그리고 올리브오일은 점심 식사 전 20분 전에 드시고요. 저녁에 식사 20분 전에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거를 더 추천해드립니다. 왜 몸을 네. 리셋을 해야 되고 다시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2: 네. 우리 메리 골드님 일단 지금 섭취 중이라 하셨으니까 드시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방송에 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네. 나누도록 할게요.
1: 함께 나누고 또 선물도 또 드려야죠.
2: 오, 네네.
1: 네네. 자, 감사합니다.
2: 네. 네. 말씀드렸는데요. 실온이나 냉장 아니고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기 전에 살짝 꺼내서
1: 네.
2: 실온에 두셨다가 살살 네. 녹여 드시라고.
1: 네. 그리고 냉장고는 드라이가 돼서 효능은 똑같지만 질감이 되게 떨어져요.
2: 네.
1: 그리고 실온에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한 뭐 몇 주 안에 먹겠다 싶으면은 실온 놔둬도 상관없어요. 근데 먹을 때 질감 때문에 냉동고에 넣어서 먹으면 더 후레쉬하고 더 맛이 있습니다.
2: 네. 냉동고에 보관 잊지 마세요. 자, 화장품 얘기로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더스의 야엘 화장품 아까 얘기를 하다가 살짝 네. 놓쳤어요. 원 플러스 원 말씀하셨는데.
1: 네, 맞습니다. 네. 전 제품 2 플러스 원이고요.
2: 네.
1: 또 골드 3종 세트, 조회 3종 세트 사시면요. 한 보따리 그 산 가격보다 더 많은 것을 제품으로 선물로 한 보따리 드립니다.
2: 이게 한 보따리가 얼만큼인지 뭐 얼마나 많이 주길래 네. 이렇게 얘기하는지.
1: 골드는 450불 저기 3종 세트인데요.
2: 네.
1: 450불 이상 신제품만 껴서 드리고요.
2: 네.
1: 조회 3종 세트 사시면은 360불의 선물을 저희가 껴서 드립니다.
2: 네.
1: 거기다가 아. 또 말만 잘하시면 샘플도 듬뿍듬뿍 껴서 드립니다.
2: 자, 야엘 화장품 전제품이 2 플러스 1이고요. 골드 3종 세트 구매하시면 한 보따리 선물.
1: 네.
2: 거기다 말씀만 잘하시면 샘플 잔뜩.
1: 예, 네. 맞습니다. 네.
2: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가서 말씀하시면. 네. 네.
1: 아, 네. 저희 야엘 제품이 다 좋은 이유는 이스라엘 장미 줄기 스팀셀. 줄기세포죠?
2: 네.
1: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2: 네.
1: 사막에서는 가뭄이 돼서 물이 없잖아요.
2: 네.
1: 근데 가끔 비가 와요. 왜냐면 주님께서 너희가 말을 잘 들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거기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한 때가 와야 농사도 질 수 있고 한데,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정말 굶어 죽는 상황입니다.
2: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잘 들으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다는데, 그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올 때 그 사막의 모든 식물들이 그 땅에 물이 젖잖아요.
2: 네.
1: 그 젖을 때 그 물을 쫙 빨아다가 뿔에 저장해서
2: 네.
1: 생존하는데, 이스라엘 장미 잎 그 세포 그거는
2: 네.
1: 그 장미는 잎사귀에다 저장을 해요.
2: 그러니까
1: 수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숨이 촉촉하잖아요.
2: 네.
1: 근데 그게 햇빛에 너무 뜨겁잖아요. 또 밤에 너무 춥잖아요.
2: 네.
1: 살기 위해서 막 또
2: 얼마나 몸부림을
1: 치죠. 네. 그리고 낮에는 또 낮에대로 밤엔 밤대로 하면서 재배 환경이 품질을 만든 것처럼 화장품도요. 어떠한 재배 환경 가운데서 그 극렬한 환경 가운데서 만들어진 재료들이 효능이 탁월합니다.
2: 네.
1: 그것을 딱 잘라서 줄기세포죠. 우리 몸에 줄기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줄기세포가 노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늙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화가 오는 거예요.
2: 네.
1: 그 우리 줄기세포를 깨워주는 일들을 저 화장품이 우리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하고
2: 네.
1: 또 하나는 상피 조직, 이지세포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줄기세포를 우리 몸에 안에 집어넣어서 양수레 바퀴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요. 그 줄기세포,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 그거를요.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해요.
2: 이스라엘 장미를 사막의 오아시스로 부른다. 네. 야.
1: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에서 장미를 키워서 거기 잎사귀를 자르면은 효능이 어떨까요? 줄기세포가.
2: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 약하죠.
2: 네. 네.
1: 그래서 저희가 야엘은 이스라엘 장미 줄기 세포를 저희가 주장하고 그게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줄기세포 좋은 거 아시죠?
2: 네.
1: 예, 그러한 줄기세포를 몸에 넣는데 그걸 또 아홉 개의 찜을 뚫고 피부를 뚫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2: 야.
1: DNA를 깨우니까.
2: 이러니까 피부가 리셋되는 네. 거죠.
1: 거기다가 따끈따끈한 것까지 충격을 한 번 더 주니까 어떻게 돼요? 화장품 3종 세트에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2: 네.
1: 불 질르는 거죠 한마디로.
2: 네. 효과는 직접 사용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1: 네.
2: 자, 피부를 다시 설계하는 야엘 화장품 얘기를 나눴고요. 이 화장품이 또 백화점에 어디 들어갔다고?
1: 예, 코스모스 백화점 플러싱에 입점됐고요.
2: 네.
1: 또 김은경 스킨케어 35년 동안 또 스킨케어 또 달인이신데 그 화장품을 한 번만 딱 써고 만다고시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얼마 전에 이 골드하고 조회가 딱 들어갔을 때 정말 좋은 제품 만들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2: 네.
1: 신제품 이번에 요벨이 나왔잖아요. 딱 갖다 드렸는데 이거는 정말 세상 최고의 제품이네요. 써보시면 압니다.
2: 네. 자. 네,
1: 그 외에도 뭐 약국들 뭐 스마일 약국, 서울 약국, 하트 약국에 있고요. 또 164가 브로드웨이 기차 옆에도 있고 또 뉴저지는 시세이도 한남 매장.
2: 네.
1: 예, 시세이도 몰 있는데 매장에 온갖 식당 옆에 시세이도 매장 안에 또 야엘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2: 네. 아, 여기저기서 이제 야엘 제품은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야엘 제품을 만날 때 야엘 대표님도 만나봐야죠. 그럼 네. 어디로 어떻게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1: 네, 브로드웨이 기차역 164가 36-24로 오시면 되고요.
2: 네.
1: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판매하는 데가 뭐 미국의 스킨케어 샵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2: 네. 네. 아, 이게 야엘이구나. 여러분 이제 딱 보시면 이게 야엘이었어 하고 눈에 띄는 제품들이 야엘 화장품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6월달 안으로 한남체인의 네. 그 홍삼원이라고 홍삼 파는 가게가 있는데 네. 거기 한남체인 슈퍼마켓 안에 저희가 야엘이 이번에 이제 입점하게 됐습니다.
2: 아니 왜 이렇게 발빠른 확장을 하는 걸까요?
1: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하시는 거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있다 보면요. 어느 날 손님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2: 네. 이제
1: 물 밀듯이요. 아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얻은 공식이 망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손님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또 흥하게 되는 건 하나님 손님을 보내줘야 된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 네.
1: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뭐 하나님 얘기하면 좀 불편할 수
2: 종교에 따라서
1: 네.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저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믿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류 진료 생명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 화장품과 공진단 뭐 올리브오일을 선물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것을 만들면서 기도 많이 하고 드시는 분들 다 효과 보라고 기도하는데요. 꼭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제가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 기업을 하는 이유가 제가 전도와 선교 영원 구원 하나님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게 저의 소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2: 네. 사실은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조금 덜 하기로 하셨는데 어쩔 수 없어요.
1: 네.
2: 저마다 믿음이니까.
1: 네. 네.
2: 자, 라디오 생활 백서 오늘은 라디오 야엘 백서로 함께하고 있고요. 프로모션 얘기 정리를 한번 싹 하면 이제 방송이 종료가 될 것 같아요.
1: 네.
2: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파더스데이 특별 행사. 먼저 야엘 사형 동충하초 공진당은 이번 프로모션에
1: 사양공진단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플러스 정말 좋은 주기세포로 만든 천연재료잖아요. 천연화장품을 네. 무료로 드립니다.
2: 네. 야엘 사양동중화초공진단 한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무료에 천연재료로 만든 야엘 화장품 선물로 따라갑니다.
1: 동중화초는 없는데요.
2: 네.
1: 예, 오셔서 제가 우리 야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 선물 또 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2: 네. 자, 여기서 번호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718-500-3350-201-500-3350입니다. 다음, 야엘 사양공진단 가겠습니다.
1: 아, 사양공진단 했는데요?
2: 아, 방금.
1: 네,
2: 아,
1: 네. 올리브오일 해야죠.
2: 아, 네네. 저는 동충하초인 줄 알았는데. 아,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야엘 4개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이번 파더스데이에
1: 예, 두 병짜리 두 박스 사시면은 한 박스 무료로 드리고요. 또 스틱형은 두 박스 사시면 한 달치죠. 30개 들은 거 한 네. 박스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네. 또 오시면은 또 화장품 같은 거 샘플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것도 또 챙겨 드리겠습니다.
2: 직접 써 오셔야 하니까 샘플 네. 많이 많이.
1: 네.
2: 네. 파더스데이 올리브 오일은 두 병 세트 한 박스 두 박스를 사시면 한 네. 박스가 무료고요. 스틱형도 두 박스를 사시면 한 박스가 무료. 여기에 덤으로 따라가는 선물들 있어요.
1: 네.
2: 자, 마지막으로 화장품으로 가겠습니다. 네.
1: 네네. 네. 네. 우리 골드, 450불짜리 3종 세트 사시면요. 조회, 요배 새로 나온 신제품.
2: 네.
1: 부스트. 그거에다 뭐, 미스트에다가, 또 클린저에다가, 쿠션에다가, 비비크림에다가, 한 모따리 선물로 드리고요.
2: 네.
1: 조회 3종 세트 구입하시면요. 320불인데요. 저희가 360불 상당의 요벨 부스트와 미스트 클렌징 또 샘플까지 듬뿍 해서 드리고요. 전 제품 2 플러스 1 쭉 갑니다.
2: 네. 자, 화장품까지 이제 파더스데이 프로모션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눴고요.
1: 네.
2: 이제 가시기 전에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야엘 놀러 많이 오시라고 한 말씀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 야엘은 정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이곳에 와서 제품 설명해드리고 좋은 제품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정말 오늘 정말 마지막 인사로 정말 축복드리고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크게 선물로 드립니다.
2: 네.
1: 할렐루야.
2: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 행사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앞서서 뭐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야엘 대표님 미모가 남달라요. 유튜브로 보시면 대충 느낌은 와 하시겠지만 직접 만나보시고 상담 나누시고 요 얘기를 꼭 덧붙여주시면 플러스 선물이 따라갑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라디오 생활백서 라디오 듣고 왔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또 또 특별히 선물을 챙겨주실 것 같네요. 야엘 문의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185003350 또 하나의 번호 201-500-3350번입니다. 항상 그 여러가지 제품들 말씀하실 때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섭취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직접 뵈면 혹시 살짝 맛도...
1: 아 그럼요. 네. 할렐루야 하면서 드리죠 제가.
2: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라고요.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야엘 문의전화 718-500-3350 201-500-3350번입니다. 아마 어딜 가도 야엘 제품들은 눈에 띌 텐데 그래도 야엘 대표님 만나보시고요. 문의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1: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라디오 K라디오 대표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지방선거 이후 개최된 첫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 성공은 아니었다는 지방선거 결과 평가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정권은 짧고 국민은

0: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정현 판승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1: 예, 오늘도 김유정 전 의원님과 장성철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누가 될 것이냐. 세 분이 경쟁을 했는데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 네, 국민의힘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경선을 치렀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정점식 의원 47표, 김도읍 의원 39표, 성일종 의원이 20표를 받았고요. 정점식 김도읍 의원이 결선에 진출했는데 결선 투표에서는 정 의원 55표, 김도읍 의원 48표를 얻어서 정점식 의원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1: 예.
2: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 인사에서 특정 세력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고 오직 민심만 받들겠다면서 우리에게는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통영 고성이 지역구인 정 원내대표는 경남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과거 이주영, 조혜진, 김태호 의원 등이 원내대표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바 있습니다.
1: 예, 자, 정점식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 일단 이분이 될 거다라는 예상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성일종 의원이 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었지만 안 됐군요.
3: 그렇죠. 저는 성일종 의원이 네. 선거운동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한 달 전부터. 얘기를 들어서 그 성일종 의원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의원 중에 몇 분이
1: 예.
3: 친윤들이 정정식을 버리고 성일종 의원을 밀기로 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서
1: 예.
3: 그러면 성일종 의원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봤는데
1: 예.
3: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다른 예. 패널들이
1: 예.
3: 아니라고 정정식 의원이 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될 만한 분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1: 예.
3: 결국엔 친윤들이 자기네들이 딱 낙점을 하면 바로 당내 선거에서는 실행이 되는 그 구조가 약간 강도는 약해졌지만 변함없이 자신들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모습에 친윤들은 좀 희열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 예.
3: 또 당은 상당히 좀 변하기는 정말로 힘들겠다. 2027년 내년도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 예.
3: 공천 시즌이 올 때쯤 해서야 당이 그래도 좀 쇄신과 변화를 할 수 있겠구나. 당분간은 그냥 그대로 가겠구나. 좀 그러한 자괴감, 좌절감이 드네요.
1: 근데 최종 보면 정점식 의원이 55표, 55표, 김도읍 의원이 48표니까 한 7표 차이로 안 된 거잖아요.
3: 그러니까 지난번에 송은수 의원은 한 60표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5명이 줄었는데 뭐 약간씩 뭐 변화된다라고 예,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당의 주도권은
1: 여전히
3: 신년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김유정 의원님.
4: 상대적 개혁 세력인 것처럼 보였던 김도읍 의원이 일단 네. 결선까지 진출한 게 국민의힘의 미세한 변화라면 변화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1: 예.
4: 그다음에 역시 언더진윤으로 그 대표되는 55명에서 60명 사이의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1: 예.
4: 그다음에 이미 예상했던 결과다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선거 참패잖아요.
1: 예.
4: 참패인데 당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그 정도 되면 빨리 긴급의총을 열어서 어떻게 좀 바꿔보자라고 와그락을 해야 되는데
1: 예.
4: 전혀 그런 기미도 안 보이고 오늘 이제 원내대표 선출하는 의총에서 좀 뭔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아 정정식 원내대표로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 1년간은 조용하겠구나. 한동훈 대표 복당이나
1: 예.
4: 그다음에 임기 채우겠구나. 장동윤 대표 웬만하면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지도부가 붕괴될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이잖아요. 최고위원 중에 사퇴할 만한 사람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니까요.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어디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 거친 중도의 바다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유튜브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 이랬는데
1: 예.
4: 강성 유튜브 정당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김수진 평론가는?
2: 네, 일단 성일종 의원이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도 관심이었습니다.
1: 예.
2: 왜냐하면 일단 좀 대립각이 서는 게 정점식 때 김도읍이라고 했을 때
1: 예.
2: 중간에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고 양 의원 쪽에 지지층을 다 잠식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근데 이렇게 중간에 있는 후보가 보통 선거에서 1등 아니면 3등 한다는 설이 있거든요.
1: 예.
2: 이번에도 좀 그 벽을 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근데 김도읍 의원이 결선에 나가는 것보다는 성일종 의원이 나가는 게 정점식 의원 표밭을 더 잠식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
1: 예.
2: 근데 다소 의외의 결과일 수 있는 거는 정점식 때 김도읍의 대진이 짜여졌는데도

0: 55-48이면 아주 큰 표 차이는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정호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견제 이런 것들은 또 당내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정호연도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인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들을 일단은 어느 정도 의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1: 당선된 다음에 또 기자들 인터뷰를 바로 했을 때는 친윤 어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도로 친윤당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뼈아픈 친정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더군요. 이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노컷 대련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6.3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좀 붙은 그런 조사 또 오차범위에서 앞지른 조사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1: 예.
0: 이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ARS 조사고요.
1: 예.
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0.4%, 국민의힘은 41.6%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1: 예.
0: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치러졌던 조사에서 민주당 44.6%, 국민의힘 36.7%가 나왔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1: 예.
0: 다만 지방선거 결과 평가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라는 시각이 43.1%로 국민의힘 등 야당 승리라는 시각 37.7%로 앞질렀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책임 있다는 응답이 69.3%로 책임 없다 23.5%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1: 예,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지지도에 대한 평가 좀 가시적인 변화가 있네요.
0: 네, 이번 조원 CNI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0.6%였고요.
1: 예.
0: 부정 평가는 45.5%로 직전 조사의 57%대 38.8% 보다 좁혀졌습니다.
1: 예.
0: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0.4%로 5월 4주차 조사 대비 9.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10.5%포인트 상승한 45.7%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X에 여론조사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요.
1: 예.
0: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면서 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 예, 대통령이 이제 인용한 기사는 KSOI 조사였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선거 끝나자마자 양당 예, 지지율이 좁혀지거나 혹은 또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장 소장님부터
2: 진영이 갈라져 있는 탓이 좀 큰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청래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당 지지율 아니면 대통령 긍정 평가를 여기서 나는 싫어 막 이래서 대답을 좀 덜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실망감이 나타난 거죠 한마디로 예.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권 후보들이 좀 살아 돌아왔잖아요.
1: 그러니까 그렇죠.
2: 한동훈 후보는 뭐 외곽에 있지만 국민의힘 보수 우파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오세훈 후보도 좀 살아 돌아왔고
1: 그렇죠.
2: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응답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큰일 났어요.
1: 왜?
2: 이거 가지고 장동현 대표가 이제 거봐 내가 계속 이렇게
1: 당대표가 사퇴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그러니까요.
1: 지지도 하고 있어요.
2: 당대표로서 선거를 잘 치렀고
1: 예.
2: 내가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있다 보니까
1: 예.
2: 그리고 내가 재선거 이 부정선거 문제 얘기하니까
1: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2: 왜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냐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1: 근데 진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요. 큰일 났다니까.
1: 실제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김인정 의원님 그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왜 웃으세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3: 아니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
1: 네.
3: 뭐 탓이 아니라도
1: 네.
3: 지금 구조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기미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2: 네.
3: 그건 당 내에서
1: 예.
3: 그렇잖아요.
2: 기미도 없고 죽은 깨도 없고 다 없습니다.
3: 그러니까
2: 죄송합니다.
1: 재미없었어 지금. 어떻게
3: 물리적으로 별로 사퇴시킬 만한 뭐 내부의 어떤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선거 직후에 이런 여론조사도 이렇게 이런 양상으로 선거 동안 또 선거 날까지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오차범위의 접전을 지금
1: 네.
3: 보이고 있는 양상이라서
1: 예.
3: 뭐 이 탓만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참 뼈아픈 이런 그 지지율이 득표율이고요.
1: 예.
3: 지지율이고요. 저는 뭐 당내 상황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치로서 이겼는데 정치적으로 참패했잖아요. 그러면 예. 그 분위기가 이 여론조사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하나 들고요.
1: 예.
3: 두 번째는 지금 선관위의 어떤 투표용지 부족, 부실 관리 때문에 예. 지금 들끓고 있는 여론 또 청년층의 분노 이런 것들이
1: 예.
3: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관리 잘 못한 것이다라는 여론이
1: 현 반영, 정부니까
3: 네, 현 정부니까 예. 현 정부의 선관위니까 그런 여론도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벨기에 가 계시지만 정말 이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정도
1: 와이파이가 잘 되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3: 예. 정도의 지금 이 9.4포인트 폭락 이런 것들은 예.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상상은 안 했거든요.
1: 예.
3: 그래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원인 분석도 잘하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해야죠. 선거 없는 2년간이 저희에겐 기회잖아요.
1: 그렇습니다.
2: 이런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공소취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1: 본인 1차 기자회견에서?
2: 네, 셀프 1년차 기자회견에서?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1: 예?
2: 7월 달에 증세하겠다, 보유세 증세하겠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또 이제 선거 과정 중에서 사전투표하실 때 투표에서 나오셔가지고 이거 이리 와봐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막 이런 것도 그냥 다 더 씌워진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이. 그래서
1: 쌓였다.
2: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좀 낮아진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1: 예, KSY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방식은 이제 무선 가상보드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이었는데 자다보니 김수인 평론가도 요 여론조사 추이
0: 일단은 국민의힘을 느슨하게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더 강하게 결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고 그러면 또 선거 이후에 추가적인 요인은 없을까 했을 때 이번 선거 결과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게 된 국민의힘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1: 예.
0: 했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한동훈 의원을 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 유권자들한테는 장동혁 대표 중심의 국민의힘 이미지가 오세훈 한동훈 중심의 이 국민의힘으로 여겨졌을 수 있고 그 점으로 외연이 더 확장됐을 수도 있다.
1: 예.
0: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일단 대통령이 굉장히 또 이 여론조사 추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자 이러한 흐름은 또 어떤 이유 때문인 것인지 또 잠시 후 놓고 어떤지 짚어보고요. 자 법원이 이제 그 투표지 부족 사태 이러한 잠실 7동 제2투표소 현장 검증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0: 네, 서울 동부지법 민사 51단독 김지현 부장판사는 오후 3시께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서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이곳은 6.3 선거 당시에 투표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제때 표를 행사하지 못했던 지역이고요.
1: 예.
0: 이후 투표한 반출 저지 시위가 이어지면서 2박 3일간 현장이 봉쇄됐던 바로 그곳입니다. 검증은 오후 3시 28분쯤에 종료가 됐고 김 부장판사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1: 예.
0: 현장 검증에서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표기된 용지 보관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1: 으흠.
0: 이 상자의 1900매라는 이 표기는 투표소 선거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투표지가 준비되어 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번에 관심을 많이 모았었습니다.
1: 예.
0: 검증을 함께한 김정철 전 개혁신당 후보는 검증 이후 취재진에게 이미 다 치워져 있었다면서 선관위도 상자의 소재를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고요. 김 전 후보는 별도로 기표가 끝난 투표함에 대한 추가 보전 신청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1: 그러니까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현장에 간 거는 이제 증거 보전 신청해가지고
0: 네.
1: 법원이 같이 간 거잖아요.
0: 당사자이기 때문에.
1: 네. 근데 갔는데 다 치워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야,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한데.
0: 그러니까 투표소를 정리하면서 그 네. 현장에 있었던
1: 일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0: 그렇죠. 끝났기 때문에 치운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원래 그 현장은 빌린 장소이기 때문에
0: 네.
1: 그게 이제 끝났으니까 그분들은 일상적으로 다 치워버린 거일 텐데. 굉장히 이게 참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 투표지 최소 인쇄 기준 낮추는 과정에서 또 공식회의를 또 거치지 않았다 이런 사실도 알려졌군요.
0: 네, 국민의힘 김승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공개됐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의 하한 기준이 기준 60%로 돼 있던 것을 5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예.
0: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1: 예.
0: 이때도 역시 공식 회의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업무 처리 절차, 역할 분담 등의 가이드라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1: 예.
0: 또 6명에서 13명가량의 소수 인원으로 투표 관리, 우편 투표 접수, 개표 관리 등의 여러 업무를 짧은 시간에 처리한 탓에 상황 전파도 지연됐다는 게 선관위의 해명입니다.
1: 아니,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김인철 의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3: 선관위가 선거 처음 해보는 걸
1: 알았잖아요. 이 사람들 정말 제정신인가.
3: 그래서 이제 새삼스럽게 선관위 이런 뭐 거의 시스템이 붕괴된 느낌인데
1: 에?
3: 그래서 작년에 선관위에서 뭐 거의 단체이다시피 선진국의 선거관리 제도랄지 뭐 사전투표랄지 이런 것들 다 배우러 간다고 단체로 갔다 온 얘기까지가 지금 다시 뉴스가 되고 있어요.
1: 예.
3: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가서 뭘 배웠냐 도대체 이런 거죠.
1: 예? 그러니까
3: 놀다 온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후에도 뭔가 제대로 상황이 수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주일 상관으로 지금 지난주 수요일이었잖아요. 선거가. 그런데 뭐 투표지 부족한 곳이 뭐 열몇 군데였다가 50군데였다가 91군데였다라고 이것도 예. 다 얘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헌법기관이라고 독립기관이라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주먹구구 구멍가게처럼 운영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후에도 지금 아니 증거보전 신청에서 인용된 이 투표함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는 거 선관위 나도 모르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또 선관위가 대체적으로 투표 독려하면서 이번에 그 선거 전에 조사해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국민들이 한 78%인가 거의
1: 예.
3: 80%에 육박했거든요.
1: 예.
3: 그런데도 한 50% 찍으면 될 거야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정말 우스운 이야기고.
1: 아, 예산은 110% 찍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3: 네, 더 많이 받고 한 50%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무총장 전결로 이렇게 했다는 건데 더 황당한 건 지역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군구 그 선관위에서는 또 그냥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100% 인쇄한 곳도 있다라는 거죠.
1: 관련해도 위원장이 다르니까 그랬던 것 같긴 한데.
3: 이건 정말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1: 예.
3: 그래서 이제 당 차원에서도 선거법이나 선관위법 바꿔가지고
1: 예.
3: 투표용지 인쇄하는 것부터 배분하는 것부터 보관하는 것까지
1: 예.
3: 뭔가 다 법에 담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원인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요.
1: 예.
2: 선관위는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고쳐쓰기가 너무 어렵다. 그냥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수준, 견제장치를 좀 마련하는 수준으로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냥 회의감이 들거든요.
1: 예.
2: 이거는 부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다 보니까
1: 예.
2: 다 그냥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1: 예.
2: 그래서 헌법 개정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조직은 정말 해체 수준으로 뭐 여러 가지로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쳐 못 쓸 것 같아요.
1: 여야 공이 지금 다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수인 평론가도?
0: 네. 일단 선관위가 그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 기준 네. 60%로 돼 있었던
1: 네.
0: 거 사실 60%로 돼 있는 것도 국민들한테
1: 사실은 말이 안 되죠.
0: 비판을 받을 일이었는데 그 사실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이걸 또 50%로 낮추는데 이것도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1: 네.
0: 이런 거를 보도자료로 낼 수 있었으면 과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을까.
1: 자기들만 아는 네. 비밀 아니었겠어요?
0: 그냥? 그렇죠. 근데
1: 네,
0: 그 내부에서도 회의를 하지 않고
1: 네.
0: 간부 전결로 처리를 했다. 라고 하는 점이 치명적인 데다가 그리고 이번에 투표용지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는 전일에 배부돼야 된다는 선거법 규정이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 투표지의 1년 번호가 다 인쇄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1: 예.
0: 부족해가지고 손으로 기입을 했는데
1: 손으로?
0: 네. 근데 원래 선거법 개정될 때 기입으로 돼 있던 게 인쇄로 바뀌었다는 거는 손으로 쓰면 안 된다는 입법 취지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법을
1: 부정선거 하는데
0: 법을 다 어기고 현장에서 본인들이 만든 지침을 가지고 법처럼 집행을 하고 있었다. 이 점이 법을 가장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돼요, 선관위가. 법을 안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그냥 하면 그게 법이 된다라고 하는 예.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그 투표용지 그 상자가 없어서 검증을 못했다라는 게 오늘 법원의 얘기고 차후에 투표용지 상자 박스의 소재가 특정이 되면 현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거 버렸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특정이 돼요? 그럼 이거 재활용 박스 그 종이 분류 수거장을 찾아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0: 그러니까 투표소에서 기물을 치운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 기물에 대해서 촬영도 돼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보관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도 다 기록이 돼 있어야 정상인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행정 관점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아마 이 선거 업무를 그동안 거들어왔던 지방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더욱이나 분노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빈틈들 다 메꿔오면서 예. 선거 업무를 도왔는데
1: 예.
0: 정작 선거 업무의 핵심 컨트롤타워에서 완전히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 충격적인 전발인 것 같습니다.
1: 아니 이거는 국정조사가 특검하면 그동안 선관위가 얼마나 일을 제대로 안 했는지가 좀 더 드러날 것 같아서 이건 오히려 부정선거론에 더 강한 근거가 될 것 같은 더 큰 좀 우려가
2: 그래도 밝혀내야 합니다.
1: 그래야 밝혀야죠. 밝혀야 되는데
2: 조직을 재구성하고 재편하고 또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도덕적인 해이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선관위는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데
1: 네.
2: 선거 앞두고 170명이 넘는 사람들이 휴가를 가버리고 참 그것도 그런데 뭐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지만 선관위 내부 통신망에 보면
1: 네.
2: 우리도 너무 힘들다. 우리가 한계에 다다랐다. 사전투표 없애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관위 존재하는 이유가 사전투표 관리 잘하고 본투표 관리 잘하고 선거 관리 잘하는 건데 사전투표 없애라. 투표를 없애래요. 이런 집단이 필요합니까?
1: 원래 사전투표 이틀 더 하는 건 100%까지 좀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투표하는 것도.
3: 아니, 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투표율 제고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투표한 사람에게 막 다양한 각종 인센티브 막 주잖아요. 어디 입장료 뭐 깎아주고 어디 무료로 하고. 그렇게 독려해 놓고 투표율 제고하는 게 자기들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 한 50% 찍으면 되지 않겠어? 이런 아니한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런 지경이 일어났다는 게
1: 예.
3: 정말 듣고도 믿기지가 않고요. 점입가경인 것 같아요. 점입가경이에요, 진짜.
2: 회의록도 없고. 뭐, 그러니까.
3: 근거가 없어요.
2: 네. 그러니까 뭔가 조사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없는데요? 가서 뭐 자료 내놔봐. 없는데요?
1: 그랬는데요? 뭐 이러는.
3: 그냥 기관만 헌법기관인 거예요.
2: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 김준일 평론가의 논평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선관위 어떻게 해야 돼요? 장소장님은 해체해야 된다는데. 네. 김준일 평론가.
0: 뭐 그 답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갈래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1: 예.
0: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정말 끝까지 파고들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에너지부터 일단 만들어내서
1: 네.
0: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잠실은 여전히 2030 총련들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현장에서 네.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0: 네, 그럼 잠실 개표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든 간에 네.
1: 근데
0: 전 국민적으로 이미 선관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초당적으로 국민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는
1: 그러니까요.
0: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치지 못하면 못 고친다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예, CBS 박정우의 한판승부 노컷 대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1: 예, 김정익 전 국민의힘 전
6: 안녕하십니까.
1: 예, 어서 오십시오. 아, 일주일 전에 또 이 시간에 두 분이 함께 선거 방송 했지 않습니까?
6: 그죠? 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1: 왜요?
6: 아니, 출구조사가.
1: 아, 출구조사. 저는... JTBC 자체 조사.
7: 그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6: 아, 왜 그래요?
7: 이길 뭐,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6: 뭐 서영교 뭐 오늘 빙의했나?
5: 나빠요.
1: 어이 비슷했어.
5: 사실 뭐 출구조사까지야 뭐 저도 아니 기대한 만큼 뭐 그 정도 흐름으로 가겠다 했는데
1: 네.
5: 저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죽었어요.
1: 아 왜?
5: 뭐 결국은
1: 아 서울시장이 아침에
5: 그러니까 이런 이변이 없었죠.
1: 그렇죠,
5: 뭐
1: 그렇죠.
5: 서울, 경남, 북감, 뭐 평택, 그다음에 성남, 용인,
1: 과천.
5: 뭐 거의 뭐 충북남해처럼 과천, 의왕. 상상도 못한 데가 막 넘어가니까 아침 일어나서 또 안산 같은데.
1: 아 맞네요, 맞아요.
5: 와, 그거를 제가 있어요. 딱 보고 나서 이게 뭐지? 뭘 잘못 생각했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멘붕이 왔어요.
2: 교만하고 오만한 거죠?
5: 아니, 교만과 오만이 아니라.
1: 서영주 사장님이 교만하고 오만했습니까?
2: 얼마나 오만했다고요. 평택에서 뭐, 난 김용남이 이긴다고 그러고. 국밥에서는.
5: 아, 오만한
6: 거 아니야. 아, 근데 두 분 다 그랬지, 그거야.
3: 전데요? 오만한
5: 겁니다. 네, 아, 오만한 남매. 오만함을 반성합니다.
1: 네, 오만한 반성합니다.
5: 아, 책임을 통감하고. 아,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예. 제가 또 한껏 밝은 표정에.
2: 너무 밝아요. 사나가 예. 눈이부셔야죠. 선글라스 끼고 와야 되겠어요.
1: 아, 그렇습니까? 너무 환해졌어요, 그죠?
6: 네. 아, 왜 그러세요?
1: 예.
6: 일단 뭐, 그,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오만함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얘기하셨잖아요. 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엑스에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냉정한 국민 평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근데, 뭐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으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6: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공소취소 뭐 이거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톤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1: 예.
6: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보면 또 확 톤을 낮추셨는데 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15대 1로 이긴다고 하다가 사실상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에 보면 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서는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까지는 나오는 것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
1: 예.
6: 그 이전에 그 이번 저 정권이 출범하고 예. 그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얼마나 이른바 의회 폭력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1: 예.
6: 무슨 뭐 그 법 왜곡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공소 취소 특검을 한다고 아예 이름을 공소 취소를 위한 그런 그 국정조사 청문회 그러면서 그 청문회에 그 본인들이 불리한 증언을 하나 증인들을 하나도 채택을 안 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무슨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거의 폭력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정상적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국민들 마음속에는 대못을 받고 있었던 것이고 받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만한 권력은 심판받는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5: 맥소장님. 벌써 교만해지셨어요.
1: 아, 벌써?
5: 심판받는다는 걸 아시면서 교만한 말은 하시는데
6: 뭐가 교만해요?
5: 아니 이제
1: 며칠 만에 교만해졌어요.
5: 그러니까 며칠 네. 만에 교만해지시는데 참 이게 정치인들이 초심을 생각하기 힘든 것 같아요.
8: 스케이라디오
9: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0: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원문 수박계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건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기획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3: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있어요.
1: 야.
2: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1: 예, 예.
2: 이번 선거에서 진 이유들. 그걸 좀 보시면
1: 예.
2: 우리가 통합과 포용에 대한 그런 그릇을 못 보여줬다. 선거 기간 내내
1: 예.
2: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 딴 마음 먹었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았다. 저는 아주 뼈아픈 얘기들을 했다고 봅니다.
1: 아.
2: 그리고 공소취소 이 특검법 네. 이제 조작기소 검사들을 네. 처벌해야 된다.
1: 예, 예.
2: 라는 특검법의 추진은 대통령이 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겁니까?
2: 그럴 수도 있는데
1: 예.
2: 민주당이 주도했던 부분이고 당시에도 이걸 선거를 앞두고 굳이 이 법의 추진의 취지가 왜 지금의 타이밍이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1: 예.
2: 그리고 나서 이제 공소 유지 권한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제동 걸고 나섰죠. 이거 시기가 안 좋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봐라라는 것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공소 취소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지적하는 것들은 이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사실은 사실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순방 가운데
1: 예.
2: 지지율 폭락에 따른
1: 오늘
2: 사과 메시지를 냈어요.
1: 죄송합니다.
2: 책임을 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인의 기준은 무능한 정치인과 유능한 정치인을 나누는 딱 기준은 책임이에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반성과 성찰하는 것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그거를 계속 줄곧 해왔다고 봅니다. 기자회견, 순방 가서도 메시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게 아니라 이거는 선거를 치렀던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지 않냐.
1: 김재혁 씨가 하실 말씀이 많은 얼굴이지만 일단 김희정 전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이제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3: 네.
1: 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대통령의 지선 평가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지만 또 정권은 짧고 불미는 영원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반성한 것 같은데 이것도 완전한 반성인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 일단. 김희정 의원님?
3: 그 대통령의 지선평가에 공감한다. 반성할 네. 것은 반성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선거 직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때 그 선거 직후에는 승리다. 그런데 서울은 아프다. 이거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4: 현승이다.
3: 네. 그런데 대통령은
1: 예.
3: 이거는 그 이겨할 것을 진 것은 사실상 승리라고 할 수 없다.
1: 네, 성공 아니다.
3: 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조목조목 아주 뼈아프게 그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반성할 게 있다면 반성하고 제 책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당대표로서 선거 그 결과 딱 나오고 나서 이 얘기를 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1: 예.
3: 그런데 또 뒤끝은 있는 것 같아요.
1: 정청래 당대표도
3: 예, 뭔가 뒤끝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정권은 짧다 이런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야당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1: 그렇죠.
3: 야당이 여당 혹은 뭐 대통령
1: 얼마나 오래 갈 줄 알아 뭐 이런 예, 느낌이죠.
3: 금방 끝나 막 이런 거잖아요.
1: 맞아요.
3: 5년 짧어 예. 막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정제된 어떤 발언을 준비해서 모두 발언을 하고
1: 예, 예.
3: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막판에 또 본인이 추가적으로 한 얘기 중에 담긴 이야기들이라고 하거든요.
1: 예.
3: 그러면 약간의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굉장히 좀 난감한데 해보자는 건가 뭐 이런
1: 해보자는 생각, 건가
3: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1: 아,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면 이게 정권은 대통령을 의미하는 걸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임기를 의미하는 예. 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갈등의 소지가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 정권은 짧다 이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당무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긴 했어요.
3: 예,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를 애명 그대로 딱 펼쳐놓고 보면은 조목조목 맞는 말이죠.
1: 네.
3: 그런데 행간을 읽어야 되고 어떤 계기로 이 얘기가 나왔는가를 살펴보면 이거는 정말 두 달 남은 전당대회가 이게 정말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가?
1: 어떻게 될 거냐?
3: 예, 선거가 끝났는데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1: 연임 선언 아니에요?
5: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친명 그룹들은 정청래 대표 당대표 선거 출마하지 마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1: 예.
5: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가 싫어, 나 출마할 거야.
1: 정권을 짧다.
5: 이거예요, 그냥 상관하지 마. 나는 당원만 믿고 갈 거야.
1: 국민은 영원하다.
5: 네. 그러니까 왜 자꾸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당에 관여하려고 그러냐. 그 이재은 대변인이 하는 말이 딱 그게 드러난 거예요. 왜 윤석열 그때처럼 왜 그렇게 당무에 개입하려고 그러냐.
1: 차기 당대표를 혹시 찍은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5: 그러한 인식과 네. 판단을 이렇게 지금 내비친 건데 저는 이거 정청래 대표가 역린을 건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1: 더.
5: 지금 살벌해요. 청와대 분위기는요. 좀 어마어마해요. 지금. 정권은 짧다. 이전에도. 정청래 대표가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못 알아들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살벌합니다. 이거 진짜.
1: 이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5: 유혈 사태가 날 수 있어요. 유혈 사태. 제가 보기에는 예.
2: 유혈까지는
1: 맥스하게 웃대.
0: 무혈인가?
1: 무혈 사태.
2: 근데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라는 단어는 네. 매우 부적절하죠.
1: 그죠?
5: 그럼요.
2: 이건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야당 대표 할 거야 라는 선언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할까요? 예, 예. 이재명 전 대변인이 그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을 비교한 거는 매우 부적절했고요. 그리고 당무 개입의 농도도 아예 달라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한 겁니다. 당 지도부가 그 평가를 올바로 하지 못하니 예.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왜 우리가 졌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준 것이고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이재명 정부예요. 집권여당이 민주당이 아닙니다. 수혜자는 국정 운영의 뒷받침을 당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예. 그 결과가 못 당하게 생겼으니까 속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 예.
2: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했어요. 그런 데서 연임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잖아요. 행간은 있기 나름인데 오늘 발언 자체를 보면 사실 한번 해봅시다.
1: 그렇지.
2: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1: 한번 해보자.
2: 그러니까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은 짧다. 뭔 말이냐면 이 국민은
1: 당원이죠.
2: 당원이에요.
1: 당원이죠.
2: 당원은 영원하다. 나에게 있는 당원은 네. 내가 지난번에 박찬대 의원도 이겼다. 그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과 친한 박찬대 의원도 내가 당원으로 네. 한번 눌러서 내가 당대표 됐는데 이번에 내가 연임하는 거를 뭐라고 막겠냐. 당원 승부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하고 똑같아요.
1: 당원 1인 1표제 1인
2: 그렇죠.
1: 1표제
2: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믿는 구석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 2년차 들어가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럼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서서 반기를 들어서 설사 연임 당대표가 돼요. 그럼 집권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의 그런 관계가 실력 행사를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을 꺾어요. 꺾어요. 이건 가정이에요.
1: 꺾는다면.
2: 꺾을 일은 없겠지만 예. 꺾는다면 대통령 급속도로 레임덕이 옵니다.
1: 예.
2: 근데 본인의 정치는 살아나요. 그게 국가를 위한 일입니까? 이 정부의 집권한 우리 대통령을 위한 일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정치 스케줄은 알겠으나
1: 예.
2: 당대표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설사 억울하더라도 책임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1: 예.
2: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언지를 아주 나이스하게 해줬잖아요. 예. 그런 논을 예. 꺼내들면서 예. 그러면 저 행간을 읽고 물러나줘야죠. 내가 아닌가 보다. 내가 서울 경남을 잃어버려서 이거 참 아쉽다. 이것만 지켰으면 내가 여기에서 이런 욕은 안 먹을 텐데 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1: 최소한 물러나지 않더라도.
2: 그러니까 사퇴가 아니라 연임을 하지 말라. 연임 도전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1: 예.
2: 누가 이 정청래 대표한테 사퇴하라고 하겠어요. 저도 반대예요. 남은 임기를 다 잘 마치시고.
5: 얼마 안 남았죠.
2: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고 대통령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정청래 대표의 지도력을 잘 갖고 가는 길이다라고.
0: 저는. 그 아시다시피 저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늘상 비판적이었어요.
1: 예, 예.
0: 지금도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예.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총리와 뭐 기자 시절부터 친분이 있어요.
1: 아, 예.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보면 객관적으로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개입이 심하다. 너무 개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이 이제 저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김민석 총리를
1: 예, 당대표 시절에
0: 예, 당대표 시절에 예. 그 왜 이렇게 안 올라요 지지도가 그래서 버스 자기 차에 태워서
1: 예.
0: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1: 예.
0: 그다음에 총리로 데려갔어
1: 예.
0: 많이 키워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대표를 내려보내면서 본인 해외 나가는데 당대표한테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1: 예.
0: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을 나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 이렇게 훌륭한 총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공정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지 않거든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건 사실상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4: 예.
0: 근데 옛날에 제 비슷한 아까 이지은 씨도 그 얘기했지만 예. 제가 이제 어떻게 낮에 저 장르만 여의도에 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녁에 또 이지은 씨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
4: 아,
0: 결국
4: 예.
0: 그분이 그 이상하게 좀 곤욕을 치려서 좀 미안하기도 한데 뭐 그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4: 예.
0: 과거에도 용산에서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당대표 예. 하는데 야 한동훈이는 절대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무슨 저 김옥균 프로젝트니 뭐니 하면서 온갖 그런 탄압을 하고 뭐 아예 용산이 그냥 그 저 선거 캠프처럼 됐었어요.
4: 네네.
0: 그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싹텄다고 저는 봐요.
4: 아.
0: 대통령은 어쨌든 그 당대표 경선에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거에서 자기 당이 잘 되길 바라고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대통령 자리예요.
4: 예.
0: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나는 특정 사람 싫고 이 사람을 찍어야 되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후유증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4: 네, 장수 장님.
5: 대통령께서 좀 세게 드라이브 걸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4: 네.
5: 그건 선거 결과를 보고
4: 네.
5: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2028년도 총선을 공천을 하고 총선을 치르면
4: 네.
5: 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4: 아,
5: 서울. 수도권, 민주당이 이겨야 될 기초단체장들도 졌잖아요.
4: 맞아요. 네.
5: 대구도 졌고 경남도 졌단 말이에요.
4: 국값도 지고.
5: 네. 야,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가 제 1당 자리도 정청래 얼굴로 치르면 뺏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하면 나의 정치적인 위기가 오겠다.
4: 아.
5: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반수 뭐 넘어가면 또 법률안도 막 바꿀 수 있고, 물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4: 예.
5: 또 윤석열처럼 거부권 남발하다가는 또 다른 곤혹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당의 주도권을 내가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4: 2년 후에.
5: 2년 후 총선을 생각해보면 걱정이 되는 거죠.
4: 과반을 뺏길 수도 있겠네.
5: 네. 그런 차원에서 아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4: 아.
5: 되면 안 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것이 아닌가라고도 분석해봅니다.
4: 대통령이 이제 2, 3일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3: 이렇게 상태 안 좋았다.
4: 아, 상태 안 좋았다. 상태 안 좋았다. 정확한 워딩이 그거였는데 근데 오늘 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제 국민은 가라이고 당원이라고 이제 맥 소장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죄송은 아닙니다.
5: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4: 네.
5: 죄송해요?
4: 네.
5: 아니요.
4: 네.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 생중계를 도입하겠다. 사실 국무회의가 이게 그걸 뭐라고 했냐면
5: 약 올리는 건데
4: 이거 내가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도 생중계 못할 게 뭐냐는 당원들의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 이거는 당원들의 문자 메시지 요걸 또 강조합니다. 아, 요것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쁘지 않을까.
2: 그게 당원은 영원하다고 얘기했던 그 대목을 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4: 아.
2: 그러니까 지금은 연임의 어떤 그 의지를 불태우는 것들이
4: 네.
2: 벌써 이제 당원들을 추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4: 아.
2: 이재명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 힐날했어. 나한테 그릇이 작다고? 내가 땀만 먹었다고? 어, 나한테 다 책임지라고 그러네? 연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익히는데 내 뒤엔 당원이 있어.
4: 아.
2: 우리 당원 대결 한번 해볼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4: 아.
2: 내가 당원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겨요. 이 부분을 저는 던지는 메시지로 봐요. 왜냐하면 네. 공개를 함으로써
4: 아하.
2: 이제 당원들이 이제 공개를 한다면 계속해서 추동을 할 거 아니에요.
4: 네.
2: 거기에서 계속 양성을 하고 전당대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말하자면 퍼포먼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4: 아하.
2: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화답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고심하기보다는
4: 아하.
2: 그냥 무시해버리고
4: 아하.
2: 나는 연임 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반기예요.
4: 반기다.
2: 예.
4: 김희정 의원.
3: 저는 의원총회 생중계 도입 추진하겠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와서 갑자기?
4: 갑자기. 그렇죠.
3: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박찬대 이제 지금 시장 됐죠?
4: 네. 인천시장.
3: 예. 두 후보가 당권 경쟁할 때 박찬대 후보의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기 다 끝나가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의원총회 생중계 도입하겠다? 글쎄요. 전 당원표를 의식한 갑작스런 진정성 없는 뭐 의원총회 생중계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4: 예.
3: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이렇게 본물 쏟아내듯이 막 이렇게 대표가 하는가 그리고 환송장에 안 가고 전북을 돌면서 네. 호남의 사찰을 돌면서 왜 그랬는가. 120만 가까이 되는 권리당원 중에서 호남이 35만에서 40만인데 네. 거기 표단속인가.
4: 유원택 전북지사 당선인도 가서 오찬 함께하고
3: 같이, 같이 식사하고 네. 네, 식사하고 그다음에 사찰을 돌고 익산에 김민석 총리의 자택이 있는데
4: 아.
3: 너는 환송 가고 나는 익산 나는 전북 간다 이건가. 그래서 이게 그냥 마냥 굉장히 선의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우식 비서실장은 표피적으로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동전쟁, 대내적 여건이 안 좋고 선관위 이슈도 있으니까 국정조사도 지금 양당이 제출해놓고 하니까 그런 현안들이 있다. 네. 그래서 환송 인파를 최소화했다. 근데 시스타의 노래 있잖아요. 네. 있다 없으니까.
4: 시스타 노래까지 나왔어요.
3: 네가 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0: 어떡해요.
3: 뉴스가 이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뉴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4: 야.
3: 그래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이런 모습이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선거 없는 2년이 국정을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패를 가리는 그런 골든 타임인데
4: 의원총회를 생중계하면 예.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잖아요.
0: 보세요, 이게
4: 개파가 명확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
0: 개파가 명확해진 것보다도 에. 제가 지역구면 야, 우리 의원은 왜 입 다물고 있어?
4: 아하.
0: 이런 얘기 하거든요.
4: 아하.
0: 그러면 너나 없이 나와서 한 마디씩 안 할 수가 없어.
4: 그러네.
0: 막 떠들어대. 네. 제가 보기엔 개판됩니다.
4: 아, 개판되는데
0: 이게 말이죠.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것도 사실은 쇼예요. 이거는 국무회의에서는
4: 아.
0: 비밀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4: 그러니까, 네.
0: 이거 미리 알려주면 안 되고 외교 문제도 그렇고 혹은 저 주택 정책이라든가 네. 모든 것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려면 이것이 모두 공개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정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4: 네.
0: 제가 보기에는 야 이게 대통령이 저는 그 국무회의 뭐 생중계하는 것 또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4: 네.
0: 결국 이걸 따라서 이제는
4: 의원총회.
0: 의총도 뭐 생중계를 하겠다고 그래서 아예 파퓰리즘 정당으로 가는구나.
4: 속마음을 다 보여주자.
2: 뭐 의총 잘 아시잖아요. 의총이라는 게 저는 이게 생중계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국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담아내서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인데 굳이 그걸 생중계를 왜 해요. 차라리 그냥 공개를 하세요. 비공개를 하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기자들한테 공개를 안 해요. 문 닫아놓고 보좌진도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런 게 문제였어요. 당직자든지 못 들어가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그걸 개선해야지 그냥 생중계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을 비태해서 국무회의 하는데 나도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이조차도 대통령한테는 뭔가
6: 대드는 거지.
2: 들이대는 느낌이잖아요.
6: 한번 최고위원 해보겠다. 회의를 공개를 하는 게 낫잖아요.
2: 차라리 최고위원 비공개 사전회의를 공개하든지 그런 게 훨씬 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거와 대등한 대조군이지 의총은요 공개할 게 아니라 사실 그냥 기자들한테만 공개만 해도 충분히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된다. 근데 굳이 당원들한테 한다는 게
4: 야.
2: 이거 당대표 선거 앞두고 당원들 배양하려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수고 끝에 내가 자녀 임기를 1년 대표를 해보니까
4: 예.
3: 의원청이 생중계하는 게 여러모로 당원들에게나 국민들에게도 이게 좋겠더라. 나는
4: 예.
3: 수고 끝에 뭐 중간에 나온 어떤 아이디어도 아니고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4: 그러니까.
3: 의원청에는 왜 못해.
4: 아니,
3: 이런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4: 아, 실제 말 그렇게 했어요, 지금.
3: 그러니까,
4: 네.
3: 그러니까 이게 선의로 해석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4: 이 상황을.
6: 정청래 대표가요,
4: 네.
6: 그냥 어느 동아리의 대표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당대표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가볍게 처신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집권 세력을 대단히 위험스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4: 그렇죠.
6: 제가 정말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4: 네.
6: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시잖아요.
4: 아, 그 해외 순방 중에 항상 보면
2: 지금 벌써 시작됐어요.
6: 이제 네. 말 그만하셔야 돼요.
4: 그죠.
6: 말 그만하시고 대통령 귀국하실 때까지
4: 네.
6: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의 대형 스피커들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대형 싸움 나요.
4: 그래서 일단 10일이죠. 10일.
6: 진정하시고 차분하게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를 기다리는 그러한 차분한 모습 보이시고 대통령 들어오시면 두 분이 만나셔야 돼요. 만나가지고 서로 오해가 있으면 오해 풀고 서로 내심, 의중, 뭐 파악할 것은 파악하고 의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낫지 지금처럼 감정 싸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친명 대형 스피커들이나 이 패널 분들은 정청래 대표 엄청나게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또 내일 김어준 씨 방송 나와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또 한마디 하고 이거 악순환이거든요. 이거 진짜 큰일 나요.
1: 아니 10일 동안 이제 유럽 순방 G7 하는데 언론사에서 이제 대통령이 뭐 했는지 아무것도 안 다룹니다. 계속 그냥 이제 그 1번 아이템으로 계속 당청 갈 때 이것만 할 거예요. 맞잖아요. 기억나시죠?
0: 저는 네. 야 우리 장성철 앵커가 진짜 중립적이네. 깜짝 놀랐네.
6: 제가 뭐
3: 뉘이재명.
0: 그러니까 뉘이재명이야. 아니 저렇게까지 해법을 제시해 준단 말이야.
6: 안 말하면.
0: 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열심히 싸우시네. 박수나 좀 쳐드려야지. 그냥 가는데
1: 네. 팝콘 가기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0: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네. 얼마나 당했어. 보면 뭐
2: 거기도 보지 않았어요.
1: 거기도 보지 않았어요.
0: 어떻게? 아 거기가 무슨 보니까.
2: 여기는
0: 거기가 훨씬 심해.
1: 지금 현재 권력이 더 심할 수밖에 없죠.
2: 아니, 현재는 네. 심한데 네. 여기는 절대 권력은 아니더라도 가장 큰 그 말하자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1: 여당 대표.
2: 여당 대표의 각이 네. 언제까지 가겠어요?
1: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노코테로 이제 완전체로 또 네. 지방선거 이후에 힘차게 계속
6: 월요일부터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매일 해요, 이 팀으로.
1: 재밌으시잖아요.
6: 그러니까.
3: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CBS 박종현 판승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점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넷을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넷을 토탈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화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수요일이죠.
1: 안녕하세요. 성경원입니다.
0: 수요일 맞나? 네, 이성훈입니다.
1: 수요일 맞습니다.
0: 수요일 맞아요?
1: 네, 주말이 훌쩍 가까워진 수요일 맞고요.
0: 왜 이렇게 설레니 수요일인데. 아, 정말.
1: 그것은 왜냐하면
0: 네.
1: 오늘 밤 닉스의 게임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에요.
1: 그거
0: 저는
1: 아니에요?
0: 농구는 네. 여기까지. 자, 오늘 뉴욕 닉스와 샌안토니의 운명적인 4차전이 맨하탄에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맨하탄 나가기 네. 무서워요.
0: 원래는 네. 오늘 4차전을 끝으로
1: 네.
0: 화려하게 뉴욕에서 이제 우승컵을 들어올릴 계획이었지만 지난번 3차전 때 깨졌어요.
1: 깨졌죠.
0: 그래갖고 길바닥에서 막 사람들이 아이씨 막 난리를 치고.
1: 무서웠어요.
0: 네, 그렇죠.
1: 네.
0: 오늘도 이길지 질지 모르겠습니다만
1: 네.
0: 저는 일단 뉴욕 팬입니다만

0: 거기다가 대한제국.
1: 아니 왜 여기 계세요? 지금부터 팍 깔고 네. 응원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0: 벌써 지금 목이 쉬는 느낌 저만 그런 거야?
1: 아, 저어도
0: 나만 좋은 거야 이거?
1: 1박 2일이 뭐야? 한 2박 3일 전부터 응원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내일 아주 심하게 심하게 신날 예정입니다.
1: 아, 내일 목도 팍 쉬어서 오는 거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아,
0: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 월드컵 본선에서 골이 들어가면 이게 좀 제정신이 안 들긴 해요.
1: 와, 근데 내일 성훈 씨 목소리가 팍 쉬어서 오기를 제가
0: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그 프로미스 교회에서 단체 응원할 때 제가 또 응원 단장을 하고 마이크를 잡고 북을 6대를 갖다 놓고
1: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아쉽네요.
0: 난리를 쳤는데 그때도 좀 목이 막 그렇고 어휴 오세요 이랬어요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1: 아, 그 다음날 방송 제대로 목소리 안 나왔어요.
0: 아, 좀 어렵긴 했는데
1: 걱정되네요. 내일 또
0: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내일 오후 3시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해 있어서 한국과 2차전, 3차전에서 만나게 될 개최국 멕시코 그리고 남아공이 개막전에 붙습니다.
1: 아, 그러면 저희가 또 열심히 봐야겠네요.
0: 봐야 돼요. 이거 전력 분석을 하려면 이 경기부터 꼭 봐야 되는데 내일 제가 또 이제 1차전이잖아요.
1: 그렇죠.
0: 또 이제 일정이 있어갖고 오라는 데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내일 또 뉴저지를 갈 예정인데 아무튼 이걸 다 볼 수 있을지 지금 모르겠어요.
1: 아, 내일 3시부터 바쁠 예정이네요.
0: 2시부터 또 90분 전부터 이 개막전 또 행사가 있습니다. 오프닝 행사가 고하게 있어요. 전 세계 또 팝스타들이 또 나와서 난리를 또 치는
1: 개막 공연 누가 하나요?
0: 내일 메인 호스트가 바로 이 가수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 노래를 하나 골라왔는데 저희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샤키라라고.
1: 아, 샤키라 알죠?
0: 샤키라. 남미에서는 정말 슈퍼스타입니다.
1: 그럼요.
0: 샤키라가 개막전에서 내일 메인으로 내일 또 경기 또 공연을 할 예정인데 그래서 오늘 whenever 또 준비해서 한번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0: Shakira, Shakira, Shakira, señoritas.
1: 아니 월드컵이 4년에 네. 한 번씩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0: 이게 4주에 한 번씩 있으면
1: 아주 심장 터지죠. 심장 마비라고
0: 난리
1: 것 같아요.
0: 난리.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0: 워낙 또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만나는 것만큼 또 그만큼 또 기쁨이 있는 거죠.
1: 그렇죠.
0: 네, 이게 4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1: 안 돼요,
0: 떨어지잖아요.
1: 안 돼요. 그렇죠.
0: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자, 금주 주간 베스트 주제 발표. 이번 주는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거 완전히 이거 뭐 뻔한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네, 이번 주 주제는요?
1: 예, 여러분들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번 주 첫 경기 목요일 10시에 열리는
0: 바로 내일입니다.
1: 네, 체코와 대한민국의 첫 경기에 네. 경기 스코어를 예상해서 맞춰주시는 겁니다.
0: 네, 제목은 몇 대
1: 몇. 몇. 네. 네.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까지 맞추셔도 되는데요. 네. 더불어서 보너스 문제를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누가 골을 넣을 것인지 그 선수, 골을 넣을 선수의 이름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2-1로 대한민국이 이길 것 같아요 했을 네. 때 그 두 네. 골을 한국 선수 중 누가 넣느냐 네, 그 이름을 함께 써주시면 됩니다.
0: 네, 손흥민, 뭐 이강인, 뭐 이렇게 오영규, 뭐 또 옌스 카스트로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1: 네. 네.
0: 이 그냥 여기서 하나로 야외 상품권으로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음악다방이 아니죠. 뭐 양아대게 무너졌냐. 묶어 더블로. 네. 묶어 더블로 가.
1: 네, 스코어 맞추신 분들 중에 한 분께는 야외 상품권을 드리고요. 드리고요. 그것과 스코어와 더불어서 선수까지 네. 함께 맞추신 분에게는
0: 얹어드린다는 얘기예요.
1: 네. H마트 상품권을 두 장.
0: 무려 두 장. 네. 40%치. 우리 한인들의 영원한 방앗간이죠. 네, 우리 H마트 상품권을 네. 드리고 요 정도면은 40불이면 한인마트 가서 삼겹살 사시고 쌈장 또 상추 깻잎까지 풀코스로 네. 담아도 남아요.
1: 그렇죠.
0: 40불이면.
1: 네. 그래서 총 90불의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되겠습니다.
0: 얼마나 좋아.
1: 네.
0: 얼마나 좋아.
1: 내일 3시까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1시에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신데요. 거의 뭐 월드컵 주간이다 보니까 이게 K스포츠인지 이게 음악다방인지 약간 헷갈리시는 분이 스포츠 방송인가 하시는데 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이 축구도 축구인데 네. 요즘 한국에는 또 다른 또 큰 화제가 하나 있어요.
1: 화제요? 어떤 네. 화제요?
0: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네. 바로 이 OTT 네. 한 방송국에서 나오고 있는 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1: 참교육 참교육 제가요
0: 또 난리예요.
1: 아니 하도 주변에서 말씀들이 많으셔갖고 네. 저도 안 보고 있다가 네. 어제 밤에 겨우 딱 한 편 봤어요. 한 편.
0: 보셨구나.
1: 네, 딱 한 편 봤는데 네. 그냥 고구마가 그냥 얹혔던 고구마가
0: 진짜 그렇죠.
1: 내려가는 것 같은. 네.
0: 저도 왜냐면
1: 정말 사이다 드라마예요.
0: 네, 저도 이거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막 선생님한테 이렇게 대들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부글부글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근데 어쨌든 뭐 김남길 배우가 원래 캐스팅이 원래 됐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배역도 고사하고 이게 드라마가 나오기까지 문제가 많고 이야기가 많았어요.
1: 아 그래요? 저는 김무열 씨가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네. 또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0: 그 사람이 오리지널이었나 하시는 정도로
1: 네.
0: 그 옛날 시크릿 가든도 현빈이 오리지널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1: 그렇군요.
0: 다 드라마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지금 이 드라마가 큰 화제를 지금 일으키고
1: 네,
0: 있습니다.
1: 네, 김무열 씨 너무 잘 어울리고요. 그냥 학생들 이렇게 딱딱 그 참 교육을
0: 네,
1: 할 때마다
0: 소위 말하면
1: 네, 네. 아주 시원합니다.
0: 자, 이 교권 추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뭐 네. 걸핏하면 선생님이 뭐 선생님 해봐요. 그리고 휴대폰 꺼내갖고 촬영하고 학교가 이렇게 됐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
1: 그 안에서 예시들이 나오는데 그 드라마 네. 안에서. 야, 요즘 학생들 저런가? 저는 요즘에 정말요. 학생들의 네. 그 실태를 몰랐다가 네. 저게 정말 요즘 모습이라면 네. 너무 학교 가기 친구들 무섭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거기다가 또 아이들을 감싸고 끌어안는 그 부모들 때문에
1: 그렇죠.
0: 네, 교권이 더욱더 막 그래서 아니 맞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애한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이면 선생님이 다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1: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그런.
0: 자살을 했겠어요.
1: 네. 아 정말 너무
0: 자살을 했겠어요. 네.
1: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0: 네. 네.
1: 저는 정말 그 참교육 안에 그 이름이, 이름이 교권.
0: 추락.
1: 교권 보호국. 보호국. 교권 보호국이라는 것을 그 교육부에서 만들어가지고.
0: 가상이지만.
1: 네, 가상으로. 네. 네. 정말 저는 교권 보호국이 진실로 생기기를
0: 바라는 네.
1: 그런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0: 근데 거의 지금 그럴 것 같은 분위기로 네. 흘러가고 있어요. 워낙 지금 화제를 일으키고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다 보니까. 네.
1: 정말 생길 수 있다면은 네. 이 드라마가 정말 한몫 크게 한몫
0: 크게 하는 거죠.
1: 네. 네. 생각이 들어요.
0: 대한민국은 이렇게 문화 강국이거든요.
1: 네. 네.
0: 드라마로 인해서 사회가 바뀌는.
1: 그렇죠. 제발 바뀌길 바라봅니다.
0: 네. 네. 옛날만 해도 정말 선생님들은 무서웠고 우리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1: 네, 그 단체 기합이라는 말이 네. 정말 그냥 흔했잖아요.
0: 그렇죠.
1: 무슨 일만 생기면 단체 기합.
0: 네.
1: 네, 다 함께 쭈그려 뛰기 뭐 이런 거.
0: 네, 그리고 선생님의 그 가르침과 야단과 매에는 네. 사랑이 있다고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1: 배워왔죠.
0: 그렇게 안터 느껴지더라도
1: 네.
0: 아 그냥 이건 나만의 착각이야. 아니야 이건 사랑일 거야. 이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학교 다니시던 때 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굉장히 점잖잖아요. 컨셉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1: 네.
0: 점잖고
1: 그렇죠.
0: 공부만 네. 하고 학원 다니고 이랬을 것 같지만
1: 네.
0: 제법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중고등학교를 보냈단 말이에요.
1: 오.
0: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맞고 집에 오는 일이 꽤 네. 많았어요.
1: 그래요?
0: 꽤 많았어요.
1: 네.
0: 하루는 이제 책상을 쭉 밀어야 되잖아요. 대걸레질 하려면.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왜 그 발을 이렇게 올리고
1: 네.
0: 책상에 올린 다음에 쭉 네. 밀면은 네. 굉장히 쉽습니다. 구조적으로 밀기도 좋고 그래서 발로 쭉 책상을 밀어갖고
1: 네.
0: 한쪽으로 밀다가 이제 우리 학교 보통 이제 학주라 그러죠?
1: 네, 네
0: 학주. 그 미친 개한테 걸린 거예요.
1: 왜 책상을 발로 이렇게?
0: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저에게
1: 네.
0: 참교육을 해주시면서 엎드리렴. 네, 그래서
1: 엉덩이를 슬프옷이 만져주셨나요?
0: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우리 약속해요 하고 선생님께서 정말 채지게
1: 네.
0: 한 20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1: 아이고야.
0: 근데 제가 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공부벌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집이 좋아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안 굽히고 그날 그 다 맞았더니 선생님이 질려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너 같은 시키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요.
1: 아니 걸어서 교문을 나가셨나요?
0: 절뚝거리긴 했어요.
1: 예. 네,
0: 그때 보통 이제 야구방망이나 이런 걸로 때리시는데
1: 아 성훈 씨는 매를 버시는 스타일이군요.
0: 아니요 그냥 조용히 맞았다니까요. 반응하지 않고.
1: 아니죠. 그럴 때는 납작 엎드려서 참됐어요.
0: 아 이거 비겁하죠. 비겁한 거예요. 그랬는데
1: 네.
0: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여름이니까
1: 네.
0: 이제 집에서 반바지 입었으니까 여기가 시꺼매졌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두 대 맞았으니까
1: 네.
0: 아버지한테 걸렸단 말이죠.
1: 한 대 더 맞으셨겠네요.
0: 네, 우리 때는 그랬어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1: 어디 선생님한테
0: 지금 같으면 자 경찰 그다음에 변호사 다 연락해서
1: 바로?
0: 선생님 바로 소송하겠지만
1: 그렇죠.
0: 저희 같은 때는 네가 어떻게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맞았냐 하시면서 혼이 났었던 네,
1: 그런. 아,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꼭 손에다가 뭐 자라든가 네 당구 그 큐대라든가 뭐 같은 걸 막대기
0: 많이
1: 하나씩
0: 흥분하셨어요 지금 당구 큐대 네.
1: 막대기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셨잖아요
0: 네. 그 어떤 선생님들은 단소 네. 뭐 이런
1: 단소
0: 것들,
1: 단소 아 음악 선생님이셨나 보다
0: 단소 이런 것도 들고 다니시는 분들
1: 네.
0: 단소가 그게 아주 쫙쫙 붙어요 쫙쫙 붙습니다
1: 아니 크게도 자그마 네. 해가지고 네
0: 그래서 이 참교육 얘기가 나온 김에
1: 네.
0: 우리 한국 또 여기 미국 또 현지에서 또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1: 네.
0: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한번 나눠보도록
1: 나눠볼까요?
0: 할게요. 야, 참 오랜만에 듣네요. 이 한번 날씨가 무더우니까 시원한 노래 여러분께 선곡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1: 벌써 신난다.
0: 네, 로우선의 스위스 보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요 옛날 그 동시상영을 해주던 삼류극장이 있었는데
1: 네.
0: 그 극장이 이상하게 생각나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0: 동시상영 3년 극장 생각 안 나요?
1: 아니 그 극장이 왜 생각나냐고요. 얼마나 자주 가셨으면.
0: 금성 나사 사사
1: 아니 그런데는 이러면서. 학생들 가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0: 안경점점
1: 아니 어. 학생들 가면 안 되는 그런 영화 나오는데 아니냐고요.
0: 다 지났어요. 지금은 공소시효도 지났어요.
1: 아 잘못 알고 있었어 성훈 씨에 대해서.
0: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막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작품들이었어요.
1: 네.
0: 물론.
1: 광고 손님들 만나볼까요?
0: 여배우들이 잠옷 입고 나오긴 했는데. 자, 저희 광고 손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터하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터하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e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설계해 드립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1: 블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0: 월드컵 티켓이 아무리 비싸도 대한민국을 향한 응원은 멈추지 않죠. 네, 바로 내일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경기는 10시부터예요. 저녁 8시 뉴저지 페이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 대 체코 1차 한인합동 응원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뉴저지 합동 응원전 무료입니다. 가슴 벅찬 순간에 한자리에 모여서 태극전사를 응원해요. 대한민국 파이팅!
0: 끝이에요?
1: 네.
0: 멕시코까지 가겠어요? 그렇게 파이팅 해가지고.
1: 아니, 자, 같이 해줘야죠.
0: 네. 아, 같이 해줘야 된다고?
1: 그럼요.
0: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
1: 대한민국 파이팅!
0: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5: 뱅크오프 홈모기지.
6: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7: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7: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9: NYPD에 합류하여 경찰 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 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9-5000

0: 자, 드라마 참교육이 나온 찰나에 네. 마침 이제 저희도 거기에 올라탔어요. 하윤씨의 막담왕도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참교육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 네. 네.
0: 미국은 좀 어떤가요? 여기는 어때요?
1: 글쎄요. 여기는 저도 학교를 안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그냥 주변에서 보면은 하여튼간 아이들 라이드 문제가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뭐 일인 것 같아요.
0: 전쟁이죠 거의.
1: 네. 네. 거의 뭐 앞에 그 등하교 시간에는 라이드가 진짜 너무 복잡하고
0: 네.
1: 네. 그 라이드 하면서 또 문제들이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시큐리티 분들이 네네. 다치기도 하고
0: 네.
1: 예, 라이드 하시는 것 때문에 차들이 너무 복잡하니까요.
0: 맞아요.
1: 네. 근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아이들이 대들고 이러는 거는 왜 격이 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람 이름을 부르니까
0: 네.
1: 어른한테도.
0: 네.
1: 근데 사실 선생님들한테는 미스 누구, 뭐 미스터 누구 이런 식으로 항상 앞에 존칭을 좀 붙여서 네, 불러주고
0: 네.
1: 그래도 이렇게 요즘에 한국처럼 무슨 일만 생기면 스마트폰 꺼내서 막 찍어대고 그렇게 막 버르장머리 없이 굴고
0: 네.
1: 차라리 그런 점이 미국이 좀 덜하지 않은가 싶어요 저는.
0: 네. 그렇다고 그 쌓인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다 풀죠.
1: 아 정말 사춘기 친구들은 네. 어딜 가나 무섭죠. 한국도 그렇고 그쵸? 미국도 그렇고
0: 네. 네.
1: 중2병이 뭐 괜한 중2병이겠어요.
0: 그렇죠.
1: 네.
0: 자 이게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뭐 아이들이 고딩 아이들이 몰려서
1: 네.
0: 삼삼오오 같이 있다가 어른이 지나가면 이 어린 나이에 이제 담배나 술을 살 수가 없으니까
1: 네.
0: 뭐 술은 다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술 정도는. 근데 담배는 사기가 어려우니까 어른들을 데려다가 이른바 이제 담배 셔틀이라고 빨리 와봐요 이래가지고
1: 이런 그런 질문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담배를 사다 줄 것이냐
0: 네.
1: 아니면 참교육을 시키다가
0: 네.
1: 또 이제 어떤 분쟁에 휘말릴 것이냐.
0: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사다 주고 호되게 이제 얘기를 해야죠.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얘들아. 그런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1: 거스름돈 괜찮아 이러면서.
0: 그렇죠. 잔돈 이거 30원 이런 거 다 줘야죠. 잔돈 다 주고요. 그런 거 갖고
1: 네.
0: 빈미 잡히면은
1: 네.
0: 10원에 한 대씩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있었대요.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1: 네, 맞아요. 그 말을 딱 했는데 그 말에 정말
0: 통쾌하네요.
1: 네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 말 정말 맞습니다.
0: 네,
1: 네 저희 15 듣고 올게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아무튼 여기 그 드라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좀 교권이 좀 자리를 잡아서 물론 선생님이 애들을 그렇게 또 팬다는 거에 지지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예전처럼 그런 밸런스가 균형이 잘 맞아졌으면 또 그런 제도들이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단골 손님들 한번 더 만나볼게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사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네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전화는 201-947-5757.
0: 소문난 반려견 제품들이 다 모여있는 제니앤 뭉치.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 멍멍이 고양이들을 위한 시원한 제품들이 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바닥을 시원하게 하는 쿨링 매트부터 다가올 더위에 기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건강 영양제, 또 입어서 더 시원한 여름 패션까지 네, 사료, 간식, 침구, 카시트, 캐리어까지 모두 제니앤 뭉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0: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하면서 맛있는 걸 드실 수 있는 휴양, 휴양식당.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한 토종닭에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여기에 한국 인심은 덤으로 얹어드리는 그런 식당.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159 3rd Street, 고드프로이 뉴욕. 전화번호는 845-866-4588번입니다.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는 929-845-0958, 929-845-0958번입니다.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자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1: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1: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현실이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0: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2: 고베 주얼 그룹이 뉴욕 세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0: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2: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0: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2: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0: 새 매장에서 AI 주얼리 주치.

0: 당신의 건강 지킴이. 이거 이름이 너무 멋지죠? 네. 우리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스 대표님, 우리 전화로 초대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두 분, 세종의 데이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일단.
1: 아니, 저희한테 소문이 좀 많이 났어요.
0: 소문이 많이 났어요.
1: 예, 축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쫙 났어. 네.
1: 요즘에 신제품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아, 뜨거한다고. 예, 여기까지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0: 지금 많이 뛰고 계시죠?
2: 너무 감사하고, 지난주에도 그 비타민 삼총사. 네. 네. 적이 있는데. 뭐, 비타민C, 리포존 비타민C 반응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유산균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이니까 또 그런 것 같고요. 또 재구매도 많고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뭐, 그나저나, 내일 있을 축구를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네. 뭐, 신제품 반응도 좋지만, 네. 축구 이기는 뉴스가 저는 더 기다려집니다.
0: 와, 이거 찐이다. 찐이야. 와, 정말 얼마나 장사가 잘 되시면 이렇게 여유있게. 와.
2: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왜 그, 저, 네. 6월에 이제 중순인데, 네. 우리가 왜 축구하면, 하프타임이 생각이 납니다.
0: 하프타임 있죠. 전반 후반이 있어요.
2: 그렇죠? 네. 6월달이니까 지금 딱 중간인데.
0: 그러네.
2: 전반이 다 끝나고 나면 하프타임 때 뭐합니까? 작전을 짭니다.
0: 그러네요.
2: 전반전에 잘 못했던 것들. 네. 또 우리가 잘하자 하는 회의를 하고 타임을 갖습니다.
0: 그렇죠.
2: 그와 같이 아무래도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한 번쯤, 축구에도 하프타임이 있듯이. 네. 우리 연초에 건강 결심했다고, 성호 씨 건강 결심했다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이 하프타임을, 건강의 네. 하프타임, 네. 건강의 하프타임을 가지면 어떨까? 어떠세요?
0: 이야.
1: 너무 좋은 생각 같아요.
0: 역시 데이비스 감독님의.
2: 그래서 네. 제가 지난주에는 비타민 삼총사, 또 5월 달에는 뭐 뇌부감도
0: 했었고,
2: 다양한 제품을 했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네. 어제 세일 못 하셨던 분들은 오늘 세일 하셔요. 방송 때 드리는 세일인데. 그 세종 송보감에 대한 혈관 건강을 우리가 클린업 하면서 네. 또 하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0: 그렇죠. 네.
2: 오늘 우리 회사의 가장 유명한 네. 세종 송보감 말씀. 아, 그리고 파더스 데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네.
2: 아빠, 아버님들 선물하실 분들도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0: 아빠가 네. 건강해야 이제 집도 고치고 하죠. 네.
2: 며칠 전에도 네. 그 중년의 남성분인데 본인은 약이 없을 정도로 약을 안 먹을 정도로 건강했답니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그런데 급기야는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체크를 했더니 네. 급기야는 바이패스 수술을 하셨습니다.
0: 아이고.
1: 아이고.
2: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건강을 자신하는 것도 사실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0: 안 좋아요.
2: 네. 우리가 미리미리 잘 관리하고 맞아요. 또 철저히 관리하는데 사실은 뭐 요즘에 두 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아스피린을 꾸준히 드시는 분도 많고
0: 네, 네.
2: 또 오메가3 같은 이런 서플리멘트도 복용하는 분이 많은데 네. 우리 회사는 세종 송보감이라는 제품이 아마 뉴욕에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0: 그렇죠.
2: 세종 송보감은 우리나라의 솔잎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 또 한국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 됩니다.
0: 이 까다로운 모든 그 규제들에 다 맞는다는 거예요. 믿고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전통
2: 네. 전통 솔잎으로 개발됐는데 제가 이제 솔잎에 대해서 그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0: 네.
2: 그래서 AI한테 솔잎의 효능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치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정리해 보니까 솔잎은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 거기에 그 자료에 보니까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솔잎에는
1: 네. 루틴이 눈에 좋은 거 아니에요?
2: 맞습니다. 근데 이 루틴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성분이 있어서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0: 네.
2: 그래서 루틴이라는 성분이 솔잎에 풍부하다. 두 번째는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거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0: 네.
2: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루틴, 뭐 글리코키닌,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제가 예전에 탄닌, 뭐 테르핀 이런 말을 쓸 겁니다.
0: 네.
2: 요거는 불포화 지방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혈관에 있는 그 찌든 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해독 작용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아피에긴산이라는 성분이 요 얘기는 제가 많이 안 했는데 솔립에는 요 성분이 우리 혈관 안에 쌓일 수 있는 중금속을 해독해주는 효과가 있다.
0: 와, 네.
2: 그 다음에 이제 니코틴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도 쌓일 수 있는 타르 같은 그와 같은 유해물질을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솔잎에는 다양한 이런 효능들이 밀집돼 있어서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0: 이야.
1: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혈관 청소부라는 그런 별칭이 예, 그렇게 불리우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거기다가 또 디톡스 효능까지 있어서. 네.
2: 그렇죠. 네. 디톡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 디톡스. 네네.
2: 바로 이 몸 안에 해독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송보감은 뭐 청소부라는 별명도 있고 또 혈관 디톡스 이런 말씀도 하는데
0: 네.
2: 여러분들 중에 약 드시는 분들은 꼭 복용하는 게 좋고 제가 어제도 사실은 사장님 제가 병원에 갔더니 보더래요. 보더. 그래서 보더가 뭡니까? 그랬더니 보더라인. 보더라인에 걸쳐 있대요. 이제 그 뜻입니다.
0: 네.
2: 그래서 이 젊은 분이라 할지라도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또 혈압이나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걱정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약 드시는 분들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송보감을 꼭 복용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하실 때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솔잎에
2: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복용할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하루에 두 번 복용하라 그러는데 조금 심하신 분들은 세 번까지 복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3개월분이 한 박스 가격은 380불이고 가끔 이제 이 제가 방송을 할 때 요 제품을 소개할 때 제가 이제 세일 정보도 드리곤 하는데 제가 미리 하나 힌트 드릴게요. 어제 우진숙 씨 시간에 세일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요 세일을 했었습니다. 좋아하시는데 혹시 어제 그 방송을 못 들었던 분들은 오늘 조금 기다리시면 세종 송보감 세일 정보 미리 예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0: 예고편도 있어요.
2: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혈당이라든지 또 혈압, 약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성훈 씨나 영화 씨처럼 건강하시더라도 이 보더라인에 걸쳐있는 중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0: 그렇죠.
2: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디톡스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0: 좋아요. 자, 이 세일 정보가 한번 스쳐들어가니까 다른 게 좀 잘 들리지 않는데 네네, 죄송합니다. 네.
2: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세일 정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사실 어제는 10분에게 세일 정보를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5분에게 드릴 겁니다.
0: 왜요?
1: 왜요?
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2: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데 그 왜 100세 건강에는 혈관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씀 지금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현대인들의 또 면역력이 중요한데 사실 면역력 그러면 뭐 비타민 D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 홍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서플리먼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후코이단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제가 뭐 딴 얘기는 안 할게요. 지난 방송 때도 후코이단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영화 씨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 하하하하 저는 이미 알고 있죠.
2: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효과 기억하시죠?
1: 네 아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 얘기해 주십시오.
1: 이거 몸속에 안 좋은 세포들 이렇게 죽이는 그런 효과 아니에요?
2: 맞습니다. 그래서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효과 요거는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속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후코이단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항암 효과 또 면역력 최근에는 체질 개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용을 하시는데 세종 후코이단은 함량 면에서도 타 유사 제품보다 훨씬 함량도 높고 순도도 높고 요즘엔 그 원산지 얘기도 많이 하는데,
0: 네.
2: 청정 대서양의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되고, 지금은 한국으로도, 이제 미국에서 개발이 됐으니까,
0: 네.
2: 한국으로도 수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가격만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의 날 세일이라 그럴까요?
0: 그렇죠.
2: 한번 네. 말씀을 드리는데,
0: 네.
2: 세종 송보감은 3개월분 한 박스, 네. 380불이고, 항암 면역력에 좋은 후코이단은 4개월분이 한 박스, 가격은 똑같이 380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 이야, 좋아요. 네. 근데 다섯 분밖에 안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2: 우리 영화 씨, 삐지시면 안 되니까. 그러면 다섯 분이 좀 넘더라도 해드릴 텐데. 자, 세종 송보감의 세일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는 2 플러스 1으로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죠.
2: 두 박스에 한 박스.
0: 네.
2: 그런데 오늘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세종 송보감 한 박스 구입하시면
1: 네.
2: 똑같은 가격에 후코이단 한 박스를 드리는 거예요.
0: 그렇죠. 오.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1: 네. 원 플러스 원.
2: 네, 요새 일할 때마다 다들 좋아하시는데
0: 네, 그럼요.
2: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아, 그리고 보너스가 하나 있는데
0: 또 있어요. 네.
2: 네, 리포존 비타민 C 요즘에 신제품으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1: 네.
2: 오늘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송보감을 구입하시면 후코이단 한 박스를 드리고 리포존 비타민 C도 같이 드리고요. UPS로 다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0: 네.
2: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0: 네.
2: 703-256-7671 여기 본사입니다. 703 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네, 그 혈,
1: 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을 네. 해보면 세종 송보감은 혈관 청소를 해주고요.
2: 네, 네,
1: 세종
2: 네.
1: 후코이단은 또 면역력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2: 네.
1: 이 두 가지 제품을 이렇게 동시에 같이 복용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2: 네, 그런 질문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2: 뭐 어떤 가정은 송보감은 당뇨가 있는 뭐 누가 드시고 또 후코이단은 면역력이 약한 누가 드시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그런 문제가 없는데
0: 네.
2: 사장님 저 혼자 먹을 건데 송보감 후코이단 같이 먹어도 돼요? 이런 네.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0: 네.
2: 같이 드셔도 됩니다.
0: 네.
2: 그러니까 식후에
0: 네.
2: 송보감 하나 후코이단 하나 이렇게 드시면 송보감은 3개월 드실 수 있고
0: 네.
2: 후코이단은 4개월을 드실 수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식사 후에 송보감 후코이단 이렇게 함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0: 거기다가 비타민까지 먹어서 완벽한
2: 비타민까지 네.
0: 건강 세트로
1: 그렇죠.
2: 네. 네, 네, 네.
1: 아 그런데 지금 사장님 알려주신 이 전화번호 703-256-7671 이 번호로 네. 전화를 하면
2: 그렇죠.
1: 대표님하고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네, 저하고도 통화할 수 있고
1: 네.
2: 직원들 우정 그 데이비스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0: 그런데
2: 저하고 이렇게 통화도 하게 되는데
0: 네.
2: 뭐 뉴욕이든 뉴저지든 어디든지 이렇게 필요하시면 상담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전화번호 한 번 더 드릴까요?
1: 네.
2: 703 여기는 본사는 버지니아입니다. 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꼭 오늘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날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뭐 혈관 잡고 면역력 잡고 거기다 비타민으로 감쌀 수 있으면 건강 완전 완벽한 건강 세트네요.
1: 네.
0: 네.
1: 건강을 자신하시는 분들도 네.
2: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관절 보감, 관절이 안 좋으신 분.
0: 뭐 다음 시간 예고도 해요 이제.
2: 네. 방광 건강 그 안 좋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소변 관리
1: 네.
2: 그런 분들도 우리 요로청보감. 그리고 새 깜빡깜빡하신 성우 씨도 드셔야 될지 모릅니다. 세종
0: 뇌보감.
2: 네네.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 이야. 오늘도 요 제품 세일할 때 보면은 아우 빨리 이제 전화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조바심이 제가 들어요. 제가 들어요.
1: 열 분 안에 들어야 되는데.
0: 아, 그 안에 빨리빨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703-256-7671에 전화 주셔서 제품은 물론이고 다른 제품들까지 건강 상담들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대표님?
2: 행복과 건강은 같이 할까요?
1: 돈으로
0: 렌트되지 않습니다.
2: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야,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세종 송보감의 데이비스 대표님과 함께 건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703-256-7671 703-756-7671로 전화하셔서 구입하시고 또 상담까지도 가능합니다.

0: 경기 축구 경기 때문에 뭐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냥 훅 지나갔네요.
1: 아마 오늘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밤은요. 네. 네.
0: 건강해서 우리가 또 응원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온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이번 7월 17일까지 끝나는데 39일간이에요. 네, 기간 동안 정말 그냥 축구의 축제에 푹 빠져서 지내는 네,
1: 아니 그런... 월드컵 응원을 잘하려면 건강해야 된다.
0: 당연하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지킴이.
1: 네.
0: 성원이도 고개 건강지킴이 조금 한번 끼어들어봤어요. 자, 오늘 저녁에는 뉴욕 닉스의 경기가 또 있습니다. 맨하탄에는 네. 가급적이면 가지 마시고 댁에서 편안하게 TV로 보시기 바라고요.
1: 아, 큰 소리를 응원하려면 지금 밥을 좀 든든하게 먹어놔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기도 네. 하고요. 자, 저희 내일 이제 월드컵 스코어 맞추기 몇 대 몇 내일 이벤트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많이 많이 참가해 주셔서 골 넣을 선수와 스코어 예상 스코어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내일 대망의 월드컵 D-Day입니다. 내일 낮 1시에는 네, 오늘보다 100배 더 뜨겁게 돌아올게요. 이성훈이었습니다.
1: 정영화였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직포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2시의 비타민 김전입니다. 부터 필팍의 골목까지 지금 뉴욕과 뉴저지, 대한민국 그리고 지구촌 전체가 서서히 월드컵의 열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마침 뉴욕주에서는요 새벽 4시 연장 영업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뉴저지도 각 지역 자치단체별로 연장 조례를 속속 준비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뭐 비록 뉴욕과 뉴저지의 영업시간 규정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내일부터 펼쳐질 우리 대표팀을 향한 응원의 마음만큼은 하나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4년에 딱 한 번 오는 이 황금 같은 축제 시즌. 2026년에 가장 핫한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2시의 비타민은 여러분의 응원 열기에 미리 불을 지펴드리는 치얼업송으로 가득 채워봤습니다. 웅크려 있던 어깨 쫙 펴시고요. 지금부터 비타민과 함께 뜨겁게 힘차게 기분 좋은 수요일 2시의 비타민 시작합니다.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도 뉴저지에서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세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친절하게 아이디로 추가. 거기를 클릭. 자, 그랬더니 커서가 껌뻑껌뻑하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1660K라디오 카톡 아이디 K라디오US를 치시고 검색하시는 거예요. K-R-A-D-I-O-U-S K라디오 US 치시고 검색. 자, 그러면 K라디오 카톡 창이 짠하고 뜹니다.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요. 인사 남겨주시고 이제부터 친구가 되신 거예요. 거기다가 사연도 보내주시고 노래 신청도 해주시고 함께 얘기 나누실 수 있는 거죠.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야 친구, 박상규가 불러요.

청자재 동포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날아온 이 뉴스 보셨나요?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쥐락 펴락하는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 CEO가 한국에서 아주 재밌는 사건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불과 사흘 전 저녁에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하고 정격 회동을 가졌는데 두 사람이 시원하게 맥주잔을 부딪히면서 러브샷을 하더니 이렇게 외쳤어요. So now I became a 깐부. 자, 이제 우리 진짜 깐부가 됐어요? 하고 말이죠. 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이후로 이제 이 깐부라는 단어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거물들도 자연스럽게 쓰는 글로벌 유행어가 됐습니다. 니 것, 내 것 할 수가 없이 모든 비밀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고의 단자. 그런데 말입니다. 국어사전에도 명확한 어원이 없어서 비일에 쌓여 있는데 2시의 비타민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세 가지 유래의 비밀을 쫙 풀어볼게요. 첫 번째 유래는요. 1950년에서 60년대 미 8군 무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한국에 상주했던 미군들과 한국 뮤지션들 사이에서 재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때 4명에서 8명 정도로 구성된 소규모 재즈 밴드를 영어로 콤보라고 불렀어요. 콤보, 콤보. 식당 메뉴 정할 때 저는 콤보를 주세요. 많이 하는데. 아무튼 자자. 재즈를 연주할 때 서로 눈빛만 봐도 호흡이 척척 맞고 악보 없이도 즉흥 연주가 가능한 영혼의 파트너 팀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하죠. 콤보. 그런데 이 영어를 당시 한국 사람들의 귀로 들으니까 콤보, 깐보가 되고요. 그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의 골목길로 흘러 들어가면서 우리 깐보하자, 우리 칸부하자, 뭐 깐부? 이렇게 변했다는 설입니다. 자, 테크 거물 젠슨 황과 최태원 회장의 동맹도 사실상 눈빛만 봐도 통하는 비즈니스 콤보 밴드가 된 셈이니 아우 흥미로운 연결이죠. 자, 두 번째는요, 아주 교양 넘치는 학설입니다.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를 말할 때 한자 고사성어로 관포지교라는 말을 쓰잖아요. 중국 춘추시대의 두 절친 관중과 포수가의 앞 글자를 딴 이름인데요. 옛날에 어른들의 골목길에서 의리 있게 뭉쳐다니는 꼬마 아이들을 보면서 허허, 참 녀석들 참 관포지교 같은 사이구나 하고 칭찬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한자를 모르던 아이들 귀에는 이 관포라는 발음이 깐포나 깐포처럼 들렸던 거죠. 요게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거치면서 관포, 깐포, 깐보, 깐부 이렇게 귀엽게 진화했다는 설입니다. 자, 어른들의 깊은 한자가 아이들의 가장 순수한 우정의 은어로 재탄생했다는 게 참 재밌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이민자들의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 실향민의 설입니다. 이번에 젠슨 왕과 최태영 회장이 만난 장소가 유명 치킨 브랜드 매장이었는데 이 브랜드 창업주가 밝힌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창업주가 아주 어릴 적 고향 땅에서 어르신들이 단짝 친구나 동반자를 다정하게 부를 때 썼던 평안도 사투리를 그대로 기억해내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6.25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이북 방언이 서울과 경기 지역 골목길로 퍼졌고 또 그것이 70년대 80년대 아이들의 놀이 문화 속에서 동맹을 뜻하는 단어로 굳어졌다는 그런 해석이죠. 어쩌면 우리 뉴욕 뉴저지에 살고 계신 이북 출신 어른들께는 향수를 자극하는 아주 따뜻한 고향 말이었던 셈이고요. 재즈밴드의 콤보였던 뭐 고사성어 관포지교였던 이북의 사투리였던 간에 요 깐부라는 단어의 본질은 결국 딱 하나이죠.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진짜 내 사람이란 뜻. 뉴욕과 뉴저지라는 거대한 타양사리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깐부 같은 존재 누구인가요? 힘들 때 언제든 전화 걸 수 있는 친구, 혹은 늘 묵묵히 내 편이 되어주는 배우자나 이웃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실 텐데요. 오늘 오후 2시 내 영혼의 깐부에게 고맙다는 문자 한 통 쓱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미 8군 콤포밴드의 어원을 살려서 들으시는 순간 가슴이 말랑말랑해지는 기분 좋은 멋진 곡 한 곡 준비했어요. 자, 노래 들으시면서요. 노래가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깐부 사연과 짧은 깐부에게 인사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세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무 수박 개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 고배추얼 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0: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1: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0: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1: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0: 새 매장에서 AI 주얼리 주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S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S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 S하재단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극심한 사막기후가 만든 상위 1%의 깊은 풍미.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의 100% 냉압착 엑스트라버진 야외 올리브오일. 높은 올레산과 폴리페놀로 완성된 자연의 순수한 프리미엄을 만나보세요.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필리세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201-947-5757.

깐부의 유래가 그런 거였군요. 저의 오랜 깐부였던 친구 언젠가 다시 볼라를 믿으며 이 노래를 신청해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좋아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자, 그리고 볼까요? 지연씨, 제 인생의 깐부는 바로 근처 가게 베이글집 사장님입니다. 이민 초기에 말도 안 통하고 매일 밤 힘들게 퇴근할 때 말없이 따뜻한 베이글이랑 커피를 건네주던 그 손길 잊지 못해요. 벌써 15년째 서로 눈빛으로 서툰 영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짧게 인사 보냅니다. 밥 사장 고마워. 어머나, 이분 경상도 분이신가요? 밥 먹자. 고마 짜자. 아, 정말 눈빛만 봐도 통하는 15년지기 깐부시네요. 자,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저한테는 매일 아침 조지 워싱턴 브릿지 카풀 같이 하는 직장 동료 최고의 깐부이죠. 인정. 자, 출근길 꽉 막히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속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느새 회사 앞이더라고요. 맞아요. 내일 월드컵 체코전도 퇴근하고 이 친구랑 같이 치맥 가기로 했어요. 아, 신청 못 지어주셨어요. 보내주신 사연들 읽다 보니까요, 우리가 미국 땅에서 버틸 수 있는 건 거창한 뭐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이렇게 내 곁에서 묵묵히 웃어주고 손 잡아주고 그런 깐부 한 명 덕분이 아닌가 싶네요.

0: small turn to a friendship turn to a bond, and that bond will never be broken.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있어도 성공한 거란 그런 말이 있죠.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친구. 김민우가 불러요. 휴식 같은 친구.

자세한 설명 감사해요. 무려 24년간 저의 진정한 깐부로 지내오고 있는 저의 와이프와 같이 듣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잘 살아보아요. 와이프에게 보내는 편지였나 봐요. 아, 음악 좋은 거 깔아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깐부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거창한 역사는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학창시절 목숨처럼 아꼈던 내 단짝 친구를 부르던 호칭의 역사입니다. 말 한마디에 그 시대의 풍경과 문화가 그대로 녹아있는데요. 지금부터 시계바늘을 1960년대로 휙 돌려보겠습니다. 짜까 짜까. 자, 먼저 1960년에서 70년대 이 동네 골목길에서 흙먼지 꽤나 날리던 시절이죠. 그래요. 이때는 깐부나 깐보가 교과서였습니다.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흑인 재즈 밴드처럼 늘 붙어 다니면서 호흡을 맞추는 팀을 뜻하는 영어 콤보, 요 발음이 아이들을 거치면서 진화한 팩트 기반의 단어이고요. 자, 여기서 70년대 후반 애니메이션 열풍이 불면서 꼭 3명씩 몰려다니면서 의리를 과시했던 삼총사라는 말도 골목길을 지배했죠. 너네 내 깐부 할래? 라는 말, 내 구슬과 딱지, 심지어 내 전 재산을 너와 전부 공유하겠다는 이 지독한 아날로그식 동맹 선언인 거죠. 시간은 흘러 1980년에서 90년대. 대한민국이 바야흐로 삐삐와 가요 탑10 그리고 PC통신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감수성이 폭발하던 시기라 표준어인 단짝친구라는 단어가 빠르게 예쁘게 가장 예쁘게 쓰였었죠. 단짝친구. 짝꿍 이런 말도 있었죠. 자, 우리 둘도 없는 단짝이야 라면서 편지에 침을 발라 우표를 붙이던 그런 시대.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X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줄임말인 BEF, Best Friend의 줄임말이 탄생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친구의 종족이 나뉘기 시작하는데요. 허물없이 과거의 흑역사를 다 아는 동네 친구는 요거라고 불렀는데 요 19금 방송 부적절 단어가 들어가는 요 땡땡 친구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땡땡 친구 있었고요. 또 학교에서 매일 붙어 다니는 친구는 절친이라고 그랬죠. 절친한 친구라는 정교한 구분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000년에서 2010년대 밀레니얼 세대의 서막이자 이 싸이월드 미니홈페이 시대가 열리게 되죠. 요때는 온갖 아기자기한 줄임말이 교실을 장악합니다. 미니홈피 1,000평이나 또 다이어리에 우리 영원히 친구하자며 적었던 평생 친구, 평친,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는 다소 무시무시한 맹세의 죽친. 죽친, 죽을 때까지 친구, 유행이었어요.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최고로 친한 친구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부적절한 단어가 들어가는 요 땡땡 친구의 초성을 따서 비읍, 리을, 치읍, 기역 라고 메신저에 빠르게 치는 디지털식 우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2020년대 인공지능과 스마트폰의 세대는 어떨까요? 가상세계가 일상화된 요즘 세대는 친구의 장소에 따라서 호칭을 칼같이 나눕니다. 현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는 실제 친구에서 실친이라고 하고요. 인스타그램 DM으로 노는 친구는 인친, 또 게임 속 세계에서 밤새 같이 사냥하는 친구는 겜친이나 스팀 친구라고 해서 스친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디지털 인맥 속에서도 내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 100% 온전히 수용해주는 단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절대적인 왕좌가 있습니다. 자, 바로 진짜 친구, 찐친이죠.
60년대 골목길의 깐부부터 또 90년대 공중전화 앞의 베프 또 2000년대 미니홈프의 평친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속의 찐친까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단어의 이 껍데기는 계속 화려하게 바뀌지만요. 그 속 알맹이는 단 1mm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딱 한 사람을 찾고 싶어하는 인간의 가장 따뜻한 본능이죠. 오늘 한동안 잊고 지냈던 여러분의 옛 깐부나 베프 혹은 지금의 찐친에게 뜬금없이 문자 한 통 보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어이 깐푸 많이 바쁜가? 연락 뜸에도 늘 생각하고 있어. 우리 깐부잖아. 내 마음 알지? 이런 오글거리는 한마디가 어쩌면 오늘 그 친구에게 가장 필요했던 따뜻한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놀아줘 형.

0: 건강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 기획.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윤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윤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변호사. www.jli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4: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5: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사 716-350-4199.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오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들을 위한 350여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한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오가닉 원.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MC가 어느덧 4주년을 맞았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이 가득합니다.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되신다면 이제부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 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시고 있습니다.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 유스 써니킴 코치.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땅,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세이드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그 깐부 이야기 바로 내일이죠. 6월 11일 목요일 저녁 10시 드디어 체코를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여정이 시작됩니다. 경기장 위에서 몸이 부서져라 뛰어줄 태극 전사들, 그리고 이곳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목이 터져라 외칠 우리 동포들. 우리는 서로 얼굴도 나이도 모르지만요, 이미 축구라는 거대한 세계 속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나눠 묶어있는 거대한 깐부들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힘찬 응원가 들으시면서요, 내일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한 깐부로 뜨겁게 다시 만나요.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넷을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넷을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화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좋은 꿈을 꾸고 나면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꿈 해몽부터 찾아보시나요? 아니면 눈 뜨자마자 복권부터 사러 가시나요? 복 달아날까 말도 못하고 끙끙대진 않으시나요? 정말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디다가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러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생각해보니 디테일도 없고 그냥 느낌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좋은 꿈을 딴 데 써먹을 시간에 오래오래 기억하려 애를 쓰면 좋으련만 그걸 못하니 그래서 모든 꿈이 한순간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조용필입니다.

진짜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나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생생하게 꿨다고 하는데도 또 나중에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면 가물가물해지는데요. 저는 예전에 꿈을 정말 매일 꿨어요. 심지어 오늘은 무슨 꿈을 꿀까 기대하면서 잔 적도 있는데 그리고 꿈도 어쩜 그렇게 잘 맞는지 그래서 해몽하는 거에 관심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꿈이 잘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꿈도 좀 덩달아 안 맞았으면 좋으련만 이 또 나쁜 꿈은 기가 막히게 또 잘 맞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꿈꾸는 것이 좀 무섭더라고요. 꿈꾸는 거 좋아했던 제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죠. 심지어 꿈 안 꾸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꿈을 꾸긴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남의 꿈도 아주 잘 꿔요. 얼마 전에 꿈에 트럼프가 나와서 저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안아주는데 뒤에 검은 세단 안에 멜라니아 여사가 온화한 모습으로 앉아있더라고요. 저한테 손을

0: 흔들길래 저도 같이 흔들어준 다음에 깼어요. 뭐 그닥 마음에 쏙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복권을 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맞춰보질 않았다는 겁니다. 또 며칠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제 집에 오셨길래 반갑게 맞이하는 꿈도 꿨었어요. 그때도 그 다음 날인가 복권을 사긴 샀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 맞춰보질 않았어요. 심지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준비하면서 복권을 내가 어디다 뒀더라 하고 찾아봤더니 못 찾겠어요. 어디에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맞춰보는 걸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그 맞춰보지도 않을 걸 뭐하러 사. 산 다음에 나한테 맡겨. 내가 다 맞춰볼게. 그랬는데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권 어디다 뒀는지 좀 찾아봐야겠다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방송에 안 나오면 복권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일단 저는 만약에 복권이 당첨이 된다면 여행부터 가고 싶어요. 최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적어도 한 달간 정말 원 없이 여행하고 싶더라고요. 복권 맞춰보지도 않은 제가 그래도 여행하는 꿈을 이렇게 꾸고는 한답니다. 생각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에게 100만 불의 캐시가 생긴다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그런 거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누가 알아요? 진짜 그런 돈이 생길지. 그렇게 생기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미리 계획했던 거 그냥 하면 되잖아요. 잠깐이지만 진짜 생각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꿈 깨고 저는 라라랜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0일 한 주의 중간 험프데이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팝스 팝스 이어집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자원반점.
1: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5: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6: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5: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6: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경기가 위험 수준의 폭염 속에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지역 중 한 곳도 평소 6월 낮 최고 기온이 95도에서 100도, 섭씨 35에서 40도 안팎을 오르내린다고 하는데요. 날씨 변수를 고려해 사상 최초로 4쿼터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지만 저녁 경기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국제기후 분석단체인 월드 웨더 어트리뷰션은 오는 14일 2026 월드컵 개최 도시들의 열 환경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경기 기간인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 캐나다, 멕시코 16개 도시의 기온과 습도 등을 분석을 해 선수와 관중이 실제로 느끼는 열 스트레스를 평가했는데 그 결과 미국 남부와 내륙 지역, 멕시코 일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87도, 섭씨 30도를 넘는 폭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높은 습도까지 겹치는 지역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번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동 개최로 북미 전역에 걸쳐 경기가 분산되는 만큼 도시별 기후 차이도 크다고 합니다. 국제축구선수협회는 80도, 섭씨 26도를 넘으면 선수에게 실제 열 스트레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경기 중 휴식을 권고하고 82도, 섭씨 28도를 넘으면 경기 연기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환경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2026 월드컵에서는 약 26경기가 80도를 넘는 환경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9경기는 냉방시설이 없는 경기장에서 치러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마지막으로 월드컵을 개최했던 1994년에는 같은 조건의 경기가 약 21경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더 위험한 기준인 80도를 넘는 경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연구진은 2026년에는 약 5경기가 이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애미와 캔사스 시티, 필라델피아, 뉴욕 멜라이프 스타디움, 또 댈러스 등이 위험 지역으로 언급이 됐고요. 일부 지역은 과거보다 위험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저녁 경기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실제 미국 캔사스 시티에서 열리는 일부 저녁 경기 역시 82도, 섭씨 28도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폭염 위험은 기온 하나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하죠. 같은 수치라도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실제 체감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데 공기 중 습도가 높으면 땀이 쉽게 증발하지 못해 몸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020년 미국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온 다습 환경은 고온 건조 환경보다 인체 열 배출 능력이 13에서 17%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습한 환경에서는 방호복이나 스포츠 장비를 착용할수록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 위원 도시로 뽑힌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 등도 높은 습도를 동반하는 지역으로 연구진들은 습도를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요인은 역시 기후 위기인데요. 1994년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이 약 0.7도 상승을 하면서 월드컵 개최 도시들의 위험한 열 환경 가능성도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더위는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관중과 야외 인력 역시 폭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경기장 밖 거리 응원과 야외 행사, 대규모 군중 이동 역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연구진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여름 폭염 문제로 역사상 처음 겨울에 열렸으며 마라톤과 테니스 등 다른 종목에서도 경기 시간을 새벽이나 야간으로 조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도 폭염 위험을 의식해 이번 월드컵부터 모든 경기에서 전 후반 각각 3분간 수분 보충 휴식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의무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국제 스포츠가 경기력뿐 아니라 폭염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경기장 안에 냉방 시설이 있더라도 경기장 밖거리 응원, 또 대기줄, 이동 과정, 야외 운영 인력의 폭염 노출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DMB 지역도 내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오늘도 기온은 높은 편입니다. 현재 기온 86도, 섭씨 30도, 바람은 남풍으로 잔잔하지만 따뜻한 전선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DMB 지역의 여름 날씨가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기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흐린 지역은 80도 중반에서 후반에 머물겠고 햇볕이 더 많이 드는 지역은 90도 가까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광범위한 악천후는 예상되진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폭우를 동반한 강한 뇌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 습도는 95%로 상당히 높아지겠고요. 내일 목요일 부분적으로 맑겠지만 매우 매우 덥습니다. 오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상되고 있고요.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겠고요. 중부 대서양 연안 지역에 무더위와 습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100도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최고 기온 기록 경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점점 불안정해질 것으로 미국 기상청은 워싱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한 강한 뇌우 발생 위험도 5단계 중 1단계인 약간 위험을 예보했습니다. 뇌우가 발생할 경우 강풍과 폭우, 우박, 위험한 번개를 동반할 수도 있겠습니다. 금요일도 기상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부분적으로 맑은 가운데 매우 덥겠으며 오후에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 가장 덥고 날씨가 활발한 금요일 오후 낮 최고 기온은 98도, 섭씨 37도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지역에서도 기온이 3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체감 온도는 30도 후반에서 38도 초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기온 기록 경신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이건 국제공항의 6월 12일 금요일 최고 기온 기록은 97도, 섭씨 35도 예상되고요. 덜러스 공항의 최고 기온 기록은 비슷하겠습니다. 최고 기온 역시 구름의 양과 소나기 발생 시점에 따라 기록 경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한랭 전선으로 인해 오후와 저녁에 뇌우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겠고요. 기상청은 해당 지역 대부분을 심각한 폭풍 발생 위험 5단계 중 1단계인 약간 위험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과 잦은 번개, 국지적인 홍수 등 심각한 기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3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0: Puffs. Puffs. Puffs. 오늘의 Puffs Puffs는 미국의 록 밴드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과를 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데요. 특히 애인한테 잘못해서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간절하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하는 상황을 잘 그려낸 노래라고 할 수 있는 Hard to Say I'm Sorry. 오늘 팝스 팝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카고는 1967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결성이 된 록 그룹입니다. 1968년까지는 시카고 트랜싯 어토리티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1969년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카고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시카고는 자칭 금관악기가 있는 락앤롤 밴드라고 불렀는데 이건 그들의 음악이 클래식, 재즈, R&B와 팝을 융합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ard to Say I'm Sorry는 1982년 시카고 16이라는 앨범 타이틀곡으로 처음 발매가 되었고 그해 9월에 빌보드 핫 100에서 2주 동안이나 1위를 유지했던 곡으로 한때 락과 재즈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음악계를 풍미했던 그들이었지만 70년대 말부터는 예전 같은 화려함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곡이 바로 Hard to Say I'm Sorry였습니다. 이 곡의 핵심은 피터 세테라와 데이비드 포스터의 만남에 있는데 세테라는 오랫동안 시카고의 베이시스트이자 때로는 메인 보컬을 맡아왔던 인물이고 포스터는 당시 팝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프로듀서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낸 이 곡은 시카고의 기존 사운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과거 시카고 하면 떠오르는 웅장한 브라스 섹션이나 실험적인 록 사운드 대신 여기서는 세테라의 보컬이 중심이 되었거든요. 포스터의 손길이 닿는 편곡은 당시 유행했던 소프트 록 스타일을 적극 수용했는데 이런 면이 어떤 이들에게는 변절로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곡 자체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복잡한 화성이나 기교적인 연주보다는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겪을 법한 순간을 담담하게 노래했는데요. 제목처럼 미안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더 용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떠나 있을 시간이 필요해. 그녀가 말하는 걸 들었어. 서로에게 떨어져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연인들도 휴가가 필요해. 서로한테 멀리 떨어진. 날 안아줘. 나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어려워. 난 네가 그냥 있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너에게 보상할게. 그럴 거라고 약속할게. 그리고 뱉어진 말들과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너는 나의 일부야. 내가 좋지 못하는 격리되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 그 하루만이라도 너의 육체로부터 슬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주 멀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통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뭔가 잘못해서 용서받기 위해 잘 보이는 것을 말할 때 make it up to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특히 내가 잘할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머리 숙이고 비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특히 세테라의 보컬은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진심이 느껴집니다. 과도하게 감정을 쏟아내지 않으면서도 듣는기로 하여금 자신만의 경험을 떠올리게 만드는 힘이 있죠. 이런 보편성이야말로 좋은 팝송의 조건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특히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카드 투 세이 암 소리는 1976년 If You Leave Me Now 이후 6년 만에 넘버원 히트곡으로 이 앨범이 플래티넘을 기록하며 밴드의 상업적 부활을 알렸는데 하지만 이런 성공이 마냥 달콤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멤버들 입장에서는 점점 세터라 중심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불편했을 테고 실제로 몇 년 후 그는 밴드를 떠나게 되죠. 지금 돌이켜보면 Hard to Say I'm Sorry는 80년대 팝 발라드의 교과서 같은 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카고의 초기 실험적인 사운드를 그리워하는 팬들도 있겠지만 음악도 결국 변화하는 법이죠. 빌보드 차트 1위에 2주간 머물렀고 무려 12주 동안 탑5 안에 있었던 노래 Hard to Say I'm Sorry. 아마 음반사나 밴드 멤버들도 이 정도의 성공은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특히 이 노래는 후반부에 갑자기 분위기가 업되면서 신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다소 시끄럽다고 하는 팬들도 계셔서 라디오에서 나올 때는 대부분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돼서 들려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끝부분까지 완벽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팝스는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입니다.

0: 알지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뉴저지주의 한 경찰서가 잃어버린 반려견을 주인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올린 사진으로 뜻밖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되자 누리꾼들의 관심은 강아지보다는 사진 속 경찰관에게 쏠렸는데, 사진에는 잉그루드 경찰관이 프렌치 불더그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 게시물의 목적은 잃어버린 강아지의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댓글 반응은 예상과 달리 강아지를 입양하면 경찰관도 같이 오나요? 내가 잉그루드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저 경찰관이 찾아주느냐? 심지어 강아지는 모르겠고 사진 속 경찰을 입양하고 싶다는 식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참나이 얼굴 파먹고 사는 것도 아니구만요. 잘생긴 놈 데리고 살아봐야 속만 썩지 뭐. 미국의 한 변호사가 키를 175cm에서 183cm로 늘리기 위해 사지 연장술을 받았다는 다소 황당한 소식입니다.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이 변호사는 수술을 통해 키를 늘렸고 추후 190cm가 되기 위해 두 번째 수술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호사는 직장에서 느껴지는 시선 때문에 수술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키가 175인 사람은 직장에서 더 험난한 경쟁을 겪어야 한다며 180을 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힘들었다면서 법정이든 비즈니스 미팅이든 나는 더 눈에 띄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비로는 약 6만 3천 파운드로 한화 1억 3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전신 마취를 한 후 의사들이 다리뼈를 옆으로 절단했으며 그 후 엉덩이로부터 시작을 해 뒤태골 안쪽 전체를 따라 금속 막대를 삽입했다고 했으며, 수술을 받은 후 키는 하루에 약 1mm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는 2.5cm 커졌고 전체 과정은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회복 과정은 수술보다 더 험난하다고 합니다. 다리가 계속 늘어나지만 근육은 없는 상태라며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건 악몽 같았다라고 밝힌 그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에 가는 것부터 샤워, 침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힘겹게 수행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는 다리에 체중을 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간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그는 다리 근육을 회복해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수술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이제서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지 연장술은 팔다리 길이가 다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수술이지만 키를 늘리기 위한 미용 목적의 수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수술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후유증 및 합병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참나이 돈 쳐들이가며 없어서 생빼를 잘라니 나이 들어봐 다시 줄어 다시 줄어 뭐죠 그때도 또 할겨 이? 남자 3대 컴플렉스 중 첫째가 키라는디 그 말이 꼭 맞구먼 이? 이? 두 번째는 뭐냐고요? 그것은 대머리래요. 마지막 남자 3대 컴플렉스 이? 거시기 1? 예. 아이 다음 소식 좀 줘봐요. 예. 미국의 한 여성이 수천 개의 조개 껍데기를 붙여 만든 이색 자동차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크리에이터이자 사업가인 엘레나 하안이라는 여성은 자신의 2014년형 전기차를 수년간 조개 껍데기로 장식을 했다며, 그녀는 차량에 쉘던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시작이 됐는데, 이 여성은 뉴욕 롱아일랜드와 플로리다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수집해 색상과 모양, 크기별로 분류해왔고, 모아둔 조개 껍데기가 작은 모자이크 타일 같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이를 자동차 외벽에 붙여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액자 같은 작은 소품부터 시작하라고 권유했지만 어려운 도전이라는 점이 오히려 매력적이었다며 수천 개의 조개를 접착제로 하나하나 붙여나갔다고 하는데요. 작업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한창 작업이 진행되던 중 차량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전 세계를 찾아도 대체 배터리를 구할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운행을 포기하고 중고차 딜러에게 단돈 1달러를 받고 차량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기적 같은 연락을 받게 됩니다. 차량의 독특함을 알아본 딜러가 수소문 끝에 이 차량에 맞는 배터리를 찾아낸 것인데 심지어 이 딜러는 차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배터리 비용도 받지 않고 그녀에게 차를 돌려준 것입니다. 마침내 완성된 차는 도로를 누비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됐고 인기도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습니다. 몇 달 전 한 행인이 마트 앞에 주차된 차량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이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입소문을 타게 된 것인데요. 이를 계기로 그녀는 직접 차량 전용 인스타그램을 개설했고 그녀의 첫 영상은 무려 2,6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한편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뜻밖의 기쁨을 주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라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차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세상에서 이 작은 차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차에 뭐 붙이고 댕기면 딱지 띨틴디 괜찮나 모르겠네. 이? 아니 그나저나 저 조개 껍데기 붙이다가 손가락 마비 되지는 않았나 몰라. 이? 아이고 보기만 해도 나는 손가락에 쥐나는구만이. 미국에서 경찰이 방수포를 이용해 곰을 구하는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경찰서는 SNS를 통해 곰을 구조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해당 곰은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주민들에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곰이 주변을 돌아다니던 도중 나무 위로 올라가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곰 구조 작전을 펼쳤는데 경찰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마취총을 사용했으며 마취총에 맞은 곰이 힘을 잃고 내려오기 시작하자 경찰은 방수포를 펼쳐서 떨어지는 곰을 받으려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기절한 곰을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했지만 곰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넘어지는 등 위험 상황을 겪기도 한 구조팀은 작전을 마친 후 곰을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곰을 구하는 데 성공해서 다행, 신속하게 옮겨줘서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받는 과정에서 넘어진 남성 때문에 오히려 곰이 다쳤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무사히 구조됐기는 했지만 곰이 바닥에 꽤 세게 떨어졌다. 방수포에 매트리스라도 함께 넣었다면 나았을 것이라고 구조 과정이 아찔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먹이와 물을 찾기 위해 곰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내려오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곰 활동이 여름에 제일 활발해진다면서 쓰레기 용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밤에는 동물 사료통을 밖에 내놓지 말아야 한다고 권장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요새 동물들이 말이야 너무 판치는 것 같아. 이? 지들이 얼핏 인간인 줄 안다니까. 애지간이들 혀야지 애지간이 말이야. 진짜 어떤 개새끼는 지가 인간인 줄 안다니까. 최근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남부 어느 지역에서 6살 소년이 할아버지의 반려 원숭이에게 공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소년은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료품점을 찾았다가 가게 근처 나무에 묶여있던 원숭이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하는데 당시 원숭이는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 긴 줄로 묶여있었으며 소년이 가까이 다가가자 가슴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물어 뜯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년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끝내 숨졌다고 하는데요. 원숭이의 송곳니가 폐를 손상시키는 등 심각한 흉부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해당 원숭이는 할아버지가 2022년부터 길러온 수컷 긴 꼬리 원숭이로 이름은 태국어로 행운을 뜻하는 촉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도로변 숲에서 어미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새끼 원숭이를 발견해 데려온 뒤 지금까지 키워왔다고 밝혔는데
소년의 어머니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원숭이가 과거에도 남편과 마을 길고양이를 공격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과 국립공원 관계자들이 원숭이를 인계받기 위해 출동했지만 할아버지는 당국이 도착하기 전 인근 숲에 원숭이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족들은 사고를 낸 원숭이가 가족이 키우던 반려동물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아니 이게 뭔 개소리요. 이 개도 사람 물어뜯으면 죽이는 게 상식이요. 원숭이 새끼도 사람을 죽였는데 물고기도 아니고 아니 우찌개 방생을 해줬디야. 생때 같은 애를 죽였으면 야도 조치를 취해야지. 촉법 소년이라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오. 지들도 한번 당해봐야 곧다고 생각을 안 할 텐데 아이고 우찌개 돌아가는 심판인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예수 그리스도 탑 십자가 설치로 높이 172.5m에 이르렀다는 소식입니다. 1882년 착공한 이 성당은 신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탁의 백주기인 바로 오늘입니다. 10일 예수 그리스도 탑 준공식을 가졌는데요. 지난 5일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예수 그리스도 탑 꼭대기에 십자가 윗부분을 올림으로써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높이 172.5m에 이르며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뒤틀린 기하학적 형태로 설계가 됐는데 이는 가우디가 대성당 기둥에 적용한 구조와 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탑 내부 세부 공사와 마지막 정명부인 영광의 파사드 공사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가우디는 자연의 곡선과 종교적 상징을 건축에 녹여낸 스페인 근대 건축의 거장으로 꼽히고 있는 그는 생애 후반부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설계와 공사에 바쳤고 이 성당은 그의 사후에도 구상을 이어받아 140년 넘게 공사가 계속돼 왔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오늘날 바르셀로나를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이자 해마다 수백만 명이 찾는 미완의 걸작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왔었는데 지난해 10월 높이 162.9m를 넘어서며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됐으며 이번 십자가 설치로 성당은 설계상 최고 높이에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 15년 동안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외관도 크게 바뀌었는데 사복음서 저자를 상징하는 탑과 성모 마리아의 탑이 완성이 됐고 십자가는 유리와 흰색 유약 세라믹으로 덮여 수정으로 보이도록 설계됐으며 십자가에서 수평으로 뻗은 양쪽 끝에는 창문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향후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바르셀로나 시내를 내다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수석 건축가는 오늘을 중요한 날이라고 평가했으며 성당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완성이 됐고 이로써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마침내 최고 높이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탑이 곧바로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 세부 공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관람은 2028년부터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앞으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정명부인 영광의 파사드를 짓는데 성당 측은 이 작업을 앞으로 10년 안에 마무리하고 가우디의 대표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공사를 끝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아 뭐요? 현대판 바벨론 탑이요? 이? 이딴 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뭘로? 이? 이딴 거 하다 지금의 원어가 개판된 거 아뇨? 서로들 못 알아먹고 말이오. 교회도 마찬가지요. 성도만 조금 모이면 개나 소나 건축한다고 하면서 교인들한테 헌금 종용하고 말이오. 교회만 멋지면 뭐요? 속이 멋지하지 안 그래요?
경부 출신의 한 소녀 같은 할머니가 눈부신 백발과 화려한 의상 그리고 두려움 없는 자신감으로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74살의 상하이 출신 할머니는 20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이힐을 신고 거리에서 춤을 추거나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영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녀의 콘텐츠는 누적 조회수 1억 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잉지라는 이 할머니는 젊고 건강한 생활 습관의 비결로 자신만의 스타일 유지를 강조하며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패션부터 펑크 룩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이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1시간 요가를 하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식사 습관 역시 독특합니다. 배가 70% 정도 찼을 때 식사를 멈추고 국을 먼저 먹은 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하는 이른바 마음 챙김 식사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45살 아들을 둔 뒤에도 오랫동안 병원을 찾지 않았으나 2024년 골절 부상을 입은 이후 오랜만에 치료를 받는다는 그녀는 당시에도 보행보조기 사용을 거부하고 매일 밤 1시간씩 걷는 등 강한 회복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며 동료들에게 급여 일부를 나눠줄 만큼 따뜻한 성품으로도 알려졌고 이후 일본으로 이주해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성실함으로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후에는 직접 중국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귀국 후에는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형성하고 수백만 위안을 기부하는 등 귀국 후에는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형성하고 수백만 위안을 기부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도 이어왔다는 그녀는 70세에는 평균 연령 65세 이상의 패션 그룹 패션 그레니스 크루에 합류를 해 거리 패션쇼와 라이브 스트리밍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후 상하이 디즈니랜드 패션쇼 무대에 오르며 오랜 꿈을 이뤘다는 그녀는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 자산이라며 120세까지 아름답게 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주목받으며 유럽 거리에서 사진 촬영 요청을 받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대륙의 아줌마라는 고정관념에 도전을 하며 중국 중노년 여성에게도 자신감 있고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0: 일기예보의 뷰티풀 걸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줄이고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CJ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초대하며 6월 1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복지센터 앤안데일 오피스에서 KCSC 구직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전 채용 행사에서는 KCSC의 소개와 디렉터, 코디네이터, 인턴십 등 총 16개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포지션에 대한 설명 및 채용 안내가 진행되며 인사 담당자와 직접 현장 인터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 정신건강서비스, 공중보건, 주거지원, 청소년 및 가족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 등입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최대현 운영팀장 703-354-6345 또는 dcoi@kcscgw.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사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들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어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세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6월 10일 한 주의 중간 험프데이.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내리는 비를 보면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내리겠는데 해서 일기예보를 체크해보니까 라라랜드가 할 때는 또 비가 잠시 그치더라고요. 그러다가 끝날 때쯤 돼서 다시 또 비 소식이 있는데 지금 하늘을 보니까 뭐가 다시 올 것 같기도 하고 왜 그거 있잖아요. 비 오기 전에 그 느껴지는 수산함? 바람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 우리 애니님께서 어제 새벽에 보내주셨어요. 부지런도 하셔라. 자, 여백이라는 글을 보내주셨어요. 삶에도 여백의 공간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내 삶의 여백이 클수록 사랑과 행복은 넉넉히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시면서 정동원의 여백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 2부 첫 곡입니다.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가사도 너무 좋네요. 정동원의 여백.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폭별님께서 성경 말씀과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늘 기쁨과 평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겠죠. 또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욕심도 버려야 할 거고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머니를 채우기는 쉽지 않지만 마음을 채우기도 그다지 쉽지 않아요. 주머니도 마음도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지요. 욕심이 과하여 너무 가득 채우면 다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에는 주머니도 마음도 적당히 비우고 채우면 탈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사랑해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4월과 5월에 욕심 없는 마음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죠. 우리 윌리엄 조님께서 나의 이민사 이야기 그러다가 슬쩍 첫사랑 이야기도 넘어갔다가 다행히 그 첫사랑이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윌리엄 조님께서 보내주신 이민사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은경 씨. 제 이민사 LA에서 시작한 아내와의 대륙 횡단 여행 이야기 계속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인상 깊고 별천지 같은 10번 프리웨이에서 보고 경험했던 난생 처음 본 정말 매우 광활하고 웅장했던 모하비 데저트 사막 또 조슈아 트리 수백 년 동안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생태계 조슈아 트리 내셔널파크와 또 모하비 내셔널보호구역 각양각색의 선인장과 고목들이 쓰러져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총 천연색을 지닌 화석으로 변화한 곳들을 돌아보며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대륙 횡단의 시작이었습니다. 3,400마일 8시간 정도 운전하며 라스베가스의 저녁에 도착하게 됩니다.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밤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인 풍경 중 하나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네온사인과 대형 LED 전광판 그리고 웅장한 호텔들이 어둠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쇼 무대로 만듭니다. 특히 벨라지오 파운데이션에서는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춤을 추는 환상적인 분수쇼가 펼쳐지고 에펠타워 앳 파리스 라스베가스의 에펠탑 모형은 황금빛 조명으로 스트립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도로 위에는 수많은 자동차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거리에는 관광객들과 거리 공연자들 그리고 다양한 음악과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라스베가스는 더욱 활기를 띠며 마치 잠들지 않은 거대한 축제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이 화려한 야경은 라스베가스가 왜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수도라고 불리는지를 단번에 이해하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이었죠. 제 아내와 난 아주 화려하고 고풍나는 벨라지오 호텔에서 좀 비싸지만 정말 다양하고 맛이 있었던 아주 푸짐하게 먹었던 뷔페 기억나기론 그 뷔페에 정말 다양했던 디저트였던 것 같습니다. 식사 후 그 유명하다는 라스베가스 라이브 쇼를 볼 생각에 여러 군데 몇 표소를 찾아다녔는데 아 글쎄 다 솔드아웃이라고 하면서 이미 오래전에 예약해야만 볼 수 있다고 해 그냥 돌아서려고 하던 찰나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 자기와 식구들이 보려고 예약했던 쇼에 티켓을 주면서 보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급한 집안일로 쇼를 못 보고 떠나야 한다고 하면서요. 정말 싸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극구 티켓값은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 분이셨는지. 그래서 우린 정말 운 좋게 공짜로 라스베가스 쇼를 난생 처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약 2시간 정도 되는 뮤지컬 퍼포먼스였습니다. 와이프는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한 번 더 봤으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라스베가스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30층 고층에서 사우나와 와인을 즐기며 정말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우리 윌리엄 조님은 정말 복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럭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와 너무 좋으셨겠는데 그런 분하고 사시는 우리 사모님도 예 럭키입니다. 오랜만에 연재해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저희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H마트 쇼핑권 100으로 우성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은요. Life is a highway 신청해 주셨는데요.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순애님의 신청곡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조순애님은 새벽에 방송을 듣고 계시대요. 뉴저지에 살고 계시는데 새벽에 제 방송을 꼭 청취하신다고 하시면서 가끔 퀴즈 내면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신청해 주셨어요. 티켓을 못 받으셨다고. 오, 알고 봤더니 주소가 잘못됐네요. 제가 오늘 꼭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으셨으면 꼭 받으셨다고 알려주셔야 해요. 네. 자, 이렇게 제가 그 티켓을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은 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유 뭘 그걸 또 못 받았다고 하셔야 돼요.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순애님께는 다시 H마트의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곡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뽀들현더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글 하나 보내주셨네요. 아울러서 퀴즈도 보내주셨는데, 오, 요거 아주 괜찮네요.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솔직히 제가 좀 편한 건 있어요. 네. 입만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에게 전달자 역할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 안 해주시면 제가 또 이 두 시간을 열심히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좋은 곡도 좋은 글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퀴즈도 청취자분들이 내주시면 그에 대한 보답해드려야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상품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뽀들현더님 너무 감사하고요. 차분해지는 법 보내주셨어요. 요거 저한테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해주고 나서 바라지 말자. 두 번째, 스트레스를 피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자.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놓자. 또 울고 싶을 땐 소리내어 실컷 울자. 숨을 깊게,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자. 잠들기 바로 직전에는 마음과 몸을 평안히.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고 싶은 말은 하자. 아,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하고 싶은 말 하고 나서 거의 한 70, 80%는 후회하거든요. 예, 어쨌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낫죠. 인생은 혼자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지 말자. 이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자. 자신을 위한 적당한 지출에 자책하지 말자.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자.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자. 하루 일을 돌이켜보는 명상의 시간을 갖자. 잔잔한 클래식을 듣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몇 개 정도 해당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꽤 많이 실천하고 있는데요. 해주고 나서 바라니까 괴로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해주고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는 해요. 하나님이 대신 보상해 주세요. 인간들이 해주는 보상은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저는 주로 좀 이렇게 피하지 않는 편이고, 스트레스야? 그래? 너 스트레스야? 나 성운경이야? 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놓자. 제 별명이 또 right now 아닙니까? 저랑 한 집에 살고 있는 분이 제 별명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Right now. 저는 바로 지금 해야 되거든요. 이 밖에도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요거는 제가 잘 안 돼요. 상처받는 것 조금 두려워하는 편인데 그래서 미리 다 잘라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사랑이 없잖아. 괜히 상처받을까 봐. 좋은 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 제 마음속에 좀 새겨야겠습니다. 몇 개는 제가 또 노력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자, 신청곡은요. 더 클래식이 부르는 마법의 성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악도 듣고 있으면 뭔가 좀 차분해지는 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0: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들려드렸습니다. 송은경의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난다의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랄랄라 퀴즈 이어집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자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탕부터
1: 703-354-1950 703-354-1950.
3: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량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5: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6: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5: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6: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가수들과 노래를 들으시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자, 오늘 정답자 발표하는 날인데요. 지난주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퀴즈 공통점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퀴즈부터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바로 고요태의 멤버죠. 김정민의 우리의 꿈이라는 곡입니다. 믿지 못하라 말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TM이라는 분께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아주 이모티콘까지 여러 개를 붙여서 너무 정성스럽게 보내주셨어요.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라라라 퀴즈 정답은 바로 백댄서 하다가 가수로 독립해 성공한 가수들이었습니다. 노래보다는 가수에 집중을 해주셨다면 맞출 수 있는 그런 퀴즈였는데요. 백댄서 혹은 백업댄서 출신 가수들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써보내주셨고요. 보충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인술이 가수 한백희 무대에서 백댄서로 활동. 한국 가요계 역사에서 최초로 전속 백댄서 팀을 무대에 도입한 선구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백희는 바로 김완선의 이모라고 불리는 분이었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완선 데뷔 전 인순이와 리듬터치에서 백댄서로 활동을 했었고요. 세 번째 가수 B 역시 박진영과 박지윤의 백댄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박진영도 가수 김건모의 백댄서로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고요태 김정민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가수 엄정화의 전담 댄서였으며 V맨 출신으로 이번 주 정답은 백댄서 출신 가수들입니다. Congratulations. 우리 팀에게는요 저희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영문으로 된 이름과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퀴즈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상품 드립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을 맛보실 수 있는 곳.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한국의 맛을 맛보실 수 있는 곳.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로운 퀴즈 나갑니다.

이번 주 퀴즈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곡보다는 역시 이번 주도 가수를 좀 신경 써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들으시는 곡 이수만의 행복.

가사 들으시는 곡 뭐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강남 스타의 싸이의 곡인데요. 와, 도대체 공통점이 뭘까? 갸우뚱 하시는 분들, 에 보입니다, 보입니다. 노래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수들에게 집중을 해 주시고요. 이 가수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아이유가 피처링했어요. 박재범의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 다섯 가수의 공통점 아시는 분들은요, 카톡을 통해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늘 나라랜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라랜드는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블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모,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3일 혹은 1-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순종이라는 조수진 씨의 음성으로 오늘은 전해드렸는데 찬양과 함께하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순종함의 연속이었던가 새삼 나의 삶의 시간을 돌아보는 그런 찬양과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순종함으로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송 두 시간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피아노 연주가 중간에 참 좋죠. 송영주라는 정말 CCM에서는 보석 같은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작곡을 하시기도 하고 앨범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CCM 사역자들과 함께 작업을 참 많이 하셨죠. 항상 그의 피아노 연주에는 그런 부드러움이 따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주 씨가 함께한 김형미 순종합니다를 전해드렸고요. 또 주님의 손이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참 친숙한 송승현 씨가 부른 순종을 전해드렸습니다. 달빛서리님께서 찬양 반주를 이쁘게 하고 싶어요. 발전이 없을까 염려돼요 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들으신 그런 피아노 연주처럼 열심히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투자하고 연습하시면 분명히 나아지실 거예요. 그쵸? 응원하면서 응원의 커피 한 잔 모바일로 보내드릴게요.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그리고 박종수님도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오늘 우리 큰딸 42회 생일인데 아버지 천국 보내고 처음 맞는 날 어제 오리 주물럭에 추어탕에 순대국에 나물에 나물도 6가지나 해서 가져다 주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청하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단 한 사람님도 마음꽃처럼 하루는 햇살처럼 오늘도 미소 짓는 하루 보내시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커피향기님도 와주셔서 단 한 사람님 또 커피향기님 두 분께도 모바일 쿠폰 커피향기라고 보내오셨으니까 커피향기님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찬양은 먼저 오신실하신 주 어제 생긴 밴드 찬양 준비인데요. 8751님 마을 활동하면서 단합이 잘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리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신실하신 주 신청할게요 하셔서 8751님 신청곡 함께하면서 역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신혜숙님께서 수요예배 가면서 방송 들으신다고 또 림프 마사지도 가신다고 조준모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남겨주셨는데 이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준모의 찬양 전해드리고 신혜숙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는 약간 추억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어요. 조대경 최종길 바다에 뜨는 별. 맞아요. 이 곡은 뭔가 추억이 아슴아슴 아른아른 추억이 방울방울 이런 느낌이 살짝 있죠. 최명자 씨의 찬송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이어봤는데 아롱별님께서 추억이 아롱아롱 하셨어요. 밤 시간대에 은디님을 통해 바다에 뜨는 별을 알게 되어서 자주 들었어요. 어디에 계시든 고운 목소리 다시 들을 수 있겠죠? 라고 하셔서 네, 다음 주부터는 밤 10시에 퓨전 FM 또 CBS 레인보우로 함께해 주세요. 푸른 동사님께서 어떤 님의 신청곡이었을까요? 바다에 뜨는 별, 28살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때 주님의 품을 처음 느꼈고 알았던 그때 그 은혜 잊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참 감사한 이런 찬양의 나눔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듣는 누군가가 아 맞아 이 곡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었지 하고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저희가 드리는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참 다행인 게 제가 이민식 님께서 그 외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따로 그 핸드폰 번호가 없단 말이죠. 레인보우로 등록하실 때.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송 받으시는 주소에는 반드시 전화번호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 배송 그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발송 시에 전화번호가 없으면 어떤 시스템에서도 배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왜 안 오지? 선물이 왜 안 올까? 궁금해 하셨나 봐요. 장인어른 핸드폰 번호를 비공개로 지금 비공개 잘 하셨거든요. 비공개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우리 아버님께서 왜 안 오나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개편 전에 이렇게 확인이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세요. 이민식님 장인어른의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주소는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비공개로 남기실 때 주소 받으시는 분의 정확한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리셋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 들을 때마다 너무 큰 은혜가 된다고 신청하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라 살아내라 이 곡도 역시 신청하신 분 계십니다. 이 곡은 나무엔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자, 사연 두 분 사연만 조금 더 소개해드릴게요. 천상의 목소리님께서 정유나 딸입니다. 43세고요. 우리 딸의 가정이 늘 건강하고 하나님을 제1로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군포 지샘병원 교회가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연 주셨어요. 3459님께서는 출퇴근 때만 조이포유를 들을 수 있었던 50대 아지매인데요. 잘 관리되고 있던 크론 증후군이 갑자기 강한 활동기를 맞아 지난주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상황은 무척 안 좋지만 그래도 그 덕에 축복송을 마음껏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엄마 없이 일주일 넘게 엉망진창이 되었을 집을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살림을 하느라 힘들 남편을 위해 하루빨리 주님께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하며 큰아들이 좋아하는 찬양으로 신청곡 남겨봅니다. 아이자의 61곡 중에서 한 곡 청해볼게요. 라고 하셔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도 전해드리고요. 3459님 잘 회복되시길 응원하면서 일주일째 엄마가 부재 중이라 엉망인 엉망이겠죠. 그 갑자기 무슨 모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육족 마늘빵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면서 또 엄마의 귀한을 기다릴 가족을 응원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좋아하시겠죠. 받으실 수 있는 주소는 지금처럼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 채팅방 들어오셔서 비공개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0: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나무에 내 살아라, 살아내라, 리셋, 내 평생에 가는 길.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사이에 두고 공산 시하의 동독과 자유 진영의 서독으로 분리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동베를린 사람들이 한 트럭의 쓰레기 더미를 장벽 넘어 서베를린 쪽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너희들의 민주주의 이념이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서베를린 지역에는 그로 인해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며칠 후 서베를린 사람들 역시 한 트럭 분량의 무언가를 가득 실어 동베를린 쪽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악취나는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통조림과 또 쉽게 부패하지 않을 식량 그리고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남에게 줍니다. 크리스천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의 책 열매 맺는 지도자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래전 이와 흡사한 일이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나무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셨습니다. 마치 동독 사람들이 냄새나는 쓰레기를 서독 쪽으로 쏟아버렸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몹쓸 짓을 한 인간에게 저주와 심판 대신에 사죄의 은총과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치 서독 사람들이 쓰레기 대신에 각양 좋은 것들로 쏟아 부었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남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2: 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닥다리 이야기, 하나님의 침범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이끄시며 역사를 전개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 또는 좀 적극적인 표현을 쓴다면 침범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침범으로 인하여 그 침범을 경험한 인생은, 영혼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공으로 그 인생을 장식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반복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야곱의 인생의 한 장면은 하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경험한 사건이며 오늘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침범입니다. God's intervention. 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꼭 경험해야 말만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프랜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19세기 또 20세기 초의 영국 시인입니다. 이 프랜시스 탐슨은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J.R.R. 톨킨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1907년에 이 탐슨이 사망했을 때 크리스찬 사상가요 작가인 G.K. 체스터턴 얘기하기를 우리는 가장 위대한 시적 에너지를 잃었다고 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시적 에너지, poetic energy를 잃었다고. 이 위대한 시인 탐슨에게는 그러나 과거가 있었어요. 과거. 그는 의사인 아버지의 소원에 따라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던 시인이 되고 싶어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 소망을 떨치지 못하고 의대를 그냥 집어치고 젊은 나이에 집을 물품으로 뛰쳐나와 런던 거리를 배회하며 성냥을 팔고 하는 단순 노동을 통해 자기 생계를 꾸려가며 작가의, 시인의 꿈을 계속 키워가려 했습니다. 밤에는 템즈강에서 강가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고, 그러나 그 과정에 안타깝게도 탐슨은 아편에 손을 대게 되고 아편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나 그는 그 음성을 계속 대적하고 밀어내치고 자기의 인생을 추구했습니다. 한 3년여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한 주님을 사랑하는 한 부부를 만나 그는 건강과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대표적인 시 The Hound of Heaven, 하늘의 사냥개,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The Hound of Heaven이라는 명시를 쓰게 됩니다. 182개 절로 엄청나게 길고 어려운 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던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집요하게 추적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자서전적인 시요 명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부를 서두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네. 밤과 낮의 계곡 속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네. 세월의 곡선 저 바닥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 깊숙이. 나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네. 눈물 속으로 또는 지나치는 웃음 속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프랜시스 탐슨을 포기하거나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탐슨은 자기를 따라오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의 시 가운데 또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발, 그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고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았고 정확하게 의도한 속도로 장엄한 긴박감과 함께 하늘의 사냥개와 같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아멘 할 만한 구절입니다. 인생의 아픔을 인생 초기에 경험했던 이 탐슨에게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은 하늘의 사냥개라고 표현할 만큼 대단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사기꾼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했다고 말은 그렇게 했고 겉으로 행동도 그렇게 했으나 그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결국 그런 범죄를 통해 도망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죠. 그 하나님, 그 야곱을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 떠났다고 되어 있는 표현 도망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란으로 향하는 도망자 야곱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가로채고 엄마와 함께 공모해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두 아들을 다 잃을 만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고 큰아들은 살인자가 되어 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리브가는 작은아들 야곱을 자기 오라비 집으로 피신시키도록 결정을 하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상황 우리 작은 아들 에서 야곱마저도 이방인을 아내로 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 설득하며 이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여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앞으로 20년간의 타향살이입니다. 20년간의 실상 감옥 생활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20년 타향살이 하는 동안에 리브가는 죽게 되고 그래 결국은 비극의 순간이었고 속임수의 비극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건 뭐 한여름밤에 낭만적인 캠핑이 아닙니다. 텐트도 없고 별을 단신 돌을 베개 삼아 이 베개 삼아라고 하는 표현은 한편 보호용이기도 합니다. 뭐 맹수가 오거나 하면 돌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도망자의 길 앞날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 생각, 아버지 이삭 생각,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지 모르는 에서에 대한 생각, 이미 사흘 정도 걸어왔습니다. 먹을 것도 점점 떨어져가는 상황,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마보이로 살아왔던 야곱이 마마가 없는 정황에 빠져들고 맙니다. 야곱은 특별한 생각이 없이 그저 해가 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곳에 유숙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인데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 자리에 야곱은 모르는 채 지금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제 재확언시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방문하시는 사건의 상징적인 또한 현실 그대로의 묘사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기꾼이며 도망자인 야곱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침범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범입니다. 마치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던 사울에게 승천하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침범. 이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 약 500마일 이상의 거리요 한 달 이상 여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긴 여정 가운데 창세기 저자는 단지 여기에 1박 2일 그리고 베델을 초점 맞춰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며 나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다짜고짜. 그리고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 되풀이하시며 창세기에서 이게 다섯 번째 약속 표현입니다. 15절에 야곱 개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내 아버지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모든 걱정거리를 제거하시며 죄책감도 제거하시는 용서의 선언도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합니다. 야곱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서 그가 어설프게 알고 원했던 그 장자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침범입니다. Talking about God's sovereign love, sovereign intervention.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예, 돌베개 인생을 사닥다리를 차고 찾아오십니다. 상당히 시적으로 창세기에 묘사가 되어 있죠.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천사들을 동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야곱을 만나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야곱의 무거운 죄짐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무거운 죄짐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무거운 죄짐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죄짐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를 들고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는 다 절망이요 패망이며 패배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며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셔야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며 원수인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냥개의 집요하심으로 우리를 끝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내 속에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절대 아니죠. 마트마 간디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격을 지닌 것이라 지녔던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 을 바로 이해한다면 예배가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의 폭을 조금이라도 만져봤다면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며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하나님의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지니며 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른 모든 것도 놓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자주 베델로 가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방문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습을 노출시키며 나의 부족함 투성인 모습을 노출시키며 그러나 천사들을 동원하며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들어보신 거 같죠? 별이 빛나는 밤에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나 찾아보세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를 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온기를 느껴보도록 하세요. 신비주의라고 뭐 이 정도는 할만합니다.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그 별빛 아래서 찬양해 봅시다. 한번 우리 수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수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의 역설이다. 사랑의 역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영원히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오늘 예배당으로 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몇 마디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돌베개 같은 인생, 돌베개 같은 이 인생을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며 찾아와 주십니다. 이 사닥다리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사닥다리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다나엘이 있었고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이 있었고 또 누가 더 있었을지 모르죠. 당신의 사역 초기에 이 말씀 먼저 당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고 오신 분, 하나님을 끌고 내려오신 분, 당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위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야곱이 봤던 그 환상이 현실이 되는 시점입니다.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주권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서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현실로 발전, 확장,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설명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에베소 2장 6절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실존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이 몸을 입고 계속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며 살아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이 시간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뵙고 영광을 뵙고 또 내려와서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귀하신 아름다운 얼굴을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해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가장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점점 더 아름답게 점점 더 아름답게 완성하실 줄을 이루실 줄을 He will perfect it 내가 확신하노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는 인생을 나는 살고 있습니까? 즐기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혹시 도망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찾아오실 겁니다. 혹시 과거의 거짓말 때문에 후회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혹시 내 속에 남아있는 야곱의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동반하시며 사닥다리를 타고 찾아오십니다. 그 천사들이 나의 아픔을 빼앗아 하늘로 오르락 올라가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물을 가지고 내리락 아래로 내려와 우리 품에 안겨줄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발의 그 발걸음 서두르지 않았고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았고 정확하게 의도된 속도로 장엄한 긴박감과 함께 하늘의 사냥개와 같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 소리 원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지금도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내 아픔을 그 천사들의 손에 넘겨주어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지고 다시 나에게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의 저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그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짓밟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려고 우리에게 짓밟힘 당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지 맙시다.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우리의 수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밟고 우리는, 아니 밟아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우리는 그저 또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겸손해지며 더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내 것으로 취하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닥다리 되어주셔서 감사 찬양드리며 한 주간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올라가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닥다리를 만지작거리세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사닥다리 끈적끈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대로 여실히 묻어있습니다. 두 사닥다리 이야기. 야곱의 사닥다리, 나의 사닥다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에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 주님께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이루실 줄을, 완성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I'm just fine. 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합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 사닥다리 때문에 한 주간 주님 마음껏 찬양드리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같은 저질적인 인생을, 사기꾼의 인생을, 약탈자의 인생을 왜 선택하셔서, 아니 에서가 더 나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기에 제가 구원받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말로만 감사드리는 야곱의 모습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저희들의 의지를 주 앞에 굴복시켜드리며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다시 내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닥다리인 것을 기억하며 발걸음 하나하나 더욱더 조심하며 세심하게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손, 발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겨가는 예수님 닮은 자리로 한 번 더, 한 번 더 저희를 옮겨주시옵소서. 과거에는 교활한 야곱이었으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 속에 저희 인격을, 저희의 말과 행동, 저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주제가 되시는, 그래 저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또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잊지 아니하고 사닥다리 사닥다리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짚고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기 원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 심령 백성들, 또 가정 가정 위에, 저희 교회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3: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이틀째 공습에 대응해 바레인 등 중동 지역 미군 기지 18곳을 공격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를 선언하면서 중동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토마호크 미사일 48발을 동원해 이란의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란이 미국의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폭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공급 불안에 직면한 아세안 국가들의 LNG와 LPG 공급 확대를 추진하며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공급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베트남은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석탄 생산 확대를 허용했습니다. 아마존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17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확보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AI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 발행과 대출 등 부채 조달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AI 기업 경영진들과 만나 기업의 부를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산업 성장에 따른 부의 재분배와 국민 환원 방안이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BI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웹사이트 13개를 압류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허위 채용 공고를 통해 미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기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고객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JP모건 체이스 등 주요 대형 은행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트럼프 대통령 관련 계좌 폐쇄 의혹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급성장하는 예측시장 산업에 대한 연방 규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포츠와 선거 베팅의 성격을 재정의하는 가운데 업계와 게이밍협회는 시장 위축과 도박 규제 논쟁을 둘러싸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퇴직연금 TDF에 종신연금 기능을 결합한 새 상품을 선보입니다. 은퇴 후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수요가 늘면서 미 퇴직연금 시장에도 평생연금형 상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란은 11일 이틀째 이어진 미군의 공습에 대응해 걸프국의 보복성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중동지역 미군기지 18곳을 향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어제에 이어 이틀째 바레인의 미 오함대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이라크 북부 하리르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군용 레이더도 타격했다고 이란은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누르뉴스는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 선박에 폭격을 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이번 공격은 앞서 미군이 이날 새벽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를 발표한 지 약 3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란은 무력 공방 이틀째인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고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4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해 이란 수도 테헤란 근교 등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군이 이날 이란 목표물을 겨냥해 토마호크 미사일 49기를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했다며 공격은 악랄하고 폭력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의 공격 목표물 중 일부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40마일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고 또 다른 목표물 일부는 페르시아만에 접한 이란 서부 해안 지역에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이란 폭격은 곧 멈출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란이 미국 협상팀이 제시한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내일 밤 그들을 폭격해 박살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이란 당국자와 통화했으며 이란 당국자가 자신에게 공습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0: 유저분들에게 무료 티켓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770장의 무료 티켓을 배포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 역시 500장의 월드컵 경기 무료 티켓을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최근 뉴저지주가 월드컵 경기 무료 티켓 770장을 중증 어린이 환자나 가족, 그리고 해외 파견 중인 군인 가족, 간호사나 응급구조대원들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10일 수요일 캐티오컬 뉴욕주지사는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와 군인 가족, 응급구조요원 등을 위해 월드컵 무료 티켓 500장을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New York is World Cup. And I want you to be there. That's why I'm so excited to announce. They're going to be giving away 500 free World Cup tickets to New York residents. How about that? Check out our website to learn more.
1: 이는 뉴욕과 뉴저지가 월드컵 개최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비싼 티켓으로 인해 경기 관람에 나서지 못하고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 축제가 특정 부유층만을 위한 경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뉴욕 무료 티켓 500장에 당첨된 사람들은 경기 입장권뿐만 아니라 경기장 왕복 무료 셔틀버스 이용도 함께 제공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월드컵은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며 값비싼 티켓을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뉴욕커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티켓은 뉴욕주 YMCA 연합과 터널 투 타워스 파운데이션을 통해 배포됩니다. 배포 대상 지역은 뉴욕시를 포함해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락클랜드 카운티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무료 티켓은 FIFA 월드컵 뉴욕 뉴저지 조직위원회가 확보했으며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지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가 월드컵 개최지 혜택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티켓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도 소란 만단의 뉴욕시장은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 경기 티켓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50짜리 저가 티켓 1,000장을 추첨을 통해 9장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티켓 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FIFA의 특별 승인을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지역은 2026 FIFA 월드컵 기간 동안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총 8경기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개최지로 선정돼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이런 가운데 미국 입국 비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 국민들이 비자 발급 제한으로 북중미 월드컵 경기 관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관람하려는 축구 팬들의 미 입국, 비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올바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매우 긴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람들이 외국에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중동 전쟁 여파로 미 이외의 축구 팬들이 미 입국 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좀 더 수월하게 미 입국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영국 BBC 방송이 분석한 자사 월드 서비스 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국 가운데 4분의 1 이상의 국가 국민은 미 입국이 금지되거나 강화된 조치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티, 이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국민은 미국이 월드컵 관전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미 현지에서 경기 관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라크의 경우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라크는 미 영사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FIFA는 이 정도 수준으로 입장권을 팔아본 적이 없다면서 그렇게 많은 입장권을 이렇게 빨리 판매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 입장권 판매 수준이 놀랍고 가장 큰 성공이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이란이 11일 이틀째 이어진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아람비안 중앙군사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발포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선박 두 척을 겨냥해 이란군 발포가 이루어졌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발표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발표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10일 스페인 카탈로니아의 거장 안토니오 가우디 이 코르네트 파괴 100주기를 맞아 그의 대표 걸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중앙탑을 축복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1882년에 착공해 145년째 건설 중인 미완의 성당으로 이날 행사에는 치복을 추진 중인 가경자 가우디의 백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탑 완공으로 이 성당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가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는 레오 14세 교황 스페인 방문 일정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탑을 봉헌하면서 불과 색채, 빛으로 만들어진 도드라진 교리 교수이자 건축학적 걸작이라며 우리는 모두 이 건물에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의 섭리는 자연에 들어있다고 본 가우디의 신념대로 성당 기둥들은 숲을 형상화했으며 내외부의 모든 구조물에는 가톨릭의 상징이 담겼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10일 저녁 프랑스 파리에서 특별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조수미의 40주년 기념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2024년 처음 개최된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 우승자들도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콘서트에 앞서 조수미는 40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며 한여름밤의 꿈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 많은 것을 깨달았고 원하고자 하는 꿈을 다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수미는 이어 나는 앞으로도 스스로를 믿으며 젊은 음악가들을 돕기 위해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음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더 책임감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다음 달 열리는 제2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를 홍보하는 차원이기도 했습니다. 조수미는 젊은 성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국제 콩쿠르를 만들었습니다. 2024년 프랑스 중부 시골 마을의 한 고성에서 제1회 대회를 열어 5명의 우승자를 배출했습니다. 조수미는 이후 이들 우승자와 함께 한국, 중국 등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올해 2회 대회는 다음 달 6일부터 11일까지 같은 고성에서 열리며 전 세계 55개국에서 500명 이상의 젊은 음악가들이 지원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문배술
4: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6: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7: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6: 703-354-1950 703-354-1950.
8: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9: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8: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9: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8: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10: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8: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9: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1: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 버지니아주 라우던 카운티 공립학교의 아론 스펜스 교육감이 10일 연방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학교의 트랜스젠더 학생 관련 정책을 둘러싸고 공화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규 기자입니다.
13: 버지니아주 라우던 카운티 공립학교의 아론 스펜스 교육감이 10일 연방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학교의 트랜스젠더 학생 관련 정책을 둘러싸고 공화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스펜스 교육감은 이날 다른 두 명의 학군 관리자들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 학교 운영 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에 응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별도 정책을 운영하는 학군들에 대해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미시간주 공화당 소속이자 위원장인 팀 월버그 연방하원 의원은 라우든 카운티와 시카고 공립학교를 언급하며 내가 해당 학군의 학부모라면 아동학대와 방임을 이유로 소송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공립학교가 직면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소속 바비스코드 의원은 이미 많은 학군들이 예산과 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스펜스 교육감은 지난해 스톤브릿지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남학생 탈의실에서 다른 학생들을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으며 이후 법적 분쟁과 연방교육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플로리다주 제6선거구를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 랜디 파인 연방 하원 의원은 스펜스 교육감에게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파인 의원은 남학생인 척한 여학생이 남학생 화장실에서 다른 학생들을 촬영했는데 왜 해당 학생에게 징계가 내려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펜스 교육감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파인 의원은 이어 증언에 참석한 교육 관계자들에게 플로리다 학교들은 여러분의 학군에서 벌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스펜스 교육감은 자신의 학군이 상식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우리 학군에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학생을 촬영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정책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펜스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나의 역할은 연방법과 주법 그리고 지역교육위원회가 채택한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협력해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와 학교 내 안전 문제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공화당은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 학교 정책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일부 교육계는 학생 보호와 차별 방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교육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2: 아마존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CTNN 등으로부터 17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확보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자금 조달 경쟁이 가속하는 모습입니다. 아마존은 8일자 공시에서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로부터 이번 대출을 받았으며 운영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출은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딜레이드 드로우 텀 론 방식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즈 등 빅테크 기업들은 AI 투자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왔으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 4개사의 올해 자본 지출은 6,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술 기업들은 그동안 주로 의존해온 현금 흐름 대신 채권 발행 등 부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메타는 지난해 10월 사상 최대 규모인 최대 3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신청했고 알파벳은 지난달 처음으로 엔화 표시 채권 발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아마존은 9일 캐나다 달러 표시 회사채를 140억 달러 규모로 발행했는데 이는 캐나다 회사채 시장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달 알파벳이 세운 종전 기록을 크게 웃돕니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 3월에도 145억 유로 규모의 유로화 채권을 8개 만기 구조로 발행해 유로 회사채 시장 최대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연초 이후 아마존이 발행한 채권 규모는 7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 오후 들어서는 산발적인 뇌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최고 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 기온 75도, 섭씨 24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 낀 하늘을 보이겠고 오후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발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뇌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6도, 섭씨 36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후반에도 뉴욕과 워싱턴 지역 모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고 오후 시간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소나기와 뇌우 가능성이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K라디오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요즘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최고의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4: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6: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7: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6: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7: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6: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7: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논란 속에서도 급성장하는 미국의 예측시장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이 마련됐습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10일 새로운 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예측시장 산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폴리마켓, 칼시 등 예측 배팅 플랫폼은 외국에 대한 군사 개입부터 축구 경기, 선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건의 결과에 대해 예, 아니오 형태의 이분법적 계약을 사고팔 수 있게 합니다.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런 배팅이 경제적 효용이 없고 공익에 해롭다며 금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연방법상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범죄와 테러, 전쟁, 도박 등이 연관된 거래에 대해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차단할 권한을 갖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날 스포츠 경기와 순수한 우연에 의한 게임 모두 도박에 해당한다고 잠정 판단하면서도 스포츠 결과 배팅은 공익에 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반면 순수 도박성 배팅은 공익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업계의 주요 수익선인 선거 배팅은 공익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예측시장 운영업체들의 잠재적 걸림돌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위원회는 선거나 오스카상 등 시상식 배팅은 도박이 아닌 경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선거 배팅에 대해 다른 통상적인 규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이클 셀리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규제안이 책임 있는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시장 건전성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안에 따르면 스포츠 점수, 승패, 토너먼트 진출 여부 등에 기반한 예측시장은 가격 발견 기능을 한다고 평가됐지만 선수 부상, 폭력, 유소년 스포츠, 심판 판정 배팅이나 승부 조작을 부추길 수 있는 배팅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여러 주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은 스포츠 기반 이벤트 계약이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빌 밀러 미국 게이밍협회 회장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제안이 스포츠 배팅의 정의를 재규정하려는 시도이며 예측시장이 주와 부족 정부의 세수를 불법적으로 잠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45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 SNS 중독 피해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미 법원이 두 기업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은 앞으로 수천 건에 달하는 유사 소송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미 법원이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패소한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의 캐럴린 쿨 판사는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두 기업이 SNS 중독 피해자인 원고에게 600만 달러를 배상하려는 배심원 평결을 유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두 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아동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을 채용해 케일리 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원고의 우울증 장애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평결했습니다. 재판에서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SNS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강변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메타와 구글은 이용자가 올린 유해 콘텐츠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 법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통신품위법 조항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가령 특정 이용자가 SNS에 음란물이나 범죄와 연관된 게시물을 올리더라도 이는 해당 이용자의 책임일 뿐 SNS 운영사의 책임은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쿨판사는 해당 법조항은 기업들의 SNS 플랫폼의 알고리즘 설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며 배심원단에도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는 고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당부했다면서 두 기업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원고 측의 주장은 통신품위법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시도라면서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측도 성명을 통해서 회사가 이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마크 레이니어 변호사는 기업들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서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와 구글이 이번 사건에 재심 청구, 항소를 하며 대응을 이어가는 것은 이 소송이 수천 건의 유사 사건의 향배를 가를 선도 재판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패소하면 향후 SNS 기업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미국과 동등한 강대국으로 포용하는 방향으로 대중국 정책을 급격히 선회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3: 미국과 중국의 정상은 지난달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양국 관계의 새 틀로 제시했습니다. 이 표현은 세계 2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대만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서 협력하고 적대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다고 뉴욕타임즈는 풀이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미국과 중국을 위대한 두 나라, 주요 2개국 G2라고 언급하며 양국이 대등한 초강대국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미국 아시아 당국자들은 이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포용할 의도가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때 중국을 상대로 보여준 공격적인 접근 방식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무역전쟁 보복 조치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이후 나온 변화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중국 정책은 아시아 전역에 불안을 촉발했으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조정하게 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급선회하는 대중국 전략에서 자국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전략 변화는 대만 이슈에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올해 초 의회가 승인한 대만에 대한 11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검토 중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남아시아 프로그램 책임자 밀란 바이시나브는 뉴욕타임즈에 대중국 전략 수렴이 미국과 인도 정책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아시아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미군은 태평양 섬나라 팔라우에 새로운 물류, 급유 허브를 구축 중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 내 훈련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 성령합니다.
1: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수천만 달러대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서 자산관리와 절세 전략 등을 배우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제 얼마나 주식을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성급한 매도나 무리한 보유보다는 장기적인 분산 매각 계획과 세금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12일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의 직원들이 갑자기 큰 돈을 만지게 되면서 부자들의 자산 관리 방식을 배우려고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받은 주식을 언제 또 얼마나 파는 게 가장 좋을지를 놓고 자산 관리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오픈AI 등 조만간 미국 증시에 상장을 앞둔 거대 기업들의 임원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이스X를 비롯한 기업 임직원들이 인생을 좌우할 만큼 엄청난 돈을 얻게 되면서 이를 관리할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스페이스X 주식 2140만 달러, 한화 약 326억 원 상당을 보유한 전 직원 A씨는 최근 IT 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자산관리 전문가 에릭 프랭클린과 이 문제를 놓고 상담했습니다. 프랭클린은 A씨에게 상장 후 보유 주식 일부를 팔라고 권했지만 너무 일찍 매도하는 것에 대해 주저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랭클린은 고객이 여전히 스페이스X가 특별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컴파운드 플래닝의 파사 슐먼 자산관리사는 고객이 분산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는 주식을 배당받은 임직원들은 회사 기업 공개, IPO 이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적인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시기에 주식을 팔려고 애쓰다 보면 머리가 아플 수 있지만 분명 자신에게 좋은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처캐피털 투자가이자 가상화폐은행 앵커리지 디지털의 공동 창업자인 디오고 모니카는 후자한 기업이 상장했을 때 지분 매도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상장 때 지분의 20%를 매도하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60%를 추가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나머지 20%는 회사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계속 보유합니다.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 AI의 직원들은 비적격 스톡 옵션, 인센티브 스톡 옵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임직원 주식 매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주식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보상 주식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면 예상치 못하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너무 많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비적격 스톡 옵션을 너무 많이 행사하면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 스톡 옵션도 자칫 큰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스톡 옵션을 행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타이탄의 공인재무설계사 지오바니 티소는 세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IPO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세금은 여전히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의 부를 국민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AI 기업 경영진 12명에서 15명과 백악관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돌려주는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은 매우 부유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큰 지지를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가 이들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 정부가 AI 기업들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과 관련해 질문을 받았고 AI 기업들과 만나 이들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분이 미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술업계가 점점 커지는 사회적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워싱턴 정가와 실리콘밸리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에 불을 지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자리 감축, AI 데이터센터 수요 폭증으로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 사회적 혼란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면서 AI 기술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일 나온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이 AI의 부상으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퀴니피학대가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55%가 AI를 유익한 힘이 아니라 해로운 힘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오픈 AI와 엔트로픽은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경우 자신들의 부를 재분배하는 공공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환원 방식 중 하나는 국부펀드가 이들의 AI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국민에게 분배하는 방식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은 현재 1조 달러에 가까운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으며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뉴스를 통해 생생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시간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요. 6월 10일자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소도시 시장과 그녀의 남자친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중국의 거대한 프로파간다, 즉 선전 마케팅 조직에 관한 뉴스입니다. A mayor, her boyfriend, and China's mysterious propaganda machine. 어느 시장과 그녀의 남자친구, 그리고 중국의 미스테리한 선전기계 사건의 중심인물, 아케이디아 시의 전 시장, 에일린 왕에 대한 기사.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사건의 지난 2월, 에일린 왕 시장의 취임식 연설 중 일부입니다. As Americans, and especially as elected officials, our loyalty must always be clear to this country, to our constitution, to our residents, and to no one else. 미국인으로서, 특히 선출직 공직자로서 우리의 충성은 항상 분명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헌법,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향해야 하며 그 외에 누구도 안 됩니다. Loyalty, 바로 충성 또는 애국심이란 의미죠.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공직자로서 나라에 충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하지만 이 감동적인 연설이 있은 지 불과 석 달 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Federal prosecutors announced that Ms. Wang, 56, had agreed to plead guilty to acting as an illegal foreign ag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연방검찰은 올해 56세의 왕 씨가 중국 정부의 불법 외국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Plead guilty,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다. 그리고 foreign agent, 직역하면 외국 대리인이지만 맥락상 외국 정부의 스파이 또는 정보원을 뜻합니다. 미국에만 충성하겠다던 시장님이 알고 보니 중국 정부의 지령을 받는 비밀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녀는 결국 유죄를 인정하고 시장직을 사임했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왜 미국의 이 작은 소도시 시장에게 접근했을까요? 아케이디아 시는 중국 부유층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주민의 65%가 아시아계인, 이른바 Chinese Beverly Hills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왕 씨와 그녀의 약혼자였던 마이크 선은 이곳에서 US News Center라는 뉴스 웹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According to her plea agreement, Ms. Wang and Mike Sun operated a website that circulated pro-Beijing propaganda at the direction of Chinese government officials. 유죄 합의서에 따르면 왕 씨와 마이크 선은 중국 정부 관료들의 지시에 따라 친중 성향의 선전물을 유포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circulate pro-Beijing propaganda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친중 성향의 프로파간다, 선전물을 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중국 관료에게 보고하자 중국 측에서 고맙다, 지도자라며 칭찬을 건넨 메시지를 받은 사실까지 발각된 것입니다. 중국 정부 당국은 그녀를 New Political Star, 정치권의 신성으로 부르며 장기적으로 미국 고위 정치권까지 영향력을 넓힐 꿈나무로 키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작년 12월 공범이자 연인이었던 마이크 선이 먼저 체포되어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왕 전 시장은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 During a city council meeting, Ms. Wang reversed course from her previous statements, flatly denying that Mr. Sun had ever been her fiancé. He was now her ex-boyfriend. 시의회 회의에서 왕 씨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선 씨가 자신의 약혼자였다는 사실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냥 전 남자친구일 뿐이라는 거죠. Reverse course. 태도를 급변하다, 방침을 뒤집다 라는 뜻이고요. Flatly deny는 단호하게, 딱 잘라 부인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과거 공식 석상에서 내 삶의 진정한 리더인 약혼자 마이크 선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던 그녀가 일이 터지자 그 사람은 그냥 전 남친일 뿐이고 나는 사랑하는 남자를 잘못 만난 꼭두각시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미국 지방정계에 깊숙이 침투한 중국의 스파이 스캔들, 그리고 위기 앞에서 그 사람은 그저 전 남친이라며 선을 그은 전 시장의 이야기, 중국 정부의 비밀 도청 내용, 당적까지 바꾸며 모은 엄청난 자금이며 정치 동료들은 전혀 기억도 못하는 무존재감이었다는 에일린 왕의 기사는 원문에서 더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꾼인 줄 알았는데 꼭두각시 중국 스파이였던 에일린 왕에 대한 기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흥미롭고 알찬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이틀째 공습에 대응해 바레인 등 중동 지역 미군 기지 18곳을 공격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를 선언하면서 중동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토마호크 미사일 48발을 동원해 이란의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란이 미국의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폭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공급 불안에 직면한 아세안 국가들의 LNG와 LPG 공급 확대를 추진하며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공급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베트남은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석탄 생산 확대를 허용했습니다. 아마존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17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확보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AI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 발행과 대출 등 부채 조달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AI 기업 경영진들과 만나 기업의 부를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산업 성장에 따른 부의 재분배와 국민 환원 방안이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BI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웹사이트 13개를 압류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허위 채용 공고를 통해 미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기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고객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JP모건 체이스 등 주요 대형 은행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트럼프 대통령 관련 계좌 폐쇄 의혹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급성장하는 예측시장 산업에 대한 연방 규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포츠와 선거 베팅의 성격을 재정의하는 가운데 업계와 게이밍협회는 시장 위축과 도박 규제 논쟁을 둘러싸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퇴직연금 TDF에 종신연금 기능을 결합한 새 상품을 선보입니다. 은퇴 후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수요가 늘면서 미 퇴직연금 시장에도 평생연금형 상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 덕분에 1억 배럴이 넘는 원유가 세계 시장에 공급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군이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한 결과 엄청난 양의 원유가 전 세계에 공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 소셜에 지난달 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및 기타 상전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라고 우리의 위대한 미군에게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오늘 나는 이 노력의 결과 1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해협을 통과해 공개 시장에 공급됐다는 것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200척 이상의 상선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극도로 성공적인 노력은 이란이 아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덕분이라면서 그들의 군은 패했고 그들의 경제는 무너졌고 이란은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매일 밤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끌어내왔다면서 오늘 처음 발표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요인과 석유 공급량을 밝힌 겁니다. 이런 석유 공급 덕분에 유가가 배럴당 $250가 아니라 85에서 $90 수준에 있는 것이라며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도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가 매우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4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 일대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들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가 이튿날인 5월 5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면서 하루 만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유조선 등 상선의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공개적인 작전을 중단한 뒤 비밀리에 비슷한 성격의 작전을 미군이 계속 수행해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미군의 민간 선박 해협 통과 지원과는 별개로 이란 측은 이 해협에서 봉쇄를 지속하고 있고 미군 역시 이란 항구나 연안으로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는 역봉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오늘 FIFA 월드컵 개막이 펼쳐지는 가운데 뉴욕에서 이민 단속이

0: 보건정책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이 뉴욕시에 전례 없는 규모의 아이스 요원들을 증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먼은 8일 박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 시민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수준의 아이스 요원들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미 작전 계획 검토를 마쳤으며 조만간 시행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먼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뉴욕주가 통과시킨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법안들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근 연방 이민당국과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단속 규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는 지방정부와 경찰이 아이스나 국경 순찰대와 공식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고 영장 없이 연방 요원들이 학교나 병원, 주정부시설 등 민감한 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과 교육기관 직원들이 영장 없는 단속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법 집행기관이 주민들과 접촉할 때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호먼은 해당 법안에 서명하지 말라고 호컬 주지사에게 사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컬 주지사가 서명을 했다며 뉴욕주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제한 조치가 결국 더 강력한 수준의 연방 단속을 불러오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인도계 부모 사이에서 우간다에서 태어난 이민자 출신의 맘다니 시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월드컵은 이민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며 이민자들은 선수, 코치로 활약하고 있으며 경기장에서 일하고 있고 관중석을 채울 뿐 아니라 이러한 이민자들이 월드컵 같은 스포츠 축제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 선수 가운데 6명이 이민자 출신이라며 이민자들은 미국 축구뿐만 아니라 뉴욕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어 아이스를 포함한 그 누구도 우리 공동체에 공포를 조장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 스포츠 팬들과 관광객이 뉴욕을 찾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민자 이웃들과 함께 설 것이며 뉴욕시를 분열시키려는 공격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민단속은 이민자 보호도시인 뉴욕의 가치를 결코 바꾸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We've heard threats time and time again from the federal administration. We want to be very clear about the fact that our values, our laws are non-negotiable. We are proud to be a sanctuary city. We are proud to be a city where of 8.5 million people, more than 3 million are immigrants. And we will fight any of these threats tooth and nail to ensure that this keeps being the city that we love and the city we live in.
0: 양측의 충돌은 뉴욕이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를 앞둔 시점에 발생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 FIFA 월드컵 경기가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리면서 뉴욕과 뉴저지로 관람객들이 몰릴 예정이며 특히 뉴저지는 결승전 개최지로 선정돼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는 이미 NBA 파이널 경기를 치르면서 대규모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축구 팬들과 해외 방문객들은 비자 발급 지연과 입국 심사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민 단속 확대가 월드컵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불법 체류자와 합법 이민자는 구분해야 한다며 당연히 불법적으로 미국에 남아있는 이민자들을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국가 안전과 치안을 위해 옳은 일이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일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국경 보안과 이민 단속 문제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2: 미 연방수사국이 중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웹사이트 도메인 13개를 압류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0일 이들 웹사이트가 전현직 미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운영된 가짜 컨설팅 업체들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인물들이 이 사이트들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컨설턴트나 분석가 채용을 내세운 허위 구인 공고로 지원자를 모집한 뒤 업무 관련 보고서나 비공개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보안 인가를 보유했거나 정부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과 미군 관계자들이 주요 표적이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운영자들은 도용한 신원 정보와 사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 등을 활용해 실제 컨설팅 업체인 것처럼 웹사이트를 꾸몄습니다. 또 링크드인 등 구인 플랫폼에도 채용 공고를 게시해 지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지원자들에게는 정보 제공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운영자들은 암호화폐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신원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정보 공유 동맹인 Five Eyes가 최근 온라인 채용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 공동 경고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Five Eyes는 중국 정보기관이 민간업체나 싱크탱크 관계자로 위장해 정부와 국방 분야 종사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허위 채용 공고를 통해 비공개 정보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소위 중국의 간첩 위협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고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중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월드컵 열기가 높아지면서 티켓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보안 업체들에 따르면 올 들어 월드컵 관련 인터넷 주소가 13,000개 이상 새로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악성 사이트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FIFA 공식 홈페이지와 결제 시스템을 모방한 가짜 티켓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하고 있습니다. 또 텔레그램, 왓츠앱, SNS 광고 등을 통해서 허위 티켓 판매와 불법 중계 링크를 유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드컵 티켓은 반드시 FIFA 공식 판매 채널을 통해 구매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SNS 광고는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결제를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노비가 6월 9일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의 한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재즈 공연을 열었습니다. 음악 봉사단체인 이노비는 양로원에 거주하는 다민족 어르신 70명을 대상으로 정통 재즈 공연을 선보이며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연주팀은 재즈 스탠다드 곡들을 중심으로 공연을 진행했으며 Fly Me to the Moon, Love 등 친숙한 명곡들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이노비는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해당 양로원을 찾아서 무료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2026년 6월을 페어팩스 카운티 총기 폭력 인식의 달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총기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카운티는 버지니아주의 긴급 중대한 위험 보호명령법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레드플래그 공공교육 캠페인을 재개했습니다. 비극을 예방하세요. 목소리를 내세요라는 캠페인을 통해 누군가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의 경고 신호를 주민들이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적법 절차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와 자료는 페어팩스 카운티 위험 예방을 위한 일시적 총기 회수 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기획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니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석유와 가스 공급 불안에 시달리는 아세안 국가들에 미국이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판매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랜드 국무부 장관은 전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 미래 포럼 행사에서 미국이 전략 비축 에너지 일부 방출을 모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랜드 부장관은 현재 에너지 위기는 각국이 에너지 자원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미국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현재 상황을 헤쳐나갈 뿐 아니라 정기적인 에너지 안보,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최근 필리핀의 에너지 수급난을 완화하기 위해 원유와 LPG를 공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미국이 아세안에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하며 안전한 에너지 공급 보장을 돕기 위해 아세안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술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일하도록 권장한다며 오늘 여러분이 인프라 파트너에 대해 내리는 선택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안보와 번영을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미국이 핵심 광물 투자 분야에서 아세안과 잠재적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유롭고 개방된 남중국해를 보장하기 위해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산 석유 가스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각국이 이란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난을 겪는 가운데 아세안은 지난달 초 필리핀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여름철 전력 성수기를 맞은 베트남 정부가 발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석탄 채굴 업체들의 증산을 허용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전날 성명에서 채굴 업체들이 내년 말까지 기존에 허가된 할당량보다 최대 15%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추가로 채굴된 석탄은 전력 생산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베트남 정부는 무더위로 이미 국가 전력망에 가해지는 부하가 막대한 데다 동남아의 폭염과 가뭄을 몰고 오는 엘니뇨 형상이 7월부터 심해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트남의 주요 전력 공급원인 석탄 화력 발전은 중동 전쟁으로 석유 가스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과의 친분 논란에 휩싸였던 빌 게이츠가 하원 조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이츠는 엡스틴과의 만남이 큰 실수였다고 인정했지만 성범죄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10일 하원 청문회에서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틴과의 교류가 심각한 판단 착오였다면서 그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게이츠는 이날 하원 감독위원회에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나는 엡스틴이 지속적으로 범죄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한 적도 그런 정황을 알게 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게이츠는 또 그의 섬이나 목장 플로리다 자택에도 간 적이 없다며 나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엡스틴이 내 결혼 생활 중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포함해 내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알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런 불륜은 엡스틴과의 교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내 가족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는 자신이 2011년 엡스틴을 소개받았으며 엡스틴이 글로벌 보건 사업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모금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엡스틴과의 교류는 제한적이었으며 2014년 12월 완전히 단절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게이츠는 엡스틴이 교류가 끊긴 뒤에도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이용해 교류를 이어가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의 엡스틴 사건 관련 문서 공개로 게이츠가 생전 엡스틴을 여러 차례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엡스틴의 범죄 행위를 조사해온 미 하원 감독위는 지난 3월 게이츠에게 의회 출석과 녹취 인터뷰를 공식 요청했으며 게이츠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게이츠는 엡스틴과의 친분이 공개된 후 자신이 설립한 재단 직원들과의 만남에서 러시아 여성들과 두 차례 불륜 관계를 가졌고 엡스틴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미 대형 은행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고객의 계좌를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 사법당국이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을 상대로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사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검은 최근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미 주요 은행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좌를 폐쇄하는 디뱅킹 조처를 했는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검찰이 금융기관 개혁, 회생, 강화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JP모건 체이스와 제이미 다이먼 CEO를 상대로 5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2021년 1월 미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직후 JP모건이 자신과 가족 관련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월 미 통화감독청에 은행들이 정치적 동기 또는 불법적인 사유로 고객 계좌 해지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법당국 수사는 통화감독청 조사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검을 이끄는 제닌 피로 검사장은 연방준비제도의 청사 리모델링 비용과 관련해 제롬 파월 전 의장을 겨냥한 수사를 개시하는 등 야권으로부터 정치적 동기에 의한 수사를 해왔다고 비판을 받는 인물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 오후 들어서는 산발적인 뇌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최고 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 기온 75도, 섭씨 24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 낀 하늘을 보이겠고 오후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발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뇌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6도, 섭씨 36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후반에도 뉴욕과 워싱턴 지역 모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고 오후 시간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소나기와 뇌우 가능성이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7: 여러분은 지금 K라디오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 10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3.10로 전장 대비 1.8%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0.03로 전장보다 2.07%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군사 경고를 보낸 것이 국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을 향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이어 기자들에게 오늘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도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X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해 절박함의 방증일 뿐이라며 어떠한 압박이나 위협에도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양측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아젠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제드 엘러브룩은 이러한 상황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차질이 생기거나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유명 자산운용사 피델리피 인베스트먼트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401k 상품에서 은퇴 뒤 평생 일정 소득을 주는 연금 기능을 도입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생규 기자입니다.
9: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2위의 타깃데이트 펀드 사업자인 피델리티의 이번 결정은 401k 적립금을 인출하는 은퇴 고객 중에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상품은 401k 플랜 안에 타겟 데이트 펀드의 연금 기능을 합친 것이 핵심입니다. 401k 적립금 일부로 일시금을 납입하고 매달 고정 금액을 받는 일종의 보험 계약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적립금을 주식시장에서 굴릴 때보다 수익률은 떨어질 순 있지만 하락장에 따른 손실 위험은 적고 예측 가능한 소득을 꾸준히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타깃데이트 펀드는 투자자의 은퇴 예상 시점을 목표로 삼아 초기엔 주식 등 공격적 투자를 펴다가 목표 시점이 가까워지면 안정 운용 방식으로 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하는 펀드로 한국에서도 많이 보급된 상품입니다. 미국에선 근로자가 401k에 자동 가입될 때 타깃데이트 펀드가 흔히 기본 투자 상품 디폴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피델리티의 이번 새 TDF 시리즈는 프리덤 라이프타임으로 불리며 적립금 일부를 대형 보험사인 뉴욕 라이프와 네이션와이드의 연금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해당 연금 상품의 연수수료는 0.14%에서 0.27% 사이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퇴직연금 시장에서 이처럼 타깃데이트 펀드의 연금 옵션을 도입하는 추세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미국 1위 타깃데이트 펀드 운용사인 뱅가드 그룹도 작년 12월 유사한 상품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블랙록도 현재 8개의 401k 플랜에서 연금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추가로 8개 플랜의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투자 컨설팅 업체 칼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연금 결합형 타깃데이트 펀드를 제공하는 401k 플랜의 비율은 전체의 4%로 파악됩니다. 이런 상품은 수년 전만 해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옵션이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4: 트럼프 행정부가 10일 이란군에 무기 조달을 지원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국방군수부를 대신해 무기 조달을 지원해온 개인 및 단체 9곳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 국적 개인 4명과 중국 및 홍콩 소재 기업 4곳, 이란 국적 개인 1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무부는 이란에 무기 조달을 지원한 이란과 벨라루스에 기반을 둔 단체 2곳, 개인 2명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8일 이란의 무기 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기업, 개인 등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경제적 분노 작전을 통해 이란군의 무기 획득 노력을 지원하는 해외 조달 네트워크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란군에 대한 어떤 지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9: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0: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루 수박회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건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1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1: 북유럽? 유럽?
1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리아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13: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9-1000

0: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전쟁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기 등급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꺾이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 등급 중 제일 윗단계인 BB플러스 등급과 CCC 등급 회사채 간 금리차가 6.4%포인트까지 벌어져 1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동전쟁이 3개월째 진행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초저금리 시대에 낮은 금리로 큰 자금을 조달했던 저등급 기업들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봉쇄로 유가를 비롯한 물가가 오르면서 부채가 많은 기업의 위험을 가중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저등급 채권에 대해 더 큰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신용펀드들은 과거 저금리 시절에 인수합병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피인수 기업에 쌓인 2조 달러 규모의 부채가 이제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겹치면 상환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런던 채권부문 그룹 책임자 미치 레즈닉은 물가 상승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현금 흐름은 줄어드는데 조달 비용은 올라가는 치명적인 이중고를 겪게 된다며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지펀드 글랜던 캐피털의 공동설립자 홀리킴은 이달 뉴욕에서 열린 블룸버그 글로벌 크레딧 포럼에서 경기 침체가 오든 오지 않든 2021에서 2022년 유행한 인수합병 열풍 당시의 부채로 인해 앞으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신용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신용투자자들은 상당수 기업이 높은 차입 비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크본드 스프레드는 지난 1월 기록했던 20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정크본드 안에서도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CCC 등급의 스프레드는 BB등급 스프레드의 5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레버리지론 시장의 성과도 엇갈렸습니다. 블룸버그 지수에 따르면 종합수익률 기준으로 CC등급 레버리지론은 이번 분기 8%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BB등급 레버리지론은 1.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CC등급 기업의 파산 위험이 너무 커지자 투자자들이 대출 채권을 헐값에 내다 팔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한 탓입니다. 핌코의 레버리지 파이낸스 책임자인 데이비드 포가시는 지금 고수익 채권 시장은 매우 양극화되어 있다며 고위험 채권들이 위험도가 훨씬 낮은 상품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안일한 자세를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2026 FIFA 월드컵이 시작되는 가운데 뉴욕 지하철이 세계 축구 축제 무대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MTA가 참가국들을 상징하는 특별 테마 열차 운행을 시작해 뉴욕과 뉴저지를 찾는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도시의 다양성과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시가 2026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맞이하기 위한 특별한 환영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지하철 노선별로 월드컵 참가국을 기념하는 국가 테마 열차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FIFA 월드컵 2026 뉴욕 뉴저지 개최위원회와 뉴욕시 MTA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참가국 48개국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열차 외부에 적용됩니다. 현재 1호선에서는 세네갈과 프랑스를 주제로 한 열차가 운행 중이며 R노선에서는 브라질과 모로코 테마 열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MTA는 앞으로 수주 내에 추가 열차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각 열차에는 참가국 국기의 대표 색상과 함께 자유의 여신상 횃불 이미지가 담겨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방문객을 환영하는 뉴욕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표현한 프로젝트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세네갈 국기 색깔로 꾸며진 열차가 할렘에 들어오고 모로코를 상징하는 지하철이 아스토리아를 지나갈 때 뉴욕이 얼마나 다양한 문화를 품고 있는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최위원회 측은 이번 월드컵이 역대 최대 규모이자 가장 포용적인 대회가 될 것이라며 도시 곳곳을 누비는 국가 테마 열차가 축구를 통한 세계인의 화합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을 상징하는 열차는 F노선에 운행될 예정이며 아르헨티나, 멕시코, 벨기에, 카타르 등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월드컵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이란은 11일 이틀째 이어진 미군의 공습에 대응해 걸프국의 보복성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중동지역 미군기지 18곳을 향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어제에 이어 이틀째 바레인의 미 오함대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이라크 북부 하리르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군용 레이더도 타격했다고 이란은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누르뉴스는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 선박에 폭격을 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이번 공격은 앞서 미군이 이날 새벽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를 발표한 지 약 3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란은 무력 공방 이틀째인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고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4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해 이란 수도 테헤란 근교 등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군이 이날 이란 목표물을 겨냥해 토마호크 미사일 49기를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했다며 공격은 악랄하고 폭력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의 공격 목표물 중 일부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40마일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고 또 다른 목표물 일부는 페르시아만을 접한 이란 서부 해안 지역에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이란 폭격은 곧 멈출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란이 미국 협상팀이 제시한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내일 밤 그들을 폭격해 박살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이란 당국자와 통화했으며 이란 당국자가 자신에게 공습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관영 매체는 자국 당국자와 트럼프 대통령 간 대화가 없었다며 인터뷰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 사령부는 이날 X를 통해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15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군의 대이란 추가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이란을 더욱 강하게 다시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 약 5시간 만에 단행됐습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같은 위장질환으로 위장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끊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음에도 위가 계속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은 약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위장약은 위산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위궤양과 염증치료는 현대의학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염증 이후의 회복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몇 달 동안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끊으면 다시 속쓰림과 이물감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염증은 치료되었지만 점막과 소화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위염과 식도염은 단순히 염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장 점막이 손상되고 점막 보호 기능이 약해지고 위의 운동성과 배출 기능이 떨어지고 식도 관략근 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염증을 치료해도 회복이 끝나지 않으면 증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치료는 되었지만 회복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 단계의 관리입니다. 위궤양과 염증 치료는 현대의학이 담당하고 그 이후 위장 점막과 소화기 기능이 회복까지 함께 관리해야 증상의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학한약은 손상된 위장 점막의 회복을 돕고 위와 장기 운동성, 소화 효율, 단즙 흐름 등 소화기 전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회복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즉, 약은 염증을 치료하고 과학한약은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양한방 두 가지 치료를 함께 해야 증상의 반복을 줄이고 덜 아프고 더 안전된 상태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한방 통합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위장 건강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넷을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넷을 토탈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고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회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3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 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지 골프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이 샷건, 티오프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및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하루 아침에 1억이 팔렸습니다.
5: 아, 이분이?
4: 인생은 독고다이야. 결국 다 혼자 하는 거지 뭐. 어쩌면 누군가는 그냥 세상에 너무 싸늘한 시선에 지쳐서
5: 아, 이게 좋은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좋겠다.
4: 귀인을 만났다. 은인이다. 제가 생각해보면 저의 삶의 귀인이 되신 분들, 은인이셨던 분들은 정말 이 네 가지를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6: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오콘목달의 오은한 대표님 모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오콘목달 대표 오은환이고요.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라는 책을 적은 저자이기도 합니다.
6: 먼저 오콘목달이 무슨 뜻인가요?
4: 오 컨텐츠로 목표 달성했어의 줄임말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목표 달성을 하고 감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6: 아, 그리고 최근에 세바시 강연을 하셨고 세바시도 다 맞지 않다. 아. 우리가 듣는 인생 명언들, 뭐 조언들, 뭐뭐뭐뭐뭐뭐뭐 해라 이런
4: 네,
6: 것들.
4: 맞아요.
6: 이런 게 사실은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4: 네, 사실 거기에는... 저의 실패를 바탕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그냥 왜 정말 진리처럼 들리는 명언들 있잖아요. 꾸준히 해라, 뭐 나다워라, 절대로 굴하지 말아라, 뭐 이런 명제들을 들으면 뭔가 막 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작동을 안 할 때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명제가 막 쑥 가슴에 밀고 들어와도 유연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6: 저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강연에서 나답게 사는 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네. 그 이유를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4: 우리가 나답고 싶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나다움을 추구하는 걸까? 그 안에 숨겨진 뜻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도 나를 좀 주장하고 싶다. 나도 나의 욕구대로 좀 살고 싶다. 그리고 나답게 살면서 행복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뭐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연구기도 하고 세바시에서도 자주 다루어졌을 것 같은데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서 인간을 연구를 해보면 인간이 행복할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관계 속에서 지지를 받는 거래요.
6: 아, 그렇죠.
4: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인정해줄 때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가 연구된 바가 있는데 그러면 나만 주장해서는 사실 관계 속에서 지지를 받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6: 그렇죠. 나다움만 막 주장하면은 네. 그죠. 외로워지죠.
4: 네. 그래서 최근에 만난 분들하고도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 나다움을 좀 잘못 해석해서 이기적이어도 된다. 무례해도 된다. 그냥 나를 마음껏 주장해도 된다로 이해하신 또
6: 분들도 있을 거예요.
4: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저는 이제 오콘목달에 오시는 분들의 목표를 살피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잘 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6: 그렇죠.
4: 근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인데 그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혼자 잘 될 수가 없어요.
6: 그렇죠.
4: 네.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고 해도 고객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 거고 내가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도 학생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사실 타인이 없이는 내가 나다움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6: 그러네요. 나다움의 필수 전제 조건은 타인이네.
4: 그렇죠. 그렇죠. 상대방들이 있어야 그 나다움을 내가 이렇게 풍겨낼 수 있는 거다. 피워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다움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6: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제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타인 사고력이었어요.
4: 맞아요.
6: 그죠?
4: 네.
6: 저는 타인 사고력이라는 이 말이 듣자마자 되게 좋더라고요.
4: 네.
6: 타인 사고력을 좀 간단히 정의해 주시면 뭡니까?
4: 이 타인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전문가들이 쓰고 있는 용어다 보니까 정의를 찾아보면 그 정의가 나와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까지 넘어가서 그거에 대한 나의 사고를 하는 것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에서 느끼는 각종 성취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 많은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타인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특히나 막 AI가 들어오고 모든 게 기계로 대체되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다움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해진다라고 하는데 이때 그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때 이 타인과의 관계 이게 강조가 되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 이 타인 사고력은 더 중요해진다라는 맥락이었고요. 저도 그 내용을 읽은 이후에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벌써 한 1년, 2년 전이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도 큰 테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 그러니까 우리가 나다움이 중요하다는 사실 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정말 중요하니까.
4: 맞아요.
6: 근데 우리가 절반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4: 네. 그죠? 네. 맞아요.
6: 나다움과 타인 사고력이 결합이 될 때만이 우리가
4: 맞아요.
6: 콘텐츠

0: 그네 가지의 좀 특징들이 보이더라고요.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는 감정적인 공감이 있어요.
1: 감정적 공감.
0: 네. 요즘 정말 핫한 반응을 받는 SNS 소재를 보더라도 그렇고, 저희가 보게 되는 미디어에서의 컨텐츠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2: 그렇죠.
0: 그냥 이성적인 것만 가지고는
1: 맞아요.
0: 저희가 반응하지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터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렇게 잘 돼서 상대방들까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까지 잘 되게 하는 컨텐츠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컨텐츠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요. 예를 들자면, 세바 씨가 가지고 있는 공감대는 내가 세상을 바꾸는 아주 의미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에 동의가 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모일지를 만드는 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컨텐츠가 사랑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요, 기대 수준을 알아요. 상대방들이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내 곁에 와 있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러니까 잘 되는
0: 정확하게.
1: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0: 네.
1: 타인에 대한
0: 그쵸.
1: 기대 수준과
0: 네.
1: 그 이해를 잘 하고 있다.
0: 네.
1: 이런 소리군요.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 장르로 가서 엔터를 만드시는 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나한테서 웃음을 가져가고 싶구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웃겨요. 정말 충실하게 웃겨줍니다. 또는 물건을 파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잘 파는 분들을 보면요. 상대방들의 사고 싶은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기 싫은, 망설여지는 두려운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정확하게 충족시키거나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좀 있고요. 네 번째는요, 요즘 우리가 되게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좀 급해진 것 같아요. 분초사회라고 하는데, 뭔가 시성비를 따지고 가능한 나의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콘텐츠가 잘 되나 하고 봤더니 상대방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걸좀 넘어서 해결까지 해주는 콘텐츠가 등장했다? 이러면 막 너무
1: 난리
0: 박수를
1: 나죠.
0: 받는 거죠. 공유되고, 막 공감받고, 저장되고, 막 댓글 달리고, 난리가 나면서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데, 이러한 네 가지를 콘텐츠 안에 잘 담고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대박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요소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 우리는 그네 가지를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하게 해보게
0: 네,
1: 되네요.
0: 저도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1: 그 정리하면
0: 네.
1: 감정적 공감
0: 네.
1: 그리고
0: 그다음에
1: 인지적
0: 생각, 예, 인지적 공감.
1: 공감.
0: 네.
1: 그다음에
0: 세 번째는 기대 수준 충족.
1: 그렇죠. 기대 수준 충족.
0: 그리고
1: 마지막은 문제 해결.
0: 맞아요.
1: 문제나 갈등 해결.
0: 네,
1: 요
0: 맞습니다.
1: 네 가지. 이거를 뭐 AIDA.
0: 네.
1: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약자잖아요, 영어. 알 필요는 없지만, 또,
0: 네.
1: 있어 보이잖아요.
0: 네. 사실은 이거는 모형 하나를 가지고
1: 그렇구나.
0: 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연결되면서 조금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요게 광고랑 설득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사실 1800년대부터 사랑을 받았던 모형이에요.
1: 그래요.
0: 그래서 아이다는 앞글자를 따서 아이다인데요. attention, interest, desire, 그리고 액션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이네 가지를 끌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타인 사고력을 하면서 이네 가지를 획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저희가 같이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다 모형으로 우리가 타인 사고력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1: 이게 성공하는 콘텐츠의 공통점인데, 저는
0: 네.
1: 이걸 듣고, 아, 이게 좋은 사람이 갖고 있는 네 가지 요소다.
0: 맞아요.
1: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0: 네.
1: 그러니까 내가 뭐 콘텐츠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내가 사람이고 관계를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갔을 때,
0: 맞아요.
1: 이네 가지 있으면 이 사람 존경받습니다.
0: 맞아요. 진짜로. 그런 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왜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귀인을 만났다. 은인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의 삶의 귀인이 되신 분들, 은인이셨던 분들은 정말 이네 가지를 되게 잘
1: 맞아요.
0: 하시는
1: 그런 것 같아요.
0: 분들이셨어요. 네.
1: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콘텐츠 같은 거안 하는데? 이런다고,

0: 다른 거 봐야지 하지 마시고요.
1: 네, 맞아요.
0: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바시, 네. 모든 세바시가 다 그러하듯이요. 자, 또 하나 궁금증은 우리가 이제 타인사고력이 중요하다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 나에게 그 타인, 나의 나다움을 지지하고 받쳐주고 더 이렇게 응원해줄 그 타인,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1: 아, 그렇죠.
0: 만약에 기업이라면 네. 내 고객이 누구냐, 네. 고객에 대한 어떤 정의나 범위 네. 이런 걸 못할 때가 혹은 어려울 때가 많은데
1: 맞아요.
0: 우리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 사실 고객에 대한 상상을 선명하게 하자라고 하면은 현장에서 제가 보게 되는 표정은 이런 표정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비유를 하기를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그냥 맨 산을 탄력으로 못 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암벽 타듯이 돌이 박혀 있으면 그 붙잡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객을 상상할 때 붙잡을 수 있는 돌들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 돌들을 어떻게 드리냐면 사실은 마케팅 원론, 소비자 행동 교과서에서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래도록 고객을 정의해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정의된 바가 좀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흔하게 아마도 참여해봤을 설문지들. 인구통계학적으로 내 고객이 나이대는 몇 살인지,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은 거주지가 서울인 건지, 아니면 외국인 건지, 아니면 이분들은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인지, 공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인지, 뭐 이런 설문지 우리가 체크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고객에 대한 내용일 그렇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요즘 사실 마케팅도 소비자 행동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0: 아,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1: 그렇죠.
0: 분들이냐?
1: 네.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 축 위에다가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 고객을 내가 만들려고 할 때, 만나려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축을 구성을 해놓고 나는 이 축 위에서 어떤 지점에 있는 사람을 나의 고객으로 맞이하고 싶은가. 요거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요즘에 MBTI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I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뭐 P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칩시다. 그러면 거꾸로인 성향을 만났을 때는 조금 상극일 수도 있고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남녀로 만나도 불편한 것처럼 고객으로 만나도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각각각각의 이 축 위에서 어떤 지점에 있는 그 모습이 나라면 그리고 그런 고객을 내가 만나고 싶다면 그 상을 가지고 고객을 상상해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공감도 할 수 있고 무엇이 속상할지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해줘야 될지도 그곳에서 다 튀어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대에 있는 분들을 떠올리시기보다는 내가 동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둘러선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나의 시장을 그렇게 꾸려갈 때 즐거울 예정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타인을 정의하시면 매우 행복한 또 컨텐츠 라이프, 사업 라이프가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타인을, 고객을 좀 정의하고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우리 관계의 대상들이 그죠?
1: 그렇죠.
0: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선택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나랑 좀 교제해야 할 그쵸. 사람들을 그쵸.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떤 걸 좀 비슷한가요?
1: 네, 비슷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 책에도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지만 너무 반대 성향인데 심지어 센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물론 반대의 성향으로부터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면 배울 수도 있고 새로운 관점을 탑재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공격성을 띠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는 힐난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0: 그렇죠.
1: 정말 깊은 상처에 푹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관 점검, 정체성 점검을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0: 그 가치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세워보고 우리 그쵸? 고객을 정의하려면 가치가 있어야지.
1: 그렇죠.
0: 내가 믿는 바,
1: 네.
0: 내가 지켜내고 싶은 것들.
1: 그리고 내가 돕고 싶은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이 맞아요. 정의가 되어 있으면 보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건 거죠.
0: 그러니까 사실은 타인사고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나다움이 또 밑에 있어야 된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 타인 나다움과 타인사고력은
1: 네,
0: 때려야
1: 뗄 수 없어요.
0: 없는.
1: 맞아요. 네, 그래서 남 생각만 하고 내 생각을 아예 안 하면 소진되고 탈진되고 번아웃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들한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에너지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는 내가 나의 내면의 동기를 추구할 때 충전되기 때문에 내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내가 강제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쉽게 지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타인의 욕구에 관계없이 충전되는 조건, 나라는 사람이 타인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즐거울 조건,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텐데,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거나 온전한 사람이 있진 않거든요. 누구나 불완전하고 누구나 결핍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불완전함과 결핍을 누군가가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나는 비슷한 성향이니까 내 안에 시행착오와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를 생각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주시면 그러면 상대방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0: 맞아요. 보통 세바시 강연자들이 그렇죠.
1: 맞아요.
0: 그런 경험을 통해서.
1: 네. 그래서 저도 진짜 푹 빠져서 맞습니다. 여러 편을 이어서 볼 때가 참 많은데 맞습니다.
0: 말씀을 아주 조근조근 차분하게 원래 아나운서 지망생이셔서 그런지
1: 그런가요?
0: 이거 딕션이라고 해야 되나? 어조나 이런 게 발음이 되게 좋으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게 좀 중요한데 자, 타인사고력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나 타인사고력, 나 진짜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
1: 네.
0: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1: 아, 공감이죠. 사실 공감이고 그리고 이해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어. 이렇게 뭔가 true and false로 가지 말고 아,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저분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나와는 좀 색깔이 다르네.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욕구는 나와는 단계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나랑 다르면 틀렸다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다르네 신기하네 하는 호기심을 탑재하면 그러면 타인사고를 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뭔가 그렇죠. 거절하고 싶고 혼내고 싶고 교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걸 틀렸다라는 것을 걷어내고 좀 다르네 단계가 다른 걸까? 생각이 다른 걸까? 어디가 다르길래 다른 거지?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상대방들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인사고력의 시작은 굉장히 따뜻한 시선? 이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여다보는 학문이 심리학이더라고요. 제가 인데요.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와 심리학과 교수님의 수업에서 제가 매료되어 버립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다.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심리학을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본기다. 이제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난 저걸 배워야겠다라는 설득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심리학도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전 여러분들이 내가 학문으로서 뭔가 하나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심리학을 공부해보는 것도 굉장히 길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근데 이 타인사고력 그리고 뭐 오콘 목달이라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이걸 잘해서 잘 배워서
1: 네.
0: 성공한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 많죠.
0: 높은 타인 사고력으로 네. 그걸 배워서
1: 네.
0: 높은 타인 사고력을 지니게 돼서
1: 네.
0: 자기 사업에 적용하면서 네. 좀 성공하신 분 사례도
1: 진짜 많아요. 심플리 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이를 무려 3명을 낳으셨어요.
0: 애국자.
1: 네, 애국자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셋째를 가졌을 때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어요.
0: 어허.
1: 즉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0: 음흠.
1: 하지만 벌써 13만 명으로부터 아, 큰 사랑을 받고 계시고요.
0: 팔로워가?
1: 네. 그리고 지금은 사업을 전개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 외쳐주신, 공개적으로 외쳐주셨으니까 공유할게요. 하루 아침에 1억이 팔렸습니다.
0: 아, 이분이?
1: 네. 심플리홈은 말 그대로 집을 단정하게 정돈하는 모습으로서 삶을 공유하고 아, 계시는 네. 모습인 건데요.
0: 아이고.
1: 그렇게 정돈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3명이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깨끗하게 뒹굴고 놀 수 있는 매트. 사실 너무 중요하잖아요.
0: 매트 중에 뭐 다 갖고 있죠. 아이들
1: 다들 갖고 있죠. 근데 심플리홈님이 사실 사용해본 매트가 굉장히 많으시고 실패 경험도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매트를 고르는 엄마들의 마음을 타인 사고력을 하셔서 당신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시행착오와 실패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려 벌써 여러 번째 진행이고요. 진행을 할 때마다 억대 매출이 나오고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0: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1: 그렇죠. 그래서 셋째 아이를 사실 뱃속에 태중에 임신을 하셨을 때에는 어떡하지?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것은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라고 하는 걱정이 마음속에 들어오셨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 아이를 더 낳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컨텐츠로 얼마든지 가능성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이미 여러분의 재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심플리 홈님께서 또 주변에 같이 출산 장려를 외치고 계십니다.
0: 자, 그 오은한 대표님은 어떤가 이런 걸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1: 네.
0: 타인 사고력이나 대인 관계력이 원래 좋은 분이셨나요? 어때요?
1: 그러니까
0: 본인은 어떻게 길렀냐 이거지.
1: 그렇죠. 네. 사실 상대방들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저는 많은 좌절감이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표를 달성하려고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누가 그냥 한 번에 달려가서 한 번에 꼬리는 하겠어요. 뭐 그런 천재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과는 아니었어요. 항상 첫 발에 성공하는 케이스 절대 아니고 여러 번 넘어지다가 아파하고 아파하고 아파하다가 겨우 해내는 그런 캐릭터로 제가 늘 컸다 보니까 사실은 좌절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냐라고 물어본다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좌절을 언제 경험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예를 들어 성인이 된 다음에도 사업적인 전개를 하다가 제법 알 것 같은데 하다가 판이
2: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3: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오늘 청년과 담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먹방, 쿡방이 정말 인기죠.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보세요? 맛있는 녀석들, 네. 또 골목식당, 수민의 반찬, 네. 네. 정말 이제 먹는 게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에 좌절하기 바쁘잖아요.
1: 네.
0: 근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1: 네.
0: 이 문제 또한 어딘가서 누군가에게
1: 그렇죠.
0: 분명히 발생했을 것이고
1: 그렇죠.
0: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공부를 조사를
1: 그렇죠. 조사를 하면 되는 거죠.
0: 리서치를 하게 되는 건데.
1: 맞아요.
0: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
1: 그래요? 우와.
0: 아니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1: 저는 당연히 피디님 너무 지적이셔가지고 당연히 공부로 접근하셨죠.
0: 보기보단 좀 달라요. 제가 썩 지적이진 않아서.
1: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좀 놀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누군가는 이걸 풀어봤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 뒤져요. 문헌도 뒤지고 책도 뒤지고 사람도 뒤집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힌트가 있겠지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려워했을 때에도 다 했었어요. 책도 뒤지고 유튜브도 뒤지고 GPT도 뭐 그땐 GPT가 없긴 했는데 뒤지고 검색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책 안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멘토를 찾고 직접 들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써요.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멘토를 만났을 때에는 그분들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거의 뭐 한 번에 해결되는 큐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야, 너 그 고민했던 거 내가 다 해봤는데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기에 굉장히 적확한 답이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으로 만나면 제일 좋겠지만 그 사람으로 만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보니 책도 뒤지고 문헌도 뒤지고 요즘은 GPT도 뒤지고 유튜브도 뒤지고 막 주변 사람들도 뒤지고 그래서 저는 오콘목단 안에서도 그렇게 뒤질 수 있는 상대방들을 좀 많이 만들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 것도 그런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0: 이 커뮤니티는 진짜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 엄청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제도 두드러기 쫙 올라왔는데 그 두드러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0: 아, 진짜 두드러기?
1: 네.
0: 아, 소름 끼쳤다는 표현인 줄 알았더니.
1: 아니에요. 진짜 두드러기. 아. 면역력이 떨어져서 올라오는 두드러기.
0: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거기
1: 그렇죠.
0: 안에 있고.
1: 네.
0: 아, 대단한 커뮤니티입니다.
1: 네.
0: 아, 이번 타인사고력도 사실은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 중에 하나라는 거 오늘 네.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타인사고력을 가져야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을
1: 맞아요.
0: 거고 내가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도 받을 거고 그래야 내가 힘들 때 나를 돕는 사람도 생길 거란 얘기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타인사고력으로 시작하네요.
1: 맞아요. 나다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타인사고력이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0: 좋습니다. 자, 오늘 타인사고력을 우리가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무슨 뭐 콘텐츠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내가 한 사람의 존재로서 살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 타인사고력이라는 걸 우리가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 타인사고력에 관한 그런 뭐 네 가지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은 또 여기 누구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라는 책에 이 오은환 대표님의 저서에도 잘 이야기로 잘 나와 있으니까 네. 한번 이 책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너무 좋은 얘기.
1: 감사합니다.
0: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오콘목달의 오은환 대표님에게 큰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4: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오늘은 인간다움의 저자 서울대 철학과 김기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0: 사실 이 나머지 45의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나온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6: 아, 영광입니다.
0: 네.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이 인간다움이라는 아주 묵직한 네 글자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뭐 요즘 전쟁이다, 어떤 잔혹한 사건, 사고들, 그리고 뭐 AI의 출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이 좀 짙어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또 특별히 이렇게 인간다움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이유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6: 그 사실 저희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야수하고 천사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0: 교수님의 마음속에,
6: 내 마음속에
0: 천사는 있는 건 알겠는데 야수가 예. 있습니까?
6: 야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경쟁 같은 걸 해야 되고 꼭 이게 어떤 제로섬 게임처럼 누군가를 압도해가지고 더 나가서 어떤 명성을 얻는다든가 부를 얻는다든가 뭐 이겨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그 관념은 나로 하여금 어떤 정글로 내밀고 야수이게끔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들은 나 혼자 살아서는 안 되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야수처럼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것들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야수에 가까운 건가 아니면은 천사적인 측면 뭔가 선한 그런 측면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내가 과연 인간다운 사람인가 짐승과 정글에 있는 존재하고는 다른 그런 고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인간다움이란 뭐고 그걸 내가 만족시키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책의 시작은 그렇게 됐고요.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났냐 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좀 특이한 시대가 이제 도래하니까 AI 시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단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으로 이제 기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점차 그 마음의 영역, 정신의 영역까지 기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인간다움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실제적 고민하고 봐서 이 책을 쓰게 되는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0: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을 봤을 때는 인간다움을 고민하는 것이 시대적 질문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게 뭐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인간다움이라는 것들을 스스로 질문화해서 물어본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좀 질문을 이어가 보면 무엇보다 인간다움은 그럼 뭔가? 이런 질문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세 가지는 어떤 것인가요?
6: 그 세 가지가 뭔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념들 삶의 지표가 되는 어떤 이 주춧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저는 예를 들면 행복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사랑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알아요. 대충. 그런 핵심적인 개념들이 알고 직감적으로 굉장히 다가오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물어보면 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 자신 없죠, 솔직히. 예. 예를 들면 뭐 진짜 행복이 뭐야? 행복을 한번 한 문장으로 설명해봐 이런 몰라요. 네. 네.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6: 그럼 인간다움도 마찬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가 인간다움인가 물어보면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인간다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충 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평가할 때도 우리는 인간다움은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생각을 한다.
0: 그렇죠. 아유, 저 인간.
6: 저 인간. 저 사람 저거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아, 예.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얘기할 때 많은 척도로 쓰인다고요.
0: 그러네요.
6: 또 세상의 변화에서도 척도로 쓰이지 않습니까?
0: 인간답지 않아지고
6: 있어. 전체 인간답지 뭐. 않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어.
0: 맞아.
6: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이들에 대한 답들이 나올 것 같아서 첫 번째 요소로 생각한 게 공감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이 그 만물의 영장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언어 얘기도 나오고 네. 지능 얘기도 나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협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이 신이 준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화의 과정에서 온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동물의 왕국 보시면은 마지나 송아지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어미를 쫓아가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0: 그건 없죠.
6: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종으로서 보존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어머니한테 자식의 울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음으로 해서 종을 도와주는 그런 게 이제 공감이 저는 발달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다윈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0: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군요. 예.
6: 그런데 그게 이제 또 한계들도 있어가지고 공감은 이제 친소 관계에 따라서 가까이 작동하고 멀리 작동하기도
0: 우리 하고. 편 남의 편 그렇습니다. 다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예.
6: 나랑 가깝기 때문에 잘해주는 사람이 인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친소 관계와 넘어서서 인격체들을 골고루 존중해주는 게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반성을 만들어주는 게 이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 것도 이성 때문에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먼 사람한테 아주 가혹해. 그러면 이송이 삐뽀삐뽀 배를 울리거든요.
0: 그래서 공감의 약간 보완적 역할을
6: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요소가 남을 존중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에서는 조용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권위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이 스스로 공감 능력을 갖고 다른 사람들 나와 같이 꿈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인격체다라고 하는 걸 존중하는 자유. 라고 하는 세 번째 요소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7: 인간 다음을 구성하는 게 이성과 자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대답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긴 한데 공감은 조금 의외이긴 했어요. 그럼 공감이라는 이 요소가 철학적 사유의 어떤 대상이 됐었나요? 원래?
6: 전통적으로는 네. 고대나 중세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린다 이런 생각들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 맞아요. 맞아요.
6: 감정에 휘둘린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감정에 따라 살면 안 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렇죠.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7: 이성을 따르는 게 옳다.
6: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중세까지만 해도 별로 중요한 대우를 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중세 이후에 권위주의 이후에 개인이 해방이 되면서 인간의 정서도 긍정적으로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윤기 있게 살는 삶을 위해서는 정서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감이 맞아요.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는 경제학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스스로도 가장 중요한 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덕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공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 인류, 남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감정에 대한 사람의 느낌에 대한 열린 시선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7: 근데 제가 세바시를 한 10년 넘게 해오면서 여러분들의 세바시 강연 스토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개념이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회자되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막 되게 중요한 어떤 것으로 예. 이야기되는 걸 좀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서구 사회는 어떻습니까? 공감이라는 게 원래 되게 중요한 인간다움의 요소였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안 그랬다가 최근에 와서 그렇게 된 것인지
6: 점차 개인화되면서 사람들이 하나 분절적으로 독립되고 고립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 부족함 이런 것들은 모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더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군다나 인터넷 때문에 고립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외로운 거죠. 사실 예전에 비하면 사람들 직접 만나가지고 스킨십을 갖고 있는 경우보다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7: 맞아요.
6: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교감, 공감과 관련된 부분이 전 지구적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 더 강조되고 더 언급되는 거는 결핍되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소위 말하는 소셜 뭐 네트워크 네. 이런 게 발달돼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결돼 있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은 이런 예. 아이러니 속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공감이라는 게 이런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되게 중요하겠어요.
6: 근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대에 오면서는 점차 그 문자화된 소통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예전에 서로 말로 하던 것들도 이제는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한테 문자로 대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7: 저희도 모든 직원들이 다 저한테 문자로
6: 그러니까요.
7: 바로 여기 있는데.
6: 근데 그 부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공감의 측면에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오랜 역사 진화 과정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귀중한 자산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 거치고 점차 고립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공감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점차 약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베이비 케이크스 로메로라고 하는 영국의 길거리 사진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대화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7: 작품 활동 제목이 대화의 죽음이에요.
6: 그러니까 자기 작품들을 이제 카테고리화 시켰는데 거기서 Death of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액션의 재밌네요. 사진들을 쭉 봅니다.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7: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
6: 맞습니다. 아. 그럼 길거리에서 각자 자기 그 스마트폰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런 걸 찍기 시작했을 때 그때만 해도 그냥 하나의 충격파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일상화된 거죠.
7: 그렇죠. 일상이죠.
6: 우리가 이제 공감과 관련돼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농담을 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경험에 따르면 어떤 농담을 만나서 했을 경우랑 아니면 카톡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했을 경우랑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농담 중에서 그 가끔은 뭐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을 디스하면서 또 나를 디스하면서 하는 그런 농담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문자로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제 오해를 낼 가능성도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이유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어떤 단서들이 문자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문자 갖고 있는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의 떨림이라든가 그 사람의 제스처, 눈빛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해시켜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감하게 되는 건데 공감을 배우는 학습 능력 또는 기회들이 점차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 그 말은 인간다움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말과 동의.
6: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다움을 촉발시켜주는 연료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대방을 놓고서 고통을 주게 되면은 공감이라는 능력 때문에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이행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하고 교감을 하게 되면 가혹행위를 막아줌으로써 도덕의 출발점이 될 뿐 아니라 상대방도 나처럼 감정을 갖고 꿈을 갖고 자기 세계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7: 얘기를 나눌수록 우리 시대의 인간다움의 진짜 결정적 요소는 공감일 가능성이 크다는 계속.
6: 근데 그 한계도.
7: 한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6: 그래서 공감 이외에 제가 다른 부분들 이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한계 때문인데요. 이 공감이 다른 감정들하고 또 싸워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질투심도 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도 있고요. 독일어에서는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면 샤덴은 어떤 고통을 겪는 거, 프로이데는 즐거움을 얻는 거. 상대방의 고통으로부터 즐거워하는 심정들. 아니, 저는 분명히 있다고 좀 고백할 수 있어요. 때때로 누가 그 고통스러워할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경쟁자의 경우에.
7: 경쟁자의 경우에 좋아하셨던 적이 있군요.
6: 아, 저만 그런가요?
7: 아니요, 다 있죠. 예.
6: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싸워야 되고요. 또 누구랑 싸워야 되냐 하면은 피곤함하고 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라디오나 TV를 볼 때, 제 경우인데요, 이것도. 어떤 그 아프리카의 기아로 고생하고 있는 어떤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은 마음 아프죠. 그게 이제 공감이 발동하는 건데, 때로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 공감 자체에 대해서 피곤해져요.
7: 기아 포르노 이런 용어로 그렇죠. 그런 걸 표현하기도 하는데.
6: 그런 거 계속 나오게 되면 피곤해지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위치를 끄면 됩니다. 우리 그런 장치 잘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중요한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파성. 예를 들어서 한일전하고 있을 때 손흥민이 그 태클 받아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흥민에 대해서 네,
7: 고통을 굉장히 같이 공감을
6: 너무 안타깝죠.
7: 맞아요. 네.
6: 근데 박빙의 경기를 하고 있는 중에 상대방 스트라이커가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7: 부상으로 이제 교체되면 얼씨구 나셨다. 그렇죠. 이게 기회다.
6: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샤덴프로이데랑 좀 관련된 측면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편파성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고요. 더 여러 가지 이제 한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성에 대한 보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 세 가지가 정말 같이 가야 되겠군요. 우리가 인간다움을 정의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그게 공감 그리고 이성, 자유라는 것인데요. 이 AI 시대 우리의 인간다움은 좀 위협받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6: AI,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얘기할 때요. 저는 이건 분명히 인간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거고 노동이 즐겁다라고 누가 그래요? 노동은 힘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7: 맞아요, 힘들어요.
6: 노동 시간을 줄여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급변하는 시대가 되면은 항상 그 디스토피아적인 얘기가 그쵸. 나오죠. 큰 변화가 있는 시기에 사람들은 불안하죠.
7: 불안하죠. 어떤 나쁜 상상 많이 하죠. 영화에서 그런 걸 많이 또 그려요.
6: 대표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인간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하고 뭐 로봇가 발전해가지고 인간을 슈퍼파워를 가지고 지배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여러분들의 더 주목을 끌겠습니까? 당연히 부자죠.
7: 네, 부자죠.
6: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하는 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를 해서 주목을 끌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죠. 잘 아시다시피 기계 파괴 운동까지.
7: 그렇죠. 러다이트 운동.
6: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산업혁명 겪으면서부터 사람들의 삶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7: 윤택해지고 편리해지고.
6: 그 4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인간의 삶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내가 원하는 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줄 거기 때문에 윤택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이제 걱정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일이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듯이 AI 시대의 그림자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죠.
7: 우리가 인간다움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기술 진보 시대에 우리가 인간다운 행위를 우리가 스스로 안 하게 되는
6: 우린 로봇이 인간처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인간이 로봇처럼 되는 게 우리가 걱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7: 아, 인간이 인간다워지지 않은 게?
6: 네, 우리가 로봇 집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프로그램과 어떤 결정된 시스템의 하나의 매체처럼 작동하는 경우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나 많은 인터넷 사회에서 이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인데 이제 그게 과도하게 되면은 이 빅데이터하고 알고리즘이 결합된 사회 속에서 나의 판단을 완전히 외주화시켜가지고 외부의 어떤 시스템이 내 모든 미래를 결정해주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AI는 이제 환경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판단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7: 대신해주는.
6: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이제 AI한테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AI한테 가가지고 우리 어떻게 될까? 한번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해서 AI가 잘 처리해서 무슨 결론 내주냐 하면은 둘이 만나 80%가 이혼할 거다. 나머지 20%는 이혼도 못하고 지질이 궁상. 그리고 서로를 괴롭히며 여생을 살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예전에 대학로에 재미삼아 들었던 점쟁이의 판단처럼 AI 판단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겠냐 말이야.
7: 더 믿을 것 같아요, 진짜.
6: 그럼 결혼하기 참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이렇게 자꾸 외주화되는 것,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 정보 형수 속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이게 과도해지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2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은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된 이유는 그 순간순간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내가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판단 자체를 이제 AI가 해주게 되면 나를 나이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나의 선택이 아니라 AI의 선택, 클라우드의 선택, 메인프레임의 선택이 알고리즘의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랑비에 옷깃 젖듯이 편리함에 의존해가지고 내 판단을 외주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점차 로봇처럼 돼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 결혼해도 돼? 이런 판단을 AI가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되게 인기를 끌 것 같긴 한데.
6: 아니, 그거는 그 시간 문제일 거라고
7: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데이터만 넣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제 결혼 같은 문제를 진짜 AI가 판단해주는 거를 되게 일상화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네. 내가 주체가 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들을 누가 정할 수 있나요?
6: 스스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7: 스스로요?
6: 예. 조금 복잡하고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양해하시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갈등을 빚거나 그럴 때 서로 대응하는 방식을 양보를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잖아요. AI가 결정을 해준 대로 따랐을 때 그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100% 맞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못하잖아요. 그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누구를 탓하게 되냐. 잘못되면 AI를 탓하고 시스템을 탓하게 되는 거고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시키면서 사람들하고 타협하는 그런 계기들은 점차 줄어드는 그거는 결국은 인간이 로봇이 되면서 내 삶의 주인이 스스로 되는 그 과정들이 점차 더 어려워지는 거죠.
7: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논쟁적인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고민의 본질은 인간다움이네요.
6: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사실 이 책을 쓸 때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시작되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쓰고자 했던 책은 개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이제 개인주의, 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인간다움하고 만나게 되더라고요.
7: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인간다움의 저자로서 나다움은 무엇이고 또 인간다움과 또 어떤 구별 지어 설명이 가능할까요?
6: 그 니체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7: 니체가 굉장히 이제 인기잖아요. 대중적으로.
6: 니체는 굉장히 설득력을 얻었던 게 이 큰 변화가 오면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그림자가 사람들의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합니다. 19세기 들어오면 점차 도시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여성 노동 그리고 어린이 노동 같은 착취 그런 것들 그 산업혁명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이성과 과학과 막 이런 거에 해가지고 분홍빛 미래를 꿈꾸던 것이 이런 그림자를 보게 되면서 아 이거 맞아? 라고 하는 하나의 그 반발? 그 시대에 바로 이야기를 시작한 게 이제 니체인데요. 니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의 고유함.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외로움이 운명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만의 어떤 고민? 누구도 이해해줄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7: 분명히 있죠.
6: 니체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갖고 있는 생명력도 인간의 어떤 고유성, 개별성, 나만의 특성 이런 것들 얘기하다 보니까 뭐랑 부딪히게 되냐면은 이성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영어에서 이유라고 하는 게 reason이죠. 이성도 reason. 영어에서 reason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 내린다는 것은 그 판단 자체를 이유를 갖고 일반적인 원리 내에서 원칙 내에서 합당한 형식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을 때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그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유를 대서 정당화하는 거랑 이성이 작동하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니체가 하고 있는 얘기는 야 일반성에다 자꾸 그 목숨 걸면은 나의 고유함, 나다움이 손상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다움을 이루고 있는 타인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인격체로서 배려하는 것, 그것을 보완시키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로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얘기가 돼야지 인간의 고유성 얘기하는데 이성을 깨부수는 형태로 쓰인다면 그건 좀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7: 인간다움에 기반한 나다움의 추구 이렇게 그쵸?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6: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 뭐 시대는 다르지만 인간의 소망은 늘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인간다움을 내가 갖추고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덜 하고 조금 더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6: 제 개인적인 체험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책 쓰는 그 과정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데 이 책을 마무리하고자 할 때 제가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그 중산간 그때 제가 간 장소가 그 인터넷 같은 게 안 되는 거기서 지내면서 이거 인터넷으로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 좀 걱정스러웠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그래요? 평화롭더라고요.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울까 생각했더니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돼 있고 미디어랑 연결돼 있을 때 나한테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계속 어떤 그 공격적인 부분들, 세상의 비극적인 부분들, 뭔가 누군가 누구를 가혹행위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그리고 또 재난이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 굉장히 갈등 상황 같은 것들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밖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걸 좀 덜하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 밖의 목소리에 세바시도 사실은 포함되는 건데 보지 말라고 하시니까 자 세바시를 제외하고 다른 거를 좀... 덜 들으시면서 자신의 목소리에서 귀 기울여 보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동의하고요. 네, 지금까지 내면의 야수와 천사를 함께 갖고 계신 우리 김기현 교수님의 인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새로운 저작입니다. 인간다움이란 책 제목은 묵직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대충 아는 것을 아주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 질문들도 만들어주게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 이야기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스스로 질문해보고 사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분은 서울대 철학과의 김기현 교수님이었고요. 감사드리고요.
6: 네, 감사합니다.
7: 저는 지금까지 세바시 나머지 45회 구범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초대하며 6월 1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복지센터 애난데일 오피스에서 KCSC 구직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전 채용 행사에서는 KCSC의 소개와 디렉터, 코디네이터, 인턴십 등 총 16개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포지션에 대한 설명 및 채용 안내가 진행되며 인사 담당자와 직접 현장 인터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 정신건강서비스, 공중보건, 주거지원, 청소년 및 가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 등입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최대현 운영팀장 703-354-6345 또는 dchoi@kcscgw.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어서 워크샵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열리며 13941 브래드그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 두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이며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오늘 굉장히 덥지요. 낮 최고 기온이 94도까지 올라가고요. 하지만 또 밤 9시에는 비가 살짝 내릴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 여름날에도 할 것들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어서 또 여러 가지 물놀이도 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오늘이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UN이 지정한 국제 장난의 날이거든요. 네, International Day of Play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아무 목적 없이 순수하게 즐거워서 웃어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하죠? 비싼 장난감이 없어도 되고요. 뭐 종이에 상자 하나만 있어도 우주선이 되고 나뭇가지 하나만 있어도 마법 지팡이가 되었던 어린 시절 생각이 나십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뭐 레고도 있고 로봇도 있고 참 너무나도 장난감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 만들어져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아주 많은 장난감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는 집 아이들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종이 인형도 굉장히 뭐 많았고 소꿉놀이를 하는 그런 소꿉장난 용품들이 문방구 앞에 많이 있어서 그걸 사서 놀았던 기억들도 있고 그냥 자연 속에서 뛰어놀던 그 기억들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또 친구를 사귀고 실패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는 법도 배우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어른은 어른이 되면서 놀이를 좀 잃어버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언제부턴가 이 놀이라는 것이 왠지 좀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 같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생산적이지 않으면 괜히 좀 오늘 너무 시간을 낭비했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쉬는 시간에도 휴대폰을 확인하고 휴가를 가셔서 이메일을 또 체크를 하긴 합니다. 마치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같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심리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오히려 놀이가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성을 높이며 인간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게임과 놀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요. 세상에 참 자연의 놀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아름다운 놀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는 것.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와 공을 치는 것. 강아지와 산책을 하는 것.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웃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꼭 생산적인 것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런 말을 남겼죠. 즐겁게 보낸 시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늘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배웠지만 사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들은 대부분 효율성과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놀던 기억, 가족들과 함께 웃던 기억,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평범한 대화,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죠. 오늘 국제 장난의 날, 플레이 할 수 있는 날, 그런 놀 수 있는 날이라는 그
국제 그런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International Day of Play입니다. 네, 국제 장난의 날을 맞이해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언제 가장 즐거웠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는가? 아, 나는 요즘 너무 바쁘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오늘 퇴근 후 손주와 함께 게임 한판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배우자와 함께 산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놓는 것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전화를 받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 길을 즐기는 여행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잠시 어린아이의 마음을 떠올려 보시면서 웃을 수 있을 때 웃고

오늘 6월 11일 국제 플레이데이를 맞이해서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첫 곡으로 전해드리는 곡은요. 장난감 교향곡입니다. 토이 심포니. 네, 이 곡은 오랫동안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레오폴드 모차르트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는 바로 음악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모차르트는 알지만 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하지만 레오폴드는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그리고 훌륭한 음악 교육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일찍 발견하고 직접 교육하면서 유럽 전역에 소개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지요. 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릴 장난감 교향곡은 오랫동안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사랑받아 왔고요. 최근에는 다른 작곡가의 작품일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음악 애호가들은 이 곡을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이름과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들어보시면요. 일반 오케스트라 악기뿐만 아니라 장난감, 나팔, 새소리, 뻐꾸기 소리, 딸랑이 같은 장난감 악기들이 막 사용이 되거든요. 마치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음악으로 그려낸 듯한 유쾌하고 밝은 작품입니다. 오늘 국제 플레이데이 날을 맞이해서요. 천재 음악가를 길러낸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이름과 함께 동심과 상상력이 가득한 장난감 교향곡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웃음과 설렘을 떠올리며 함께 들어보시죠.

네,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작곡한 장난감 교향곡 듣고 왔습니다. 네, 이곡 들으시면서 장난감 가지고 놀던 기억들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참 재미있고 아이들이 아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레오폴트 모차르트를 길러낸 정말 훌륭한 아버지죠.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중요한 정치적 이슈, 대한민국과 한국, 그리고 FIFA 월드컵 개막식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가 두 가지 전혀 다른 이유로 주목을 하고 있는 날입니다. 한쪽에서는 중동에서 전쟁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FIFA 월드컵이 개막이 되고 있죠. 전쟁과 축제, 불안과 희망. 네, 오늘 뉴스는 이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밤사이 일어났던 일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단행을 했죠. 이란의 부당하고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고요. 이에 맞서서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해상교통에 대해서 완전히 폐쇄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이 미군 헬기를 격추한 것에 대해서 이란은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실제로 또 어제 이어서 오늘 또다시 이란 내 다수 목표물의 공습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잘 아시죠? 전 세계 해상 원유 무역의 25%, 천연가스의 20%가 그 좁은 수로를 통과하게 됩니다. 사실 그 길이 막히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바로 기름값, 물가고요.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해야만 그래도 그 거리와 또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회에서는 너무나도 긴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여정이 되기 때문에 이 수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 가정과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4%를 넘는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배럴당 $90를 훌쩍 넘어섰고요. 100달러에 근접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중재 외교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교의 창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지금 이 전쟁의 파장이 워싱턴 DMB 지역에 사는 우리 교민들에게도 결코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늘 전쟁을 외교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중요한 사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물가, 경제 상황에 또 영향을 받는 것을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죠.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밤, 오늘 낮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DMV 지역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워싱턴 DC의 시장 경선 프라이머리가 바로 5일 후 6월 16일 화요일 열리게 되죠. 현직 머리엘 바우저 시장이 3선을 마치고 퇴임하는 만큼 2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오픈 레이스예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제니스 루이스 조지 시 의원이 민주당 유권자 1순위 지지율로 39%로 앞서고 있고요. 케냐 맥터피 전 시의원이 34%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아직도 24% 정도는 미결정 상태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이 DC 역사상 처음으로 순위 선택 투표제, 즉 랭크드 초이스 보팅을 적용하는 선거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유권자가 후보를 최대 5명까지 순위를 매겨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랭크드 초이스 제도, 조금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한국 선거에는 없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내 표가 죽지 않고 2번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1등보다 2순위, 그리고 3순위 표가 누구에게 몰리냐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워싱턴 DC의 주소, 거주지 주소를 갖고 계신 분들은 6월 16일 투표를 꼭 하시고요. 이민자 커뮤니티 정책, 주거비, 치안, 이 선거에 다 달려 있으니까요. 우리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저소득층 냉방비 지원 신청 안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이 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죠.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냉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버지니아에서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냉방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정 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구입 및 수리, 전기요금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일반적으로 연방 빈곤 기준에 맞는 저소득 가정이고요. 시니어, 장애인,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역 사회복지국 또는 버지니아 복지부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버지니아 소셜 서비스 에너지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릴랜드에서도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MEAF라고 하죠. 이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여름철 냉방비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체납 위험이 있거나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큰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의 경우 전기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한 별도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신청은 지역 사회행동기관 또는 메릴랜드 에너지 지원국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네, 특히 DMB 지역의 한인 시니어 가정이나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리 신청을 하시면은 올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 소득 증빙 서류, 거주지 증빙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루이 암스트롱이 부르는 What a Wonderful World 들려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1: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0: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1: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0: 애난데일 초입 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1: 고배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지금 경험하세요.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EU 정상회담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서 하고 있죠. 한국과 유럽연합은 정상회담을 열고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데이터 이동, 전자계약, 디지털 서비스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또한 AI, 반도체, 방산 분야 협력도 논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역이라고 하면 자동차나 철강만 생각하지만요. 앞으로는 데이터가 새로운 원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협정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AI와 디지털 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브뤼셀에서 EU 지도부를 만나서 한국 철강 업계에 대한 배려를 요청을 했는데요. EU가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철강 업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대표 산업, 사실 철강이죠. 하지만 이 또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되면서 이제는 품질만 좋다고 팔리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교력이 또 경제력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상황에 접한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리고 정말 또 이분의 인기가 한국에서 대단합니다. 지난번에 치맥 치킨집에서의 회동에 이어서 그리고 또 삼겹살집 회동 그리고 곳곳 가는 곳마다 굉장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네, 이분이 한 얘기가 한국의 다음 성장 동력은 로봇산업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과 협력 확대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가 미래라고 했는데 이제는 AI 다음 단계로 로봇이 또 이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었죠. 그리고 이 제조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또 굉장한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AI 두뇌와 그리고 로봇 몸체가 결합이 되면은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망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의 열기가 뜨겁지요. 잠시 후에 이 월드컵 얘기를 자세히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크 후코이단.

네, 오늘은 축구 역사에서 의미 있는 날이죠. 바로 2026 FIFA 월드컵 개막일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 대회이지요. 총 104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오늘 개막전은 멕시코 시리의 아스테카 경기장에서 열리는 멕시코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기가 이어지고요. 네, 미국은 오늘 밤 10시에도 경기가 있습니다. 지구촌 축구잔치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전을 시작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결승전까지 39일간의 아주 긴 여정에 들어가게 되지요. 네, 버지니아 한인회장 또 워싱턴 또 대한축구협회를 주축으로 워싱턴 공동응원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오늘 밤 10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대규모 단체 응원전을 펼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8일 목요일 9시에는 메시아 장로교회에서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다시 또 한국대 남아공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응원하는 것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또 한국 그 월드컵을 생각하면서 우리 워싱턴 한인교포들 분들도 함께 응원에 참여하시면 좋겠지요. 더욱 신나게 함께 응원전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워싱턴 버지니아 한인회와 또 그리고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은 또 경기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FIFA 결승전에서 사상 최초로 하프타임 쇼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미국식 스포츠 문화를 적극 도입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찬성하는 사람들은 축구를 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전통주의자들은 축구는 슈퍼볼이 아니다. 경기 자체가 주인공이어야 한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FIFA가 미국 시장을 의식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고요. 하지만 축구의 매력은 화려한 쇼보다도 90분 동안 이어지는 긴장감과 드라마에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죠. 네, 미국 월드컵 지금 얘기를 하면서 미국 축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번 월드컵은 미국 축구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스포츠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축구에서는 전통 강국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미국 내 축구 인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젊은 세대에서는 축구 시청률과 참여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 세계 최고의 스포츠 시장이죠. NFL, NBA, MLB. 그런데 이런 커다란 경기를 갖고 있지만 축구는 좀 늘 세계 최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성장하는 스포츠라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에서는 축구 시청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MLS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말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미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월드컵이 가진 특별한 점들이 있지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월드컵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림픽과 월드컵이 특별한 이유는 국가 간 경쟁을 넘어서 인간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쟁 뉴스가 매일 나오고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깊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러나 이 기간만큼은 브라질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은 경기장에서 서로 사진을 찍고 응원가를 함께 부르기도 하고 함성이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그런 날들입니다. 스포츠가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또 대한민국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도전을 하지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40년 동안 한국 축구는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2년 4강 신화, 2018년 독일 격파, 2022년 16강 진출, 그리고 이제 2026년 과연 대한민국이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기대가 정말 됩니다. 오늘 뉴스를 정리를 하면서 두 장면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중동에서는 급박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하지만 또 북미에서는 세계 최대의 축구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늘 이 두 모습 사이를 오가며 살아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갈등과 화해, 경쟁과 협력, 전쟁과 평화. 그래서 어쩌면 이번 월드컵이 또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그 지친 마음을 좀 위로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만이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승패를 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들고요. 네, 오늘 저녁 개막전 그리고 내일 미국 대표팀 경기까지 축구 팬들에게는 잠 못 이루는 멋진 여름밤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스포츠는 여전히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개막하는 FIFA 월드컵이 경쟁을 넘어서 화합과 우정의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냉장고 속에 수박, 참외, 복숭아, 자두 같은 여름 과일들이 이제 속속들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의 입맛을 살려주려고 들어올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일단 냉장고에 넣으면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일마다 좋아하는 온도와 숙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름 과일을 더 맛있고 오래 즐길 수 있는 보관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름 대표 과일 수박이죠. 자른 수박을 랩으로 꽁꽁 싸서 보관하는 가정이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마트에 가도 수박을 잘라서 랩으로 이렇게 싸서 판매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전문가들은 랩보다는 밀폐 용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랩이 과육에 직접 닿으면 수분이 맺히고 과육이 또 빨리 물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더 위생적이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박은 자른 후에 2, 3일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서 드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복숭아를 가장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복숭아를 너무 좋아해서요. 여름에 이때쯤 복숭아가 나오는 그 계절을 기다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복숭아 사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으시나요? 그런데 이 복숭아는 후숙 과일입니다. 아직 단단한 상태라면 실온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두어 향과 단맛이 충분히 올라오도록 한 뒤 냉장 보관하는 것이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익힌 후에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하고 그리고 또 먹기 하루 전에 꺼내놓으면 좀 더 익은 상태로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향이 진하게 나고 또 말랑해졌다면 그때 냉장고로 옮겨서 숙성을 좀 늦추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 참외, 여름 과일이죠. 깨끗하게 씻어서 냉장고에 넣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보관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과일 표면에 남은 수분이 곰팡이나 세균 증식을 돕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참외는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을 하고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꼭지 부분을 키친타올로 감싸두면 수분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자두와 살구 역시 복숭아와 비슷하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딱딱한 상태에서는 냉장고보다 실온에서 먼저 후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살짝 눌렸을 때 약간의 탄력이 느껴질 정도가 되면 그때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맛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식탁에 1년 내내 빠지지 않는 게 있지요. 토마토. 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무조건 냉장 보관하시는데요. 토마토는 너무 차가운 환경에 오래 있으면 향과 풍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직 덜 익었다면 실온에서 숙성을 시키신 후에 완전히 익은 뒤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꼭지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놓아두면 수분 증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네, 오늘의 핵심 과일 보관 정답 무조건 냉장고가 아니라 과일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겠죠. 덜 익은 과일은 실온에서 후숙시키고 그리고 충분히 익은 과일은 냉장 보관하고 보관 전에는 씻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과일 하나가 물러지기 시작하면 주변 과일도 빨리 익고 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과일은 냉장고보다 숙성 상태가 더 중요하다. 잘 익힌 뒤 차갑게 먹어야 가장 맛있다. 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과일, 여름 과일 정말 종류도 많고 너무 맛있지요?
네, 올 여름 같은 과일이라도 보관법만 조금 바꿔서 더 달고 더 신선하고 또 오래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승교 기자의 가곡 산책 들려드리고요. 네, 또 김승교 기자가 오늘은 어떤 가곡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아름다운 마음과 노래를 전해드릴지 기대가 됩니다. 네, 김승교 기자와 함께 가곡 산책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다시 저는 2부에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와 함께 삶의 이야기를 걸어보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노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소 이 시간에는 한국 가곡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한 번쯤 불러보았을 국민 동요, 한국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섬찌박이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첫 소절만 들어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노래는 단순히 어린이를 위한 동요를 넘어 해방 직후와 한국전쟁 전후를 살아간 우리 민족의 삶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섬찌박이에 담긴 시대와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섬찌박이는 시인 한인연이 1946년 동시집 민들레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광복 직후 발표된 이 작품은 당시 바닷가 섬마을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작곡가 이응렬이 곡을 붙이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동요 섬찌박이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한국 사람이라면 세대를 초월해 알고 있는 노래, 아마도 한국 동요 역사상 가장 널리 사랑받는 작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스토리도 담고 있어요. 6.25 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왔던 한인현 선생은 어느 날 해변을 산책하다 우연히 해변가에 외딴 집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빈집엔 아기 혼자 잠들어 있었다고 해요. 굴을 따라 나갔던 아이 어머니가 낯선 사람이 집을 기웃거리는 것을 보고 놀라 달려들어왔고 그 모습을 마음에 새겼던 시인이 노랫말을 지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가사를 조금 더 같이 산책해 볼까요? 엄마는 바닷가에 굴을 따러 나가고 아기는 집에서 엄마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다시 곤히 잠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이야기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까요? 아마도 그 안에 기다림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일까요?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이라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죠. 엄마가 보이지 않는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엄마를 기다리는데요. 그 기다림 속에서 불안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섬찌박이가 널리 불리기 시작한 이 시기는 한국전쟁 직후였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가족을 떨어뜨려 놓았는데요. 아버지는 전선으로 떠나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리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워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섬찌박이를 들으며 단순한 동요 이상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노래 속 아기는 엄마를 기다리지만 전쟁을 겪은 세대에게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 가족을 기다리는 어머니, 고향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도 들렸습니다. 노래는 직접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삶과 정서는 자연스럽게 이 노래 안으로 스며들었는데요. 그래서 섬찌박이는 어린이의 노래이면서도 어른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장면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아기보다 더 기쁜 사람은 어쩌면 어머니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서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겠죠. 이 노래는 어머니의 희생을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노랫말 속에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가는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우리는 이 노래를 들으며 아기의 마음보다 어쩌면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의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기다렸고 어른이 되어서는 자녀의 귀가를 기다리고 멀리 있는 가족의 안부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어쩌면 사랑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섬찌박이는 단순한 동요가 아닌 가족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믿음,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노래는 시대를 넘어 사람을 이어줍니다. 70여 년 전 만들어진 섬찌박이가 오늘날에도 사랑받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가족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의 무사함을 바라는 마음, 가족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같기 때문이죠. 이제 한인연 선생님께서 지으신 노랫말과 이응열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선율을 붙여 함께 탄생된 국민동요 섬집하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프라노 최보윤 선생님의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과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떠올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국민동요 섬치박이와 함께 기다림과 가족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예쁜 멜로디로 불렀던 노래가 시간이 지나 다시 들으면 부모님의 사랑과 한 시대의 삶을 담은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좋은 노래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노래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를 잘 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친구들과 다투기 일쑤였죠. 부모님 말씀에도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고 학교에서도 종종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죠. 상자 안에는 못 한 봉지와 망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화를 낼 때마다 저 뒤뜰 울타리에 못을 하나씩 박으렴. 소녀는 이상했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죠. 첫날 저녁 소녀는 무려 37개 못을 박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동생에게 소리 지르고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울타리는 금세 못투성이가 되어버렸죠. 며칠이 지나자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못을 박는 것보다 쉽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조금씩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 쉼호흡을 하고 상대방 말을 한 번 더 들어보려 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울타리에 박는 못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은 못을 하나도 박지 않게 되었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제부터는 화를 참는 날마다 울타리에서 못 하나씩은 뽑아보렴. 소녀는 다시 노력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마침내 모든 못을 다 뽑아냈습니다. 소녀는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울타리 앞으로 데려갔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울타리를 가리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니? 못은 다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 자세히 보렴. 네, 울타리에는 수많은 구멍이 남아 있었던 거죠. 못은 없어졌지만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 울타리와 같단다. 화가 나서 던진 말, 비난의 말, 상처 주는 말은 나중에 미안하다고 해도 흔적을 남길 수가 있어. 물론 용서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처의 자국은 오래 남기도 하지. 소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울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로 돌아오면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울타리에 못을 박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꼭 큰 잘못이 아니더라도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은 말, 바쁘다는 이유로 건넨 차가운 표정, 그런 사소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오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특히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어쩌면 회사나 뭐 바깥에서는 참을 수 있는 말도 집에서는 못 참고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정작 가족에게는 무뚝뚝해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느끼는 것, 또 만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성공도 돈도 명예도 아니라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냥 단순히 말 조심하자라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못을 박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얘기를 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고마웠어, 사랑해. 저희 집에는요, 그 붓글씨로 쓰여있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참 문득 저를 돌아보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이런 말

용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용서를 주신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도 하지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감옥문을 여는 것이 또 용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혹시 바뀐 못을 뽑지 못하고 계신지요? 그 못을 뽑아내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께 참 좋은 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 초대 손님과 함께 오겠는데요. 여러분 진주 좋아하시죠? 고베 진주에 우리 또 초대 손님과 함께 진주 이야기, 보석 이야기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들으실 곡은요, 네모의 꿈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 가사가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함께 들으시고 다시 저는 초대

네, 이 시간 초대 손님과 함께 할 텐데요.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네, 애난데 워싱턴 지역에 찾아옵니다. 오늘은 초대손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 보석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반지천국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반지 천국의 오마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잠깐 지금 전화로 연결을 하는데요.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잠시 노래 들려드리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선물의 설렘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요. 네, 지금이 진짜 기회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석 쇼핑의 명가 고베 주얼그룹의 오 마리아 매니저를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고베 주얼 그룹의 오 마리아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1: 지난달 마더스데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가격과 더 특별한 구성으로 애프터 마더스데이 대박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0: After Mother's Day 세일이라는 이름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번 행사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마더스데이 직후에 진행되는 보너스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 품목 최대 30%에서 80%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고베 주얼 그룹의 대표 인기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최대 80%면 정말 파격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선물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행사
1: 네.
0: 어디에서 열립니까?
1: 네, 애난데일 초입에 있는 전 한국일보 건물 1층 특설 매장에서 진행되고요.
0: 네.
1: 행사 날짜는 6월 12일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진행되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0: 네, 당장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6월 10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8일간 애난데일 초입, 네, 사고에서 바로 나오면은 거기 애난데일 초입에서 이번 행사가 열리고요. 네, 아주 특별한 보석들을 많이 준비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사 날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시간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아, 네. 내일부터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진행되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0: 네,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퇴근을 조금 일찍 서두르셔서 아무래도 첫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요. 내일부터 서두르셔서 가셔서 좀 좋은 보석들을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여러 가지 보석들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좀 보니까 랩 다이아몬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다이아몬드가 좀랩 다이아몬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다이아몬드인지 좀 설명을 우선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요즘은 단순히 비싼 보석보다는 실용성과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지면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특히 환경적인 부분이나 생산 과정의 투명성 같은 현대적인 소비 가치까지 함께 고려하시면서 랩 다이아몬드를 하나의 스마트 럭셔리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예전에는 랩 다이아를 단순한 대용석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독립된 프리미엄 주얼리 카테고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0: 네.
1: 이번 행사에서는 랩 다이아몬드와 루세나이트 제품들이 최대 30%에서 50% 특별 세일에 포함되어 있어요.
0: 네. 랩 다이어와 모이사나이트 제품들을 최대 30에서 50% 특별 세일한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랩
1: 네.
0: 다이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이아는 뭐고? 다이아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보통 뭐 예물로도 너무나도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랩 다이아몬드는 어떤 다이아몬드입니까?
1: 네, 보통 지금 뭐 방송이나 여러 이제 채널을 통하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만든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0: 네.
1: 광택도 아주 우수하고요.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가격 쪽에서는 10분의 1밖에 안 하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실 때도 다들 이랩 다이아몬드를 선호하세요.
0: 네. 그게 사실은 진짜 그냥 다이아몬드랑 천연 다이아몬드랑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1: 빛이 더 광택이 좋습니다.
0: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실용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 굳이 천연 다이아몬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1: 요즘은 고객님들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그런 패턴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네. 지금 현재.
0: 그리고 특히 귀걸이 같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저도 이제 작은 걸 하는데요.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1: 잊어버리면 너무 속상해요.
0: 그리고 사실 다이아몬드 뒤에 이렇게 귀에 귀를 뚫었어도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잘 풀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사실 귀걸이 같은 경우는 랩 다이아 귀걸이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1: 네, 뭐 가격만으로서 아주 뭐 강점이라고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도 천연을 했을 때 잊어버렸을 때는 이제 저희가 구매했을 때 가격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더 속상하죠. 그래서 랩 다이아몬드가 더 광택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분실했을 때 좀 속상함이 조금 덜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뭐를 잊어버려도 속상한 건 속상하지만 그래도 좀 다양하게 또 구비를 할 수 있는 게 랩 다이아의 또 장점일 것 같고요.
1: 요즘 아주 대세입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이 좀 약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랩 다이아를 찾는다는 거죠.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 더 와, 너무 좋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서 모이사나이트 제품을 말씀하셨어요.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를 좀 우선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 모이사나이트 제품은 천연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저희가 압축시켜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다이아몬드 감정하는 기계가 저희가 항상 비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감정을 하면 100% 다이아가 나옵니다. 이게 천연 다이아몬드 파우더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 제품 또한 손색이 없습니다. 어딜 가든 뭐 내가 이거 천연 다이아를 했는지 몰사나이트 다이아몬드 반지를 했는지 우리 일반인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고베 주얼 그룹의 가장 큰 강점이 역시 시공하고 디자인,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서 저희 뭐 한국 서울의 자체 시공 공장에서는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을 진행하면서 품질 퀄리티가 굉장히 철저하고요. 특히 한국 특유의 섬세하고 정교한 시공으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아주 강점입니다.
0: 네, 맞습니다. 고베 주얼 그룹 하면은 한국 시공 이야기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1: 맞습니다.
0: 사실 한국에서 만든 제품 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K 그 영향으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예전에는 메이드 인 프랑스 다른 나라들 어떤 거 하면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또 최고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또 저희는 단순히 비싼 보석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좀 고객님들께서 실제로 착용했을 때 뭐 천연이든 어떤 금방에서 파는 어떤 제품보다도 더 밝아 보이고 더 세련돼 보여서 더 자신감 있어 보이는 제품을 현재 우리 강남에서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 추세에 우리 한국인들이라면 정말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과 제품입니다.
0: 또 사실 여러 디자인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도 어울리고 또 한국인들이 가장 잘 만드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갖고 오시는 거죠?
1: 저희 거의 뭐 강남의 사모님들은 굉장히 눈이 높으세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선정이 됐을 때는 이쪽에 왔을 때는 저희도 특품으로 아주 좋은 그 디자인에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저희가 착용하고 어딜 가더라도 나 머리 아파 할 정도로 이렇게 자랑을 할 수가 있죠.
0: 아, 그 머리 아파라는 게 손을 올리면서 보여주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멘트를 했습니다.
0: 네, 네. 네. 아, 그만큼 네. 자랑스럽게 드러내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1: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0: 그 세공도 디자인도 다 한국에서 하시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중국에서 만들어 온다든가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저희 26년 전통에 네. 저희 한국 세공 공장에서 아주 철저하게 저희 품질과 관리를 진행하면서 만들어서 오고 있습니다.
0: 네, 26년이라고 하셨어요.
1: 네,
0: 사실
1: 네, 맞습니다.
0: 네, 26년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를 키워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1: 네. 네, 맞아요.
0: 그만큼
1: 네,
0: 이제 네. 오랜
1: 그리고
0: 역사와
1: 저,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가 직원인 입장에서 볼 때 네. 저희 대표님 마인드나 정말 저희는 정직하는 회사로 네.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볼 때 회사의 마인드를 볼 때 저도 정말 가슴 뿌듯하게 그렇게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부심도 갖고 있고요.
0: 네. 네.
1: 그만큼 저희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0: 네. 네. 우리 고베 주얼 그룹의 오 마리아 매니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을 판매를 하시지만 직접 정말 그 판매하시는 분이 마음 가운데 그런 뿌듯함이 계셔야 더 자랑스럽게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지금 딱 전해주셨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고베 주얼 그룹 하면요. 뭐 보석도 있지만 사실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진주가 떠오르고요. 사실 실제
1: 네,
0: 진주가
1: 맞습니다.
0: 유명하죠. 고베 네. 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1: 네, 네, 맞습니다.
0: 이번 진주 컬렉션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1: 네, 이번 행사에서는 타이티선 흑진주, 멀티컬러 남한진주, 그리고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특별 구성으로 준비했고요. 한 줄, 두 줄, 세 줄 비드 목걸이까지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진주의 우아함과 품격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0: 네. 진주를 지금 얘기하시면서요. 타이티산, 흑진주, 멀티컬러 남양진주, 아코야 진주 컬렉션, 뭐, 이렇게 지금 사실 특별 구성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타이티산 진주는 어떤 것이고 또 멀티컬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것 같은데 아쿠아 진주까지 네. 좀 하나하나 설명을 네.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방송상으로 길게 얘기는 좀 그렇고요.
0: 네.
1: 타이티산은 타이티 섬에서
0: 네.
1: 제일 생산되는 진주고요.
0: 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그 섬.
1: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타이티 그 섬에서. 네, 생산되는 진주고요.
0: 네.
1: 멀티컬러 남양 진주는 남태평양에서 네 저희가 캐는 진주입니다.
0: 네.
1: 그리고 아쿠아 진주 같은 것도 다 그 뭐 남양 진주도 있겠지만 아쿠아 그 특성의 그 천연 진주.
0: 네.
1: 그런 뜻이죠. 네.
0: 네, 그렇군요. 진주가.
1: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매장에 오셔서 제품을 보시면서 아 이렇구나 이런 좀 재미도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그래야지만 고객님들께서 저희 매장에 오셔서
0: 네.
1: 어떻게 보면 타이티산 흑진주가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마 이렇게 감각이 안 오시니까
0: 네.
1: 실제 접해보시면 내가 이렇게 진주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는구나.
0: 네.
1: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진주를 정말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0: 네. 네. 그렇죠. 진주가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원산지가 어딘지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1: 네, 맞습니다.
0: 말씀으로 다 하시기에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1: 네,
0: 같고요.
1: 네. 제가 벅차요. 네. 너무 이렇게
0: 네.
1: 제가 진주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0: 네.
1: 착용할 때마다 저도 막 굉장히 감성적으로 굉장히 벅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직접 같이 느껴보고 같이 착용해봤으면 하는 느낌으로 제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원산지도 지금 조금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많은 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진주는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진주를 가장 좋아하는 보석이거든요. 그리고 네, 진주를 너무 좋아하고 그냥 좀 다른 보석이랑 다르게 느낌이 왠지 그 자연의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색깔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1: 네,
0: 개인적으로
1: 진주는 네. 우아함과 품격이 네 최상이죠.
0: 네, 네, 네. 그 진주들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네, 이번 내일부터죠. 12일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8일간 한국일보 건물 옛 한국일보입니다. 네, 애난데일 초입에서 행사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가셔서 준비하신 여러 보석들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젊은도 네 말씀하세요. 네. 젊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까요?
1: 아, 네, 네 질문을 해주세요.
0: 네. 네, 젊은 고객분들이나 특별한 선물을 찾는 분들을 위한 또 아이템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1: 아, 그럼요. 우리 아미분들 특별히
0: 아미분들 네.
1: 그러죠. BTS 스톤헨지 제작의 BTS 정품 목걸이 컬렉션도 현장 수량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 첫 출시 가격 그대로 159불에 판매하니까 마지막 기회에 또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게 지금 아미, BTS 팬 이름이잖아요. 팬들, 아미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BTS,
1: 아, 네. 네네. BTS 자체에서 만드신 제품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스톤헨지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만드신 거라서 각 가수분들, BTS 네. 가수분들의 그 이니셜이 다 각자의 뭐, 정국이 씨라든가 뭐, 그
0: 일곱 분들의
1: 그, 네. 자기네들의 그런 컬렉션이 들어가 있어요.
0: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또 사실 K-POP, BTS 팬들이 미국에도 너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주변의 미국인 친구들에게도 선물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같이
1: 아,
0: 모시고
1: 그렇군요.
0: 와서
1: 네네.
0: 이런 것들을 사기가 사실 BTS 그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품목들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좀 어렵게 준비를
1: 그럼요.
0: 해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1: 네네. 이것도 현장 판매라서
0: 네.
1: 좀 서둘러 주시면 네, 꼭 구입이 되실 겁니다.
0: 네. 이 첫 출시 가격이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여쭤봐도
1: 네,
0: 될까요?
1: 저희가 7년 전에도 저희가 BTS 제품을 저희 공식 판매를 했었는데요.
0: 아, 네.
1: 그때 가격이랑 똑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시대적으로 뭐 모든 물가가 올랐지만 저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똑같은 가격에 판매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 가격도 아주 예전 가격 그대로 판매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우리 아미분들 좀 주변에 알리셔서 함께 가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아주 심플하면서 아주 고급져요.
0: 네. 근데 아미분들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사고 싶었는데 한국에 갈 수는 없고 그리고 요즘 뭐 네. BTS 공연 북미 투어도 했었는데 그때도 구입하시기 어렵거나 함께 하시기 어려우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사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다이아몬드 그리고 진주 이런 것들은 조금 가격대가 있으니까 부담이 살짝 방문하기가 나는 그 정도 예산은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조금은
1: 네, 맞아요.
0: 부담이
1: 네.
0: 없이 쇼핑을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저희 눈물의 88 코너인데요.
0: 88 코너요? 네.
1: 네, 88불 특가 보물 속에 보물도 아마 고객님들이 그래서 방문하시면 아마 득템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주 좋은 제품을 저희가 스페셜로 준비를 했습니다.
0: 이게 88 코너라고 하면 가격이 88불인 거죠?
1: 네, 88불입니다.
0: 아, 네. 100불 미만 88불에 보석을 또 선물하거나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또 아이템들을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참 기대가 됩니다. 네.
1: 네, 요 코너는 오셔서 정말 뭐 한 분이 오시면 저희가 네. 행사를 해본 결과 뭐 보통 5, 6 세트를 사시고 가세요. 그래서
0: 네.
1: 뭐 스승의 날 행사에도 예전에 지금 지났지만 저는 이제 스승 그 마데스게이 행사에 같이 네. 참여했는데요. 뭐 이거 아니더라도 스승의 날도 드릴 수 있다. 뭐 어떤 뭐 생일 잔치 갔을 때 선물로도 줄 수 있다. 뭐 이런 용도로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0: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의 날이 또 다가오거든요. 네. 어머니 날은 지났지만 또 우리 아버지 날 생각하면서 부모님 효도 선물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선물도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건강 팔찌가 엄청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0: 건강 팔찌요?
1: 가격은 199불부터 399불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게 건강과 품격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강추드리고 있어요. 네. 저희도. 네.
0: 그 보석을 하면은 보통 이제 머스로 하거나 그 가치를 가지고 하는데 건강 팔찌라고 하시면은 이게 지금 어떤 보석으로 어떻게?
1: 네, 이 네. 건강 팔찌가 그냥 단순한 건강 팔찌가 아니라 여기에 저희가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0: 네.
1: 그 저기 특히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요즘 뭐 골프도 많이 치시고 요즘 벌써 운동의 시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0: 네.
1: 팔 통증, 뭐 엘보 늘어났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0: 네.
1: 그런 분들이 이 팔찌로 인해가지고 정말 건강에도 챙겨주시고 이게 완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그래서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네.
0: 네.
1: 그래서 선물로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십니다.
0: 네. 네. 사실 부모님께 선물 드리는 게요. 우리가 건강 제품을 많이 드리잖아요.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선물들을 이제 많이 찾는데 이 보석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은 건강 팔찌와 또 건강 목걸이 컬렉션으로 함께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리셔도 받으시면 참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1: 네, 특별히 저희가
0: 네.
1: 이번에는 요즘 순금이 대세잖아요.
0: 네.
1: 그래서 24K 순도금으로 건강 팔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양으로 차셔도 정말 네. 블링블링하고 이쁘십니다.
0: 네.
1: 네, 멋있고. 네.
0: 맞습니다. 요즘 또 금 가격이 자고 나면 막 올라가요. 그런데.
1: 그래서 감히 살 수가 없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런데 이제 건강 팔찌 하나 만들려면 아마 이게 무게를 따지면 거의 뭐 한 장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0: 아,
1: 그 네. 느낌을 무수단히 가질 수가 있어요. 아주 이게 금 장인이
0: 네.
1: 만드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0: 네.
1: 장식까지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어서 아주 강추드려요.
0: 네. 아, 정말 지금 우리 매니저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뭐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직접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1: 네네.
0: 세일 폭이 지금 너무 크잖아요. 뭐 최대 80%까지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살짝 드는 생각이 아, 제품 이렇게 세일 폭이 크면은 제품 종류가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그렇진 네. 않으시죠?
1: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1: 내 행사 저희는 최소 2,000여 점의 제품을 준비하고
0: 네.
1: 행사장을 최대한 꽉 채우는데요. 아쿠아 진주, 아까도 말씀드린 멀티컬러 남양 진주, 타이티산 흑 진주, 렉다이아, 모이스 나이트,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칼라스톤 흑 진주, 그리고 품목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브러치, 귀걸이, 팔찌, 반지, 펜던트, 다양한 사이즈의 비도 목걸이까지 막 제품을 설명하려니까 숨이 차네요.
0: 네, 정말
1: 고개
0: 너무
1: 지열에,
0: 네.
1: 네, 고개 지열의 인기 상품들이 아주 대거 다 총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냥 다 가지고 나오시는군요. 네,
1: 네 맞습니다.
0: 네.
1: 저희가 일반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주 행사 때는
0: 네.
1: 정말 고객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엄청난 제품을 저희가
0: 네.
1: 구비해서 네, 저희가 행사장을 꽉 채우고 있어요.
0: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직접 방문을 하시면 상담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당연하죠.
0: 네.
1: 그래서 이 뭐 방송으로 멘트를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오셔서 꼭 구입을 안 하셔도 와서 자세히 보시고 우리 고베주얼 그룹에 이런 다양한 그런 제품들을 이게 눈 아이쇼핑에서도 굉장히 네. 아마 이제 뭐라 행복하실 거예요.
0: 네.
1: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구매하시면 더더욱 제 것이 되어서 더 행복하시겠죠.
0: 네. 네. 그 아무래도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시다 보니까 보시면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그리고 또 분위기가 어떠시고 피부톤을 보시면서 아, 저 고객님은 이런 보석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오실 것 같아요.
1: 그럼요. 저희 전문 직원들이 네. 이제는 오랜 동안의 세월로 인해서 고객님의 이미지나 스타일이나 분위기 그리고 피부톤까지 고려해서 훨씬 잘 어울리는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0: 네. 네.
1: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이제 행사 기간 중에 언제 방문하는 게 가장 좋냐라는 질문은 아무래도 첫날 빨리 방문하시는 게 좋겠죠?
1: 네, 그럼요. 뭐든지 첫날이 최고입니다.
0: 네.
1: 최대한 빨리 방문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물량은 넉넉히 준비했지만 인기 디자인은 우리 눈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남들도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빠르게 소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이번 행사가 이름이 After Mother's Day를 노려라거든요. 약간 큰 시즌이 끝나고 나서 숨겨진 특가를 만날 수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1: 네, 맞습니다. 마더스데이 시즌이 끝난 직후라 인기 있었던 제품들을 더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미국에서도 네. 큰 홀리데이 지나고
0: 그렇죠.
1: 진행되는 애프터 세일처럼 이번 행사도 좋은 제품을 정말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선물 포장, 아무래도 이제 선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선물 포장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서비스를 좀 잘 어떻게 해주십니까?
1: 네, 물론입니다. 특히 저희 고베펄 주얼리는 진주 비드 목걸이 구입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타임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서 평생 아름답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년 전에 구입하셨어도 혹시 뭐 본인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타이에 의해서 진주가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마시고 오세요. 이제 평생 잘 착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1: 네. 이번 행사에서는 애프터 마더스 데이를 겨냥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특별한 선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6월 12일 금요일부터 애난데일 초입에 전 한국일보 건물 1층 특별 매장에서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으로 고베 주얼 그룹의 오 마리아 매니저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보석 쇼핑의 명가죠. 고베 주얼 그룹입니다. 그리고 내일 6월 12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8일간 애난데일 초입 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여러 가지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서 한국 직영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를 하고요.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이번 또 주말 다음 주까지 고베 주얼 그룹과 함께 직접 방문하셔서 나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네, 보석을 만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고베 주얼 그룹의 오 마리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특설 매장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 고베 주얼 그룹의 오 마리아 매니저와 함께 했고요. 네, 이어서 우리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에 함께 해준 네 김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고향의 맛, 한국에서도 맛있는 김밥으로 소문난 네 김밥,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단체 도시락,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을 하고요. 요즘 골프 모임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리 김밥과 함께 하시면 좋겠지요. 특별한 가격에 잘 해드릴 겁니다. K푸드 리 김밥 창업하시는 분요. 한국에서도 이 많은 인기가 워낙 있는 김밥, 미국에서도 창업하실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의 맛을 리 김밥에서 버지니아 페어팩스 11213K 리 하이웨이 페어팩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함께 하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6: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5: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7: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8: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7: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8: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9: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0: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리얼 에스테이트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레지던셜 세일 앤 리스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랑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 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 직영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 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는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 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의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C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OK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이틀째 공습에 대응해 바레인 등 중동지역 미군기지 18곳을 공격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를 선언하면서 중동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토마호크 미사일 48발을 동원해 이란에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란이 미국의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폭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공급 불안에 직면한 아세안 국가들의 LNG와 LPG 공급 확대를 추진하며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공급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베트남은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석탄 생산 확대를 허용했습니다. 아마존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17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확보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AI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 발행과 대출 등 부채 조달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AI 기업 경영진들과 만나 기업의 부를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산업 성장에 따른 부의 재분배와 국민 환원 방안이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BI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웹사이트 13개를 압류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허위 채용 공고를 통해 미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기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고객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JP모건 체이스 등 주요 대형 은행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트럼프 대통령 관련 계좌 폐쇄 의혹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급성장하는 예측시장 산업에 대한 연방 규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포츠와 선거 배팅의 성격을 재정의하는 가운데 업계와 게이밍협회는 시장 위축과 도박 규제 논쟁을 둘러싸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퇴직연금 TDF에 종신연금 기능을 결합한 새 상품을 선보입니다. 은퇴 후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수요가 늘면서 미 퇴직연금 시장에도 평생연금형 상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중동전쟁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기 등급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꺾이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 등급 중 제일 윗단계인 BB플러스 등급과 CCC 등급 회사채 간 금리차가 6.4%포인트까지 벌어져 1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동전쟁이 3개월째 진행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초저금리 시대에 낮은 금리로 큰 자금을 조달했던 저등급 기업들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봉쇄로 유가를 비롯한 물가가 오르면서 부채가 많은 기업의 위험을 가중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저등급 채권에 대해 더 큰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신용펀드들은 과거 저금리 시절에 인수합병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피인수 기업에 쌓인 2조 달러 규모의 부채가 이제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겹치면 상환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런던 채권 부문 그룹 책임자 미치 레즈닉은 물가 상승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현금 흐름은 줄어드는데 조달 비용은 올라가는 치명적인 이중고를 겪게 된다며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지펀드 글랜던 캐피털의 공동설립자 홀리 킴은 이달 뉴욕에서 열린 블룸버그 글로벌 크레딧 포럼에서 경기 침체가 오든 오지 않든 2021에서 2022년 유행한 인수합병 열풍 당시의 부채로 인해 앞으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신용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신용 투자자들은 상당수 기업이 높은 차입 비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크본드 스프레드는 지난 1월 기록했던 20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정크본드 안에서도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CCC 등급의 스프레드는 BB 등급 스프레드의 5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레버리지론 시장의 성과도 엇갈렸습니다. 블룸버그 지수에 따르면 종합수익률 기준으로 CC 등급 레버리지론은 이번 분기 8%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BB 등급 레버리지론은 1.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CC 등급 기업의 파산 위험이 너무 커지자 투자자들이 대출 채권을 헐값에 내다 팔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한 탓입니다. 핌코의 레버리지 파이낸스 책임자인 데이비드 포가시는 지금 고수익 채권 시장은 매우 양극화되어 있다며 고위험 채권들이 위험도가 훨씬 낮은 상품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안일한 자세를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미국과 동등한 강대국으로 포용하는 방향으로 대중국 정책을 급격히 선회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미국과 중국의 정상은 지난달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양국 관계의 새 틀로 제시했습니다. 이 표현은 세계 2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대만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서 협력하고 적대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다고 뉴욕타임즈는 풀이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미국과 중국을 위대한 두 나라, 주요 2개국 G2라고 언급하며 양국이 대등한 초강대국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인용한 미국 아시아 당국자들은 이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포용할 의도가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때 중국을 상대로 보여준 공격적인 접근 방식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무역전쟁 보복 조치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이후 나온 변화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중국 정책은 아시아 전역에 불안을 촉발했으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조정하게 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급선회하는 대중국 전략에서 자국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미국과 인도 정책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아시아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미군은 태평양 섬나라 팔라우에 새로운 물류, 급유 허브를 구축 중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 내 훈련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2026 FIFA 월드컵 개막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주민들에게 무료 티켓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770장의 무료 티켓을 배포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캐티 오컬 뉴욕 주지사 역시 500장의 월드컵 경기 무료 티켓을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최근 뉴저지주가 월드컵 경기 무료 티켓 770장을 중증 어린이 환자나 가족, 그리고 해외 파견 중인 군인 가족, 간호사나 응급구조대원들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10일 수요일 캐티 오컬 뉴욕 주지사는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와 군인 가족, 응급구조요원 등을 위해 월드컵 무료 티켓 500장을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New York is World Cup. I want you to be there. That's why I'm so excited to announce. They are going to be giving away 500 free World Cup tickets to New York residents. How about that? Check out our website to learn more.
2: 이는 뉴욕과 뉴저지가 월드컵 개최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비싼 티켓으로 인해 경기 관람에 나서지 못하고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 축제가 특정 부유층만을 위한 경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뉴욕 무료 티켓 500장에 당첨된 사람들은 경기 입장권뿐만 아니라 경기장 왕복 무료 셔틀버스 이용도 함께 제공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월드컵은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며 값비싼 티켓을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뉴요커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티켓은 뉴욕주 YMCA 연합과 터널 투 타워스 파운데이션을 통해 배포됩니다. 배포 대상 지역은 뉴욕시를 포함해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락클랜드 카운티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무료 티켓은 FIFA 월드컵 뉴욕 뉴저지 조직위원회가 확보했으며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지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가 월드컵 개최지 혜택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티켓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도 소란 만단의 뉴욕시장은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 경기 티켓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50짜리 저가 티켓 1,000장을 추첨을 통해 9장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티켓 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FIFA의 특별 승인을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지역은 2026 FIFA 월드컵 기간 동안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총 8경기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개최지로 선정돼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1: 미 대형 은행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고객의 계좌를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 사법당국이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을 상대로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검은 최근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미 주요 은행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좌를 폐쇄하는 디뱅킹 조처를 했는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검찰이 금융기관 개혁, 회생, 강화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JP모건 체이스와 제이미 다이먼 CEO를 상대로 5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2021년 1월 미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직후 JP모건이 자신과 가족 관련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월 미 통화감독청에 은행들이 정치적 동기 또는 불법적인 사유로 고객 계좌 해지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법당국 수사는 통화감독청 조사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검을 이끄는 제닌 피로 검사장은 연방준비제도의 청사 리모델링 비용과 관련해 제롬 파월 전 의장을 겨냥한 수사를 개시하는 등 야권으로부터 정치적 동기에 의한 수사를 해왔다고 비판을 받는 인물입니다. 버지니아주 라우던 카운티 공립학교의 아론 스펜스 교육감이

0: 10일 연방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학교의 트랜스젠더 학생 관련 정책을 둘러싸고 공화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규 기자입니다.
1: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 공립학교의 아론 스펜스 교육감이 10일 연방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학교의 트랜스젠더 학생 관련 정책을 둘러싸고 공화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스펜스 교육감은 이날 다른 두 명의 학군 관리자들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 학교 운영 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에 응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별도 정책을 운영하는 학군들에 대해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미시간주 공화당 소속이자 위원장인 팀 월버그 연방하원 의원은 라우든 카운티와 시카고 공립학교를 언급하며 내가 해당 학군의 학부모라면 아동학대와 방임을 이유로 소송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공립학교가 직면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소속 바비 스콧 의원은 이미 많은 학군들이 예산과 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스펜스 교육감은 지난해 스톤브릿지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남학생 탈의실에서 다른 학생들을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으며 이후 법적 분쟁과 연방교육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플로리다주 제6선거구를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 랜디 파인 연방하원 의원은 스펜스 교육감에게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파인 의원은 남학생인 척한 여학생이 남학생 화장실에서 다른 학생들을 촬영했는데 왜 해당 학생에게 징계가 내려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펜스 교육감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파인 의원은 이어 증언에 참석한 교육 관계자들에게 플로리다 학교들은 여러분의 학군에서 벌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스펜스 교육감은 자신의 학군이 상식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우리 학군에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학생을 촬영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정책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펜스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나의 역할은 연방법과 주법 그리고 지역교육위원회가 채택한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협력해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와 학교 내 안전 문제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공화당은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 학교 정책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일부 교육계는 학생 보호와 차별 방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교육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벤커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 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2: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 99, 시험무수 박해당 5불 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 99,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건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 99, 수육용생 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 SNS 중독 피해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미 법원이 두 기업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은 앞으로 수천 건에 달하는 유사 소송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미 법원이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패소한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의 캐럴린 쿨 판사는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두 기업이 SNS 중독 피해자인 원고에게 600만 달러를 배상하려는 배심원 평결을 유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두 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아동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을 채용해 케일리 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원고의 우울증 장애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평결했습니다. 재판에서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SNS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강변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메타와 구글은 이용자가 올린 유해 콘텐츠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통신품위법 조항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가령 특정 이용자가 SNS에 음란물이나 범죄와 연관된 게시물을 올리더라도 이는 해당 이용자의 책임일 뿐 SNS 운영사의 책임은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쿨판사는 해당 법조항은 기업들의 SNS 플랫폼의 알고리즘 설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며 배심원단에도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는 고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당부했다면서 두 기업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원고 측의 주장은 통신품위법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시도라면서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측도 성명을 통해서 회사가 이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마크 레이니어 변호사는 기업들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서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와 구글이 이번 사건에 재심 청구, 항소를 하며 대응을 이어가는 것은 이 소송이 수천 건의 유사 사건의 향배를 가를 선도 재판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패소하면 향후 SNS 기업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의 부를 국민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AI 기업 경영진 12명에서 15명과 백악관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돌려주는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은 매우 부유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큰 지지를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가 이들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 정부가 AI 기업들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과 관련해 질문을 받았고 AI 기업들과 만나 이들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분이 미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술업계가 점점 커지는 사회적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워싱턴 정가와 실리콘밸리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에 불을 지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자리 감축, AI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으로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 사회적 혼란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면서 AI 기술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이란이 11일 이틀째 이어진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아람비안 중앙군사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발포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선박 두 척을 겨냥해 이란군 발포가 이루어졌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발표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발표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10일 스페인 카탈루니아의 거장 안토니오 가우디 이 코르네트 파괴 100주기를 맞아 그의 대표 걸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중앙탑을 축복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1882년에 착공해 145년째 건설 중인 미완의 성당으로 이날 행사에는 치복을 추진 중인 가경자 가우디의 백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탑 완공으로 이 성당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가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는 레오 14세 교황 스페인 방문 일정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탑을 봉헌하면서 불과 색채, 빛으로 만들어진 도드라진 교리 교수이자 건축학적 걸작이라며 우리는 모두 이 건물에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의 섭리는 자연에 들어있다고 본 가우디의 신념대로 성당 기둥들은 숲을 형상화했으며 내외부의 모든 구조물에는 가톨릭의 상징이 담겼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10일 저녁 프랑스 파리에서 특별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조수미의 40주년 기념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2024년 처음 개최된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 우승자들도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콘서트에 앞서 조수미는 40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며 한여름밤의 꿈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 많은 것을 깨달았고 원하고자 하는 꿈을 다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수미는 이어 나는 앞으로도 스스로를 믿으며 젊은 음악가들을 돕기 위해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음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더 책임감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다음 달 열리는 제2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를 홍보하는 차원이기도 했습니다. 조수미는 젊은 성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국제 콩쿠르를 만들었습니다. 2024년 프랑스 중부 시골 마을의 한 고성에서 제1회 대회를 열어 5명의 우승자를 배출했습니다. 조수미는 이후 이들 우승자와 함께 한국, 중국 등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올해 2회 대회는 다음 달 6일부터 11일까지 같은 고성에서 열리며 전 세계 55개국에서 500명 이상의 젊은 음악가들이 지원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ar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맞습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 오후 들어서는 산발적인 뇌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최고 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 기온 75도, 섭씨 24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 낀 하늘을 보이겠고 오후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발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뇌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6도, 섭씨 36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후반에도 뉴욕과 워싱턴 지역 모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고 오후 시간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소나기와 뇌우 가능성이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투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FIFA 월드컵 개막이 펼쳐지는 가운데 뉴욕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될 조짐을 보여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책임자인 톰 호먼은 뉴욕시에 전례 없는 규모의 아이스 요원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소란만단인 뉴욕시장은 이민자 없이는 월드컵도 존재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와 뉴욕주의 이민자 보호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월드컵 개막을 앞둔 뉴욕시에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정책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이 뉴욕시에 전례 없는 규모의 아이스 요원들을 증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먼은 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 시민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수준의 아이스 요원들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미 작전 계획 검토를 마쳤으며 조만간 시행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먼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뉴욕주가 통과시킨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법안들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근 연방 이민당국과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단속 규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는 지방정부와 경찰이 아이스나 국경 순찰대와 공식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고 영장 없이 연방 요원들이 학교나 병원, 주정부시설 등 민감한 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과 교육기관 직원들이 영장 없는 단속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법 집행기관이 주민들과 접촉할 때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호먼은 해당 법안에 서명하지 말라고 호컬 주지사에게 사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컬 주지사가 서명을 했다며 뉴욕주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제한 조치가 결국 더 강력한 수준의 연방 단속을 불러오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인도계 부모 사이에서 우간다에서 태어난 이민자 출신의 맘다니 시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월드컵은 이민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며 이민자들은 선수, 코치로 활약하고 있으며 경기장에서 일하고 있고 관중석을 채울 뿐 아니라 이러한 이민자들이 월드컵 같은 스포츠 축제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 선수 가운데 6명이 이민자 출신이라며 이민자들은 미국 축구뿐만 아니라 뉴욕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어 아이스를 포함한 그 누구도 우리 공동체에 공포를 조장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 스포츠 팬들과 관광객이 뉴욕을 찾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민자 이웃들과 함께 설 것이며 뉴욕시를 분열시키려는 공격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민 단속은 이민자 보호도시인 뉴욕의 가치를 결코 바꾸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We've heard threats time and time again from the federal administration. We want to be very clear about the fact that our values, our laws are non-negotiable. We are proud to be a sanctuary city. We are proud to be a city where of 8.5 million people, more than 3 million are immigrants. And we will fight any of these threats tooth and nail to ensure that this keeps being the city that we love and the city we live in.
1: 양측의 충돌은 뉴욕이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를 앞둔 시점에 발생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 FIFA 월드컵 경기가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리면서 뉴욕과 뉴저지로 관람객들이 몰릴 예정이며 특히 뉴저지는 결승전 개최지로 선정돼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는 이미 NBA 파이널 경기를 치르면서 대규모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축구 팬들과 해외 방문객들은 비자 발급 지연과 입국 심사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민 단속 확대가 월드컵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불법 체류자와 합법 이민자는 구분해야 한다며 당연히 불법적으로 미국에 남아있는 이민자들을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국가 안전과 치안을 위해 옳은 일이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일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국경 보안과 이민 단속 문제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이런 가운데 미국 입국 비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 국민들이 비자 발급 제한으로 북중미 월드컵 경기 관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관람하려는 축구 팬들의 미 입국 비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올바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매우 긴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람들이 외국에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중동 전쟁 여파로 미 이외의 축구 팬들이 미 입국 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좀 더 수월하게 미 입국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영국 BBC 방송이 분석한 자사 월드 서비스 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국 가운데 4분의 1 이상의 국가 국민은 미 입국이 금지되거나 강화된 조치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티, 이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국민은 미국이 월드컵 관전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미 현지에서 경기 관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라크의 경우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라크 내 미 영사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FIFA는 이 정도 수준으로 입장권을 팔아본 적이 없다면서 그렇게 많은 입장권을 이렇게 빨리 판매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 입장권 판매 수준이 놀랍고 가장 큰 성공이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워싱턴 DC가 UFC 대형 이벤트 프리덤 250 개최를 앞두고 사실상 도시 중심부가 장기간 통제 구역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백악관 인근 엘립스와 주변 광장에서 팬페스트와 경기 관련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미 국립공원관리청과 비밀경호국이 공동으로 대규모 보안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통제는 단기간이 아니라 약 한 달 이상 이어지는 장기 조치입니다. 주요 폐쇄는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6월 28일 밤 11시 59분까지 유지됩니다. 특히 행사 핵심 기간인 6월 12일부터 15일 사이에는 보안 경계가 한층 강화돼 추가적인 도로 및 보행 통제가 집중적으로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백악관 인근 주요 공원과 도로의 전면 폐쇄입니다. 엘립스 전체 구역은 내부 도로와 보행로까지 모두 차단되며 라파에트 공원과 스테이트 플레이스, 셔먼파크, 일사단 기념비 주변 공원도 상당 부분 접근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스트릿 노스웨스트와 펜실베니아 에비뉴 노스웨스트 일부 구간도 폐쇄됩니다. 이 구간은 백악관을 둘러싼 핵심 동선으로 일반 차량과 보행자 모두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교통통제도 대규모로 이뤄집니다. 17번가, 15번가, 컨스티튜션 에비뉴를 중심으로 다수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6월 11일 오전부터 15일 오후까지 긴급 주차 제한이 적용됩니다. 특히 12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는 도심 주요 도로가 단계적으로 폐쇄되거나 우회 조치됩니다. C, D, E 스트리트 등 세부 도로까지 통제 범위에 포함되며 일부 구간은 배달 차량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링컨 기념관과 내셔널몰 주변 도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다니엘 프렌치 드라이브, 메모리얼 브릿지 등이 특정 시간대에 폐쇄되며 포토맥강 인근 주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진출입로도 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I-395 일부 구간과 I-66 연결 진출로도 우회가 시행돼 도심과 외곽 이동 모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행사 기간인 6월 12일 오후부터 6월 15일까지는 특히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14번가, 12번가, 10번가 등 도심 주요 축이 차단되고 펜실베니아 에비뉴도 일부 구간에서 완전히 통제됩니다. 도심 사무구역인 라파고트 스퀘어와 맥퍼슨 스퀘어 주변 도로 역시 간헐적으로 폐쇄돼 출퇴근 혼잡이 불가피합니다. 대규모 통제에 따라 행사 주최 측은 차량 접근을 사실상 금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동수단은 워싱턴 메트로입니다. 페더럴 트라이앵글, 메트로 센터, 라파고트 웨스트역 등이 주요 접근 지점으로 안내되며 이들 역에서 도보로 외곽 검문선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다만 라파에트 공원과 엘립스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우회 동선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행사장 주변은 보행 동선도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직선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펜스 설치로 인해 백악관 주변을 크게 돌아 이동해야 하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행사 구역 진입이 가능합니다. 입장객은 공항 수준의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하고 태블릿 등 일부 전자기기는 별도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이동자의 경우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도 행사장 인근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최소 몇 블록 떨어진 지점에서 하차해야 하며 일반 차량은 북쪽 H스트리트 또는 남쪽 컨스티튜션 에비뉴 외곽에서 회차해야 합니다. 반입 금지 품목도 엄격합니다. 노트북, 삼각대, 셀카봉, 대형 가방, 드론, 자전거, 접이식 의자, 쿨러, 유리용기, 금속용기, 우산, 에어로졸, 전자담배, 라이터, 레이저 포인터 등 대부분의 촬영 장비와 위험 물품이 금지됩니다. 단 태블릿은 허용되지만 별도의 보안 라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프리덤 250 행사로 인해 워싱턴 DC 중심부는 사실상 군사작전 수준의 보안 통제 체계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 상당한 교통 혼란과 이동 제약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과 진보 성향의 소란 맘다니 뉴욕시장 간 공개 회동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동으로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페트로 대통령은 오는 12일 뉴욕의 한 대학에서 맘다니 시장과 노동자 문제와 소득 불평등 등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열 예정이었지만 미 국무부가 해당 일정이 페트로 대통령의 미 입국 허가 조건을 위반할 수 있다고 콜롬비아 정부에 통보한 뒤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자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맘다니 시장과 짧은 비공개 면담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가 지난주 이 행사를 공식 발표하려고 준비하던 중 콜롬비아 당국자들은 페트로 대통령이 예상보다 일찍 미국을 떠나야 한다며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참석을 위한 제한적인 입국 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며 이 외의 활동은 허용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양국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외국 정상들은 통상 미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페트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시내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사태 관련 미 규탄 시위에 참석한 뒤 비자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시위 중 연설에서 미군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불복하고 인류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적으로 각을 세워왔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수천만 달러대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서 자산관리와 절세 전략 등을 배우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제 얼마나 주식을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성급한 매도나 무리한 보유보다는 장기적인 분산 매각 계획과 세금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2일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의 직원들이 갑자기 큰 돈을 만지게 되면서 부자들의 자산 관리 방식을 배우려고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받은 주식을 언제 또 얼마나 파는 게 가장 좋을지를 놓고 자산 관리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오픈AI 등 조만간 미국 증시에 상장을 앞둔 거대 기업들의 임원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페이스X를 비롯한 기업 임직원들이 인생을 좌우할 만큼 엄청난 돈을 얻게 되면서 이를 관리할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스페이스X 주식 2,140만 달러, 한화 약 326억 원 상당을 보유한 전 직원 A씨는 최근 IT 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자산관리 전문가 에릭 프랭클린과 이 문제를 놓고 상담했습니다. 프랭클린은 A씨에게 상장 후 보유 주식 일부를 팔라고 권했지만 너무 일찍 매도하는 것에 대해 주저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랭클린은 고객이 여전히 스페이스X가 특별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컴파운드 플래닝의 타사 슐먼 자산관리사는 고객이 분산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는 주식을 배당받은 임직원들은 회사 기업 공개, IPO 이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적인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시기에 주식을 팔려고 애쓰다 보면 머리가 아플 수 있지만 분명 자신에게 좋은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처캐피털 투자가이자 가상화폐은행 앵커리지 디지털의 공동 창업자인 디오고 모니카는 투자한 기업이 상장했을 때 지분 매도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상장 때 지분의 20%를 매도하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60%를 추가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나머지 20%는 회사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계속 보유합니다.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 AI의 직원들은 비적격 스톡 옵션, 인센티브 스톡 옵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임직원 주식 매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주식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보상 주식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면 예상치 못하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너무 많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비적격 스톡 옵션을 너무 많이 행사하면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 스톡 옵션도 자칫 큰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스톡 옵션을 행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타이탄의 공인재무설계사 지오바니 티소는 세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IPO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세금은 여전히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기획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넷을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넷을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 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고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회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C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지 골프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오프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및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하루 아침에 1억이 팔렸습니다.
5: 아, 이분이?
4: 인생은 독고다이야. 결국 다 혼자 하는 거지 뭐. 어쩌면 누군가는 그냥 세상에 너무 싸늘한 시선에 지쳐서
5: 아, 이게 좋은 사람이 갖고 있는 네 가지 요소다.
4: 귀인을 만났다. 은인이다. 제가 생각해보면 저의 삶의 귀인이 되신 분들, 은인이셨던 분들은 정말 이 네 가지를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죠.
5: 그런 것 같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오콘목달의 오은한 대표님 모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오콘목달 대표 오은환이고요.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라는 책을 적은 저자이기도 합니다.
6: 먼저 오콘목달이 무슨 뜻인가요?
4: 오 컨텐츠로 목표 달성했어의 줄임말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목표 달성을 하고 감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6: 아. 그리고 최근에 세바시 강연을 하셨고 세바시도 다 맞지 않다. 우리가 듣는 인생 명언들, 조언들, 뭐뭐뭐뭐뭐뭐뭐 해라 이런
4: 네,
6: 것들.
4: 맞아요.
6: 이런 게 사실은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4: 네, 사실 거기에는... 저의 실패를 바탕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그냥 왜 정말 진리처럼 들리는 명언들 있잖아요. 꾸준히 해라, 뭐 나다워라. 절대로 굴하지 말아라. 뭐 이런 명제들을 들으면 뭔가 막 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작동을 안 할 때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명제가 막 쑥 가슴에 밀고 들어와도 유연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6: 전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강연에서 나답게.
7: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한 대라고 하면 밥맛이 뚝 떨어지고 쌀 1.8039리터라고 하면 밥맛이 확 살아나는 남자죠. 숭실쌀보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7: 이거는 솔직히 대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8: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7: 쌀 한 대 주세요. 한 마일 주세요.
8: 쌀 한 대가 몇 그램쯤 되는지 아세요? 쌀 한 대가 그램. 마트에 쌀 사러 가면
7: 400g?
8: 쌀 마트에 사러 가면 킬로그램 단위로 포장돼 있죠. 네. 그럼 몇 대나 되는지 감 있으십니까?
7: 없죠.
8: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이게 미터법 쓰는 겁니다. 그냥 다 이건 억지스럽게 굳이 이걸 만들어서 약간 저를 뭔가 이렇게 도발해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는 일상생활에 이미 그래도... 정치자분 쌀 이런 거 요즘 다 무슨 레시피 이런 거 보세요. 다 무슨 뭐 몇 그램을 넣어라 이렇게 다 돼 있지. 뭐 쌀을 뭐 집에 돼 있어요 혹시?
7: 없어요.
8: 요즘 돼 없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요즘에
7: 돼 없죠, 돼 없죠.
8: 옛날에는 집에 돼가 진짜 있었죠.
7: 오줌 싸개들이 그거 들고
8: 돼가 하나가 이렇게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죠, 조금 그렇죠. 약간 좀 깐깐하게 네. 살림하시는 분들은 장에 가가지고 자기 돼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과거에 있었어요.
7: 알겠습니다.
8: 그잖아요. 그런 불행한 시대가 있었다고.
7: 사과드립니다.
8: 네. 예.
7: 자, 표준 단위를 사용합시다. 자, 한국인은 여러분 밥심이라고들 하죠. 네, 수확의 계절을 맞아서 오늘은 곽지식 작가와 함께 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쌀 한 톨에 담긴 역사와 과학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 자, 우선 궁금한 게 말이죠. 한반도에서는 우리가 언제부터 쌀을 재배했으며 언제부터 이 밥을 주식으로 먹었는지 궁금하거든요.
8: 이건 정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7: 재밌겠다.
8: 일단 주식으로 먹은 거는 조금 많이 늦춰봐야 됩니다. 비교적 요즘이라고 봐야 됩니다.
7: 아, 그래요?
8: 예를 들면 조금 많이 땡긴다 그러면 한 고려시대까지. 예.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 쌀농사 잘 되는 우리나라 남부지방 뭐 예를 들어서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이런 지역에서는 아마도 삼국시대쯤에도 쌀을 주식으로 먹는 문화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쌀이 밥의 기본이다라고 누구나 우리가 야, 밥 값 해야지. 야, 밥 먹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쌀밥을 자동으로 떠올리는 그 그림이 된 거는 상당히 좀 시대가 비교적 가까울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7: 예를 들어 고려 초기에 뭐 개성에 가면은 밥을 주식으로 안 먹었을 수 있다.
8: 개성 정도면 그래도 좀 보급이 잘 되니까 그래도 쌀 좀 퍼져 있겠지만 좋은 예 들어주셨는데 그래서 고려 초기에 평양 정도에 갔다. 그러면 밥 먹었냐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쌀밥보다는 어떻게 어떤 사람 뭐 콩밥을 떠올리고 어떤 사람 빤 잡곡밥 떠올리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의외로 고대에는 그런 문화가 좀 없었을 수 있어요.
7: 네네.
8: 쌀 농사가 하나 확실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는 네. 이 쌀이라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수께끼가 굉장히 많은 식물이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재배했던 만큼
7: 그렇죠. 이건 확실하죠.
8: 예,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융합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동기 시대 때부터 좋게 재배가 시작되었지만
7: 그렇죠. 예.
8: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퍼져나 수천 년을 두고 점점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예, 지금과 같이 우리 한국인의 기본 음식, 기본 곡식으로 예. 자리 잡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 예. 요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8: 네네.
7: 궁금해하는 에디터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벼농사의 난방 전례설이라든지
8: 네네.
7: 혹은 뭐 이렇게 인도까지 갔다 온 분들이 들여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쪽은 쌀 품종이 다르잖아요. 농사법도 다르고 뭐 2모작, 3모작 그런 것도 다르잖아요. 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정착될 수가 있을지 이런 다른 쌀 품종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있을까요?
8: 이거 진짜 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7: 아, 무시무시해요?
8: 아 이거 진짜
7: 기적이 차고야?
8: 아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무시무시하다.
7: 아 놀랍다.
8: 일단은 예. 품종 이야기 좀 들어가기 앞서서 예. 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예. 쌀 품종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건 상식이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수천 종 단위로 쌀 품종을 이야기합니다.
7: 예.
8: 쌀 품종이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뭐 이런 거 정도는 오다가 들어볼 고시히카리 뭐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7: 그런
8: 예, 뭐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쌀품종 이름이거든요. 일본에서 개발된 거죠, 당연히. 월광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우리나라에서 가끔 월광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뭐 월광, 소라타, 뭐 달 이런 거하고 다르고요. 일본에 있는 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 거기서 나는 이렇게 윤기가 빛나듯이 나는 그런 예, 쌀이라고 해가지고 월광이라는 품종명을 일본 사람들이 지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일본에서 많이 재배되는 일본의 초인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들여와가지고 꽤나 많이 퍼져 있는 품종이 이 월광 고시카리.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고시카리입니다. 네. 뭐 일본의 대표 품종 그런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쌀농사 많이 짓잖아요. 지금도 아, 벼농사 많이 짓잖아요. 예. 쌀밥 최근에 언제 드셨습니까?
7: 어제도 먹었죠.
8: 어제도 먹었죠. 예. 뭐 어떤 품종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7: 아, 모르죠.
8: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는 쌀 품종 뭘까요?
7: 품종?
8: 네. 아,
7: 뭐, 통일벼 이런 거는 품종이 아닌가?
8: 그런 것도 품종이에요.
7: 아, 그래요?
8: 예. 근데 요즘에 통일벼 제로에 가깝습니다.
7: 아, 그래요?
8: 네. 통일벼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냥. 네, 통일벼라는 거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거의 없애버렸어요. 아. 통일벼 국내에서 찾아보기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7: 만생종.
8: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더 넓은 분류예요.
7: 얼마 전에 쌀 관련 뉴스에서 어. 예, 기억났던 그러니까
8: 고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예, 있고 그게 예, 뭐. 품종을 더 넓게 좀 포괄하는
7: 아,
8: 말이에요.
7: 예. 예. 뭐 우리나라에서 뭐가 1등인가요?
8: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강자가 지금 좀 없습니다.
7: 아.
8: 절대 강자가 없는데 많이 재배되는 품종 중에서 동진계 품종이 좀 유력한
7: 아,
8: 편입니다.
7: 처음 들어본다.
8: 동진, 신동진, 참동진 이런 계통의 품종이 좀 양쪽으로 많이 재배되는 편입니다.
7: 예, 예.
8: 그러니까 이게 동진이라는 이름 어디서 왔을까요? 내 친구 동진이, 내 친구 신동진이 있는데 신동진이 개발해서 이름이 신동진인가?
7: 여기 총수 한 분도 계시고. 예.
8: 동진.

0: 생기는 거예요. 경기도 이런 데서는 신동진 그렇게 많이 심지는 않습니다.
1: 아, 지역별로 또 달라요.
0: 네, 지역별로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 이런 데서 워낙에 많이 하니까. 예. 신동진의 개량 버전인 참동진으로 요즘 신동진을 대체하자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1: 참동진.
0: 하여튼 품종으로 보자면 이런 게 있고 아, 그다음에 예. 삼광이라든가 참드림이라든가 이런 품종도 우리나라에 많이 재배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렇구나. 이게 쌀포대에 적혀있는 이름이에요 그게?
0: 그거는 좀 달라요. 아. 예를 들어서 무슨 임금님 뭐 이런 식으로
1: 아 맞다 네,
0: 그런 거 있죠. 그거는 이제 브랜드예요.
1: 아, 이해했어요.
0: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네. 잘 포장지를 보다 보면 품종명을 아. 써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하, 이런 것도 너무 재밌는데 우리나라에서 한때는 절대 강자였고 지금은 진짜 절대 2인자로 통하는 품종이 추청이라는 품종이에요. 추청.
1: 추청?
0: 네, 추청. 이거는 일본에서 건너온 품종인데, 아, 이거 아키바레라고 하는 품종인데요. 예. 이거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심던 품종이기 때문에, 요즘도 농가에서 아키바레, 혹은 뭐 약간 발음이 변해서 아키바리라고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1: 그래요?
0: 아키바리가 맛있지. 막 이런 데 많이, 아키바리가 잘 돼. 뭐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때는 우리나라 절대 강자였고요. 지금은 국산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품종이 더 우세해졌기 때문에, 예. 지금은 1위를 못할 때도 많은데, 네. 2위 정도는 꽤나 차지합니다. 추청. 지금까지도. 예. 추청. 이 일본에 아이치현에서 탄생된 50년대인가에 탄생된 품종이에요.
1: 네.
0: 일본에서 되게 옛날에.
1: 50년대.
0: 그래서 60년대 일본에서 좀 보급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다지 실패했어요, 일본에서는.
1: 왜요?
0: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되는 듯 맞는 듯 했는데 이 아키바레가 잘 걸리는 병이 막 돌고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추청이 한때 좀 나오나 마나 했다가 뭐 그냥 끝났습니다.
1: 근데 우리에서 잘 됐네.
0: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좋아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일본에서 50년대 개발돼서 60년대 퍼졌으면 지금 6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예, 그죠?
1: 아직도.
0: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많이 퍼지고
1: 건데요.
0: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가끔 그 일본의 약간 농학자나 아니면 일본의 그런 농업 관계된 기관에서 좀 높은 분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좀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1: 예.
0: 그럼 그 아키바레 농사 짓는 데로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1: 일본에서
0: 그러면 막 같이 막 사진 찍고 막 이래요.
1: 아키바레랑 그분이랑.
0: 아키바레스. 그분 있잖아요. 이번에 그 일본의 자민당 총재 후보로 나오셨던 분 중에
1: 후보.
0: 후보 중에 그분
1: 여자.
0: 아 그분 말고
1: 아, 남자.
0: 더 유명하셨던 분.
1: 아 남자.
0: 웃긴 걸로 유명하셨던 분.
1: 아 그 무슨 사마.
0: 고이즈미 신지로.
1: 네.
0: 고이즈미 신지로 그분이 이 농업 쪽 부서에서의 높은 분이셨잖아요.
1: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0: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한번 오셔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가셨는데 네. 사진 뭘 찍으셨겠어요?
1: 아, 아키바레.
0: 이분도 사진 찍고 오면 파주인가 어딘가 사진 찍었어.
1: 파주에서.
0: 아, 아키바레 이렇게 들고.
1: 파주에서 아키바레.
0: 자랑스럽게 아키바레 이렇게 들고 사진 이렇게 찍으셨어.
1: 뭐 그럴 수 있죠.
0: 우리나라에. 일본에서는 이게 사라진 지 거의 사실상 사라진 지 60년이에요.
1: 예, 예.
0: 희한하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딱 정착을 해가지고 네. 한동안 한국인의 국민 쌀이었어요. 일본에서 넘어왔지만 뭔가 약간 뭐랄까요? 에? 뭔가 트와이스 멤버처럼 뭐 이상한 비유긴 한데
1: 약간, 아, 저 그분 좋아해요.
0: 네, 하여튼 일본에서 건너왔지만 한국에서 흥한 그런 품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좀 더 관심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와인 같은 거는 무슨 뭐 품종 뭐 빈티지 뭐 이런 거 엄청 따지잖아요. 뭐가 무슨 맛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엄청 따지는데 그렇지. 정작 한국인이 맨날 먹는 밥 같은 경우에
1: 농진 게 부끄럽지만 처음 들어봤어요.
0: 이게 무슨 쌀이 어디서 나는지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관심 있는 사람 별로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완전 상식인데 네, 네. 네, 다 아시는데
1: 그렇겠죠.
0: 도시에서 우리 현대 대한민국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 대체로 와인 품종이나 빈티지는 엄청 따지지만 쌀 품종은 뭐가 있는지 뭐 국산이 많은지 뭐 일본산이 많은지 관심도 없는 경우 많이 있죠.
1: 그렇죠.
0: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이고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렇죠. 생명과학 기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런 농업의 품종, 종자를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더 관심을 가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품종들은 다들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단립종, 자포니카 품종입니다.
1: 아, 자포니카 들어봤죠.
0: 예, 이게 크기가 좀, 길이가 좀 짧고,
1: 네.
0: 그 다음에 찰지다.
1: 아, 동진, 추청,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자포니카.
0: 다 찐득찐득한 그런, 달라붙는,
1: 찰기 있는 거.
0: 앞풀이 잘 생기는, 네. 그런 자포니카. 자포니카 품종이라는 말이 누가 붙였겠습니까? 예, 일본
1: 일본이네.
0: 일본에서 자포니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라틴어이기 때문에 야포니카라고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네. 발음상.
0: 야포니카라고 해야 됩니다.
1: 야포니카.
0: 일본 학자가 현대에 이거를 개에 늑대가 있고 사람 키우는 개가 있는 것처럼 크게 보면 단립종, 자포니카하고 장립종, 인디카로 나뉜다. 인디카의 인디는

0: 뭐겠습니까? 인도죠. 그래서 인도 계열,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하는.
1: 뭐 안남미 이런
0: 거. 예, 그런 네. 찰기 없는 그 쌀 있죠.
1: 흐트러지는 거.
0: 예, 뭐 베트남 음식이나 동남아 음식 같은 거 먹으러 가면 일부러 그걸로 해서 주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어떤 또 독특한 맛이 있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 네.
0: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아종이라는 말 사용합니다. 별도의 아종으로. 개와 늑대가 구분되듯이, 되듯이.
1: 네.
0: 개 사이에서의 품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뭐 시추도 있고, 뭐, 요크셔 테리어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늑대하고는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 또 구분이 되듯이,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품종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다 묶어서 단립종, 자포니카종이라는 그 품종 무대기가 있고,
1: 네.
0: 그거하고는 한결 다른 인디카라는, 인디카 품종도 품종 많습니다.
1: 예, 예.
0: 인디카에 다양한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0: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이게 바로 이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쪽에서 건너온 그 쌀을 중국, 고대 중국의 농부들이, 선사시대 중국의 농부들이 양자강 지역에서 치열하게 이거를 심어서 계량해가지고 이런 게 탄생한 거다. 이런 식으로 중국 농부들은 막, 중국 학자들은 막 주장합니다.
1: 그렇게 또 끼워 맞출 수 있네요.
0: 그럴 가능성도 상당해요.
1: 있죠. 그럴,
0: 네, 그럴 가능성도
1: 있죠.
0: 상당합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품종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설명이에요.
1: 네.
0: 아, 좀.
1: 제 표정 때문에 많이 조급해지시죠.
0: 얘기하게 해주세요.
1: 저도 조급해요.
0: 요 이야기 해야 돼요.
1: 이미 분량은 다 찼고.
0: 벌써요?
1: 예, 예,
0: 벌써요?
1: 아, 일단, 일단 이어가시죠.
0: 이 이야기 진짜 아, 그렇죠. 안 할 수 없어요.
1: 예, 지금 빌드업을 하고 계시니까.
0: 아, 이야기 해야 돼요.
1: 예, 좋습니다.
0: 우리가 지금 현재 쌀이 부족한 나라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우리나라 네. 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다 이런 걸 고민하는 나라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느새. 그죠. 실제로 전국의 쌀 소비량 대비 쌀 생산량 이렇게 해보면 쌀이 남아 돌게 된 지 벌써 수십 년이잖아요. 그죠. 뭐
1: 쌀값과 무관하게 쌀은 남아 있다고. 네.
0: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난 수천 년 동안
1: 네.
0: 쌀이 청동기 시대 이럴 때는 쌀이 주류 작물도 심지어 아니었고 조선 시대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쌀이 부족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고. 쌀이 모자라서 걱정이고 흉년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 시대가 수백 년 동안 이어졌죠.
1: 아, 그렇죠. 예.
0: 그런데 현대 문명이 들어서면서
1: 네.
0: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걸로 세상이 뒤집어지면서 쌀이 남아 도는 세상,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1: 그 계기가 있나?
0: 그 계기가 단 하나의 계기는 아닌데
1: 아, 예.
0: 그 계기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까 쌀 품종에 대해서 뭐 거의 모르신다는 우리
1: 저요.
0: 편집장님께서도 예. 아,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다는 그 통일벼의 개발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0: 통일벼라는 품종이
1: 네네.
0: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 소출량이 많아지게 하기 위한 그런 품종 개량 기술의 결과로 탄생한 이 과학기술의 결과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거 개발하는데 노력한 사람으로 제일 많이 언급되시는 분이 허문회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1: 아, 허문회 박사님.
0: 1960년대에 이 쌀 품종을 좋은 걸 만들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70년대 초에 이 통일벼 개발에 성공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제일 유명하시긴 해요. 이분 뭐 과학기술인 명예 전당 뭐 이런 데 헌액도 되어 있고 막 제일 유명하신 분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 통일벼가 개발되고 통일벼가 통일벼라는 단 하나의 품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품종도 있는데
1: 네.
0: 실제로 우리가 통일벼다라고 하면서 사람 통일벼가 70년대 초부터 한 80년대 중반까지 짧게 봐도 80년대 초반까지 한 10년 정도 많이 심었거든요. 그러다가 80년대 중반 이후로 좀 퇴출시켰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90년대 초에는 없애버렸는데 왜냐하면 아, 이 정도로 양쪽으로 충실한 제품을 더 이상 만들 필요 없겠다. 세상에 그게 바뀌어서 그런데 그 10년 동안 유행한 그 시대 때 우리가 통일벼라면서 심었던 품종이 개량 버전이 많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통일벼가 하나의 품종도 아니거니와
1: 네네.
0: 이 통일벼 개발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허문회 박사님 말고도 여러 분 계세요.
1: 그렇군요.
0: 다른 많은 네.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1: 예.
0: 여러분이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1: 네.
0: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허문회 박사님이기 때문에 그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1: 네.
0: 참고로 허문회 박사님 그 따님 중에 허성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1: 네.
0: 그분도 이런 농업 작물 이런 거 연구
1: 그래요?
0: 연구 요즘도 하고 계십니다.
1: 네,
0: 그래서 완전 이런 농업 과학 연구하시는 기반이 되어버렸죠.
1: 예. 큰 기여를 하셨네.
0: 허문회 박사님이 이런 벼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훨씬 더 쌀이 많이 열리는 그런 벼를 개발해가지고 한민족을 이런 걸 좀 거창하게 얘기해야지 좀 멋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60년대 감성으로 좀 얘기하지. 민족을 이 굶주림의 구렁텅이에서 구하겠다. 60년대 감성이죠 이런 거니까
1: 네, 네.
0: 그런 결심을 하시고.
1: 네.
0: 연구를 열심히 하시다가 어디로 가셔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얻었는지 아십니까?
1: 어디로 가서?
0: 어디로
1: 해외로
0: 갔어요?
1: 가셨나요?
0: 해외 맞아요.
1: 해외로.
0: 예. 네. 어느 나라
1: 인도로?
0: 인도로 안 갔어요. 좀 특이한 나라로 갔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데 아, 특이한 나라로 갔습니다.
1: 갔어요?
0: 네, 특이한 나라로 갔습니다.
1: 카자흐스탄.
0: 이 나라에 이 나라에 아, 진짜 이런 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석유로 재벌된 가문으로 유명한 가문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록펠러 가문 유명하잖아요.
1: 록펠러.
0: 예. 네. 미국의 자동차로 재벌된 가문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포드. 네. 포드 가문하고 록펠러 가문이 자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내어주는 그런 자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석유 재벌 가문하고 자동차 재벌 가문이 돈을 많이 퍼부어서 생긴 벼 연구소가
1: 아, 그래요.
0: 오, 네. 예. 어느 나라에서 생겼겠습니까? 아, 미국의 동맹국 필리핀에 생겼어요.
1: 아 필리핀에.
0: 네. 그래서 이거를 IRRI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미작 연구소라고 부르는데요. 아. 미작이라는 말이 쌀농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 요즘에 이걸 번역했으면 그냥 국제 쌀농사 연구소라고 했을 텐데 60년대이기 때문에 국제 미작 연구소라고
1: 그렇죠.
0: 했습니다.
1: 많이 썼죠.
0: 예. 네. 국제 미작 연구소에 이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미국의 석유 재벌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대어 줘가지고 필리핀에 건립되어 있던 이 IRRI라고 하는 연구소에 허문의 박사님
1: 아 갑니다. 여기로 가셨구나.
0: 여기서 몇 년 동안 이 쌀 품종 개량에 대한 거를 배워요. 네. 연구를 하고 최신 지식을 많이 얻게 됩니다. 네. 여기에 미국의 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겠죠. 미국에서 돈도 많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필리핀 사람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죠.
1: 그렇죠.
0: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여기에서 IR8이라고 하는 IR이라는 국제 미작 연구소의 약자를 딴 거고 네. IRH이라고 하는 품종이 개발됐었어요. 이 품종을 당시에 기적의 쌀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적의 아, 벼라고 불렀어요.
1: 왜죠?
0: 왜냐하면 예. 이 품종이 일단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좀 별로 어이없는 특성일 수도 있는 간단한 특성일 수도 있는데 키가 작게 자라요. 키가.
1: 아 키가 작게 자라요?
0: 네. 그 별것 아닌 특성 같죠.
1: 그게 좋은 건가?
0: 예. 네, 네. 그 요즘 이게 이런 이 60년대 70년대 옛날 농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키가 작은 게 뭐
1: 키가
0: 왜 그게
1: 그 나달도 더 적은 거 아니야?
0: 그게 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예, 예. 이게 아 이게 이 60년대 70년대 이때 50년대에서 한 70년대 사이에 전 세계의 이 학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무슨 작물이든지 하여튼 키 작은 것만 찾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는 시기였어요.
1: 키 작은 뭐가 좋아요?
0: 왜냐하면 네. 이때 1950년대 이후에 전 세계의 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네. 비료를 무한정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업적 기술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1: 네, 네, 네.
0: 예를 들어서 뭐 질소 비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도 비료 공장 50년대 건립돼가지고 60년대부터 가동됐었으니까 네. 비료라는 게 무한정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1: 네.
0: 비료를 막 퍼부어주면 식물이 쑥쑥 자라거든요.
1: 네.
0: 그러면 식물이 자라면 식물이 그렇게 비료가 풍부한 곳에서 자라나 본 적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식물을 그렇게 자라게 하면 당연히 식물이 전체적으로 거대화됩니다.
1: 그래서
0: 물론 쌀도 많이 맺혀요.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좋잖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들으면 좋을 것 같죠?
1: 예.
0: 그런데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네. 됩니까? 아무리 벼가 자라난다고 해도 벼가 자라나다가 벼가 무슨 통나무로 재질이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예.
0: 그럼 벼가 이렇게 지나치게 커지면 나중에 결국은 꺾여버립니다.
1: 아.
0: 너무 키가 커져가지고.
1: 어, 그렇구나.
0: 그래서 결국은 열매 맺을 때쯤이 되면 다 꺾여서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열매를 제대로 못 맺고 그냥 휘청이다가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는.
1: 질소 풍선 인형처럼 이렇게 꺾여버려.
0: 그런 벼들이 대량으로 생겨버려요.
1: 그럼 비료의 시대에선 키가 작은 게.
0: 그렇죠. 그래서 키가 작으면 애초부터 키가 작다 보니까 네. 비료를 좀 많이 먹고 키가 자라도 애지간히 별로 안 큰단 말이에요. 안 꺾여요.
1: 어, 이거 좋은 거네.
0: 그러다 보면 그 상태에서 열매를 잘 맺어가지고, 씨를 잘 맺어가지고, 네. 쌀알이 풍성하게 생기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1: IRAC.
0: 네,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밀과 관련해가지고 이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밀 얘기할 때가 되면 언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1: 네.
0: 그것도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1: 예.
0: 근데 IRAC라고 하는 쌀도 그 비슷하게 개발이 돼요. 당시에 필리핀에서, 필리핀 과학자들이 이거 엄청 좋아했습니다.
1: 기적의 벼.
0: 허문의 선생이 이때 뭐 미국에서 비첼 이런 학자들이 참여해가지고 요거 개발됐거든요.
1: 네.
0: 그거의 그 영향과 성과를 생생하게 보고 있었어요.
1: 아...
0: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나도 하면
1: 구국 가능하다.
0: 민족의 굶주림을 없앨 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품종을 개발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런 좀 키가 덜 자라는 품종 중에서 선택을 하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려면 좀 특이한 것들 사이에 잡종을 만들어야지 새로운 품종이 생길
1: 그렇죠.
0: 거다라고
1: 네,
0: 생각을
1: 그렇죠.
0: 하고 네. 과감하게 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던 이 단잎종, 자포니카 계통의 품종하고
1: 예.
0: 장잎종, 인디카 계통의 품종을 예. 잡종을 만들어보는 이런 시도에 도전을 합니다. 이 시도에 도전해본 사람들이 없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과학기술이 훨씬 더 먼저 빨리 발전했었던 일본 학자들이 이거를 옛날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1: 네.
0: 다 실패했어요.
1: 근데 어떻게
0: 다 실패했어요.
1: 대단하시네.
0: 그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던 아까 뭐 이런 뭐 추청, 네, 아키바리, 아키바레, 네, 네. 그다음에 뭐 고시이카리 이런 거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쌀 품종은 쌀은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자 일본이 쌀 농사 잘 되는 편입니다.
1: 네,
0: 지금도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아유 쌀은 일본 사람들이 개발해가지고 들여오는 게 뭐 최고다 이런
1: 당시만
0: 해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아 일본에서 이거 다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택도 없지라는 그런 생각도 할 법했는데. 허문회 박사님은 IRAID 이런 게 국제 미작 연구소에서 막 필리핀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나이스 나이스 막 하면서 개발되는 나이스 라이스 막 이렇게 하면서 개발되는 그걸 보고 도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했어요. 근데 좀 실패했어 사실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분이 뭘 생각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잡종이 원래 잡종을 만드는 것까지는 되는데 네. 그 잡종이 후손이 잘 안 생기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당나귀하고 말하고 이렇게 보면 노새는 생기는데 그렇죠. 이 노새가 새끼를 못 치잖아요.
1: 네.
0: 그런 현상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런 인디카하고 자포니카의 잡종을 만든다라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잡종을 다시 길러가지고 거기서 씨앗을 계속 얻어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이래서 접었지.
1: 그렇죠.
0: 근데 이분이 뭘 생각하셨냐?
1: 극복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0: 뭘 생각하셨냐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를 더 갖다 대보자.
1: 아, 세 개를?
0: 그러니까 인디카 품종 하나하고 자포니카 품종 하나하고 잡종이 생겼죠.
1: 생겼죠.
0: 이 잡종들끼리 간에 후손을 보려고 하니까 실패를 했는데 네. 여기다가 네. 이 잡종하고 잡종들끼리만 후손을 보게 하지 말고
1: 네.
0: 이 잡종하고 제3의 또 다른 품종하고의 잡잡종을 만들어보자.
1: 잡잡종은 또 번식이 된다고?
0: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도전을 한 거예요.
1: 예, 예, 예.
0: 참고로 일본 학자들도 이거를 시도를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현대 과학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이때가 60년대인데 생활해보면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걸 시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1: 예, 예, 예.
0: 안 해본 게 아니었어요.
1: 실패한 거예요.
0: 그런데 일본 학자들은 이 일본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옛날부터 기르던 이 자포니카 품종을 비슷한 걸 개발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인디카하고 자포니카 품종을 만든 다음에 그 잡종하고 또 다른 자포니카 품종의 잡잡종을 만들 생각을 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야지 우리에게 친숙한 뭔가가 나올 거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그런데
1: 인디카를 또
0: 허문에 이분은 네. 인디카 뭐 거기가 더 원조일 수도 있는데
1: 그렇지.
0: 우리나라 뭐 전설이긴 합니다만
1: 동남아 유학
0: 우리나라 네. 뭐 전설 중에는 뭐 인도의 뭐 허황옥이 뭐 김해 평양에 또. 찾아와서 뭐 눌러 살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1: 네.
0: 까짓 거라고 해가지고.
1: 아, 예.
0: 자포니카 인디카 품종의 잡종을 만든 다음에 인디카 품종 하나를 네. 더 해가지고 잡잡종을 또 만든 거 한 거예요.
1: 예.
0: 그랬더니 튼튼하고 계속해서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잡종 뼈 씨가 탄생이 된 거죠.
1: 그게 통일뼈예요?
0: 그게 이어져서 통일뼈가 된 겁니다. 그거를 한국으로 들고 와가지고 이걸 심으면
1: 예.
0: 이 인디카 품종의 특성과 자포니카 품종의 특성을 중에 좋은 것만 갖고 있어가지고 잘 자라나면서 정말 씨앗이 많이 생기는 쌀이 많이 열리는 그런 뼈가 탄생을 하고
1: 예.
0: 밥맛도 애지간히 우리가 먹던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해가지고 탄생된 게 이 통일뼈 대통의 품종입니다.
1: 야.
0: 여기에 되게 허문회 박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한국 과학기술인들의 어떤 땀과 눈물, 열정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1: 예.
0: 한편으로는 이거 조금 강박이 쉬운데 필리핀 과학자들과 필리핀인들의 도움도 없다고 볼 수 없어요.
1: 아, 그분들께도 당연히.
0: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참 세상생의 역사라는 게 좀 묘하죠. 한국인이 배고픔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얼마나 큰 우리나라 역사의 전환입니까, 그죠?
1: 그럼요.
0: 거기에 희한하게 이렇게 중간에 필리핀 과학자들이 한번 이렇게 쓱 한번 개입됐다가 빠집니다, 이렇게. 예, 미국의 뭐 석유 재벌, 자동차 재벌 이런 사람들하고 한 별 상관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왔다가 빠지는 이런
1: 역기능이
0: 발생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쌀에 담긴 과학과 역사 얘기 나눠봤습니다. 밥 잘 챙겨 드시고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밥은 잘 챙겨 드셨나요? 예,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는 목구멍에 밥이 안 넘어가고 누군가를 우연히 마주치면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하고 뭔가 숲으로 돌아가면 다 된 밥에 재뿌린다고 하는 밥의 진심인 민족 아니겠습니까? 어려웠던 시절에도 짠지 하나의 고봉밥을 먹으며 이 나라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밥 한 공기, 쌀 한 풀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7시 30분에 알찬 콘텐츠 들고 다시 밥값 하러 오겠습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가자.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0: ラディオセバシセバシ는오늘을사는많은이들에게더좋은세상을위한지식과경험을전하기도하고요마음을보듬는방법더불어살아가는지혜같은세상의다양한이야기를명쾌하고따뜻한시선으로담아내고있습니다직접부딪힌경험만이흔들림없는자신감의근거가된다이솜이주식회사90프로덕션대표의강연준비했습니다거기서사업을어떻게하려고모두가만류했지만이솜이대표는나만의경험을위해탄자니아로떠납니다그나라에서는이솜이대표를비롯한많은이들이상상했던것과는전혀다른풍경이펼쳐지고있었는데요이솜이대표가직접경험한아프리카비즈니스의세계그생생한이야기를지금부터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90프로덕션의대표이솜이라고합니다저는아프리카관련해서 ESG 뷰티패션사업을하고있는데요제가불과일주일전에탄자니아출장을다녀왔거든요그래서그따끈한이야기들을함께오늘전달드려볼까합니다아프리카에예전에이제처음비행기를내린순간에제가들었던건모든것이반전의연속이라는생각이들었어요왜냐면제가있을거라고예상했던건없고없을거라고생각한건있더라고요아프리카가도움이필요한사람들이있는건사실이에요하지만비즈니스를하고있는제가보는아프리카는조금다른아프리카였습니다저는아프리카의경제수도라고할수있는다르에스살람에서맨처음아프리카를경험했는데요그곳의사람들대부분이이미스마트폰을사용하고있었어요그리고스마트폰에대한의존도도되게높았습니다사고싶은제품같은거를인스타그램으로검색을해보고인스타그램에서제품을팔고있는셀러들을통해서물건을사고있더라고요한국에서공구하는시스템이랑많이비슷하죠제가만난탄자니아현지친구들말에의하면탄자니아에도움이필요한사람들이많이있지만굶어서도움이필요한친구들은없을거라고말을하더라고요그러면서자신들을불쌍하게보기보다는발전하고있는나라로자기들을본인들과좀동등하게봐줬으면하는그런마음이있더라고요제가예전에저희화장품을가지고그탄자니아엑스포에참여했을때현지직원들을직접채용을했었는데요그친구들이이제갓대학을졸업한친구들이었거든요그래서그친구들한테궁금한거예요너네한국에대해서알고는있니이렇게물어보니까바로오징어게임을얘기를하더라고요그렇다보니까이런친구들이이제한국화장품이나이런정보도당연히많이접하고있어요이미이제탄자니아의많은사람들이한국화장품이좋다는것을당연히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오랜시간유럽제화장품이나미국제화장품에익숙해져있는친구들이기때문에한국화장품으로관심을유도하기위해서는저희들도많은노력이필요해요저도처음에는다른화장품회사들처럼아뭐아프리카정도는메이드인코리아라고쓰여만있으면사가지않을까생각했어요근데그렇지는않더라고요그들도똑같이앞서말한것처럼인스타그램이나유튜브를통해제품정보를접하고자신에게필요한브랜드나제품을찾기도합니다또한아프리카는이제제가생각했을때그랬어요한국으로치면더운여름날씨같을테니까땀이많이날거고그렇다면좀발랐을때뽀송뽀송한느낌이많이나는제품을원하지않을까그런데날씨와상관없이아프리카계여성들은피부가타고나기를건성인경우가되게많습니다특히나그흑인계여성들의바디는모두가건성이어서대부분의사람들은오일을사용하는특징을가지고있어요이런아프리카친구들의미적기준도저희랑많이다른데요그친구들은피부에서반짝반짝하게이제광이올라오는느낌을되게좋아하기때문에화장품을발랐을때조금뽀송한감이덜하고끈적이더라도광이도는제품을결국에는선택하더라고요이렇게저는실제로아프리카에가서그친구들을직접접하고그들이제앞에서말하고있는생각이나의견을모아서그들이좋아할만한제형과효과를연구하고한국인도만족할수있는제형에합을맞춰서제품을생산했습니다자이제열심히만들었으니까아이제팔면되겠다생각하고다시또제품을들고엑스포를나갔어요근데현지에서는또한가지한국과는다른소비자들의시선이있더라고요
2: 바로 가품에 대한 연료였어요. 이제 현지 친구들을 엑스포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면 내가 오늘 이 제품을 여기서 사간 다음에 또 사고 싶으면 어디서 사야 정품이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되게 당황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화장품을 살 때 이제 뭐 내가 산 물건이 진짜일까 가짜일까를 의심하면서 뭐 올리브영에서 제품을 사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탄자니아는 가품 화장품을 너무 많이 접하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곰곰이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해서 신뢰도를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 내가 직접 앞단에서 서서 같이 현지인들과 컨텐츠나 홍보 영상 등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명인 저희 브랜드가 정말로 한국 브랜드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화장품이 내가 만든 거고 내가 직접 여기에 가져왔어. 여기서 사는 우리 제품은 모두 다 정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한국인이 함께 등장하는 이러한 컨텐츠는 높은 뷰를 가져왔고 탄자니아에 이제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 간다고 했더니 제가 아는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발가벗고 사는 나라에 가서 너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간접적인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많은 편견을 갖게 되는구나. 꼭 아프리카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어디선가 자기만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인한 프레임에 갇히면 대부분의 일이 시작도 하기 전에 막히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주변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안전한 길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고 싶은 사람이라면 안전한 길만 찾아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뭐 만류나 그런 말에도 굴하지 않고 몇 번 더 아프리카를 다녔어요. 중요한 건 제가 편견 없이 직접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기회를 찾고자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화장품 얘기를 떠나서 이제 컬러풀 마제스티라는 저희 의류 브랜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컬러풀 마제스티는 브랜드라는 단어의 뜻을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의미 자체가 나와 다른 개성에 대해서 편견을 깨보자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첫 옷은 모두 탄자니아에 가서 제가 직접 사온 키텐게라는 전통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원단이 저한테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원단 생산 방식이 한국이랑 많이 달라서 그때 이 원단을 바로 사지 않으면 다시 이 원단을 제가 구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단을 보는 순간 나만의 차별화된 옷을 만들 수 있겠다는 직감이 들었고 예쁜 패턴의 원단들을 잔뜩 골랐습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원단을 고르고 원단을 많이 샀으니까 딜리버리를 시켰어요. 그런데 원단을 가져와야 되는 현지 직원이 몇 시간이 돼도 연락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엔 전화가 꺼지더라고요. 제가 주문했던 원단들이 돈이 돼 보이니까 대신 받아서 그냥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100야드나 되는 원단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키텐게라는 원단이 한 번 본 원단을 다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몇백 종류가 넘는 원단에서 골라낸 것들이었는데 다시 또 그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좌절스러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건을 내가 초기에 경험해서 참 다행이다. 적은 비용으로 배웠고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장 전체를 다 돌아서 비슷한 원단들을 최대한 찾아서 재주문했고 다행히 예전만큼 확보는 안 됐지만 옷을 만들 정보는 구할 수가 있었어요. 기존에 키텐게는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딱 맞는 셔츠나 원피스 등을 만들어 입는데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완전 새로운 옷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갇혀 있는 사고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그 친구들도 아, 이 원단을 가지고 이런 옷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복이 아니라 캐주얼하고 개성 있는 옷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아프리카 친구들은 이게 정말 키텐게로 만든 옷이냐면서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당시 저의 스토리와 완성작을 의미 있게 봐주셨던 한아프리카 재단에서 저에게 창업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상금을 주셨고 또 그 비용을 더해서 다음 시리즈의 옷을 연구하고 생산할 수 있는데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컬러풀 마제스티의 옷은 한국에서 쭉 만들었었는데요. 계속 만들다 보니까 샘플 정도는 탄자니아에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탄자니아에서는 모든 종류의 기술 전문가를 푼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을 만드는 푼디를 찾아가서 옷을 좀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후드를 좀 만들어줘 했더니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맡겼는데 일주일 뒤에 제품을 찾으러 이제 와보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옷이 되어 있더라고요. 소매 부분은 거꾸로 달려있고 줄은 안쪽으로 달아가지고 이제 옷을 입으면 줄이 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왜 이런 옷을 만들었을까? 충분히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어떤 옷인지 배워본 경험이 없어서 몰라서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제가 그 탄자니아 푼디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경험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탄자니아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그런 의류 생산 수준을 갖추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아프리카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자기가 벌어서 꼭 먹여 살려야 하는 싱글맘들이 취업할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기본이 되는 제조업 발전에 제가 이바지를 하면서 그런 싱글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마련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의류 생산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과 공장 생산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해당 프로젝트를 맡게 됐을 때 사실 너무 겁이 났어요. 왜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아본 그런 분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손이 둔해가지고 가르쳐도 소용이 없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능력에 비해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은 건 아닐까? 말이 쉽지 이걸 내가 진짜 탄자니아에서 구현을 하고 진짜 교육을 하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가능한 것일까?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불가능할 것만 같았고 그냥 이 프로젝트 못한다고 말씀드릴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또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나 편견들로 가득해지는구나. 하나하나 경험해서 나가다 보면 배워가면서 해결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고민과 마음가짐을 알아봐 주시고 감사한 주변 분들의 협력 덕분에 프로젝트 과업은 목표 일정에 맞춰서 차근차근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리카라고 말을 하면 그런 곳 어떻게 가? 병 걸리면 어째? 나는 위험할 것 같고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 이런 반응이 많아요. 편견은 자신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묶어버릴 뿐입니다. 경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의 근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직접 한 경험이야말로 가장 순도 높은 진실이거든요. 우리는 곳곳에서 과도한 간접 정보를 얻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도한 정보들이 우리들의 기회를 뺏고 있는 것 같아요. 편견으로 가득한 정보, 부정적인 결말, 실패한 사업 이야기, 좋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경제 지표, 하지만 그 정보가 모두 각자 우리에게 다 통하는 진실일까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큼 확실한 자산이 있을까요? 제가 경험했던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을 하나씩 좀 꺼내보고 그 편견을 떨쳐보는 경험이나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이나 시각을 통해서 다른 시각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월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모두가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당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있었고 국민의힘도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와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서도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죠. 잠시 일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과 함께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내일 오전 11시 우리 축구 국가팀이 체코와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를 합니다.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첫 경기 전망과 이번 월드컵 전반에 대한 얘기 짚어보고요. 박정희 한판승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비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과 만나는 시간이죠. 승부사들 시간입니다.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1: 자, 윤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4: 네,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두 분의 변호사,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5: 예, 안녕하세요.
1: 어유, 서 변호사님 얼굴 많이 한층 밝아지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8월 17일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잡혔고, 지금 이제 개파 갈등이랄까요? 굉장히 당내 내홍이 지금 과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지선 후 첫 최고위 회의가 있었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 발언이 또 파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또 민주당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 그렇게까지 확대해야 할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요거 어떻게 들어요? 일단 3자의 시각으로 어떻게 듣고 있는지 윤석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4: 네. 김영진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예. 일반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례적인 발언이어서 뭐 야당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1: 야당 대표가.
4: 예, 그렇죠. 야당에서 여당 또는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어구고 실제로 정청래 대표도 박근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비슷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아이템으로
4: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언인데 예. 그걸 민주당에서 잘 소화를 하셔야죠.
1: 네. 자, 소화해 주세요. 강성필 대변인.
3: 예, 물론 정권 짧죠. 근데 이제 당권은 더 짧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오늘 당장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메시지를 보면
1: 어제 메시지 보면
3: 그래서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메시지 작성하는 게 제 역할이어가지고
1: 아.
3: 근데 사수들한테 계속 배울 때 예. 글을 쓸 때 연설문 쓸 때 이 예. 인트로하고 클로징에 항상 예. 승부를 걸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트로는 예. 멋진 격언 같은 거 요즘 유행하는 말 그렇게 풍자로 시작하고 예. 마지막 클로징은 예. 주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마지막 주장은 예. 나 출마하겠다 라고 이제 해석되는데
1: 예.
3: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좀 출마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하신다고 하면 가능하시는
1: 예.
3: 건데
1: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예.
3: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 동안 잘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이제 평가를 묻는다고 하면
1: 예.
3: 많은 분들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평가하실 수가 있어요.
1: 예.
3: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실 때마다
1: 그렇죠.
3: 뭐 1인 1표제, 뭐 특검 추천 합당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1: 예.
3: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녀와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1: 예.
3: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올라갔던 그 해외 순방 이후 지지율 상승이 안 됐거든요.
1: 예.
3: 그래서 본인이 결정을 하시더라도
1: 예.
3: 대통령께서 지금 순방 가셨으니까
1: 예.
3: 한 10일 정도는 조금 조용히 계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탁의 뭐 말씀을 드립니다.
1: 811일 이틀 지났으니까 한 8일 남긴 했네요.
3: 오래하셨죠.
1: 예. 예. 예. 서 변호사님.
5: 저는 완전히 영린을 건드렸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했는데
1: 예.
5: 뭐라냐면 나도 탄핵되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프리티 하이 아주 꽤 높다. 탄핵되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3: 예.
5: 이재명 대통령 지금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재판에 가는데 구속될지 탄핵될지 이런 와중에 정권이 짧다. 이 말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 거는 추미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한 다음에 저 정청래가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피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레드라인을 많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면 충돌하니까 넘은 게 이제 또 친명계가 계속 반격하니까 오늘은 약간 이렇게 꼴이 내리는데
1: 그러니까 통합.
5: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그런데 예. 화해는 안 돼요.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예. 끝까지 아마 대충돌로 파고로 갈 겁니다.
6: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1g이라도 있다면 가루가 될 겁니다. 그럴 리는 절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체 맥락을 봐도 함의는 알겠어요. 본인의 취지는 자 이렇게 정권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만하지 말자. 잘해야 된다. 다음 정권 자동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거 아니니까 우리도 바짝 숙이고 열심히 합시다. 그런 원론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나서 사실 당원들이 기대했던 메시지는 책임 통감과 연임 시도를 하지 않겠다. 내가 연임을 시도하는 순간 또 당내에서 파워게임이 시작되니까 당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1: 예.
6: 뭐 뜬구름 잡는 공자님 말씀을 하니까 물러날 생각이 없군. 이래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예. 사실 워딩도 좀 짜증나긴 하지만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무슨 우리가 법정에서 뭐 선거를 진 인과관계 정확하게 당신의 규칙 사유가 무엇이다 이렇게 특정하는 그런 책임 묻는 게 아니고 지난 당대표 임기를 되돌아봤을 때 처음 법사위원장에서 당대표가 됐을 때 그 시작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지나온 발자국이 어디에 찍혀 있는가 그리고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면 당은 지금 완전히 당권 경쟁 속에 빠져들어가 있고 정권 초기에
1: 예.
6: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서로 감정의 골은 매우 깊어져 있어요.
1: 예.
6: 대통령은 빛나야 될 순간순간마다 그런 당의 분란 때문에 다 가려져요. 국정 동력은 자꾸 떨어져 있어요.
1: 예.
6: 그게 본인의 오롯이 정치적 책임인 거예요. 뭐 근데 내가 뭘 했다 그래 이렇게 대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권을 받았기 때문에.
1: 예.
6: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당을 위해서라면 당을 위해서 뭐가 됐든 내가 물러나는 것이 이 무한 당권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 이 당원들이 분열되어 있는 것을 치유할 수 있겠다. 그 정도 인식은 있어야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6: 전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매우 절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1: 아, 절망스럽다.
4: 네.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드는 것은 예.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관례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을 그러셨듯이 전당대회 한 두 달 전쯤에는 대표직을 사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퇴를 곧 하실 거 아닙니까? 8월 17일에 전당대회 하니까.
1: 예.
4: 그럼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퇴 뭐 그 이후로 하나 책임지고 사퇴하나 똑같은 건데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뭐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건가요?
3: 그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 재선 의원인데 의원총회에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당대회 출마할 거면 먼저 빨리 사퇴를 해라. 그러니까 그래야지 전준위를 꾸리고 이러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된다. 그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 라는 분들이 있고
1: 심판이 네. 선수가 심판이 될 수 있겠냐. 네.
3: 아니 뭐 우리 그랬잖아요. 이번에 지방선거 전에도 뭐 전현희, 뭐 한준호 이런 분들 다 최고야. 사퇴하셨지 않습니까?
1: 예.
3: 지도부니까 영향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4: 저희 당은 안 그랬죠.
3: 근데 저는 그 장청민 의원과는 조금 의견이 다르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도부가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하면 책임지고 그냥 사퇴하는 겁니다.

0: 좀 국민의힘하고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예.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1: 아유, 굉장히 선명하게 하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0: 좀 두렵긴 하네요.
2: 조금 더 선명하게 얹을게요. 아, 예, 예, 여기서 더 진하게 얹인다면 그 강속구 투수가 지금 던지는 곳이 미트여야 되는데 예. 지금 본인 그 팀의 라크룸으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3: 아, 라크룸으로. 네.
2: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3: 제구가 전혀 안 되는
1: 네. 더가웃으로 던져요.
2: 네, 더가웃으로 더 라크룸 더가웃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3: 감독을 향해 던지고 있네. 네.
2: 그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정청래 대표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정치적 이력과 그 메커니즘을 보면 항상 적을 분명하게 규정해 놓고 네. 피하식별을 선명하게 한 다음에 공격을 아주 강하게 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방식으로 해왔어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 기제를 작동할 것 같아요. 적을 규정하고. 예. 근데 지금 한 식구들인데 당내에 한 식구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네거티브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아. 지금 벌써 온라인에서는 많이 돌아가는데 예. 김민석 총리가 가장 큰 대항마라고 생각을 하고 예.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전 총리가 뭐 되면 당선이 되게 되면 1인 1표제 무너질 거고 당원 주권주의 무너질 거고 아하. 과거의 동교동계처럼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총재. 보수 정치가 부활할 거다. 아, 김민석 총리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다 앉혀가지고 당을 사당화시킬 거다. 아, 정청래 대표가 연임이 되면은 당원 주권주의가 살아나서 우리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는 당이 될 거고 아, 김민석 총리가 되면 구태로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 있어요. 벌써. 아, 이건 아주 악의적인 공격인데 예.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개인의 어떤 다른 문제들 막 엮어가지고 지저분하게 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자기 정치적.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겠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걸 대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 근데 계속 뭐 연임 하는데요. 예. 일반적인 연임하고 좀 다르다 봐요. 예.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만 연임했죠. 그런데 예. 정청래는 보궐로 들어가 임기를 얼마 못했거든요.
3: 임기를 채운
4: 한병도 들기 그 다시 이번에 원내대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말은 2년 다 채웠으면 모르겠지만 예. 1년 한 사람인데 나오지 마라. 이거는 각화다. 뭐 선거라는 게 저는 거의 무선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당대회도 못 놀 정도 참패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지금 하는 게 보면 옛날에 꼭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는 게 이지은 옛날에 총경 그분이 예. 마포갑에 이야기했지만 대변인요. 예. 아니 옛날에 대변인. 우리 그때 김기현 빌 때 막 연판장 돌리가 나경원 넣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1: 뭐 그 정도는 아니죠. 지금 민주당하고.
4: 지금 이게 예. 하는 게 심상치 않아요.
1: 아, 그렇게 돌리기 원하시는구나.
4: 예, 지금 정청래 대표의 압력이 예. 전방위로 들어오고 아. 이 패널들이 갑자기 정청래 잘 나갈 때는 정청래 눈치 보더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 편에 다 붙은 것 같아요.
0: 근데
4: 요즘 패널들 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뭐 연판장을 돌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저기 아래 지지율 안 되는 사람 올리기를 했습니까? 안 맞잖아요.
4: 뭐 윤석열도 연판장 돌리라고 말은 안 했죠. 알아서. 그때 여러 사람이 알아서 돌리지.
0: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비교는 삼가해 주시길 존중해 부탁드립니다.
3: 정중히 부탁드렸어요.
1: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 생중계 도입을 하겠다. 정청래 당대표가 요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의원총회 생중계한다. 국회 생활을 하신 우리 윤석 대변인. 요거 해도 되는 거예요?
5: 저 국회 생활을 안 해봤는데요.
1: 아,
5: 저는.
1: 그런가요?
5: 네, 저는 아,
0: 국회 끝에서.
5: 아, 그쵸. 그렇죠. 네. 언저리에서.
1: 네, 언저리에서. 네.
5: 본회의장 빼고 다 가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좀, 그럼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들이?
1: 아,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쇼츠를 위해서 또 이렇게.
5: 그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네. 상임이 공개되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게 공개가 되면 네. 의원총회를 찾아서 보실 분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아. 일반적인 분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 네. 정치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실 텐데 그런 예. 분들의 성향은 대충 아실 거고
1: 신용상객제는 보시고
5: 한판 승부도 보고
1: 한판 승부도 보시면서
5: 하루에 몇 시간씩 예. 보실 예. 텐데 예. 그러면 이슈에 따라서는 발언을 10개 할 걸 한 2개도 안 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 할 걸 뭐 100개 할 수도 있고 좀 왜곡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 논의가 될까 싶어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원 총회를 이제 뭐 생중계한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그 의원총회를 생중계를 하냐 안 하냐의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그건 원내대표의 권한일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도 아 이거 상해된 거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화했습니다.
0: 두 번째는 이제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국무회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예, 대통령으로서 장관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의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도 뭐 생중계로 더 빨리 알 수

0: 수도 있겠다라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 총회는 의결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를 정청래 대표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런 수를 두신다는 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전당대회를 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사태를 뭐 전당대회 열리기 전에 그만 두셔야 돼요라고 하면 장철민이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라고 당원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장철민 의원을 노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혹은 이 정청래 대표에게 아픈 지적을 하는 분들이 예. 조금 최소화되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으면 제가 막 할 수 있어요, 저도.
1: 그죠.
0: 근데 갑자기 공개라고 하면 사람이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1: 박제가 되니까 영상으로 남겨져서.
0: 그런 걸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다 얘기하고. 예.
2: 근데 그거는 뭐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 유튜브로 중계를 한다는 거고 예. 그걸 보고 좌표를 찍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 좌표 찍어라.
2: 공격하라.
1: 공격하라.
2: 우리의 적이 여기 있다. 예. 나에 대해서 비토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보세요. 뭐 또 특정 채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계신 분들이 가령 보면은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강수영 아웃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 아직 오늘 댓글은 없어요.
2: 예. 우리가 당원이고 우리 당원들의 힘으로 네. 너 정치 못하게 만들게. 왜냐하면 공천함에 있어갖고 당원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 예. 우리의 뜻에 거스르고 대의에 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웃시킬 수 있어 우리의 힘으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1: 아하.
2: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껏 계속 눈치 보고 소위 말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그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찍히면은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 공천 안 받게 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1: 예.
2: 눈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2: 의원총회가 비공개가 됐기 때문에 비공개인 건 생중계가 안 되니까 좌표가 덜 찍히다는 생각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개되면 당연히 역효과가 나겠죠. 그걸 노린다고 봐야죠, 정청래 대표는.
3: 근데 본질은 저는 국무회의 중계부터 게 잘못됐다 봐요.
1: 본질은?
3: 우리가 판사들도 판결문은 낭독할 때는 공개하지만 그 과정은 절대 비밀로 하거든요.
1: 예.
3: 예를 들어, 국무회의 심의 중에 외교안보나 이런 것도 있을
1: 그렇죠.
3: 수 있고,
1: 네, 국정원.
3: 여기 뭐 법안도 중요한 게 동시에 알아야 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1: 예, 예.
3: 더군다나 이렇게 중계를 하니까 장관들이 대통령한테 뭐 한마디 쓴소리 하겠습니까? 하다가 개딸도 한데 공격당할 수도 있고. 따라서는 그거부터 국무회의도 원칙은 발표만 하고
1: 예.
3: 비공개 맞고요. 의원총회도 비공개 맞는 거예요. 둘 다 지적해야 돼요.
4: 국무회의에서 장관이 대통령한테 쓴소리 하진 않아요. 저 국무회의도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행정관 할 때.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1: 네,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4: 그럴 수가 없어요.
1: 아, 예. 비공개라고 해도.
4: 아, 예. 그렇죠.
1: 아, 예. 그러니까. 인명권자 앞에서.
4: 박원순 예. 시장 들어와서도 조용히 계셨는데.
1: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적합도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6일에서 8일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전국에 만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민주당 대표 적합도 물었어요. 3명으로 했을 때는 김민석 18.2%, 정청래 15%, 송영길 14.3%로 오차범위의 경쟁인 구도로 나왔고 이게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양자 대결을 물었을 때는 김민석 47.3, 정청래 31.6, 요건 좀 격차가 벌어져,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런 흐름.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요 흐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정말 또 치열한 한판을 벌이면 물론 있겠죠. 엎치락뒤치락.
4: 이게 룰을 봐야 되잖아요. 이건 네. 이제 여론조사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뭐 예를 들어 한 6대 4 정도로 진다 하더라도,
1: 예.
4: 민주당 그 룰이 제가 알기로는 권리당원 56? 맞아요?
3: 70.
4: 그러니까 그리고 대의원 14에서 70,
1: 아, 예.
4: 당이 70,
2: 맞아요.
4: 맞죠?
2: 예, 맞아요.
4: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30이니까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정청래 대표
1: 예,
4: 입장에서
1: 예.
4: 내가 당심에서 앞선다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서 예, 그렇게 보여요.
1: 예.
0: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건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출마를 하시면 하고 불출마하시면 본인도 불출마하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하도 여론조사에 뒤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거 믿을 수 없어. 믿지 않고 아. 오직 피부미터로 가겠다.
1: 피부미터. 네,
0: 내가 느낀 건
1: 악수미터,
0: 어떤.
1: 악수미터.
0: 예, 악수미터. 뭐 네. 제가 악수는 안 하니까. 하여튼 아. 저는 그런데 결국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제 희망은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가 밉거나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시그널을 보낸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 흐름인데 예. 저는 민주당의 미래를 말하는 사람으로 조금 좀 당원들이 좀 모아질 것 같다라고 예. 생각하고 아하.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도 대통령께서 김민석 총리에게 마음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많은 당원들이나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 예.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에게 져버린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 그럼 메인도 오는 거야?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께서 그 리스크를 무릅쓰고 출마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혹여 이긴다고 한들 그게 총선과 대선에 우리 민주당에게 좋을까? 그래서 저는 아직 정청래 대표 결정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지금까지 쭉 보시면 국회의원 지금 말고는 뚜렷이 뭐 최고위원 정도 이거 말고 법사위원장 정도 빼놓고는 좀 아직 정치 경력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으시니까 예. 저는 이제 대표직 책임지고 내려놓으시면 예. 거기에 대해서 당원과 지지자가 인정해 주시고 그러다 뭐 적정한 시기가 되면 또 내각에 들어가서 또 본인의 경험을 좀 쌓으면
1: 지금
0: 또 다양한 또 이런 경력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의견을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1: 그래요. 그래요.
3: 그리고 훈수를 뜨면 잘 보이잖아요. 예. 저는 정청래 대표 100% 놓고요. 예. 100% 출마한다 보고 예. 왠지 유리하다 봐. 이길 가능성이 높다 봐요. 그러게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이나 이건 의원들한테 영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조정식을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고 됐죠. 예. 그러니 당원들과 국민들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이번에도 선거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 찍은 사람 다 떨어졌거든요. 정원 후부터 해가지고.
1: 명픽,
3: 뭐,
1: 명픽 후보 떨어졌다.
3: 예, 다 떨어졌고요. 국민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당원들한테도 이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사이드입니다. 변방에 그냥 뭐 성남시한 변방에 사또 정도 사이드인데
1: 아직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저는 비주류다. 그렇죠. 비주류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사이드 뭐
3: 왜냐하면 이해찬 이해찬 총리가 좀 피해가지고 예, 예. 밀어줘가지고 후보까지 됐지만 예. 뿌리 깊은 민주 진영의 적자는 아니거든요.
1: 예예. 예.
3: 거기다가 그 김민석은요 노무현 대통령이 배신해가지고 정몽주로한테 간 이 트라우마가 당원들이 계속 가지고 있잖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1: 뉴 정청래시네 서정호 변호사.
3: 아니 그래서 저는 정청래 고향이 원래는 호남이에요. 예. 그게 행정구역이 금산으로 충청으로 바뀐 거죠. 예. 그게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민주 진영은 그래도 정청래다. 김민석보다는. 야. 저는 그게 유리할 걸 봐요.
0: 아, 누가 뭐 서정욱 TV에
1: 이거 폭탄이 막 터져가지고 이제.
3: 아니, 옆에서 보면 딱 보여.
2: 민주당 걸린당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계속 곱씹어 보시기 바라겠어요. 서정욱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정말? 네? 아니, 정말 어쩌다 우리 민주당이 이런 취급을 당합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원들에게 영향력이 없답니다. 어쩌다 우리 당이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정말 비참합니다, 진짜.
1: 예.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여론조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무선 전화 100% 자동 응답 방식 ARS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죠? 지지율이 이제 KSOI가 지난 8일에서 9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ARS 역시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직전 조사보다 9.4% 떨어진 50.4% 이런 흐름입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MBS도 유사한 흐름입니다.
4: 예. 예. 유의하게 떨어졌다고 볼 수는 있어요. 예.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원인이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약간 불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워낙에 지지율이 좋으니까 그냥 지지한다고 답을 했다가 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네.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그래서 의사표시를 제대로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 결과 이렇게 나오니까 선거에서 그래도 선전했다고 생각하시는 보수 유권자가 더 많이 응답했을 가능성이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데 예, 예. 어쨌든 한번 더 해봐야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올라와서 아마 이게 오버슈팅한 느낌은 들어요. 네.
0: 근데 뭐 다른 여론조사를 또 나온 걸 보면 회복한 것도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0: 근데 저는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봐요. 일단 결론적으로 선거에 패배는 아니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허탈한 거예요. 특히 서울시장.
1: 예, 예.
0: 저도 진짜 허탈하더라니까요.
1: 예.
0: 두 번째로는 이 부실 선거의 여파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1: 선관위.
0: 선관위가 대통령과는 분리된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1: 예, 예.
0: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은 좋은 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는 게 있다고 보고, 마지막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 민주당의 이 갈등 상황이 걱정되는 거죠.
1: 네,
0: 그런 것이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
1: 그래서
0: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못 말씀드린 게,
1: 예.
0: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과거에 종동영 예. 이 열린우리당 의장도
1: 예.
0: 당대표 하시다가 예. 통일부 장관 가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또 추미애 대표도
1: 예.
0: 대표 끝나시고,
1: 법무장관
0: 또 법무장관
1: 하고.
0: 가시고,
1: 예, 예. 예,
0: 다들 잘 되셨잖아요.
1: 예.
4: 청문회 어떡하냐고.
0: 우리 청정 대표가 얼마나 청문회 자신 있는 사람인가요?
4: 아, 그 네. 얘기 안 하시지 않았어요? 자기는 선출직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0: 아,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걸 아시네요.
3: 아, 저는 완전히 네. 분석을 많이 달래요.
1: 네.
3: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저는 안 봐요.
1: 아, 대통령에?
3: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다가 갑자기 왜 지지 안 하겠어요? 그럴 이유는 없다.
1: 예.
3: 다만 이제까지 여론조사가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까지 보수가 응답을 좀 안 하고
1: 아.
3: 그리고 이 진보 진영이 과표집 돼가지고
1: 예.
3: 좀 이게 실제 지지보다 높게
1: 아.
3: 넣었던 거예요. 이게 아. 이제 정상화 돼가 이게 정상적인 지지율 된 거죠.
1: 아.
3: 갑자기 이재명 지지하다가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1: 오늘 유난히 서 변호사님 목소리가 그 이제 힘이 실려 있는데 자 강 변호사님 반론 짧게 듣고
2: 예 뭐 왜 없어요. 선거 졌잖아요. 선거 지면 당연히 지지율 떨어지는 거고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짜증나니까 여론조사 응답률 낮아지는
1: 예,
2: 거고
1: 예.
2: 그러면 좀 더 이렇게 튈 수 있죠. 하여튼 속상한 건 대통령께서는 정말 죽어라 국정을 운영하는데
1: 예.
2: 당이 주관이 돼서 운영한 선거에서 잡음 때문에 실패 때문에 대통령의 성과가 가려지는 것이
1: 예.
2: 여당 대표로서 아, 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나 살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만 집중해도 정태훈 대표는 정말 뉘우칠 게 많습니다.
1: 예, 현재도 유럽 순방 중인 대통령이 SNS에 또 결과를 공유하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 경호에 받아들입니다. 라는 포스팅까지 올린 상황인데 자, 아무튼 요 조사까지 전해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승부사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오전 11시에 축구 체코와의 경기
4: 떨려요.
1: 11시에 있는데 잠시 서용 해설위원과 함께 전망할 테니까 가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래요.
4: 서용.
1: 예. 고맙습니다. 네 분.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K라디오.

0: 네, 10의 박종현 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정책에 잠시 내려놓고, 스포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개막이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열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역시 A조에 편성이 돼서 내일 오전 11시에 체코와의 첫 경기를 하게 되는데, 월드컵 이야기 또 국내 최고 전문가이신 또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원래는 현지에 가셔야 되는데.
1: 네, 뭐, 아쉽게.
0: 애모부가 중계권을 안 사서.
1: 그렇죠. 제가 2002년부터 현장에서 중계를 했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제가 이번에는 뭐 중계권 확보에 실패를 해서.
0: 네. 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네. 가시게 됐는데. 저도 여기서, 오시네? 했는데, 왜 안 가셨지? 생각하다, 중계권. 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다음 월드컵에 꼭 가실 수 있기를.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지난번이 카타르 월드컵이었고,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인데, 단일 개최국이 아니에요.
1: 네.
0: 하나의 대륙에서 하는 또 특별한 월드컵이 됐네요.
1: 그렇습니다. 2002 월드컵이 첫 공동 개최였고요. 네. 그 뒤 처음으로 공동 개최인데, 이번에 네. 무려 3개 나라에서 나뉘어서 네. 진행이 됩니다. 네. 이번이 월드컵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요.
0: 네.
1: 본선 진출을 끌고 무려 48개의 나라로 네. 늘렸고
0: 예.
1: 그 과정에서 경기 수를 대폭 확대를 해서 지난 경기에는 64경기였는데 예. 이번 대회는 104경기입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 개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여러 나라가 할 수밖에 없었고
0: 예.
1: 네, 이렇게 지금 3개 나라에서 공동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제 3개 나라에서 네. 하는 것이고
1: 다음 대회도 3개 나라에서
0: 아,
1: 스페인,
0: 그러면?
1: 포르투갈, 그리고 모로코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0: 유럽에서?
1: 네.
0: 이렇게 많이 하면 더 좋은가요?
1: 뭐, 일단 FIFA 입장에서는 축구의 그 폭을 좀 넓히고,
0: 예.
1: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축구의 재미를 느끼고, 축구에 빠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0: 예.
1: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하는데,
0: 예.
1: 또 보면 또 그 다음 대회인 2034년 대회는 사우디에서 하거든요.
0: 아, 네. 네네.
1: 결국에는 이제 돈의 흐름에 좀 몸을 맡기는
0: 아.
1: 네. 그런 흐름이기는 한데,
0: 예.
1: 이번 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좀 길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0: 예.
1: 미국 쪽에서 여러 나라에 뭐 특히 제3세계 나라의 선수나 뭐 또 심판이나 이런 분들 입국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그 이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0: 예.
1: 경기 당일날 그 도시에 와서 경기 당일날 떠나라고 체류를 못하게만 입국 허가를 해줘가지고
0: 예, 예.
1: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0: 아, 그건 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그런
1: 그렇죠. FIFA에서도 예. 나름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을 잘 좀 얼르려고
0: 예.
1: 이번 대회 앞두고 뭐 평화상도 주고 했는데 예.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0: 그러네요.
1: 네.
0: 또 전쟁 상황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또 종래는 원래 한 달 정도 월드컵이 진행됐는데 또 국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일주일 더. 그래서 한 달 플러스 일주일, 한 5주 정도
1: 네.
0: 이제 월드컵이 진행되는데 자, 규정도 좀 바뀐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별리그로 말미로 가면 경우의 수가 다양해지면서 침대 축구 같은 게 종종 있었는데 어떤 게 좀 더 네. 달라집니까?
1: 근데 이번 대회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변화는
0: 예.
1: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사실상 축구를 4쿼터로 좀 바꾸는 느낌으로 전반 20분, 후반 전반 22분,
0: 예.
1: 후반 22분에
0: 예.
1: 각각 3분씩 선수들이 이제
0: 쉬어요.
1: 수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부여합니다. 원래 이제 예. 쿨링 브레이크라고 날씨가 뭐 32도가 넘어간다거나 하면
0: 예.
1: 감독 간의 어떤 결정하에 진행이 되는 1분의 시간들은 있었는데
0: 예.
1: 이거를 아예 날씨 상관없이 전경기에 다 도입을 했고요.
0: 아하.
1: 그래서 좀 말이 많습니다. 이게 상업화 때문에 축구를 바꾸는 거 아닌가.
0: 광고 타이밍에서.
1: 그렇죠.
0: 아.
1: 또 1분 잠깐 쉬는 것하고 3분 쉬는 것은 경기 흐름에 영향이 좀 많기 때문에
0: 몸이 식잖아요, 사실.
1: 그렇죠.
0: 예.
1: 시간도 그만큼 지연이 되고.
0: 예.
1: 그래서 이번 때에는 그 보조를 맞춰서 시간 지연을 최대한 좀 막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규정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0: 예.
1: 골키퍼가 볼을 잡고 8초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거 원래 있던 건데 이번엔 좀 그 적용을 강화해서 보통 시간 지연하면 옐로 카드 주고 끝났거든요.
0: 예.
1: 이제는 코너킥을 줍니다. 상대팀한테.
0: 오, 절대적인데요?
1: 그렇죠. 골킥도 이제 5초 이상 지연을 하면
0: 예.
1: 그렇게 되고 스로인 같은 경우도 지연을 하면 공격권을 바꾸게 되고
0: 예, 예.
1: 또 선수 교체할 때 선수들이 좀 늑장 부리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0: 막 박수치면서
1: 그렇죠.
0: 나가고
1: 괜히 뭐 주장 한 장 예. 뭐 이렇게 건네주고 예. 하면서 예. 그런 경우에는 나가는 선수는 나가는데 들어오는 예. 선수가 최소 1분 이상 못 들어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네, 그런 식으로 시간 지연 뭐 흔히 얘기하는 침대 축구를 하게 되면
0: 예.
1: 크게 좀 핸디캡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번에 규정으로 명문화시켰기 때문에
0: 예.
1: 아마 선수들이 신경을 좀 많이 좀 쓰게 되지 않을까. 네.
0: 그동안도 못 봤던 또 장면들을 축구 경기에서도 많이 월드컵에서 이번 월드컵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1: 네.
0: 있긴 하네요. 또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원래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미국에서 경기할 것 같아서 네. 미국으로 이적했다는
1: 그렇죠.
0: 네. 멕시코네 뭐 이러면서 네. 이제 얘기를 하던데
1: 우스개 삼아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네. 좀 했는데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그 LAFC 뛰면서 네. 또 북중미 챔피언스컵이라는 대회가 있거든요. 아. 그 대회 때문에 멕시코 원정을 두 번 더 갔다 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경기하는 곳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서 경험을 또 했었기 때문에 예, 예. 또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아. 동료들에게 또 많은 얘기를 해줬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네요. 다행히 뭐 또 큰 틀에서 북미에서 했던 거니까 그쵸, 그 경험이 네.
1: 시차 같은 것도 그렇고요.
0: 예, 네. 그렇죠. 자, 무엇보다 이제 우리 월드컵을 하면 항상 16강 진출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과연 16강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게 관심사인데 그분도 바뀌고 32강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16강이라는 게 예전부터 우리 한국 축구의 좀 꿈이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처음에 16강이 꿈이던 시절은 본선 진출팀이 24개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32개로 늘어나면서 어쨌든 조별리그를 통과해야 그때부터 16강이었는데 이번 대회는 좀 다릅니다. 16강이 굉장한 성과로 여겨질 수 있을 만한 대회가 됐어요.
0: 이상, 8강 이상.
1: 그렇죠. 예. 이번엔 조별리그 통과하면 32강을 한 번 더 거쳐야 16강을 가기 때문에 아. 16강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높은 목표가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0: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 지금 A조인데.
1: 네. 저는 32강 통과는 저는, 아, 물론 축구에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예.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지만 예. 저는 뭐 32강은 무조건 간다고 보고요.
0: 예.
1: 32강 대진도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조 1위나 2위를 하고 올라갔을 경우에 이번 때는 조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0: 예.
1: 꽤 그래도 대진운이 좋은 편이어서 저는 16강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해도 좋지 않나.
0: 16강까지는?
1: 네.
0: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11시죠. 우리 경기는 네, 체코와의 맞습니다. 경기고 멕시코와 남아공의 경기가 새벽 4시에 있고 이제 예의조 두 경기가 치러지게 되는데 자, 체코와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 체코가 사실 한때 그 피파랭크 2위까지 올라갔었던
0: 잘했던
1: 동유럽의 축구 강호죠.
0: 네,
1: 네. 네. 그리고 우리가 2002 월드컵 앞두고 우리가 유럽 원정 가서 5대 0으로 졌던 팀이에요.
0: 잘해요.
1: 네, 네. 그 기억이 강렬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아까도 앞에 게스트 오신 분들하고 잠깐 짧게 네. 얘기 나눴는데 체코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하시던데
0: 예.
1: 지금은 좀 많이 다릅니다.
0: 아.
1: 일단 피파 랭킹도 40위로 우리보다 많이 낮고요.
0: 예.
1: 월드컵 본선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뭐 페로제도라는 약체한테도 졌었고 크로아티아한테도 막 다섯 골 내주고 지고 중간에 감독도 경질이 되고
0: 예.
1: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그 가치나 레벨을 봤을 때도 우리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 그러니까 때문에. 체코에 온 그 선수들 보니까 이제 해외 리그 뛰는 선수들 별로 없고 한 17명은 네. 체코 국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다.
1: 그렇죠.
0: 예.
1: 그 나라 축구로 봤을 때 전성기는 확실히 아니고요.
0: 예.
1: 다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선수들의 어떤 조직적인 부분 그리고 BBC에서 이 팀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0: 예.
1: 워크맨 라이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노동자 수준으로 많이 뛰어다닌다.
0: 체력이 좋다.
1: 그렇죠. 게다가 이 팀이 선발 11명 평균 신장이 190인 적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거인의 팀이에요.
0: 키가 크군요.
1: 네. 그래서 실제로 지역 예선하고 네. 플레이오프 치를 때 절반 예. 이상을 예. 세트피스로 득점을 한 팀이기 때문에 확실한 특장은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가 전력이 앞선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0: 예.
1: 우리가 너무 상대의 어떤 그 강점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저는 뭐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가 예. 첫 경기를 스웨덴이랑 했는데
0: 예.
1: 그때 우리 대표팀이 상대의 그 체격적인 조건
0: 맞아요.
1: 뭐 그런 부분들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우리가 할 걸 안 하고 좀 수동적인 그런 전술로 나갔다가 아쉽게 졌었거든요.
0: 아, 예.
1: 우리가 잘하는 걸 해보지도 못하고
0: 예, 예.
1: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0: 네,
1: 좋은 경기 할 거라고 봅니다.
0: 그렇군요. 이제 체코에 보면은 파트리크 시크라는 선수 191cm,
1: 네.
0: 그 토마시 홀이라는 선수가 이분 199cm예요. 거의 네. 2m 그 배구 선수, 농구 선수 같은 느낌이네요.
1: 그렇죠. 그렇게 신장이 큰데
0: 네.
1: 또 그 중에서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을 모은 팀이다 보니까 발기술도 좋고
0: 2m인데 축구를 잘해.
1: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나하나 보면 다 좋은 선수들이죠.
0: 네.
1: 다만 우리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다.
0: 예.
1: 네, 그렇게 보시면 상대가 뭐 강하다고 해도
0: 어허.
1: 우리가 뭐 이기는 게 말이 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0: 이제 경기가 열리는 곳이 과달라라는 곳인데 해발 1570m요.
1: 네.
0: 고지대인데 아까 이제 손흥민 선수는 더 높은 데서도 했기 때문에 적응 네. 잘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선수들도 지금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제 연습 경기도 했기 때문에 네. 적응에 좀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게 고지대라는 곳이 네. 각 개인마다 적응 정도라든가 또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각각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좀 일찍 가서 적응을 하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데 우리가 또 이번에 A조에 속하는 바람에 가장 일찍 경기를 하잖아요.
0: 개최국 멕시코와 함께.
1: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일찍 나갔습니다. 출정식도 안 하고 나가서 네. 안 그래도 대표팀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좀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들었지만 네. 고지대 적응을 그만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지난 5월 18일에 네. 유로파를 제외한 선수들이 출국을 했고요. 네. 반면에 체코는 6월 1일에 이제 현지에 갔고요. 예. 그 고지대에 적응을 아예 안 했습니다. 아하. 경기 하루 전에 바달라에 와서 이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예. 고지대 적응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조용한 사이에 좀 준비를 많이 한 거군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 본인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예. 월드컵 앞두고 그때 이제 저희 중계진이나 기자들도 브라질 가능하면 이제 황열병 주사 같은 걸 미리 맞았거든요. 아. 대표팀 선수들이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도 뭐 그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걸 늦게 맞아서 예. 첫 경기 때 그
0: 주사 후유증.
1: 그렇죠. 아. 후유증 때문에 경기력 영향이 있었다라는 예. 얘기들이 나올 만큼 예. 준비 과정에 좀 서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좀 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0: 예. 지금 이제 홍명보 감독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네 분 게스트가 네. 월드컵 하는지 몰랐다고 막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1: 맞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이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적이 없어. 원래는 이게 한 달 전부터 나이게 나잖아요, 사실은.
1: 그렇죠.
0: 너무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제 홍명보 감독도 지금 이제 뭐랄까 전술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부족하다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우리 해설위원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경기를 좀 보완되었을까 이 부분들.
1: 네. 뭐 대표팀 그러니까 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정말 사회 문제화 될 정도로 큰 감독 이슈가 되면서 예, 예, 예. 일단 대표팀의 힘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예. 특히 이제 홍명보 감독이 저는 대표팀 감독을 맡지 못할 수준의 감독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 예, 예.
1: 국내 감독들 중에서 가장 뭐 좋은 커리어와 뭐 업적을 가지고 있는 K리그를 또 계속해서 우승을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예, 예. 다만 이런 논란, 뭐 선임 과정에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면서 대표팀의 비난이 엄청나게 가해졌고 그러니까요. 감독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추스르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썼어야 되는 시간들이었고요.
0: 인터뷰 하신 분이 이분도 이제 어두워졌더라고요.
1: 그렇죠.
0: 말이
1: 힘이
0: 없어요.
1: 좀 약간 어눌해지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선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정도 되는 팀은 예선전 네. 때도 뭐 소폭의 혹은 뭐 큰 폭의 변화를 좀 시도하면서 예. 기술적인 실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본선 진출 확정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술적인 실험을 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우리가 4백 위주의 전술을 쓰다가 3백 바꾸면서 예. 경기력도 안 나오고 브라질, 뭐 코트디부아르 이런 팀들한테 막 대패하고
0: 예.
1: 이러면서 좀 걱정의 시선들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0: 예.
1: 그리고 대표팀 축구는 무조건 응원의 대상이었다라는 고정관념이 깨졌 잖아요.
0: 예.
1: 네,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대표팀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와서는 선수들 내부 선수 내부에서 역설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잘해서 다시 팬들의 사랑을 되찾아오자 보여주자 이런 뭔가 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0: 체코전에 그럼 이제 4백이냐 3백이냐
1: 네.
0: 일단 이제 2002 월드컵 때는 이제 3-4-3 전술이었고. 이제 3백을 최근에 했던 카타르에서는 4-2-3-1
1: 네.
0: 포메이션인데 이번에는 그러면 3백인 거죠?
1: 그렇죠. 이번 네. 월드컵은 3백 쓰는 팀이 굉장히 많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전술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0: 네.
1: 이번에 우리도 3백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 네.
1: 그래서 3백 기반으로 어떤 선수들이 선발로 나올지를 지금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0: 아, 그런가요?
1: 네, 과거에는 적어도 뭐 수비는
0: 뭐 누구다.
1: 주전 누가 네. 누구라든지 이런 식의 조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를 줘왔고
0: 네.
1: 또 이런 3백으로 전환을 하고 경기를 몇 경기 안 치렀기 때문에 예측들이 다 엇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상대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0: 네. 애써 긍정적인 걸 참는 느낌인데요.
1: 네. 뭐 전력적으로도 우리가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0: 예.
1: 상대가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0: 예. 사실 근데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랄지 이강인 선수랄지 김민재 선수 이런 선수들은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다 경험한 거잖아요. 사실 챔피언스 리그 우승했던 그렇죠. 팀에도 있었고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한 팀의 네. 그 수비수이기도 하고 황금 세대인데 네. 어떻게 기대하세요? 우리 선수들 중에.
1: 일단 선수들의 커리어는 역대 최고인 건 맞습니다. 네. 다만 해당 선수들 모두가 소속팀에서 좀 기회를 꾸준히 못 얻는다든지 부상도 좀 있었다든지
0: 맞아요. 네.
1: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한 단계 좀 다른 리그에서 네, 뛰고 미국에서. 있기도 하지만 네. 생각보다 미국에서 LAFC가 대륙 대회랑 병행을 하면서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0: 아 체력적인 소모가 좀
1: 네.
0: 아.
1: 휴식을 많이 못 취하고 왔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걸리긴 하는데
0: 예.
1: 일단 선수들 스스로 내부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 하고 또 준비가 이전 대회들보다 잘 됐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0: 예.
1: 좀 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0: 해설위원 보시기에 좀 누구를 좀 기대하시는지.
1: 이번 때 저는 뭐 여러 유명 선수들은 네. 일단 모든 분들 기대하시니까
0: 네.
1: 옌스 카스트로프
0: 아.
1: 이 선수가 이제 그 한독 혼혈
0: 아, 그리고
1: 청소년 대표를 독일에서만 쭉 했던 선수거든요.
0: 예.
1: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 독일 축구 국적을 독일을 버리고 한국을 택해서
0: 그래요.
1: 한국 대표팀 소집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0: 예.
1: 근데 그동안 홍명보가 잘 안 썼는데
0: 예.
1: 분데스리가 1부 주전이거든요. 메넨글라드바우라는 팀에서
0: 안 쓸 수가 없는데.
1: 네. 근데 3백으로 바뀌면서
0: 아.
1: 공교롭게도 이 선수가 소속팀에서 원래 중앙 미드필더인데
0: 예.
1: 왼쪽 윙백으로 좀 많이 뛰었어요.
0: 아.
1: 그래서 이번 우리 대표팀의 왼쪽 윙백 자리에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있고
0: 아.
1: 또 우리 대표팀이 제 개인적인 이제 해석이지만 좀 유순한 편들이거든요. 반칙 잘 안 하고.
0: 또 싸움 따위 없고
1: 그렇죠.
0: 상대가 반칙하면 같이 네. 또 막 그 하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1: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점잖은 선수들이 많은데
0: 네.
1: 엔스 선수가
0: 네.
1: 뭐 이건 좋은 건 아니지만 분데스리가 네. 지난 시즌에 퇴장도 한 두 번 당하고 굉장히 터프합니다.
0: 아 수비하면서.
1: 네. 네. 그 체코 선수들도 체격 조건도 그렇습니다만
0: 네.
1: 상당히 터프한 면들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그 엔스가 왼쪽 윙백으로 나온다고 하면
0: 네.
1: 체코는 오른쪽 윙백인 초우팔 선수가 공격의 핵심인데
0: 예.
1: 요 맞대결이 굉장히 중요한 또 격전지거든요. 그래서 옌스 카스트로프가 선발로 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0: 예.
1: 나오게 되면 이제 고지점을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독일 청소년 대표 현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0: 예.
1: 본인도 독일의 대표팀 가능성이 없진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꾸준히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런데 본인 스스로 한국 대표팀 하고 싶다고 자청을 해서
0: 좋네요.
1: 독일이 왔다는 것도
0: 예.
1: 팀 분위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0: 그렇군요. 또 수비수의 핵심 중에 하나인 김민재 선수와 또 같은 리그에 뛰었기
1: 그렇죠.
0: 때문에 소통도
1: 네.
0: 좀 잘 되는 측면도 있겠네요.
1: 네. 본인이 한국말이 그 어눌하긴 하지만
0: 예.
1: 거의 아라는 듣고요. 예, 그래서 본인 성격적으로도 약간 아이라고 하는데
0: 예. 그, 아, 내향적이다.
1: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동료들하고도 빠르게 친해지고
0: 예.
1: 팀의 굉장히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이번 월드컵에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또 좀 새로운 얼굴도 있기 때문에
1: 네.
0: 또 보는 재미가 있겠다라는 측면. 또 이제 많은 축구 팬들 또 이승우 선수가 좀 이번에 같이 승선했으면 네.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까지
1: 네.
0: 그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우 선수의 탈락?
1: 있었다면 저는 굉장히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0: 예.
1: 워낙 그 이승우 선수가 소속팀에서도 조커 위주로 뛰면서 들어갈 때 그렇죠.
0: 예.
1: 굉장히 분위기를 많이 바꿔주고
0: 예.
1: 또 담이 큰 선수니까
0: 예.
1: 큰 경기 때 좋은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다만 뭐 그렇다고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는 선수냐라고 물어보면 뭐 많은 분들이 많은 또 대체할 만한 선수를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0: 예.
1: 이번에 뭐 이동경 선수 들어갔지만
0: 예.
1: 또 분데스리가 1부에서 꾸준히 베를린에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못 들어갔고
0: 네. 아 그렇군요.
1: 감독의 네. 선택을 일단 믿고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네. 감독의 선택. 자 일단 뭐 대한민국만의 경기가 아니고 또 전 세계에 가장 축구 잘하는 분들이 모여서 또 이제 월드컵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조 중에 또 우리 해선위원님께서
1: 네.
0: 주목하는 조가 어디이실지.
1: 일단 일본 조죠.
0: 일본이죠. 네. 예, 일본.
1: 이게 그 시청률 면에서도
0: 아.
1: 일본 경기 시청률이 압도적으로 잘 나옵니다.
0: 아 그런가요? 네,
1: 방송사들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0: 오.
1: 경기인데 일본이 지난 대회 때도 스페인 독일하고 한 조였거든요.
0: 이야,
1: 그 조에서 1위로 통과를 했었는데
0: 와.
1: 이번에도 조편성이 좀 수월하진 않습니다.
0: 예.
1: 네덜란드, 튀니지, 스웨덴 이렇게
0: 방식이
1: 있기 때문에
0: 예.
1: 네. 일본 조가 예측도 어렵고
0: 예.
1: 재밌는 그런 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0: 예.
1: 또 예측이 어려운 조를 죽음의 조라고 한다면
0: 예.
1: B조.
0: B조.
1: 여기가 이제 개최국 캐나다가 시드를 받은 조인데요.
0: 예.
1: 캐나다, 보스니아, 카타르, 스위스. 그러니까 우승 후보는 없어 보이지만
0: 한 팀 한 팀 다 탄
1: 그렇죠.
0: 캐나다. 아.
1: 누가 조별리그 통과할지 예측이 쉽지 않은.
0: 어허.
1: 네, 그런 조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일본 팀이 굉장히 수준이 올라왔는데 일본 감독은 우리 일본 대표팀의 목표는 우승이다 이렇게
1: 네.
0: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강합니까?
1: 우승 좀 꿈은 크게 클 수 있는 거니까요.
0: 아, 근데 우리는 목표가 우승이라 얘기 안 쉽게 안 하니까.
1: 우리는 홍모 감독이 이제 32강이 목표라고 얘기를 해서 팬들이 좀 실망을 하긴 했었는데 예.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죠. 일단 32강을 가야 예. 그다음을 채울 수 있으니까.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근거가 있는 게 최근에 그 유럽 팀 상대로 8경기 무패고요. 와. 무려 7승 1무예요.
0: 아니 뭐 지지 않는 팀이네요.
1: 네, 뭐 독일, 뭐 튀르키예, 잉글랜드. 뭐 잉글랜드 타고 또 유럽 가서.
0: 와.
1: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아시아에서는 또 그렇게 또 압도적이진 않았었거든요.
0: 아, 예. 네,
1: 그런 양면성이 있는 데다가 또 주요 선수 두 명이 또 빠졌기 때문에
0: 예.
1: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0: 예.
1: 아무튼 일본이 그 유럽이나 해외에서 볼 때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좀 강팀으로 분류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0: 유럽에서 또 활약하는 선수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그런 면에서도
1: 늘 그렇지만 톱은 늘 한국에 있고요.
0: 예.
1: 양적으로 정말 그 우수한 선수들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고 있죠.
0: 그러니까 중간이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0: 팀의 어떤 능력이 좀 기대치가 높다는 점인데 자, 또 어느 팀이 우승할 것이냐. 아까 일본 본인들이 우승하고 싶다. 전통적인 강호들이 또 우승 후보겠네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아르헨티나가 두 개 대회 연속 우승할지 예.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시고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예.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고요.
0: 예.
1: 늘 좀 비슷한데 좀 관건은 저는 이제 브라질인 것 같습니다.
0: 아.
1: 브라질,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대회이기도 하고
0: 그러네요.
1: 역대 월드컵에서 재밌는 징크스가 그 외국인 감독이 맡은 팀은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브라질이 카를로 안첼로티라고 그 이탈리아 출신의 명장이 지휘봉을 잡았어요.
0: 예.
1: 이분이 클럽 레벨에서는 뭐 챔피언스 리그만 감독으로 5번, 선수로도 2번 우승을 했었고, 엄청난 명장인데 이분이 예. 이제 브라질 대표팀으로 가게 되면서 브라질이 최근에 약간 하락세였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4-2-4 전술로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로 팀을 재편을 해가지고 주목을 예. 많이 받고 있어서
0: 예.
1: 브라질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말 그 징크스를 깰 것인지 좀 많이 주목이 됩니다.
0: 자, 끝으로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대표님 감독 선임 문제와 관련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월드컵 끝으로 사임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좀 다들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 다들 그만두라고 할 때는 꿋꿋이 버텼고
0: 그쵸.
1: 결국에는 작년에 사선에도 성공을 하면서
0: 예.
1: 또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았어요.
0: 예. 뭐
1: 선거 방식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적법한 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0: 예.
1: 이번 임기까지는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0: 예.
1: 시기적으로도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이게 축구적인 축구를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그 또 본업이 있잖아요.
0: 예.
1: 고기업이나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그 굉장히 만약에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둘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시기들이 다 지나고 나서
0: 왜 갑자기?
1: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정몽규 회장이 사임을 한다고 얘기를 한 이후부터
0: 예.
1: 축구계 안팎에서 또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발표한 대로 월드컵 직후에 사임을 하게 된다면 9월 정도에는 이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0: 예. 예.
1: 그래서 좀 약간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선수단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잘 휩쓸리지 않고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본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건강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지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출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세공의 랩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는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 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의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C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더워라.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여름을 맞아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름은 동사의 계절.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 동사란 사람 혹은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아무리 고귀한 이름도 동사 없이는 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죠. 사랑도 해야 사랑이고요. 별도 반짝여야 별입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들어와야 내 것이죠. 그래서 여름은 동사의 계절이 맞습니다. 땀 흘리며 움직인 만큼 의미 있는 무언가 하나쯤 남을 겁니다. 진검다리가 부릅니다. 여름

0: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 여름은 봉사의 계절. 이 글귀는 아는 지인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솔직히 저는 여름보다는 겨울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요게 살짝 바뀌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가 길어서. 학창시절 땐 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갈 궁리만 했었거든요. 근데 여름은 너무 길어서 8시가 넘어도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런데 겨울은 5시만 돼도 어둑어둑하고 왠지 나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몇 년 전부터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어두운 것도 싫고 또 너무 추운 것도 싫고 더더군다나 눈이 오고 나면 이 여간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비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것이 좀 나은 것 같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더운 것도 싫어. 추운 것도 싫고. 예, 이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절대 나오기 싫죠. 진짜 너무 더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너무 덥진 않으신가요? 어쩌겠어요. 이제부터 여름인데 내일은 더 덥다고 하네요. 예.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알아보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의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량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열 스트레스를 평가한 결과 미국 남부와 내륙 지역, 멕시코 일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 높은 습도까지 겹치는 지역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공동 개최로 북미 전역에 걸쳐 경기가 분산되는 만큼 도시별 기후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데요. 국제축구선수협회는 80도를 넘으면 선수에게 실제 열 스트레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경기 중 휴식을 권고하고 있고 82도를 넘으면 경기 연기를 고려할 정도로 위험한 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2026 월드컵에서는 약 26경기가 80도를 넘는 환경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9경기는 냉방시설이 없는 경기장에서 치러질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 특히 마이애미와 캔사스시티, 필라델피아, 뉴욕 멜라이프 스타디움, 덜러스 등이 위험지역으로 언급이 됐고 일부 지역은 과거보다 위험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실제 캔사스시티에서 열리는 일부 저녁 경기 역시 82도, 섭씨 28도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같은 수치라도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실제 체감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기 중 습도가 높으면 땀이 쉽게 증발하지 못해 몸에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습한 환경에서는 방호복이나 스포츠 장비를 착용할수록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 위원 도시로 꼽힌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 등도 높은 습도를 동반하는 지역으로 역시 습도를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는데요. 더위는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여름 폭염 문제로 역사상 처음 겨울에 열렸고요. 마라톤과 테니스 등 다른 종목에서도 경기 시간을 새벽이나 야간으로 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제축구연맹 FIFA도 폭염 위험을 의식해 이번 월드컵부터 모든 경기에서 전후반 각각 3분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수분 보충 휴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하죠. 기존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 마시는 쿨링 브레이크가 적용이 됐지만 2026 월드컵에서는 경기장 위치나 지붕, 냉방 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경기에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FIFA는 경기장별 평균 기온, 냉방 인프라, 또 대중교통, 보안 조건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현재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축구선수협회에서 기온이 80도 이상이면 경기 연기나 지연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FIFA의 공식 규정은 32도를 넘을 때 경기 연기를 검토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고 하죠. 대한민국 대표팀 격전지도 95도에서 100도, 섭씨 35도에서 40도로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어서 보통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한국 대표팀은 환경 적응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은 본선 3차전이 열리는 과달루페에는 6월 낮 최고 기온이 그야말로 100도 안팎까지 치솟을 수 있는 무더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코트 디부아르와의 평가전에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을 했고 경기 흐름이 전반 후반 두 개로 나뉘어 급격히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환경에 맞춰 22분 경기 후 3분 휴식 패턴을 훈련에 적용하는 등 변수에 대비하겠다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니 믿을 수가 없어서 말이죠. 앞으로 국제 스포츠가 경기력뿐 아니라 폭염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경기장 안에 냉방시설이 있더라도 경기장 밖 거리 응원, 또 대기줄, 이동 과정, 야외 운영 인력의 폭염 노출은 계속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에어컨이 설치된 경기장은 경기 중 위험을 일부 줄일 수 있지만 야외 응원과 이동, 도시 축제 등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환경이 남는다며 앞으로 북반구 여름철 스포츠 행사를 안전하게 지속하려면은 냉방 인프라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 사용 감축 등 근본적인 기후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DMV 지역도 드디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옛날에도 이렇게 더웠었나 싶을 만큼 더위가 참기 힘들 정도로 진짜 더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 중 하나가 되고 있는 목요일 오후 낮 최고 기온이 96도, 섭씨 36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무난히 100도 넘어갔고요. 국립기상청은 DMV 지역 대부분에 걸쳐 심각한 폭염 위험을 예보하고 있고요. 이는 적절한 냉방이나 수분 섭취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겠지만 오후에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으로 지금부터 밤 10시 사이에 산발적인 뇌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뇌우는 강풍, 큰 우박, 폭우를 동반한 심각한 폭풍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폭풍예측센터는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해 악천후 위험 2단계, 약간 위험을 발령했습니다. 덜러스 공항은 1일 최고 기온 기록인 95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레이건 국제공항은 최고 기록인 101도에는 약간 못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도 72도, 섭씨 22도로 역시 덥습니다. 특히 오늘 밤 10시에 월드컵 응원전이 펼쳐지는데 다행히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더위는 느낄 수 없지만 열기만큼은 100도를 훨씬 웃돌지 않을까 합니다. 내일 금요일은 이번 주 중 가장 덥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상주의보까지 떴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97도, 섭씨 36도 이상으로 치솟겠고요. 습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체감온도는 90도 후반에서 100도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구름의 양과 소나기 발생 시점에 따라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한랭 전선으로 인해 오후와 저녁에는 뇌우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기상청은 해당 지역 대부분을 심각한 폭풍 발생 위험 단계인 5단계 중 1단계인 약간 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과 잦은 번개, 국지적 홍수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5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가볍게 불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랭전선이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대서양 중부지역에 다소 건조한 공기가 유입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습도도 눈에 띄게 낮아지겠지만 최고 기온은 여전히 90도 안팎에 이르겠습니다. 이슬점은 50도 후반에서 60도 초반으로 떨어져 그나마 오늘보다는 쾌적한 날씨 예상되고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맑은 날씨와 낮은 습도 그리고 70도 후반에서 80도 초반의 최고 기온으로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는 훨씬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온은 여전히 차갑겠지만 폭풍우 발생 가능성이 낮아 해변을 즐기기에 좋은 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주 주말을 지나고 다음 주는 다소 안정된 기온이 되겠지만 주말로 접어들면서 기온은 다시 오르다가 주말 지나면서부터 기온은 80도 중반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34분이고요. 내일 금요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지역과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오늘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의 강고은 대표님 도움 말씀 주러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어우 더워졌어요.
1: 그러게요. 이번 주 내내 화창하긴 한데 온도가 올라가서.
0: 그러니까. 더위가 더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위 잘.
1: 저는 원래 더위를 엄청 싫어했는데 오. 이제는 또 추운 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나이를 드는.
0: 이 나이 핑계 없었으면 뭘 됐을 거야.
1: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제가 네. 하는 말 중에 이 나이 얘기를 엄청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근데요, 이 나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건물도 해당이 되겠죠?
1: 그렇죠. 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마모되고 하니까.
0: 맞아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그런 마모되고 어떤 뭐 갑자기 생긴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리스크를 적게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든다 하지만 우리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마모가 되거나 세월이 지나서 뭐가 잘못됐어. 그럼 그런 것도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1: 아우, 정말 보험으로 커버되면은 정말 좋겠지만 보험에서는 노후화로 인한 파손은 보상 범위 밖이에요. 아. 그래서 커버가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실제로 최근에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갑자기 마당에서 물이 이렇게 솟구치는 게 있다 이러고 클레임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거는 노후화 때문에 일어났던 케이스라 주택보험으로 클레임은 했었지만 디클라인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0: 안타깝네요.
1: 네. 그 안에 상하수도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노후화로 인해서 부러지거나 터졌을 때
0: 녹슬거나
1: 그렇죠.
0: 이래서.
1: 그런 일이 생기는
0: 건데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땐 그것도 집보험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1: 보통 생각이... 사람들은 집보험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0: 그쵸, 그쵸.
1: 뭐 카운이나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데서 담당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내 집안의 프로퍼리 안에 있는 것들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0: 아하.
1: 그래서 이거는 카운이 책임도 아니고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화로 인한 것은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0: 그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1: 아니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저희 지역 페어팩스 카운티도 그렇고 메릴랜드의 하워드 카운티도 그렇고 뭐 몽고메리 카운티도 그렇고 학군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0: 네.
1: 오래된 지역일수록 또 그런 땅 밑에 묻혀져 있는 상하수도관이 오래될 수 있는
0: 있죠.
1: 찬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클레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험회사들이 요즘에 유틸리티 라인 특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0: 오.
1: 그래서 이 커버리지를 애드하시면 그 상하수도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또 파손 부위를 찾기 위한 뭐 이런 조사 과정에서도 드는 비용들을 커버하고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조약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집보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최근에 생긴 거라면은 뭐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1: 모르셔서 애들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
0: 아, 그렇군요.
1: 그냥 자동으로 리뉴얼이 되니까 이제 신경 쓰지 못하시고.
0: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집이 뭐 30년이 됐거나 좀 오래된 집이라면은 땅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볼 수가
1: 모르잖아요.
0: 없군요.
1: 신경도 못 쓰고 사실은.
0: 예, 예, 예. 그런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1: 근데 더 희소식은 저희 한 잔 정도는 커피 하루에 드시잖아요.
0: 한 잔이라서 저는 술을 왜 갑자기
1: 머릿속에 뭐
0: 참, 예, 한 잔 정도. 커피.
1: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값으로 이거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하루에 한두 잔 그냥 먹잖아요. 한 달에 그 커피 두 잔 정도 값만 세이브 하시고, 이 보험, 이 특약을 애드하시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커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아니, 그렇게 프리미엄이 적나요?
1: 네. 그러니 이렇게 애드 해놓으시고 진짜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셨을 때 커버 받으실 수 있게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터지기 전에 아니면 뭐가 그러니까 삭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1: 그런 거는 이제 되진 않죠. 보험으로 아. 알아보거나. 근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이제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아.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걸로 커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리스크 네. 매니지먼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0: 오늘도 귀한 정보 갖고 오신 강고은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전화번호 주시겠어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0: 메릴랜드
1: 410-465-2700
0: 다시 한번 전화번호 주세요. 버지니아
1: 703-642-2225 메릴랜드 410-465-2700번입니다.
0: 보험 들 때만 꼼꼼히 알아보셨지만 또 시간 지나면 아 이게 있었나 없었나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에이전트와 함께 상의하시는 거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국 대학 졸업자 중 절반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후에도 국가 중간 연봉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졸업생의 11%는 5년이 지나도 연봉 2만 4천 파운드, 한화로 한 달에 약 220만 원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영국의 21세 이상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학 졸업 후 15개월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대졸자는 57%에 그쳤으며 대졸자 3명 중 1명은 학력이 필요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학위가 보장하던 경제적 이점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영국 대학생의 연간 평균 부채는 5만 파운드로 약 1억 가까이 달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려면 최소 1억이 넘는 연봉을 더 필요로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의학, 치의학과 경제학 졸업생들은 높은 소득을 올린 반면 공연예술이나 디자인, 시각예술, 미디어, 저널리즘 분야는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과거 정부가 대학 정원 제한을 폐지하며 생긴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대학이 강의 비용이 적게 드는 계열의 정원을 늘려 등록금 장사에 치중을 했고 이 과정에서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화돼 최고 학점 취득 비율이 18년 새 2배 이상 급증하며 학위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띵크탱크 보고서 작성자들은 대학 정원을 30% 감축하고 고교 성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원자에게는 별도의 국가 입학시험을 도입하는 등 고등교육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고용시장 전망은 다소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과 정부의 세금 인상 기조가 겹치면서 올해 영국 내 실업자인 20만 명 중 증가를 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하네요.
1: 대학도 요샘 별 볼 일 없이요. 유튜브 하나 치대로 터지면 떼부자 된다니까. 아이 뭐들라고 비싼 돈 주고 힘들게 공부야. UBA 나와도 요샌 별 볼 일 없이요. 괜히 부모들 욕심에 UBA 하는디 무슨 선크린 이름도 아니고 말이오. 그래도 김 집사 딸내미 UBA 다니는디 부럽기는 하더만. 다음 소식.
0: 금을 맡기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잠적한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 업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같은 내용의 고소 10건을 추가로 접수받아 병합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만도 최소 20억 원이지만 추가 접수되는 건에 따라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금은방 업주의 말을 믿고 금이나 현금 등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중에는 지인들과 개 형식으로 돈을 모아 업주에게 전달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접수되는 건을 포함해서 병합 수사하는 한편 자세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1: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개파동이 난대요. 돈이란 건 말이오.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그때부터 내 돈 아니오. 돈은 내 주머니 속에 있을 때나 내 돈이란 말이죠. 돈은 냄새만 맡고 준다고 해도 안 줘야요.
0: 말레이시아의 한 공공장소에서 남녀 커플이 껴안고 있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을 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이 도덕성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종교 당국의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독립광장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잔디밭에 누워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올라온 것인데 다른 영상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장면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키스를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주장과 이들의 신원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해당 영상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66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종교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뻔뻔하다, 어리석다를 시작으로 호텔에 가라, 당국이 나서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직접 제지하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고 합니다. 반면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한 행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그냥 두면 안 되느냐, 촬영자가 콘텐츠를 만들기보다 먼저 경고했어야 했다며 과도한 비난 분위기를 지적했는데 이번 사건은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공공장소 애정 표현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형법 294A 조항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외설적 행위를 할 경우 최장 3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샤리아법 또한 무슬림의 공공장소 부적절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최대 1,000 링깃, 약 37만 원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네요.
1: 아니, 지들 몸뚱이로 비비고 지지고 한다는데 아니 왜 국가가 나선대요? 코로코롬 할 일이 없는가? 응? 아니 그리고 얘들도 그렇지, 지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면서 공공장소에서 먼저 걸어 이래요? 잡혀가고 싶어 안달놈들 아니면 술 처자셨나?
0: 게이의 앞발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이 개발됐다는 다소 황당한 소식입니다. 연구진은 해당 검사를 통해 개가 왼발잡이인지 오른발잡이인지 뿐만 아니라 선호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탈리아 연구진은 개의 앞발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인 도겐버그 인벤토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손잡이 성향을 측정하는 이든버그 손잡이 검사에서 착안된 것으로 검사는 총 4가지 과제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검사는 개가 간식을 꺼낼 때 어느 앞발을 사용하는지를 관찰하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검사는 계단이나 턱을 내려갈 때 어느 앞발을 먼저 내딛는지를 측정합니다. 연구진이 47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수컷 개들은 암컷보다 왼발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보통 인간은 약 90%가 오른손잡이인 반면 개에게서는 이처럼 뚜렷한 집단적 평향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개체별로는 특정 앞발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개가 앞발을 사용하는 과제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1: 아이고 참나, 연구원들이 할 일들이 없으시나? 비싼 돈 받으시면서 개발을 연구야? 이? 개 판쳐버리면 말짱 도루묵인디 몰로? 이? 개발 세발, 아이고. 개가 왼발잡인지 오른발잡인지 알아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는지 당최.
0: 일본에서 산부인과 실습 중이던 20대 전직 수련의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출산 중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전방이라는 소식입니다. 26세 남성인 전 수련의를 경찰은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시가현의 한 병원에서 출산 중인 여성을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산부인과 실습 과정에서 분만에 입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남성은 혐의를 인정하고 공부 목적으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앞서 지난 2월에도 한 상업시설 에스컬레이터에서 여고생의 치마 안을 촬영하라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석방이 된 전력을 갖고 있는 이 남성은 현재 종합병원을 그만뒀다고 하네요.
1: 그만둔 것이 아니고 잘린 것이겠지. 이런 패라먹을 놈 같은 이라고 말이오. 이런 놈들은 말이오. 이 거세야.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 최하층인 달리트, 일명 불가촉 천민 출신인 청년 두 명이 절도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 마을을 끌려다닌 사건이 발생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인도 북부 펀자브주 인근 한 마을에서 발생했는데 피해자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자 주민들에게 붙잡혔고 주민들은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어낸 뒤 줄로 묶고 심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옷이 벗겨진 상태로 마을 곳곳을 강제로 돌아다녀야 했는데 일부 영상에서는 피해자들이 발길을 따라 끌려가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이 됐고 현지에서는 군중 재판식 폭력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사건 직후 정식 사건으로 등록을 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현재까지 4명이 사건 관련자로 특정이 됐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7명도 함께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인도 형법에 해당하는 혐의를 적용했으며 또 가담자 전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공격 및 대량 총격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는 다수의 총기 휴대자들이 심야에 총격을 가해 12명이 사망을 하고 최소한 9명이 부상당했다고 하는데요. 10명이 넘는 총격 용의자들이 미니버스 한 대를 타고 와 비공식 집단 거주지 사람들을 향해 총질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살인 등 폭력 범죄가 심각한 남아공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두 건의 대량 총격 살해 사건으로 20여 명이 죽는 등 대량 살해 목적 총격이 최근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같은 총격은 종종 요하네스버그 인근에서 활동하는 불법 광산갱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망자는 남자 9명과 여자 3명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수색하고 있으나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남아공에서 비공식 주거지는 보통 오두막이나 판잣집으로 이루어진 무허가 거주 지역이라고 하네요. 에, 사실적으로다가 말이오. 불법 체류자 편만 들 수도 없는 것이. 아, 요상한지 너는 종자들 보면 말이오. 대체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이더라고요. 그게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담 넘어 들어오신 분들하고 이미 그레이션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워찌워찌 하다 보니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다가 다르니까 같이 보시면 안 된단 말이죠. 지 말은 법도 법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이 법을 지킬 때 보호를 받는 것이지 안 그러면 본인도 불어놓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피어가고 말이오. 그냥 조용히 이? 조용히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제 몇 시간 후면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 오릅니다. 조별리그 첫 상대는 유럽의 복병 체코로 32강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체코의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나선 태극전사들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고 합니다. 공개된 훈련에서 밝은 표정으로 몸을 푸는 선수들 중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매 경기 인생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월드컵은 어린아이처럼 꿈을 꾸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 나가든 네 번을 나가든 항상 마음가짐은 같은 것 같다.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결과가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결과를 다짐했는데요. 조별리그 1차전 승리 시 월드컵 여정이 한결 수월해지는 만큼 홍명보 감독은 체코전에 공을 들여왔다고 합니다. 특히 솔트레이크 시리부터 진행해온 고지대 적응 훈련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반면 유럽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행 막차를 타면서 베이스 캠프를 미국으로 배정받고 경기를 하루 앞두고 과달라하라에 입성한 체코는 190cm 대 장신 선수들의 세트피스 공격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해발 1571m에 위치한 과달라하라 적응 시간은 대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체코는 이러한 환경과 높은 고도에 대비하기 위해 팀 차원에서 여러 준비를 해왔다며 고지대 변수를 일축했습니다. 한국과 체코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홍명보호의 32강 진출을 가름할 체코와의 경기는 선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응원전에 전념해야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모두 한인 커뮤니티에 모여서 다같이 힘을 모아 응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라랜드 1부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 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 지경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 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는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의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C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은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첫 곡은요, 라이언의 그 집 앞. 오랜만에 노래 신청해 주신 우리 제니퍼님의 신청곡입니다.

여러분, 저 앞으로 나가서 노래해도 될까요? 여러분, 저한테 힘 한 번만.

0: 드디어 오늘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 최전선에서 늘 선구자 역할로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 정말 열심이신 우리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이시죠. 우리 김동원 회장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바쁘시죠?
1: 네, 그렇습니다.
0: 몇 개월 네, 전서부터 네. 오늘을 위해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1: 네네.
0: 예.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준비는 네네. 어떻게 다 마치셨나요?
1: 네,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아, 이제 우리 대한민국 태국 전사의 그 경기 시작이 6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 준비위원회는 응원전에 참석하시는 우리 워싱턴 동포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그 몰입감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초대형 스크린을 통한 라이브 한국 방송으로 준비했으며 화질, 음향, 설비 점검을 최종 마무리하였습니다.
0: 박수 박수 박수!
1: 고맙습니다.
0: 근데 준비하시면서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셨을 텐데 특히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요.
1: 네,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단체 및 개인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 없고 일일이 다 소개를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특히 근본 그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을 위해서 교회의 본당 및 개방 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유웅열 담임 목사님과 또 2차전이 예정되어 있죠. NDL에 소재한 메시아 장로교회 한세영 담임 목사님 그리고 양쪽 그 교회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0: 그렇다면 응원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그래도 뭔가 준비된 게 있을 것 같은데.
1: 네, 기본적인 그 응원 컨셉은 네. 차수별로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루어진 1차전의 응원 컨셉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우리 전통 공연단이 신명나는 가락과 퍼포먼스로 현장의 기운을 돋은 후에 이제 화려한 K-POP 공연단이 무대에 올라서 세대를 아우르는 역동적인 댄스와 노래로 응원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0: 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예, 그러면 응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래도 우리 회장님으로서 같은 동포로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요?
1: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집해서 응원전을 벌리기 때문에 각자 개개인이 그 안전해진 이유를 해주시고 또 저희 그 준비위원회 준비위원들의 그 안내나 지침에 좀 잘 따라주시고 또한 교회의 어떤 시설 이런 부분을 좀 미화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오물 내지는 음식 이런 측면은 좀 절대적으로 반입할 수도 없고 하니 우리 응원단 참석하신 동포들께서는 좀 잘 좀 협조해 주셔서 청결한 가운데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장소와 시간,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 오늘 열리는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가 열리는 곳은 센터빌에 위치한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입니다. 주소를 말씀드린다면 15451 리하이웨이 센터빌입니다. 리하이웨이 센터빌입니다.
0: 뭐 각계각층에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장사도 많은데 어쨌든 오늘 거기로 가면 우리 회장님도 보고 많은 분들 볼 수 있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시간 좀 늦게.

네, 회장이시죠. 우리 김동만 회장님과 짧게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자, 결전의 날 이제 채 6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동포 여러분들의 응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 모두 빨강색 티셔츠 착용해 주시고요. 자,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입니다. 모두들 한 곳으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0시에요. 일찌감치 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노래를 들려드릴 분은 바로 늘 2부 첫 곡 책임져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 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아이고, 인생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것이다. 놀자, 쓰자, 웃자, 걷자, 베풀자, 속지 말자 하시면서 황정자의 노래가락 차차차 신청해 주셨네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 우리 국가 대표들이 읽어야 할 구절이 아닌가 싶네요. 시편 27편 14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문 보내주셨는데요. 큰일을 앞두고 오히려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감는 것이 더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떨리는데 막상 선수를 뛰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팀들 얼마나 떨릴까요? 홍명보 감독도 아마 너무너무 떨리고 불안하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폭별님. 아우, 여우 턱 밑이 이렇게 하얗나요? 아니면은 이 친구만 다른 건가요? 여우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봐요. 오, 대단하신데? 숲속의 여우들과 나눔을 가진 지 벌써 2, 3년 됐다고 하십니다. 여우들도 나눔의 시간을 지키려 그 시간에 항상 와서 기다리네요. 처음엔 경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다가와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사람도 이같이 꾸준히 노력하면 사랑도 진실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해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근데 왜 여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동물도 다 습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내주신 이 여우 사진의 눈을 보니까 이 여우는 좀 착한 여우 같아요. 너무 그윽하게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 여우가 오면은 먹을 거를 좀 주시나 봐요. 아무래도 동물들은 이 먹는 거에 좀 약하잖아요. 강아지들도 누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이 꼬리 흔드는 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사람들도 뭐 잘 사주고 베푸는 사람이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청곡 보내주시면 전 열심히 또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노래 신청곡 해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가끔가다 또 참여해 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시면은요 뭐라도 하나 생겨요. 예, 그냥 듣고만 있지 마시고 가끔가다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는 그런 좋은 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혼자만 갖고 계지 마시고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분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복별님께서 조용필의 정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뜨거운 정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10시입니다. 중앙장로교회 모두들 모여주시기 바래요.

네, 복별님께서 카톡이 왔는데요. 먹잇값이 꽤 들어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 주인공은 아이들의 엄마라고. 그러네요. 먹이를 주면 물고 가서 아기들 나눠주고 잽싸게 또 온답니다. 야, 여우도 이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나 봐요. 복별님, 너무 정주지 마세요. 여우예요, 여우. 왜 여우라고 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괜히 복별님 마음 상처받을까봐 은근 걱정되는데요. 남자 여우는요, 먹이를 물고 혼자 먹는데요. 아니, 근데 남자 여우인지 여자 여우인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도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엄마 여우는 물고 가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잽싸게 다시 오는데, 남자 여우는 먹어서 지 혼자만 먹는데요. 아, 재밌네요. 자, 이번에는 VJ님. 요즘 인기 많은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신청해 주셨어요. 더운 날씨에 라라랜드에서 시원함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만수무강 아유, 내 나이 다 뽀록났네. 네. 쭉 100세 되실 때까지 라라랜드 지켜주시달라고 하셨는데, 아, 요새 방송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막 씹히고 버벅대고, 아, 그래서 이 방송을 그만해야 되나, 아이고 옛날에 총명함이 다 어디 갔나 싶기도 하고 요새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게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외면하는 그때까지 라라랜드 지키겠습니다. 자, 악동 뮤지션의 곡 소문의 낙원, 우리 VJ님이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잤냐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좋은 아침이라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희망이 되고, 즐거운 하루 되라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행복의 근원이 되고, 맛있는 점심 먹었느냐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에너지가 솟아나고, 커피 한 잔 놓고 간다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 몰랐던 피곤은 도망가고, 노래 한 곡 올리고 간다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고, 수고했다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내일의 꿈을 볼 수 있고, 잘자라는 당신의 이쁜 멘트에 좋은 꿈을 꿔서 행복해지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저녁 시간 보내라는 친구들 간의 말 한마디가 고운 꿈길 자리로 이어지고, 힘내라는 말보다 힘들지 라는 위로 한마디로 살아갈 용기와 위안을 얻습니다.

오늘은 이유 불문하고 산이든 바다든 그냥 떠나고 싶은 날입니다. 이런 노래와 함께 오늘 저녁 10시에 한국 축구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이죠. 여기저기에서 응원의 소리가 높을 텐데 미리 응원가라 생각하고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골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지금 연민님께서 카톡으로 계속 중계를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멕시코하고 사우스 아프리카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멕시코가 좀 전까지만 해도 1-0으로 이기다가 현재 스코어 2-0 그러면서 아유 멕시코가 잘하네요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글쎄 어느 팀 응원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유, 멕시코 너무 잘하면 우리 안 좋아 자 그러면서 UN의 파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 오늘 파도 타기도 하나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7: 라라라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오늘도 노래 다섯 곡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합니다.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떡볶이, 짤면, 비빔밥, 바삭한 닭 강정까지 리 김밥에서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역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라라라 퀴즈 나갑니다. 힌트, 힌트. 네. 노래보다는 가수에 집중을 해주세요.

첫 번째 곡 이수만의 행복에서부터 마지막 곡 박재범의 좋아해 이르기까지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 이 다섯 가수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좀 어렵나요? 방금 전에 한 분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눈치 빨라요. 정답은 수요일에 발표합니다. 그 전에 또 좋은 퀴즈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라라랜드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2026 그랜드 오프닝 세레모니. 와, 너무 멋있네요. 자, 슬슬 달아올라야겠습니다. 오늘 10시입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외쳐보자고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중앙 장로교회에 모두 모여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성을 질러보자고요. 그 함성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 대표 우리 축구선수들 하나하나에게 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답니다. 멕시코, 아이! 멕시코도 사람이에요, 사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체코, 아이, 아무것도 아니죠. 독일, 뭐, 우리 이겼었잖아요.

라라랜드 목요일 순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도 집에 가서 밥 좀 든든히 먹고 함성 지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내일 방송에서 이 목소리 쉬면 어떡하지? 이해해 주시겠죠? 자, 라라랜드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좋은 소식을 안고 여러분 앞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움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커밍순을 붙여놓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충분하게 집을 보여주신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퍼를 받거나 피드백을 요청해서 마켓을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목요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씨도 살펴보고 할리데이가 끼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 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 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급격히 완화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11일 이란이 전쟁 과정에서 입힌 피해를 이란 자금으로 상쇄하겠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프로메테우스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기업 가치가 약 41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한 가운데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체코와의 첫 경기에 나섭니다. 뉴욕 닉스가 NBA 파이널 4차전에서 29점 차로 뒤지던 열세를 뒤집고 극적으로 승리하는 역사적인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뉴저지 아시안 여성 사회봉사센터에서 시니어 리소스 센터 런칭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런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말 사무엘스 뉴욕시 교육감이 10일 저녁 뉴욕시 학급당 학생 정원 감축 계획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연방이민당국의 단속이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되면서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명 펜타곤으로 불리는 미 국방부 청사가 오늘 위험물질 감지센터 오작동으로 한때 폐쇄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워싱턴 DC가 UFC의 대형 이벤트 프리덤 250 개최를 앞두고 사실상 도시 중심부가 장기간 통제 구역으로 전환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하며 이날 저녁 예정했던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과 10일에 이어 이날도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예고하며 휴전 붕괴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종전 합의 타결 가능성이 급부상함에 따라 중동 정세가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미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녁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논의 내용과 최종 쟁점은 개념적인 측면뿐 아니라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튀르키예, 파키스탄,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 모두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명식의 일시와 장소는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바센트 재무장관은 11일 이란이 전쟁 과정에서 입힌 피해를 이란 자금으로 상쇄하겠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스콧 바센트 재무장관은 11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란 정권은 지금 벌이고 있는 제로섬 게임에서 패배할 것이라며 걸프 지역 우리 동맹국에 입힌 모든 피해는 이란 계좌에서 압류된 자금으로 배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납부된 통행료는 이란 계좌에서 압류된 자금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 명분으로 이란이 설치한 기구입니다. 베센티 장관은 그러면서 이란이 감행하는 어떤 공격도 이란이 직면한 경제적, 재정적 대가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압박 수위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군은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한 보복을 내세워 이란을 이틀간 공습했으며 이날도 강도를 더욱 높여 공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이란 계좌에서 압류한 자금은 제재로 동결된 자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보다 포괄적 의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6일 미국이 이란 자산으로 걸프 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베센트 장관이 이번 전쟁에서 걸프 지역 미 우방국들이 이란 탓에 입은 손해 규모를 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당시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란 자산이 제재로 동결된 자금을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결된 이란 자금은 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이 중 240억 달러에 대한 해제를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한 가운데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체코와의 첫 경기에 나섭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공식 팬페스트와 한인사회단체의 응원전이 잇따르며 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늘 밤 10시 멕시코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체코와 조별리그 A조 첫 경기를 치릅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경기를 시작으로 18일에는 멕시코, 24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차례로 맞붙습니다. 경기는 미 스포츠 채널 FS1을 통해 생중계되며 후보, 유튜브 TV, 훌루 라이브 TV, 다이렉트 TV 스트림 등 인터넷 기반의 TV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는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대규모 단체 응원전을 펼칩니다. 뉴욕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와 뉴저지 펠리세이즈팍 파인플라자에서는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합동 응원전이 펼쳐지며 월드컵 기념 응원 티셔츠도 무료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또 맨해튼 인투교회 스튜디오와 롱아일랜드 아름다운 교회, 뉴저지 장로교회 등에서도 응원 행사가 열려 한인 축구 팬들이 함께 대표팀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월드컵 개막을 맞아 뉴욕시에서도 대규모 축제 행사에 나섰습니다. 캐피 호컬 뉴욕 주지사는 퀸즈, USTA, 빌리진 킹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월드컵 공식 팬페스트 개막식에 참석해 뉴욕은 단순히 월드컵 개최 도시가 아니라 월드컵의 중심이라며 전 세계에서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뉴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사람도 월드컵의 열기를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뉴욕시 전역과 업스테이트 지역에서 다양한 팬페스트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So my friends, New York isn't just hosting the World Cup. New York is the World Cup. You heard it here. And we're here because we know that 1 million people will be descending from around the globe, coming to our communities to witness this magic as well. We want to make sure that every single person, everybody, has a chance to experience this. If you don't have enough money for a ticket, you need to be right here. Or one of our many fan fests that we're doing around the city. And I thank Mayor Mamdani for his support for this, as well as all the people involved. But I also want to say this. I want to make sure it happens all over New York. So we're having fan fests everywhere, the boroughs, upstate, downstate, because no one should be denied.
0: 퀸즈 팬페스트는 퀸즈 플러싱, 메도스, 코로나 파크 내 USTA,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오는 27일까지 매일 열리며 대형 스크린을 통한 경기 중계, 음식 부스,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에서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브루클린 팬존이 운영되며 맨해튼 록펠러 센터에서는 7월 6일부터 19일까지 팬 빌리지가 조성됩니다. 더 브롱스 터미널 마켓과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팬존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축구는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스포츠라며 월드컵이 지역사회와 전 세계 팬들을 하나로 묶는 특별한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를 앞두고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와 지역 주민들은 각종 응원 행사와 팬페스트를 통해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뉴욕 닉스가 NBA 파이널 4차전에서 29점 차로 뒤지던 열세를 뒤집고 극적으로 승리하는 역사적인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53년 만에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뒀는데요. 하지만 도시 전체가 축제와 열광적인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일부 극성 팬들의 폭력과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6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뉴욕 닉스는 10일 저녁 맨해튼 홈구장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2026 NBA 파이널 4차전에서 샌 앤토니오 스퍼스를 107대 106으로 꺾었습니다. 경기 종료를 겨우 1.2초 남기고 아누노비가 결승 득점을 하면서 1점 차로 극적인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이에 닉스 팬들은 그야말로 기쁨과 흥분으로 열광했습니다. 이에 따라 닉스는 파이널에서 3승 1패를 기록하며 우승까지는 단 1승만을 남겨뒀습니다. 10일 치러진 4차전 경기는 닉스로서는 힘든 경기였습니다. 전반을 49대 76으로 마치며

0: 1초를 남겨두고 브런슨이 던진 3점 슛이 골대 림에 맞고 튕겨나오는 순간 아누노비가 손을 뻗어 공을 살짝 건드려 골대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번 시즌 27년 만에 NBA 파이널 무대에 복귀한 닉스는 1973년 이후 처음으로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전역은 연일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 티켓 가격도 역대급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의 과열된 열기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지난 3차전 때는 닉스가 패하자 스펄스 유니폼을 입고 있던 팬을 집단 구타하는가 하면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분노를 표출한 데 이어 이번 4차전에서 극적으로 승리하자 일부 극성 팬들은 이동 중인 차량 위로 올라가 춤을 추고 택시를 뒤집으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군중 속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리병을 직접 던지고 신호등과 가로등 기둥 위에 올라가는가 하면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10일 저녁 61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이 가운데 19명은 경관 폭행, 무기 소지, 위험 행동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흥분한 무리를 진압, 체포하는 과정에서 뉴욕시경 1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한 경관은 머리에 유리병을 맞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3차전 당시 20명 이상이 체포되는 등 폭력 양상을 보이자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에 설치됐던 야외 응원전도 전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만여 명의 팬들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으로 몰려들어 거리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일부 극성 팬들은 경기가 끝난 뒤 스펄스 선수단이 머물고 있는 호텔까지 찾아가 소란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극성 팬들 중 일부는 스펄스의 간판 스타인 웬반야마에게 물건이나 계란을 투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뉴욕 닉스 팬들 적당히 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지면 패했다는 분노로 또 이기면 승리의 기쁨으로 기물 파손과 물건 투척, 정관 폭행 등 무질서한 닉스 팬들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질서에 대한 의식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닉스와 스펄스의 NBA 파이널 5차전은 오는 토요일 13일에 샌 앤토니오에서 열립니다. 뉴욕 닉스가 5차전에서 승리할 경우 닉스가 먼저 4승을 거두며 53년 만에 NBA 챔피언 등극이라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NBA 파이널 경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 농구 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파운드.

0: 마스크당 4불99, 시험도 수박 개당 5불99, 체리자두 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3: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4: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ar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5: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6: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7: 리 김밥.
6: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Lee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Lee 김밥.
8: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에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택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9: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뉴저지 아시안 여성 사회봉사센터에서 시니어 리소스 센터 런칭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이하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 뉴저지 최초의 한인 비영리 기관인 아시아 여성 사회봉사센터 AWCA에서 11일 오전 AWCA Age Friendly Resource Center 런칭 행사가 열렸습니다. AWCA는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시니어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언어적인 장벽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번에 런칭한 리소스 센터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원스톱 허브로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12가지 카테고리를 미 전역의 통계와 수치를 기반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리소스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한국어로 설명해 시니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보드멤버이자 사우스풀 파운데이션의 최경희 교수는 1세대 한인 부모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 2세, 3세가 많이 있다며 이들은 타주에서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해 심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리소스센터 런칭은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을 진 채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한인 2세, 3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 And as you saw the video, there's a lot of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who are living far away from New Jersey. And they're worried about their parents, aging parents, living in New Jersey. And where do they start?
10: 이번에 런칭한 리소스센터 웹사이트에는 미국 노인복지법, 재정보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스페셜, 만성질환, 롱텀케어, 병원케어, 은퇴플랜과 시니어 권익보호 등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총 12가지 카테고리가 담겼습니다. 소셜 웰페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프랭클린은 이번 리소스센터 런칭을 위해 12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 6명의 직원들에게 인당 2개의 카테고리를 조사하고 만들도록 전담시켰다며 이번 프로그램 제작과 런칭에 참여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12: 이 시니어 센터, 리소스센터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도 다 이해하셨다시피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리소스 그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사이트들은 전부 자기 프로그램,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미국 전체 전역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된 인포메이션을 알고 바로 찾아서 그런 어떤 그 사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셋, 여섯 명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1년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리소스 센터가 그 랭귀지 베리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보겐 카운티 또는 뉴저지 스테이트뿐만이 아니고, 미국 전역의 리소스를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10: AWCA 보드 멤버들 역시 직원들이 야간 근무까지 감행하면서 1년 만에 시니어 리소스 센터를 런칭했다며 해당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는 다른 기관의 자료를 가져온 게 아니라 직접 AWCA에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만든 자체 제작 자료라고 강조했습니다.
13: 딱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오버타임도 많이 하시고 많은 시간을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다른 데서 퍼와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프랭클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은 지난 25년간 경험을 담아가지고 우리 스태프들한테 두 가지 저기 에젠다를 가지고 스터디하게 하고 또 그거를 다시 우리 지금 현실에 맞게끔 우리 커뮤니티에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스태프가 6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주 어사인을 해가지고 스터디하고 연구해와라.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하셨어요. 1년 동안 하느라고 저기 많이 밤늦게까지 모여서 다시 또 검사하고.
10: 이번에 런칭한 시니어 리소스 센터 웹사이트는 www.awcarc.org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4: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매우 더운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91도, 섭씨 33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 덥고 흐리며 오늘 저녁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 75도, 섭씨 24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유흥천지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워싱턴 일원도 오늘 매우 더운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96도, 섭씨 36도, 오늘 밤에는 습하며 천둥번개 동반한 비 예고되어 있습니다. 최저 기온이 70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 역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97도, 섭씨 36도,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나타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뉴입니다. 드디어 6월 11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2026 FIFA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북미 3개국,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여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축제 뒤편에는 복잡한 정치적 긴장감과 씁쓸한 현실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월드컵 주최 3개국 개원 기고문을 통해 이번 대회를 바라보는 솔직하고 날카로운 비평을 실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시사 표현이 가득한 기사의 주요 문장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이번 대회가 치러지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해줍니다. This year's tournament, jointly hosted by the United States, Mexico, and Canada, will play out against the backdrop of endemic FIFA corruption, President Trump's depredations, and severely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host nations.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올해 대회는 FIFA의 고질적인 부패, 트럼프 대통령의 파괴적 언행, 수탈, 그리고 개최국 간의 심각하게 긴장된 관계라는 배경 속에서 전개될 예정입니다. Play out against a backdrop of 무언 무엇이라는 배경 속에서 전개되다 또는 벌어지다 라는 뜻인데요. 어떤 사건이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일어날 때 쓰입니다. Endemic, 원래 의학 용어로 특정 지역의 풍토병을 뜻하지만 여기에선 사회 내부에 깊게 뿌리박힌 고질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ndemic Corruption이라고 하면 고질적 부패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Depredations,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파괴 행위, 수탈, 해악을 뜻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규범을 흔들거나 이웃 국가들을 압박한 행위들을 비판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미국은 1994년 미국 월드컵 이후 32년 만에 다시 맞이한 이번 대회에 대해 미국의 기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Since 1994, the reputations of both the United States and FIFA have taken some profound dings. 1994년 이후 미국과 FIFA 양측의 명성은 모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Take some profound dings. 큰 타격을 입다 또는 깊은 상처를 입다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ding은 원래 자동차 차체에 콕 하고 생기는 작은 흠집을 의미하지만 앞에 profound, 깊은, 엄청난이라는 의미가 붙으면서 명성이나 평판에 큰 타격을 입다라는 비유적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펠레와 마라도나를 탄생시킨 축구 종가 자부심의 멕시코는 이번 104개 경기 중 고작 13경기만 배정받은 것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Our collective feeling is that we've been reduced to a bit player, a humiliating downgrade when you consider how much football means to Mexicans.
3: 우리가 느끼는 공통된 감정은 우리가 조연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축구가 멕시코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고려하면 이것은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Be reduced to 직역하면 무엇무엇으로 줄어들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안 좋은 상태나 부정적인 어떤 처지로 전락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Bit player 연극이나 영화에서 대사가 거의 없는 단역 배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멕시코는 세계적인 행사 무대에 주최국으로서 주역이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 들러리로 보여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서운함을 비춘 것입니다. 캐나다 역시 역사상 최고의 전력을 갖추었지만 최근 미국과의 거친 정치적 갈등 때문에 마냥 신나게 웃을 수만은 없는 복잡한 속내를 드러냅니다.
4: The result is that even as Canadians gear up to cheer on the greatest collection of soccer talent the country has ever produced, there is a decided reluctance to join our North American cousins in a happy, continental kumbaya of sporting amity.
3: 그 결과 캐나다인들은 역사상 최고의 자국 축구 선수들을 응원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미 이웃 국가들과 함께 스포츠 우호라는 행복한 대륙적 화합의 노래 쿰바야에 동참하는 것에는 분명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2: Gear up, 장비를 갖추거나 기어를 올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다 라는 뜻이고요.
4: Decided reluctance, decided가 결정된 란 의미보다 여기에서는 분명한, 단호한 이라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3: 그리고 reluctance는 꺼림, 거부감이란 의미여서 확실하게 내키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쿰바야, 원래는 흑인 영가 노래 제목으로 누군가 고통받고 있으니 와서 도와달라는 뜻이었지만 기사에서는 대책 없이 평화와 화합만을 외치는 분위기를 다소 냉소적으로 비꼬면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미국과 깔끔하지 못한 관계인데 스포츠라고 해서 억지로 우리는 하나를 외치고 싶지 않다는 속마음인 것이죠.
2: 오늘 다룬 복잡 미묘한 북미 3개국의 월드컵 전야 분위기를 요약하면
4: While the 2026 World Cup brings thrilling soccer to North America, host nations remain deeply divided by political tensions and commercial interests.
3: 2026 월드컵이 북미 대륙에 짜릿한 축구 열기를 가져왔지만 개최국들은 여전히 정치적 긴장감과 상업적 이해관계로 인해 깊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화려한 축제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서 펼쳐질 경기들을 보며 이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유였습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5: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6: 모기지는?
5: 홈모기지도 뱅크업
6: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7: 모기지는?
6: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8: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7: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6: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9: 뱅크오퍼 홈 모기지.
10: 뱅크오퍼 비전 이퀄 하우징 랜들.
11: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12: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1: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12: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1: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12: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1: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6: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7: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6: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5: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4: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5: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4: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5: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4: 새 매장에서
6: AI 주얼리 주치의 특별 상담을 만나보세요. 고백
7: 주얼리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8: 사상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703-354-1950
0: 703-354-1950.
9: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0: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9: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0: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1: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수백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서 자산 관리와 절세 전략을 배우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언제 얼마나 주식을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성급한 매도나 무리한 보유보다는 장기적인 분산 매각 계획 또 세금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12일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의 직원들이 갑자기 큰 돈을 만지게 되면서 부자들의 자산 관리 방식을 배우려고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받은 주식을 언제 또 얼마나 파는 게 가장 좋을지를 놓고 자산 관리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오픈AI 등 조만간 미국 증시에 상장을 앞둔 거대 기업들의 임원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이스X를 비롯한 기업 임직원들이 인생을 좌우할 만큼 엄청난 돈을 얻게 되면서 이를 관리할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스페이스X 주식 2140만 달러, 한화 약 326억 원 상당을 보유한 전 직원 A씨는 최근 IT 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자산관리 전문가 에릭 프랭클린과 이 문제를 놓고 상담했습니다. 프랭클린은 A씨에게 상장 후 보유 주식 일부를 팔라고 권했지만 너무 일찍 매도하는 것에 대해 주저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랭클린은 고객이 여전히 스페이스X가 특별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컴파운드 플래닝의 타사 쉴먼 자산관리사는 고객이 분산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는 주식을 배당받은 임직원들은 회사 기업 공개, IPO 이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적인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시기에 주식을 팔려고 애쓰다 보면 머리가 아플 수 있지만 분명 자신에게 좋은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처캐피털 투자가이자 가상화폐은행 앵커리지 디지털의 공동 창업자인 디오고 모니카는 투자한 기업이 상장했을 때 지분 매도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상장 때 지분의 20%를 매도하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60%를 추가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나머지 20%는 회사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계속 보유합니다.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 AI의 직원들은 비적격 스톡 옵션, 인센티브 스톡 옵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임직원 주식 매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주식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보상 주식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면 예상치 못하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너무 많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비적격 스톡 옵션을 너무 많이 행사하면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 스톡 옵션도 자칫 큰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스톡 옵션을 행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타이탄의 공인 재무설계사 지오바니 티소는 세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IPO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세금은 여전히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3: 미 국무부가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의 일정 외 활동을 문제 삼아 조란맘단이 뉴욕시장과의 공개 회동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과 진보 성향의 소란 맘다니 뉴욕시장 간 공개 회동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동으로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페트로 대통령은 오는 12일 뉴욕의 한 대학에서 맘다니 시장과 노동자 문제와 소득 불평등 등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열 예정이었지만 미 국무부가 해당 일정이 페트로 대통령의 미 입국 허가 조건을 위반할 수 있다고 콜롬비아 정부에 통보한 뒤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자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맘다니 시장과 짧은 비공개 면담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가 지난주 이 행사를 공식 발표하려고 준비하던 중 콜롬비아 당국자들은 페트로 대통령이 예상보다 일찍 미국을 떠나야 한다며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참석을 위한 제한적인 입국 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며 이 외의 활동은 허용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양국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외국 정상들은 통상 미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페트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시내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사태 관련 미 규탄 시위에 참석한 뒤 비자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시위 중 연설에서 미군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불복하고 인류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적으로 각을 세워왔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3: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에비뉴 일대에서 10일 오전 연방 이민당국의 기습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단속은 오전 8시 30분부터 약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사복 요원들이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며 거리에서 신원 확인과 체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표식이 없는 차량이 사용됐으며 일부 대상자는 현장에서 바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약 20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국의 단속 대상은 주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이민자로 한인 체포자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과 2월 연속적으로 진행됐던 거리 단속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겁니다. 당시에도 지역 상권 위축과 주민 불안이 이어진 바 있어 이번 재개로 한인 사회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법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추가 교실 확보와 교사 채용을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뉴욕시 교육당국은 모든 학생들이 보다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조란만다니 뉴욕시장과 카말 사무엘스 뉴욕시 교육감은 10일 저녁 뉴욕시 학급당 학생 정원 감축 계획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뉴욕주가 의무화한 학급 규모 축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뉴욕시의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맘다니 행정부는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자본 예산 계획에 15억 달러를 추가 배정했습니다. 또 2027 회계연도에는 2억 4,400만 달러를 별도로 투입해 신규 교사를 채용하고 보다 작은 규모의 학급 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그동안 학교 공간 부족으로 학급 수를 늘릴 수가 없어서 정원 축소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국과 뉴욕시 교육건설위원회는 시 전역 학교들의 공간 수요를 전면 조사해 교실을 신설하고 건물 재배치에 들어가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더 작은 학급 규모는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환경이라며 필요한 교실을 확보하고 교사를 추가 채용하며 학부모와 교육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뉴욕주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엘스 교육감도 안전하고 학업적으로 우수하며 통합적인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학급 규모 감축은 그 비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교육국은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학부모와 주민들이 직접 참석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감 이메일 주소는 press@schools.nyc.gov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3: 이상으로 K-Radio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용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헬스 섹션에서는요, 흔히 완전식품이라고 부르는 계란, 이 계란이 정말로 영양학적으로 완전한 식품인지, 그리고 계란과 궁합이 좋은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원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헌법, 연방법, 주법, 이런 복잡한 미국 법의 종류, 그리고 우선순위, 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이런 미국 법원의 구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식재료,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 후라이, 계란찜, 삶은 계란, 이렇게 계란은 어떤 요리로도 변신이 가능해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흔히들 이 계란을 두고 영양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었다면서 완전식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의문도 있죠.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데 이렇게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걸까? 정말 계란 하나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채울 수 있을까? 오늘 이브닝 매거진 헬스 섹션에서는요, 계란을 둘러싼 해묵은 오해 그리고 진실을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계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궁합 음식, 그리고 되도록이면 같이 먹어서는 안 될 최악의 식품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많은 전문가들이 계란을 최고의 영양 공급원으로 꼽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란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완벽한 비율로 갖춘 최고급 단백질의 보고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제아잔틴, 뇌기능 활성화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콜린, 그리고 면역력에 필수적인 비타민 D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계란도 영양학적 관점에선 100% 완전식품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영양이 풍부한 계란이라고 해도 두 가지 결정적으로 부족한 영양소가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C 그리고 식이섬유입니다. 따라서 계란만 삼시세끼 먹게 된다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진짜 완전식품으로 만들려면 부족한 이 두 가지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식재료와의 조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란을 드실 때 노른자를 떼어내고 흰자만 드시곤 합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고 또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까봐 두렵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성인이라면 매일 계란 한두 개를 노른자까지 통째로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음식을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접적으로 높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가 2015년 권고안을 냈는데요. 식이 콜레스테롤의 하루 섭취 상한선을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80%는 음식이 아니라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간에서는 합성을 줄이고 또 적게 먹으면 합성을 늘려서 스스로 균형을 맞춥니다. 오히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레시틴 성분은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들러붙는 것을 막고요.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른자는 스스로 방어 벽까지 쳐주는 그런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란의 유일한 약점은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비타민C와 식이섬유의 부재입니다. 이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영양 시너지를 내는 최고의 파트너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토마토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가정식 중에 하나가 바로 토마토 계란 볶음이죠. 영양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조합이라고 합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비타민C 그리고 식이섬유가 계란의 빈틈을 메워주고요. 계란의 최고급 단백질은 토마토의 영양을 받쳐주거든요. 특히 토마토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고 기름과 함께 섭취를 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계란 후라이나 볶음을 할 때 이 토마토를 함께 조리를 하면 그 효능이 아주 극대화가 됩니다. 다음은 피망과 브로콜리인데요. 채소 중에서도 피망과 브로콜리는 비타민C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계란과 함께 볶거나 또 찜으로 요리를 하면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 그리고 식이섬유를 대량으로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계란 노른자의 비타민D가 피망과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다음은 부추입니다. 한방에서 부추는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추의 강력한 향을 내는 황화아릴 성분이요,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B1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피로 해소 또 에너지 생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 부추의 풍부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명품 보약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궁합이 좋은 식품이 있다면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도 있는데요. 몸에 좋은 계란의 영양소를 파괴하거나 심지어는 소화장애를 유발하는 피해야 할 조합들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녹차와 홍차입니다. 삶은 계란 같은 거 드실 때 목이 막힌다고 해서 녹차나 홍차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찻잎에 들어있는 떫은 맛 성분인 탄닌이요,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탄닌과 단백질이 만나면 탄닌 단백질이라는 수렴성 결합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합물이 장 연동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서 소화불량이나 변비를 유발시키고요. 계란의 이 좋은 단백질 흡수율을 뚝 떨어뜨린다고 해요. 계란을 드실 때는 차 대신에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와 홍차만큼이나 좋지 않은 것이 바로 두유입니다. 단백질 보충을 두 배로 하겠다고 계란과 두유를 함께 갈아서 마시거나 같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열, 가공 처리가 충분하지 않은 콩 제품에는 트립신 저해 인자라는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트립신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시판되는 두유 같은 경우에는 고온 처리로 대부분 이 성분이 불활성화되지만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콩 제품과 계란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단백질 소화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금치예요. 언뜻 듣기에는 채소와 계란의 조합이라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시금치 역시 계란과 상극이라고 합니다. 시금치에 다량 함유된 수산 성분이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철분과 결합을 해서 불용성 침전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계란 속의 철분이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이 돼버리는 거죠. 빈혈을 예방하려고 계란의 철분을 섭취하려고 하신다면 시금치와 같이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몸에 좋은 영양 덩어리 계란이라고 해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될 수도 있고요. 영양소를 모두 배출해버리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계란의 약점을 완벽히 보완해줄 토마토나 부추를 곁들인 건강한 계란 요리로 식탁을 꾸며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지옥의 밑바닥에서 천국으로 수직 상승하는 전율. 어젯밤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덮친 소름끼치는 침묵은 단 1.2초 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위대한 데시벨의 폭발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6월 10일 저녁 뉴욕 닉스가 샌 안토니오 스퍼스를 상대로 무려 29점 차의 열세를 뒤집는 기적을 쓰며 107대 106, 단 1점 차의 극적인 대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승리로 뉴욕은 시리즈 전적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1973년 이후 무려 53년 만에 파이널 우승 트로피를 향해 이제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반전까지만 해도 경기는 샌 안토니오의 일방적인 폭격이었습니다. 빅터 웬반야마의 가공을 높이 디에런 파크스의 정교한 리딩을 앞세운 샌 안토니오는 2쿼터 한때 최대 29점까지 격차를 벌이며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그냥 그대로 얼려버렸습니다. 하프타임 스코어는 76대 49, 샌 안토니오의 완벽한 압승 구도였습니다. 통계 분석에 따르면 샌 안토니오는 전체 경기 시간의 97% 동안 리드를 점하고 있었으며 뉴욕이 앞선 시간은 경기 종료 직전 단 1초 남짓에 불과한 정말 믿기지 않는 승부였습니다. 하지만 톰 티보더 감독의 뉴욕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전술적 올인을 감행했습니다. 벤치 멤버들을 대거 투입해 풀코트 프레스와 하이 인텐시티 스위칭 수비로 샌 안토니오의 트랜지션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뉴욕은 후반전에만 샌 안토니오를 단 30점으로 묶고 58점을 몰아치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4쿼터 잔여 시간

도전. 브론스의 마지막 3점 슛이 림을 맞고 튀어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코트 구석에서 마치 한 마리 새처럼 날아오른 아노노비가 공중에서 볼을 낚아채 그대로 림 안으로 탭슛으로 밀어넣으며 경기 종료 1.2초를 남기고 결승팁인 버저비터를 성공시켰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파이널 역사상 4쿼터 20점 차 이상의 열세를 뒤집은 사례는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매디슨 스퀘어가든의 붉은 열기는 이제 뉴욕 전체를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농구 코트에서 타오른 광란의 불꽃은 오늘부터는 푸른 잔디 위로 옮겨붙습니다. 오늘 6월 11일 마침내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2026 휘파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 시티의 상징적인 스타디움인 에스타디오 아스테카에서 화려한 개막을 선언합니다. 공동 개최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개국과 13개의 도시를 거점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역사상 최초로 48개국 체제로 확대 개편되어 총 104경기가 치러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쟁입니다. 경기수가 폭증한 만큼 전술적인 스쿼드 이원화와 회복 탄력성이 우승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의 가장 위대한 서사는 시대를 양분했던 전설들의 라스트 댄스와 신대륙을 폭격할 괴수들의 격돌에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의 캡틴 리오넬 메시는 만 39세의 나이로 통산 6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릅니다. 메시는 현재 월드컵 통산 13골을 기록 중인데 단 3골만 더 추가하면 16골에 독일의 전설 밀라슬라프 클로제와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이에 맞서는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역시 만 41세의 나이로 6번째 도전에 나서며 호화 미드필더진의 지원을 받아 커리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합니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하고 월드컵 무대에 첫선을 보이는 노르웨이의 엘리 홀란은 예선 8경기에서 무려 16골을 터뜨린 파괴적인 화력을 본선에서도 뽐낼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저녁 10시 해발 1571m의 고지대인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체코와 운명의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산소가 희박한 고지대 적응을 위해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혹독한 적응 훈련을 거친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월드컵 개막에 맞춰 영국 레딩대학교 제임스 리드 교수 연구팀의 슈퍼컴퓨터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모든 AMH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본선 과정을 1만 차례 이상 가상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프랑스와 스페인을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우승 가능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상위 국가 중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남미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포르투갈은 최강의 창을 가진 팀으로 독일은 수비가 약화된 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비유럽권에서는 일본이 전체 11위로 가장 높았으며 모로코가 13위, 미국이 18위, 대한민국은 전체 22위에 랭크되어 16강 진출 가능성을 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수여되는 아디다스 골든볼 레이스에서는 프랑스를 정상으로 이끌려는 킬리안 움바페가 선두 주자로 꼽히는 가운데 부상에서 돌아온 스페인의 신성 라빈 야말과 컴팩트한 압박의 전형인 우루과이의 파데리코 발베르데가 대항마로 나섭니다. 가장 치열한 골든부트 득점왕 경쟁은 움바페와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이 사상 최초의 월드컵 득점왕 2회 수상에 도전하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가공할 득점 본능을 가진 엘링 홀란과 아르헨티나의 핵심 공격수 훌리안 알바레스가 가세해 북중미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손흥민 선수 때문에 지난 16년 동안 한국 축구 팬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의 월드컵 마지막 댄스에 아낌없는 응원과 성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밤 대한민국의 승전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0: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2: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 기획.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5: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6: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5: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6: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5: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6: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여행.
5: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0: 여러분은 6월 11일 목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민, 세금, 교통법규 혹은 비즈니스 계약까지 크고 작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방법인이, 주법인이 이런 낯선 용어들 그리고 복잡한 법원 체계 때문에 아, 이건 또 뭐야 라고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이 50개의 주가 각각 하나의 거대한 국가처럼 독립적인 법, 독립적인 법원을 가진 이른바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내가 어떤 법을 어겼을 때 이 법이 연방법인지 주법인지 아, 이 재판이 왜 이 법원으로 가는지 잘 모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 우리가 미국 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법의 종류 그리고 우선순위, 미국 법원의 구조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법은 크게 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법, 그리고 각 지역에 적용되는 주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법들 사이에는 군대 계급처럼 철저한 우선순위가 존재를 하는데요. 미헌법 제6조에 명시된 연합 최고 조항에 따른 절대적 서열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상위에는 미합중국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순위에는 연방법률 그리고 국제조약이 있고요. 3순위는 연방행정규정입니다. 또 4순위는 주헌법이고요. 5순위는 주법률. 최하위에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법규입니다. 이 미합중국 헌법, 최상위에 있는 이 헌법은 미국에서 가장 힘이 센 법입니다. 연방법이든 주법이든 이 연방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 즉시 위헌 처리가 돼서 효력을 잃습니다. 2순위인 연방법률 그리고 국제조약의 경우에는요, 연방의회에서 모두 통과를 시킨 법입니다. 이민법, 파산법, 특허법, 화폐 발행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미국 전역의 모든 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3순위는 연방행정규정인데요. 이민국이나 국세청 같은 연방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세부 규칙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아래로 각 주의 주헌법이 있고요. 주의회가 만든 주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형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교통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있죠. 그리고 가장 밑에는 시나 카운티 단위의 지방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할 때가 있죠. 원칙적으로 연방헌법이나 연방법률 조약이 주법보다는 우선을 합니다. 하지만 연방헌법이 주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을 해준 영역, 예를 들면 일반 형법이라든가 가족법, 부동산법 이런 분야에서는 각 주의 법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다고 해요. 이렇기 때문에 뉴욕주에서는 합법인 어떤 행동이 이웃한 다른 주에서는 불법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연방법원 그리고 주법원 이렇게 두 개의 별개 시스템이 나란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을 이중법원 체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민이나 연방세금처럼 연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연방법원으로 가고요. 살인, 절도, 이혼, 교통사고 이런 것처럼 주법을 위반을 하면 주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법원 모두 기본적으로 삼심제,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시작해서 항소법원, 그리고 마지막에 대법원 이렇게 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범죄나 아니면 주와 주 사이에 일어난 분쟁, 또 이민법 관련 최종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은 전국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심은 연방지방법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연방사건의 재판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연방지방법원인데요. 미 전역에 94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이 뉴욕 일대에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있고요. 또 동부지방법원이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을 하면 가게 되는 곳은 바로 연방항소법원입니다. 이 연방항소법원은 미 전역을 13개의 광역구역으로 나누어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12개의 지역서킷과 연방순회항소법원, 특허 같은 이런 전문적인 것을 다루는 곳, 이렇게 1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서 관할이 되고요. 뉴욕과 코네티컷, 버몬트주는 제2순회항소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1심과 2심을 지나서 3심이 필요할 때는요, 최종적으로 미합중국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최고의 사법기관이 바로 대법원인데요.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연방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집니다. 한 해에 접수되는 수천 건의 상고 요청 중에 약 100건 정도의 중대한 사건만 선별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소송의 90% 이상은 주법원에서 처리가 되는데요. 이 주법원 구조는 연방법원과 유사하지만 주마다 최고법원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소액재판소, 교통재판소, 가정법원 이런 하급 특수 법원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은 변호사 없이도 비교적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하급 특수 법원입니다. 그 주에 일반적인 민형사 재판이 시작되는 곳은 1심 일반 법원이라고 부르고요. 주법의 최종 해석권을 가진 주의 대법원은 주의 최고 법원, State Supreme Court라고 부릅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Supreme Court 하면은 대법원을 뜻하지만 뉴욕주에서만큼은 예외입니다. 뉴욕주에서는 가장 높은 1심 일반 법원의 이름이 뉴욕주 수프림 코트입니다. 뉴욕주의 진짜 최고 대법원은 수프림 코트가 아니라 최종 항소 법원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명칭을 혼동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생활의 뼈대가 되는 법의 서열 그리고 두 갈래로 나뉜 법원 체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가 직면한 법적 문제가 연방법의 테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주법의 테두리에 있는 건지 명확히 알아야만 내가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이 떼어지겠죠. 특히 내가 거주하는 주의 고유한 법률 그리고 법원 명령을 미리 좀 알아두시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대처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경찰이 선관위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 송파구 선관위를 포함해 7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선훈 기자입니다.
3: 파란 박스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겁니다.
1: 경찰은 이곳 송파구 선관위를 비롯해 총 7곳의 선관위 사무실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 사태 발생 8일째 아침, 경찰은 수사관들과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을 대거 투입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도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일부 사무실에 파견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은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원장 등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PC와 선거관리 예산서, 계획서 등 공문과 투표록 전자파일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사건 배당 일주일 만에 고발인 등 사전 관계자 조사를 모두 마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투표지 부족 사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분석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선관위 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위계 등을 이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앞서 송파구 선관위는 법원이 현장 검증에 나서기 전에 증거 보존을 명령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먼저 폐기한 걸로 파악돼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 선관위는 보관 의무가 없는 품목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한 개표소 시위는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내세운 강경파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산발적으로 경찰관에 대한 모욕과 일반 시민에 대한 불법 소지품 검사 등 긴장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직접 현장에 나서 집회를 지휘하는 가운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웅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에 나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13시간여 만에 종료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에 나선 합수부는 오후 10시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를 제외하고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보된 압수물과 추후 압수할 전자정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본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2: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아닌 배분 실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4: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도 국정조사의 대상과 범위, 기간 등을 정하기 위해 세부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5: 다음 주에는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관련한 특위도 구성하고 그리고 국조계획서를 좀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4: 국회가 선관위를 상대로 이례적인 국정조사 칼날을 치켜든 배경에는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관리 정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8개 자치구 선관위의 경우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공식 회의도 없이 서면 의결만으로 인쇄 물량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산 입력 오류로 유권자 1,100여 명의 표가 누락된 채 선거가 마무리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거듭 사과하며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먼저 인쇄 비율 50% 하한 기준에 대해선 지난 선거 이후 수백만 장의 투표 용지가 남으면서 검수 보관에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이나 도난 등의 우려도 제기돼 해당 기준을 설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투표용지 인쇄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이어졌던 점을 언급하며 사전 투표율이 높고 본 투표율이 낮아진 지역을 중심으로 하한선을 낮출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송파구 사태의 경우 전체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투표소별 수량 배분에 실패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매 남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소 용지 부족을 막으려 비상용 무번호 용지와 인근 투표소 용지를 섞어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6: 무번호 투표용지와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일련번호 있는 투표용지가 혼재됨으로써 그 중에서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임을
4: 또 송파구 비상용 무번호 투표용지가 규정보다 15,000장 부족한 단 2,000장만 준비됐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옥입니다.
1: 지방선거 당일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전북교육감 선거의 개표 과정에서 투표수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 선관위가 정정에 나섰지만 개표 과정에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집계 결과가 잘못 입력된 것에 대해 전북 선관위가 사과했습니다.
8: 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국민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7: 문제가 발생한 곳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제3투표소입니다. 당시 제3투표소의 투표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투표 사무 관계자가 실수로 투표소 명을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했고 개표소에서는 잘못 기재된 투표록을 근거로 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제1투표소 투표수는 1,104표, 제3투표소 투표수는 994표인데 제3투표소 개표 결과가 입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실제 개표 결과와 공개된 개표 결과의 차이는 이남호 후보자 득표수 62표, 천호성 후보자 득표수 43표로 최종 19표 차이입니다. 전북 선관위는 이번 사태로 당선인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엄중하게 인식해 정정 절차와 함께 제도 개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9: 투표록 작성에 문제가 좀 있다. 개표하는데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그 공감하고
7: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선관위의 개표관리 부실로 유권자의 불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10: 그래서 결국 부정성을 외치는 세력들에게 불쏘시개를 던져준 꼴이 됐고 또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쇄신.
7: 선관위가 조속히 정정 절차에 나섰지만 개표 행정의 신뢰성에 오점을 남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엄승현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실 개표소인 핸드볼 경기장이 봉쇄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2: 하지만 시위대 반발에 호소문 낭독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11: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인 핸드볼 경기장.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업무 공간이 봉쇄되면서 일주일째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황. 정부와 대한체육회,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 촉구를 위해 모였지만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시위대와 마찰을 빚으며 호소문 낭독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12: 우리의 업무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국민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자격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국익을 설명할 국회의 출전 준비가 막혔으며
11: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다시 시작한 체육단체들은 선수들의 대회 출전 준비와 세금 납부 등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13: 양철 선수권 대회가 다음 주 16일에 치르고 가는데 선수들이 저희는 장비를 칼이라는 브레이드라는 걸 사용하는데 협회 사무실 창고에 있어요. 그걸 미리 조립해서 손에 익숙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며칠째 들어가질 못하니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11: 체육단체들은 사무실에 들어가 필요한 것들만 챙겨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시위대와 협상했지만 시위대 측은 직원들의 모든 행동은 물론 금고 번호까지 촬영하겠다고 주장해 합의는 결렬됐습니다.
13: 저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평상시 사실 이 선거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저희들은 그냥 원래대로 하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11: 관계자들은 정부와 대한체육회에 지금이라도 공권력을 투입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4: 정부에서 나서서 빨리빨리 해결해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일하는 전국에 있는 선수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1: 한편 이날도 단체는 체육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대에 막혀 실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초원입니다.
1: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기착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2: 국빈 초청대의 격에 맞춘 극진한 예우 속에 이루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로마에서 성승환 기자입니다.
15: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하는 등 이탈리아의 극진한 예우 속에 순방 일정은 시작됐습니다. SNS에 이번 호위 비행은 본인에 대한 예우가 아닌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위대한 대한 국민에 대한 존중이라는 소회를 밝힌 이 대통령. 국빈 방문의 격에 맞춰 공식 환영식에서 마타렐라 대통령이 직접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고 의장대와 기마대를 사열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 등의 지혜를 모으고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6: 최근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우방국 간의 공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 이탈리아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15: 이와 함께 기초과학, 우주 방산을 넘어 AI와 양자산업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의 파트너십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가 새로 도입한 투자 촉진 보조금 정책인 초감가 상각제도에 이유산 제한 조항이 폐지된 것에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16: 이탈리아 정부와 의회가 기민하게 대응해 주신 덕분에 최근 우리 기업에 대한 불리한 여건이 다 해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5: 이와 함께 유럽의 대표적 문화 중심국인 이탈리아와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는 등 K컬처 확산과 인적 교류 증진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국제법과 다자 협력을 존중한다는 공동가치를 기반으로 국제무대 협력을 넓히기로 하며 전략적 행동 계획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17: 이 대통령의 숨가쁜 외교 일정은 이탈리아 하원의장 면담과 무명용사의 묘화나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부터 G7, G20의 주요국 이탈리아와 전략적 관계를 강화해 G7 플러스를 향한 발판을 닦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로마에서 연합뉴스 TV 성소환입니다.
0: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18: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9: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용 수박해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18: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0: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2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정청래 대표를 향한 비판과 사퇴 요구가 거세게 분출했습니다.
2: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단결을 강조했지만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지적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24: 더불어민주당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터져나온 이튿날 의원총회에선 정 대표를 향한 공격이 더 거세졌습니다. 정 대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의원들을 향해 단결을 강조했는데
3: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이 시대의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24: 비공개 의총에선 정 대표의 사퇴 필요성까지 거론됐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거론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통합하고 전당대회 이후 당력을 결집하려면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호남 지역 공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영남 지역을 근거로 둔 임미애 의원 역시 당내 갈등관리가 안 된 점에 아쉬움을 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당권 재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전당대회 공정관리를 위해서라도 조기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당내 후폭풍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친명계 문진석 의원은 집권 여당 대표의 언어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대단한 실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영진, 박균택 의원 등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란 취지로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성과를 거듭 강조했는데 사퇴 혹은 연임 도전엔 말을 아꼈습니다.
4: 보기 정도 사퇴로 나왔는데
5: 잘 들었습니다.
6: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5: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24: 정 대표의 다음 발걸음은 광주로 향합니다. 정 대표가 호남 민심을 살핀 뒤 어떤 결단을 내릴지 당내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1: 국민의힘도 선거 책임론을 두고 당이 시끄럽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선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두고 공개 충돌까지 벌어졌는데요.
2: 장 대표는 버티기에 돌입했지만 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8: 포문을 연 건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책임 회피는 안 된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공개 제안하고 나선 건데 당권파가 반발하며 곧장 정면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25: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6: 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27: 아니 철없는 소리가 아니요. 아니 철없는 소리가 아니요.
8: 굳은 얼굴로 지켜보던 장동혁 대표 사실상 버티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자신의 거취가 아닌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집중해야 한다며 오히려 당내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28: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됩니다.
8: 하지만 장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의원 25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장 대표 리더십은 이미 붕괴됐다며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의원도 연일 장 대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핑계로 자신의 연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보수를 우습게 만들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29: 그분이 없으면 더 집중될 수 있을 거예요. 음모론까지 결합해서 자기 연명의 길로 쓰는 것은 시민들의 도리가 아니다.
8: 장 대표 손에 제명된 한 의원 복당 문제도 뇌관입니다. 신임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심인데 한 의원은 정 원내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내고 보수 재건에 공감하는 모든 분과 함께 가고 싶다며 복당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첫 상견례 자리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2: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쉽지 않은 협상이 전망됩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30: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찾은 자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놓고는 뼈있는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해온 한 원내대표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조속한 원구성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0: 총관님뿐만이 아니고 중동 상황, 민생 현안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나를 세서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서.
30: 정 원내대표는 이에 공감한다면서도 여당의 양보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7: 빨리 합의할, 진짜 하루 이틀 만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거대 의석을 가지신 민주당 한병도 대표님께서 많은 또 양보를 해주시면 그럴 수 있으리라고.
30: 조정식 국회의장도 두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원구성이 시급하다며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9: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 그리고 민생을 돌보는 국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원구성이 시급합니다.
30: 그러나 입법수문장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삿바싸움이 이미 팽팽한 상황. 국민의힘은 여당의 단독 입법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조정과 조작기소특검법 등 현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기다 경제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재경위와 정무위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상의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두 원내대표는 다만 여야가 이미 합의한 비쟁점 법안 50건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만나는 민생법안 협의체 구성에는 합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과 쿠팡 자회사에 총 6,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 지난해 2,300만 명의 유심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의 4.6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10: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건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개월 만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총 6,246억 원. 지금까지 기업에 내려진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1: 장량 13시간 넘게 사업자의 의견 진술을 듣고 안전조치 의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 지난해 유심 사태로 2,300만 명의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내린 1,348억 원의 5배 가까이 많습니다. 계보인은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고 쿠팡 측이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출 규모는 지난 2월 민관 합동조사단이 밝힌 3,367만 건보다 늘어난 3,755만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 회원 약 3,322만 명에 더해 회원이 배송지 정보에 입력해둔 가족, 친구 등 비회원 최소 433만 명까지 포함된 규모입니다. 계보인은 쿠팡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11: 정보 주체의 동의 등 적법 근거 없이 1,117만 명에 달하는 쿠팡 회원의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0: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웹이나 앱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 감독하지 않은 점 역시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계보인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에도 2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18: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넷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넷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녁 스케치입니다.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퇴근길에는 버스에서 발견한 빈자리 하나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또 가만히 감정을 추스르고 싶은 날 공원에서 찾은 빈 벤치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온전히 나를 비워낼 수 있어서 참 고맙죠. 그렇듯 우리는 몸이 고단할 때도 마음을 비워내야 할 때도 본능적으로 빈자리를 찾는데요. 응어리진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자리, 오롯이 내 편이 되어주는 자리. 오늘은 그런 빈 의자를 마음 한켠에 놓아보면 어떨까요? 누군가 그리고 내가 아주 잠시라도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또 맥글렌의 노래 Empty Chairs. 심리치료 방법 중에 빈의자 기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반대편에 빈의자를 두고는 말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반대편에 앉아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말을 하게 됩니다. 가슴앓이 하던 문제를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도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빈의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감정을 비워낼 수도 있고 지친 몸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빈자리 말이죠. 오늘 이 시간 그런 빈자리가 필요하시다면 여기 저녁 스케치에서 잠시 머물렀다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했죠. 가는 시간을 꼭 잡아두고 싶습니다. 5164님, 앵글버텀 푸딩크 인타임. 매일 저녁 6시 습관처럼 들어온 저녁 스케치, 하루의 수고를 위로하는 시간. 듣고 있노라면은 2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오래오래 기억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4725님, 담준수의 노래 딜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세 곡을 통해 다 들을 수 있는 내가 사랑한 노래들 아카시아 꽃향기님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5월 1일부터 오늘날까지 팍팍하기만 했던 제 삶의 저녁 스케치는 그야말로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퇴근하고 저녁을 준비하며 늘 저녁 스케치를 들었고 어느새 그 시간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지친 하루 끝에 늘 저를 토닥여주고 평온을 찾아주었던 시간들 제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내가 사랑한 노래들 제 곡에 담아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 99, 시없는 수박회당 5불 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 99,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건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 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K 라디오
1: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저녁 스케치는 나의 삶의 낙이자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하셨습니다. 이명길님, 어쿠스틱 카페의 라스트 카니발이었습니다. 저는 힘들었던 편입 준비 시절에 자주 들었는데 하셨어요. 잘 이겨내셨죠? 5241님, 부산 CBS 개국 후 지금까지 들으며 저의 최애 프로그램 저녁 스케치입니다. 1966님, 2002년 늦게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던 시절에 처음으로 들었던 저녁 스케치입니다. 6941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들었는데 이제 대학 졸업반이네요 하셨습니다. 소유연님도 보내주셨네요.

같은 루틴으로 6시를 기다렸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215님 퀸의 노래 Love of My Life, 그리고 김태수님이 정하신 배드핑거의 노래 Carry On Till Tomorrow. 매일 이 시간에 청하는 줄 아는 아들이 어제 와서는 엄마 이제 어쩌냐 그럽니다. 편히 들으라고 태블릿 PC도 사줬었는데 그래서 녹음한 게 그동안 860개쯤 되는데 듣고 싶을 때 들으려고요 하셨습니다. 4176님 두 아이 서너 살 때부터 함께한 저녁 스케치, 이제 두 아이 30대 중반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스케치가 나올 때면 백미러에 저녁 노을이 보며 노을을 보며 퇴근했고, 요즘에는 저녁 스케치 크게 틀어놓고 마당 정원을 다듬고 물 주고 그럽니다. 지금 사는 곳에 6년 전에 집을 짓고 이사 왔는데 주변에서 어디서 이렇게 좋은 음악이 나오냐 그래가지고 저녁 스케치를 홍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어요. 8683님 Dire Straits, Sultans of Swing.

커피 쿠폰을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 해질녘에 볼 수 있는 이것은 태양의 지평선 부근에 있을 때 햇빛이 대기권을 통과하는 경로가 길어져 붉은색의 빛만 남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빛이 하층의 구름 입자 때문에 산란하면 구름은 붉게 보이고 미세먼지나 연기 입자가 많이 포함된 날일수록 빛의 산란이 많아져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저녁 스케치 하면 가장 먼저 이것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직포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 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기사 6월호 9번째 페이지. 스스로 우주먼지라 칭하지만 존재감은 목성급인 남자죠.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명왕성을 사랑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3: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명왕성 얘기할 건데요. 잊을만 하면 이 명왕성이, 예, 우리 먼지님이 사랑하는 명왕성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명왕성 퇴출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4: 아, 맞습니다. 네. 명왕성은 차가운 곳이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명왕성의 얼음이 녹지 않기를 바라면서.
3: 예.
4: 그 최근에 그 명왕성이 좀 이슈가 되었던 게 현재 나사 국장이죠. 제러드 아이작만이라고 하시는 분이 갑자기 약간 뜬금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떤 논란이냐면 오랫동안 또 한 20년 가까이 행성이었다가 행성이 아닌 것으로 좌천되었던 명왕성을
3: 그렇죠.
4: 다시 또 행성으로 복권시키겠다. 심지어 나사의 인력을 동원해서 명왕성을 어떻게 해야 교묘하게 또 행성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하겠다.
3: 연구를 하겠다?
4: 네. 사실 정확하게 뭘 연구하겠다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3: 네.
4: 어쨌든 명왕성만 다시 잘 되살릴 수 있는 뭔가 묘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네. 그 미국의 한 여자아이가 그 트위터 X에다가 이제 명왕성을 난 좋아하는데 네. 행성이 아니게 되어서 너무 슬프다. 다시 행성으로 되돌려놔달라. 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3: 국장한테?
4: 네.
3: 예, 예.
4: 그리고 그 편지를 이제 그 아이작만이 리트윗을 한 거죠.
3: 네.
4: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내가 한번 검토해보겠다. 라고
3: 그 정도예요?
4: 이야기를 했는데 네. 조금 진지해 보입니다. 그래서
3: 아, 예.
4: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트윗 하나 올리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저기 공식적으로 내가 한번 이 인력을 동원해서
3: 네.
4: 명왕성을 복권시키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볼 예정이다라는 공식적인 발언들을 조금씩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란에 불이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요 이제 나사 국장님 정도 된 분이어서
4: 네.
3: 예,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우리가 들어보기 전에 사실 뭐 명왕성 퇴출 과정이나 앞서 있었던 행성 이제 복권 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얘기를 왕왕 나눴습니다. 그 관련 내용은 저희가 더보기란에 영상을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셔도 좋겠고요.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한번 간단히라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명왕성은 왜 태양계에서 이제 강퇴,
4: 네.
3: 좌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단